정하고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했으며 담합 처분 시효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새도약 기금을 활용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50mm의 굵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가죠.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요. 여기서 되물으면 내가 모른다는 게 드러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묻지 않은 대가 나중에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잘못 이해한 채로 일을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묻지 않아서 아낀 건 잠깐의 체면이지만 묻지 않아서 잃은 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었습니다. 질문을 부족함의 고백이라거나 무지의 증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무지한 건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것은 무지함을 잠깐 감추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공자의 말처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게 곧 아는 것의 시작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와, 벌써 8월 말이고 이번 주도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또 9월을 앞두고 있고요. 8월을 또 같이 잘 마무리를 해야죠. 예, 원탁의 기자들과도 또 뜨거운 토론하시면서 공부도 또 많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2회 연속으로 인상을 했죠. 기준금리 연 3% 시대가 됐는데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않겠다. 일이 커지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물가, 환율, 또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또 하루 전에 엔비디아가 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거품론, 항상 또 우려는 있습니다만 우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 AI 격동기의 빛과 그림자 같이 한번 또 살펴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어떤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요, 미국과 이 나라의 관세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8조 원 규모의 이 나라 제품에 50% 관세를 매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맞불 관세를 냈는데요. 특히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지역의 수출품을 겨냥해서 트럼프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를 뭐 공공연하게 또 내비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백악관이 그 미국의 국조라고도 하죠. 흰머리 독수리가 이 나라를 상징하는 기러기를 제압하는 그런 이미지를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 참 가관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바로 북쪽 위에 있습니다. 단풍잎 국기로도 유명한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감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마감되는 거, 저희 경제 콘서트 성공예감 오프라인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직접 만나는 시간, 경제 콘서트 신청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9월 9일 수요일에 열리죠. 저녁 7시고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왜 시작 시간을 알려주고 끝나는 시간을 안 알려주냐고. 아마 지방에서 올라와야 돼서 아마 차편 때문에 그러실 것 같은데 한 2시간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한 9시 반쯤에는 끝난다, 이렇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참석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KBS 신관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홍춘욱 대표,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이상건 센터장까지 투자, 재테크, 노후 준비까지 다각도로 또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가수 김광진 씨, 황가람 씨의 라이브 무대도 펼쳐지니까요. 또 저희가 선물도, 예, 두 손 무겁게, 아니 무게는 별로 안 나가나? 네. 예. 아, 무게는 별로 안 나가요? 아, 그럼 뭐 돌덩이라도 좀 넣어드려야 되나? 예, 아무튼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습니다. 저희 성공예감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에 오늘까지 글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또 샵 9730 문자메시지는 오늘 방송 중에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추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머리에 콘서트라고 달아서 좀 보내주시고요. 최대 두 장까지 나눠드릴 수 있는데 혼자 오시는 경우에는 또 혼자 오신다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공예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확정되신 분들은 9월 1일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우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와이스트릿의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어휴, 기준금리가 이제 3.0입니다. 3.0 시대. 사실 두 번 연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좀 이례적이긴 하죠.
2: 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저께죠, 연 2.75%였던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 이제 인상한 건데 7월에 이어서 지금 두 달 연속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하느니 금리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올린 게 2023년 1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입니다.
0: 네.
2: 또 그때만 그랬던 그 전에는 흔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2007년에 7월 8월 그리고 2021년에 11월 그리고 2022년 1월 그리고 2022년 4월 2023년 1월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로 따져도 네 번밖에 없는 두 번 이상 연속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1년 6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 신현송 하는 총재조차 그 금리를 거푸 두 번 인상하는 것이 상당히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0: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뭐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까?
3: 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는 않아요. 뭐 이란 전쟁으로 올 초부터 유가가 이제 오르면서 이제 5월, 6월에는 3%대로 올랐고 7월에 이게 2.8%대로 좀 낮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전히 하는 목표인 2%대는 좀 크게 웃도는 수준이고 또 물가 중에서도 이제 근원 물가라고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을 뺀 지표가 있는데 요거는 연초 2%에서 7월까지 쭉 2.6%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지금 경제적으로 체력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면서 이제 성장률이 좋고 하느니 5월 달에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6%였는데 이걸 어제 3.3%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올려도 우리 체력이 버틸만하다. 뭐 올려놔야 나중에 고생을 덜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걸로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일 커지고 나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또 신현송 총재는 나중에 가래로 막지 않기 위해서 호미로 막는 거다. 근데 호미가 생각보다 좀 셉니다.
3: 이렇게 백투백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고 연속 두 달 올린 게 사상 처음이라고.
0: 백투백은 이제 연달아서 2회 연속.

0: 고랑 기전 좀 어떻게 보셨어요?
1: 좀 약간 반성하게 됩니다.
0: 왜요, 왜요? 공결을 전망하셨습니까?
1: 그 전에 약간 제가 여러 이제 방송 채널에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결을 말씀하신 대로 전망했고요. 근데 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제 마음대로 전망하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 전망치가 약간 재밌었던 부분이 주초에는 동결이 좀 팽팽했어요. 거의 5대5 정도였거든요. 네. 동결과 인상. 근데 이제 인상이 이제 금리 결정이 가까워져 올수록 동결 쪽이 좀 우세해져서 한 3대1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날 기준으로 보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네.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파적 동결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 틀려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던 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한국 매니저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3대1이었는데 외국계에서는 인상을 전망한 쪽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는 도대체 뭘 보고 인상 쪽을 내놨는지 궁금하기도 하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글로벌한 금리 인상 기조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금리 인상에 연속 2회 인상을 전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무튼 일단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 그러게 아니 왜냐면은 특히 환율이 1,387,80원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뭐 환율 때문에라도 막 긴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보다 많이 줄었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1,380원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피크를 쳤죠. 물가 상승률 자체도 3% 넘었다가 2%대 후반대로 내려오면 추세가 꺾였네. 국제 유가도 좀 진정되고 있네. 국내 유가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켜볼까? 이렇게 좀 비둘기파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대응을 하긴 하지 않았을까요?
2: 가계부채가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아닌가?
0: 부채 때문에?
2: 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뭐 주담대도 그렇고 주식 투자를 위한 또 신용융자도 이제 크게 이제 금액이 뛰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물가가 뭔가 심상치 않고 딱 잡히는 느낌은 안 들고 뭐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1,300원대도 여전히 이제 정부가 바라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런데다가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거 금리 인상을 좀 미리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참 양면적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금리 인상을 좀 더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0: 그 차주들 돈 빌린 네. 사람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3: 네. 특히 취약 차주들의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미 주담대는 굉장히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주담대 쪽으로 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좀 낮아서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특히 저는 좀 어제 인상적이었던 게 환율 관련해서 총재가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전히 높다. 그러니까 익숙한 환율보다 여전히 높다. 그리고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 이런 가치가 추가로 강세가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어제 그 총재가 선제적이라는 말을 14번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만큼 좀 사전에 대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인 통화 정책으로 외환시장이 중식을 잡아주면은 또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 환율 안정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것 중에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입 물가 상승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낮아져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0: 그 사실은 또 가계부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계부채라 쓰고 부동산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염려도 좀 담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또 다만 최근에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가격 상승세가 멈칫하는 흐름도 나타났는데 그 지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혹은 기자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그 총재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실 기준금리로 잡긴 어렵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제가 부동산부에 있으니까 부동산 관계자들이랑 이런 얘기를 해봤을 때 사실 주담대나 부동산 시장에 기준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2023년에 그 발작 수준으로 미쳤던 영향을 이번에 아무리 백투백을 했어도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총량 대출이나 이런 걸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번에 3%로 늘리긴 했지만 그게 이제 주택 그 집단 대출이라든지 정책 대출로만 가고 일반적인 대출로는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은행들이 이미 기준금리에 더해서 가상금리를 많이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금리로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그 정도 수준 아닐까 싶긴 합니다.
1: 또 공교롭게도
0: 기자.
1: 그 이번에 또 어쨌든 세법 개정안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뭔가 문제점들 나오면서 총량을 풀어줬어요. 그게 물론 집단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같은 진짜 급한 곳에서만 풀어주긴 했지만
0: 또 민원이 너무 많았으니까
1: 어쨌든 그렇죠. 총량을 풀어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는 메시지가 이래도 받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정부는 네. 총량을 네. 풀어주고 네.
1: 근데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긴 올리고. 했는데
2: 이제 또 뒤에서는
1: 뒤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지금 상황이 좀 펼쳐진 거죠.
0: 근데 또 여기에다가 이게 또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신호까지 나왔어요.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2: 예, 금통위원 7명인데 이 점도표를 찍잖아요. 총 21개의 점도표를 찍는데 이걸 보면 3.25%에 10개가 찍혔고 3.5% 6개가 찍혔어요. 3% 동결은 5개에 불과했고요. 결국에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최소 한 번은 더 올릴 거다라는 이제 판단,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확신이에요.
0: 현재로서는.
2: 네, 현재로서. 네. 신영성 총재도 향후 6개월 내 점도표 중간값이 3.25%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아 이제까지 남은 총 4번의 회의 중에서 그때까지 최소 한 번은 더 올린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은 이제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더 오를 수 있어. 그러면은 변동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는 게 더 좀 부담을 느끼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이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그래도 좀 완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0: 그러게요. 근데 또 이제 그 대출을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은땀이 날 수 있어요.
2: 그렇죠.
0: 특히 이제 취약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국은행도 그거를 생각 안 하진 않았을 거고요. 우리 주변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일단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 진짜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 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 주담대 금리가 연 4.72%에서 7.17% 정도예요. 사실 이 상단에 7% 넘은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0: 그 부담이 담보가 확실한 주담대. 네.
3: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부담이 큰 일이고, 물론 이제 변동금리는 이보다 조금 낮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반영될 경우에 상당 금리가 거의 8%에 이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영끌이라든지 뭐 비투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에서 쓰는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한 6억 빌리면 원리금으로 한 달에 300 갚는다고 하거든요. 300만 원. 근데 지금 이 8%로 올라가게 되면은 6억을 빌리게 되면은 그냥 이자만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제 원금을 같이 갚게 되면은 여기에 400만 원 더 이상이 되는 건데, 그럼 6억까지 대출을 정부에서 해주지만 그거를 다 받았을 때 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사실 과거에 주담대를 받았던 분들도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게, 보통 5년 고정하고 그다음부터 변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재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굉장히 높아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신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갚을 수 있는 만큼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뭐
0: 그러게요. 네.
1: 그리고 지금 변동금리 비중이 68%예요. 1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그 여파를 그냥 그대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취약차주, 자영업자, 중소건설사 이것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그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중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금리를 정책 대출을 해줄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되거든요. 네. 요거는 동결했습니다. 1.25%로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취약 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 인상 억제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식의 대처를 내놓긴 했어요.
0: 그건 뭔가 좀 핀셋 같은 거기는 한데.
1: 근데 사실 금리 여파로에 따른 취약자주 보호는 한국은행이 할 문제는 아니라고
2: 그렇죠.
1: 봐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그건 또 이제
1: 정부가 할 일입니다.
0: 정부가 해야 할 일이.
1: 그래서 하고. 하반기에 아까 뭐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부가 취약자주 연체 이행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나 뭐 이자 감면 채무 유예 등등 다양한 정부의 구제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물로 따지면 한국은행은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 같은 건 조절을 하는 거고, 그 물이 어느 줄기로 가게끔 할 것인가라는 건 또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또 하는 그 거시적인 것에도 좀 역할이 다르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보면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진단을 했고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6에서 3.3인가 크게 높였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숫자가 다 반도체 수출로 만들어지고 우리가 다 뭐 반도체 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뭐 삼성전자 예상 성과금 뭐 10억 원 안팎 뭐 이런 또 글이 돌던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이야기인가 싶기도 해요. 체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특정 산업에서만 극대화된 수치로 만들어진 그 성장률 숫자와 모두에게 금리를 두 차례 연속 올려가지고 내수 분야에서는 분명히 또 이게 압박이 될 텐데 이 양면성을 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제가 매파적 동결이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보자면 좀 약간 희망 섞인 전망이었던 것 같아요.
0: 제발 올리지 말아주세요.
1: 올리지 말아라 라는 건데 네. 아니, 뭐 사실 실 숫자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좋거든요. 2분기 그 실질 GDP가 한 3.7%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수출 너무 잘 되고 GDP 성장률 계속 잘 나오고. 그런데 저는 약간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저 주변 이제 아파트 상가의 공실이 얼마나 되며 그 공실 상태가 어느 정도 이어지느냐인데 지금 현재 1년째 계속 비어있는 그 상가도 있고요. 어떤 곳은 이제 최근에 나갔는데 계속 거기가 비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 그 비어진 곳을 채우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당장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은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빠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영업자 생태계가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그런 숫자로 찍히는 경제가 아니라 진짜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한 결정인가? 라는 좀 의문은 들었어요.
0: 윤성호 님이 삼전 닉스 임직원만 버틸 수 있겠네요. 라고도 보내주고
2: 삼전 닉스 주주들은 참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0: 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우리가 내수 시장이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 증시에서도 보면은 내수 관련주와 수출 관련주의 그 극명한 흐름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또 내수 또 우리 또 영세한 사업자들 차주들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가 좀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있어요.
3: 실제로 이제 국가데이터처 2분기 가계동향조사 보니까 2분기에 이제 월 평균 실제 소득이 1년 전보다 한 1.5% 늘었더라고요. 가구당. 그런데 실제로 소비 지출은 0.4%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게 왠가 했더니 이제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이제 이전 소득이 좀 늘어나서 이제 전체 소득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환율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게 삼고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 소비를 줄인 건데 특히 그래서 그 줄어든 항목들을 보면은 치과 서비스 뭐 그리고 5월 초에 굉장히 황금 연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이나 숙박, 담배, 술 이렇게 정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모든 분야에서 줄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금리까지 더해지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0: 조금 전에 신승호 님이 없어진 상가에 인형 뽑기 집만 생기더라고요. 사실 근데 거기는 고용도 없고
2: 없죠.
0: 그러게 죄다가 임대 이렇게 써 있고 텅 비어 있거나 무인 가게에만 생겨나고 있는 이런 현실. 글쎄요. 이거는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마 양쪽을 다 걱정을 했을 거예요. 또 이번에 보니까 뭐 동결 소수 의견도 좀 나오기도 했고 아, 이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이제 금리 차가 그러면 이제 0.75인가요? 0.75로 좁혀진 거죠.
1: 네네.
0: 우리는 3.0, 미국은 3.75. 또 미국 아 내일 새벽이면 또 나오겠네요. 잭슨홀 회의에서의 연준 의장의 또 발언도 있고 9월에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거 보면 연준은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올리고 미국은 안 올리고 있고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1: 금리 격차 줄어드니까. 사실 그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는 그 신현수 총재가 바라는 대로 원화가 가치가 더 강해지겠죠. 그럼 뭐 좋은 거죠 뭐.
0: 근데 또 한국은 여전히 환율이 또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다시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이 동결해 주는 게 사실 우리 쪽에서는 더 도움이 되죠.
0: 근데 기존에도 뭐 한 1.5% 이상 벌어진 적도 있었고 항상 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나름의 또 사정이 있을 테고
2: 사실 미국 금리는 9월보다는 연말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더 관건이긴 하잖아요. 연말 2026년 남은 기간 중에 이제 한 차례 인상을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인상을 하면은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고

26년 상반기까지 3차례 이상 올릴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런 대출 차주들, 또 자영업자들 더 고통스러워지는 이제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는 저도 더 고통스러워지고.

0: 일을 강요하세요.
1: 아니, 그렇다는 거죠. 마치 뭐 시소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게요. 또 우리 걱정이 되는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 근데 또 다만 또 환율은 또 내려오고 있을 때 수출 기업들의 그동안의 호황을 누렸던 과연 수익성이 또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을 또 안 할 수도 없을 테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될 텐데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6068님이 아까 브라질이라고 거기가 같은 동네라고 해야 될까? 예, 한참 좀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미국이랑 최근에 사이가 참 멀어지고 있는 미국의 이웃 국가거든요. 서로 최고 50% 관세를 때리면서 이렇게 막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특히 보기 드물게 미국을 상대로 관세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용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나라 수도는 퀘벡도 아니고 어딥니까? 몬트리올도 아니고 오타와라고 합니다. 요거 많이들 틀려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특히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더 타격을 줄 만한 그 지역 수출품을 그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이 나라인데요. 3647님이 단풍국기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옛날부터 이렇게 좀 부르셨죠. 8305님이 예전에는 미국의 형제국가 같았는데 이제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887님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미국의 태도가 참 이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저 약간 좀 적대적인 나라에는 세게 못하고 자기네도 당하니까 오히려 우방국들 우호적인 나라 만만한 나라를 더 많이 때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이죠. 7416님 이 나라의 국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나라가 땅덩어리가 세계에서 제일 크죠. 우리나라의 수십 배, 두 번째인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땅덩어리가 큰데 인구가 4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적어요. 근데 또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노성민님 정답은 맞추셨는데 주말에 소개팅이 있어서 그런지 기분 좋은 오늘입니다라고 다음 주까지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노성민님의 그 소개팅 후기도 나중에 글을 올려주세요. 괜히 궁금합니다. 자, 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금 관세 때문에 미국과 맞부딪히고 있는 나라 세 글자입니다. 이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AI 이야기하려면 사실 이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전에 또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사실 AI 대장주이기도 하고 전 세계 대장주이기도 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항상 발표 때마다.
3: 네, 매번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던데 네. 이번에 숫자도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2분기 매출인데 962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매출이 지금 133조 원 정도 되는 건데 네. 이게 추정치가 920억 정도 됐으니까 5달러 정도 됐으니까 그거보다도 넘었고 주당 순이익도 지금 2.22달러로 예상치보다 높았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발표에서 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대부분 그동안 당연히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이 난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동안은 대부분 이제 뭐 메타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의 뭐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가 주로 고객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절반이 그 네오클라우드라고 하죠. 뭐 그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업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소버린 AI라든지 이렇게 좀 그 수요차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시선을 끌었나 싶습니다.
1: 수요처가 다양해졌다. 사실 놀라운 실적을 내놓고 있고.
4: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도 주가는 최근 8분기 중에서 7번 빠졌었거든요. 실적이 잘 나와도. 근데 간밤에 주가는 9%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1: 그렇죠. 자체

0: 미래적인 전망.
1: 그게 중요한데 원래는 그 전까지는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만 내놨었는데 네. 이제 이번 실적에서는 이제 내년도 전망치까지 1년치 전망을 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8년까지 AI 매출 질주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매출이 70%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좀 강하게 1년치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 이거는 정말 찐이다. 이런 반응으로 또 엔비디아 개별주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실제로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매출 총이익률이 이제 75%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음 분기에 74%가 될 거다라고 전망하니까 주가가 좀 빠졌어요. 이렇게 약간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도.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스상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 28회계년도에 매출 70% 성장할 거야. 그때 시장의 전망치는 45% 정도였거든요. 네. 이거 얘기하고 또 계속 우리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확신을 주는 연설을 하고 나니까 주가가 갑자기 4% 정도 상승 반응하고 실제로 그 진짜 열린 본장 어제 열린 본장에서는 9% 오르는 효과가 났었죠.
0: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뭘 원하는가를 정확히 극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보여준 거죠.
2: 정확히 알고 있어요.
0: 단순한 숫자 얼마를 더 벌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왜 주가의 기울기와 성장률의 기울기는 좀 비슷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45% 성장을 예상했는데 70% 성장이라는 이른바 가이던스 예측치를 제시를 하니까 놀라웠던 거죠.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 결국에는 또 AI 수요라는 겁니까?
3: 그렇죠. 왜냐하면은 고란 선배도 방금 말했지만 그 젠슨황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100%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70%는 그러니까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70% 오르는 게 사실 우리는 100%도 넘게 성장할 수 있는데 공급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였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메모리 공급 업체들에 대한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CF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3대 메모리 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3대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되니까 뭐 네.
0: 그러게요. 그 뭐 우리 기업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또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는 게 내년에도 70% 성장이 예상된다. 그 사이에서는 또 엄청난 AI 데이터 수요도 있을 테고요. 공급이 구조적으로 수요를 또 따라가지 못하는 요인도 핵심일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다 보니까.
1: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 수요처도 다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이 자신감을 강하게 심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덜 올랐다. 라는 이제 표현들
0: 주가가
1: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주는 더 많이 튀었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저희 본장에서도 처음에 올랐다가 약간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런 게 시장이 여전히 이 엔비디아가 강한 확신을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약간은 의심을 하고 있는 부석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그중에 하나가 일단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GPU 소요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뭐 용수나 전력, 뭐 주민 반발 이런 것들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조금 지연되면 당연히 그 뒷단에 따라오는 그런 뭐 메모리 반도체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지 좀 그 성장이 더뎌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엔비디아 순환금융에 대한 의심도 계속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젠슨 황은 순환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주는 그런 순환 구조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뭔가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좀 의심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0: 일단 오늘 우리 코스피는 좀 약세입니다. 한 0.8% 정도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 안팎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뭐 주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배율이 시장 평균보다도 낮아요. 한 20배 될랑말랑 20배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미국 증시 치고는 또 대장주 치고는 저평가라고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2: 가치주라고.
0: 가치주가.
1: 횡비디아.
2: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0: 횡보만 하는 횡비디아 막 그래요. 우리 증시에서도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평균보다도 더 항상 낮죠.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클 산업으로 본다라는 거. 엄청난 성장이 또 얼마나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은 또 시장에 항,

0: 상황도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일단 우리가 또 AI 미래에 대해서는 좀 뭐라 될까요? 뭐 이론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겁니다. 급속한 발전이 또 얼마나 혼란을 초래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빌 게이츠가 했어요, 최근에.
1: 빌 게이츠 본인이 이제 PC 혁명을 일으킨 인물이잖아요. 네. 뭐 지금의 빅테크 시대를 연 이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이제 그 게이츠 노트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에세이식으로 계속 이제 적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2023년과 챗GPT가 처음 나오고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아, 이 예찬론, AI 예찬론을 벌이던 이제 인물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게이츠 노트를 올렸는데 분위기가 좀 사뭇 좀 달라졌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AI로의 전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가 될 거고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의견인데 이제 과거에 뭐 산업혁명도 뭐 일자리를 없앴지만 이게 몇 세대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농업에서 제조업 다시 서비스업과 이제 사무직으로 이동할 그 어떤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AI는 인간의 뭐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고 인지 능력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변화가 불과 10년 내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피지컬 AI가 이제 결합이 되면 이제 그 전까지는 제조업은 좀 안전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게이츠가 좀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던 게 인간 전용 구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 벨트처럼 기술적으로 AI가 할 수 있더라도 일부의 영역은 의도적으로 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놓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예를 들어 뭐 돌봄이나 보육 뭐 이런 어떤 공감대가 필요한 것들 그런 이제 좀 섹터는 그래도 아직 인간의 자리를 남겨놓자. AI 침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로봇세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토큰 사용량에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이제 일자리를 얻은 잃은 사람의 재교육, 뭐 실업급여, 뭐 사회안전망 이런 것들을 쓰자는 좀 그런 다양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AI라는 자동차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울 수 없으면 뭐 지금이라도 이제 에어백과 가드레일을 좀 세우자 이런 아, 얘기가 가드레일. 아닐까. 예.
0: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할 법한 이야기고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공상과학 같은 소리야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제는 진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아요. 요 제안. 에 대해서 고랑 기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는 로봇세 부과 관련돼서 뭐 로봇세라고 해나 AI 토큰세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 보자면 사실 지금 세제 구조를 보면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물려요.
0: 엄청나죠.
2: 근데 AI 아니 뭐 AI라고 표현하면 조금 기계. 약간 부차니까 그러니까 기계라고 할게요. 로봇을 도입하면 오히려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한테 근로소득세를 아하. 받는데. AI를 도입해서 그 기업이 사람을 안 쓰면 오히려 그 기업한테는 설비 투자했다고 세금을 깎아줘요. 이게 맞냐라는 거죠.
0: 물론 이제 고용 촉진 세제도 있긴 합니다만.
2: 네.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의 오히려 무인화 속도를 더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여기 이제 자동화 기기에다가 로봇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거기서 거둔 걸 가지고 전직 교육, 사회 안전망 재원 이거 마련해야죠.
0: 사실 근데 우리가 로봇세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 들어와서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 아니, 저리 비켜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우리가 컴퓨터로 하던 일을 컴퓨터가 알아서 코딩까지 네. 해주고 화이트 칼라 사무직도 집에 가도록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로봇세의 종류죠.
2: 그래서 AI 토큰세라고 좀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요.
0: 더 넓게.
2: 더 넓게. 네. 아. 그러니까 로봇도 어차피 AI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네.
0: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미리 좀 사회적 합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다 뭐 AI나 로봇을 도입한 다음에 세금 많이 내쇼 이러면 충격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좀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 놓는 말 그대로 아까 뭐 빌 게이츠가 말한 뭐 가이드라인, 가이드. 가드레일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3: 사실은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진 않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그런 규범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역할을 좀 강조했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게 중국에서 우리라고 하기 그렇지만 아무튼 서방 세계에서 만든 그런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0: 없죠.
3: 네, 거기에서 만든 만든 AI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월에 이제 중국에 간다고 해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이렇게 AI

0: AI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고성능 AI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실은 뭐 이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인류가 뭐 핵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런 협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자면 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1: 사실 뭐 핵무기도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협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AI도 속도 조절합시다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 몰래 계속 만들고 있다면,
0: 그쵸,
1: 그 속도에서 뒤처지면은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아마 무슨 뭐 빌 게이츠도 G2가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와이스트리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들 보면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더 큰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뭐 똑같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좁은 도로 혹은 주차장 폭은 그대로인데 차만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커질까요? 자동차의 세계 시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진짜 차들이 커져가긴 하죠.
4: 맞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이 자동차 기자로서 네, 어디까지 커질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1: 얼마나 네, 커졌습니까 일단.
4: 네, 대표적으로 최근에 국내 출시한 현대차 신형 아반떼를 보면 과거의 중형차인 소나타 크기까지 커졌습니다. 이는 중형차인 소나타가 준대형으로 분류되던 그랜저와 같은 다른 차들도 점점 다 한 단계씩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그랜저의 경우 지금은 5m가 넘는 대형 세단 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차급의 상향평준화라는 신조어까지 쓰게 됐고요. 그래서 과거의 준중형차가 지금의 소형차 정도 크기였고, 지금의 준중형차는 과거의 중형차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이 소비자 인식도 많이 달라졌는데, 네, 예전에는 4.7m 길이 기준으로 4.7m만 넘어가도 아, 꽤 큰 차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아, 지금은 한 5m 정도는 돼야 큰 차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UV가 많아지면서 이 큰 차에 대한 좀 거부감도 좀 줄었고요.
1: 아반떼가 소나타만 해지고,
4: 네,
1: 그랜저가 제네시스만 해지고,
4: 네,
1: 점점
4: 그렇죠,
1: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전에 광고를 봐도 뭐 중형, 준중형 세단, 준 대형 세단, 뭐 대형 세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4: 네.
1: 이거는 뭐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4: 일단은 법적인 분류가 있기는 합니다.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상 승용차, 뭐 이제 승용차는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배기량 그리고 크기를 다 정해 놓았어요. 네. 경형은 1000cc 미만, 소형은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이제 크기 정해져 있고, 뭐 중형차는 1600에서 2000cc 사이, 그리고 대형차는 2000cc 이상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요즘 워낙 차가 커지고 이제 엔진도 좀 배기량을 좀 줄이면서 뭐 터보 차저라든지 과급기를 달아서 출력을 높이고 이러니까 조금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준중형 세단, 준대형 세단,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법적인 차급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상품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고,
1: 그냥 마케팅용.
4: 네, 중형차에 준한다 이래서 준중형, 대형차에 준한다 이래서 준대형, 이렇게 부르는 식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제 배기량으로 나눌 수도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 덩치는 엄청 큰데 1600cc, 1.6. 옛날에 1.6이면 아반떼급이었는데,
4: 맞아요, 네,
1: 거기다 뭐 터보, 하이브리드 갖다 붙이니까 네, 힘은 엄청 세진 1600cc.
4: 네.
1: 참 그 기술의 발전이 많은 걸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은 왜 계속 차를 더 크게 만드는 걸까요?
4: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가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1: 원하니까.
4: 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신차를 출시했는데 이전보다 조금 더 신뢰가 좁아졌다라고 하면 상품성을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휠베이스를 늘리게 되면 2열 공간,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소비자가 좋아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차급 경쟁입니다. 라이벌이 조금 늘렸어. 그러면 우리 브랜드도 좀 더 늘려야지. 아하. 약간 이게 점점 커지다 보게 되니까.
1: 경쟁 차종.
4: 네. 이렇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종 안전 구조물이라든지 전동 시트, 커다란 화면, 그리고 각종 이제 주행 보조 센서, 전기차의 경우는 바닥에 커다란 배터리까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경쟁사의 대형화, 안전 및 편의 장비 증가가 동시에 차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1: 혹시 안전 규정 영향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부딪혔을 때 사람 안 다치게 하려면 뭐 차체가 더 뭐 이렇게 보강돼야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4: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까다롭고 부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행자 보호 안전 규정을 보면 이 보닛 같은 경우 네. 이 사람과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이제 머리가 단단한 엔진이나 이 철판 구조물에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범퍼 굴곡도 그렇고요. 국제적으로 마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부풀려야 되고 소재도 이제 철판을 범퍼의 경우 쓰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디자인 자유도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체가 좀 커 보이고 커지게 되는 것이죠.
1: 이성호 님이 저는 예전 차라서 차는 작고요.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김성환 기자가 웃었습니다.
4: 네.
1: 또 하나. SUV는 안 그래도 원래 차체가 컸잖아요. 높기도 하고.
4: 네.
1: 그럼 SUV가 대세가 되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차가 커지는 그 영향이 또 흐름에 영향을 주겠죠.
4: 네. 한몫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SUV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단보다 높고 지상고도 높고 같은 길이의 자동차라도 시각적으로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또 SUV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SUV가 대세이긴 합니다.
1: 네.
4: 네, 2010년대부터 꾸준히 SUV 글로벌 판매량이 올라서 거의 2020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장의 중심 축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시야와 편안한 승하차 이런 모든 것들이 SUV의 좀 대중화를 이끌었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시야에서 SUV가 익숙하다 보니까 큰 차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것이죠.
1: 아, 그렇죠. 또 그 SUV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비싸기도 하고 자동차 업체들이 SUV 판매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훨씬 더 좋아지죠.
4: 아, 그것도 맞습니다. 네.
1: 아니, 그러면 큰 차가 왜 안전할 거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4: 네.
1: 차가 무거워지고 점점 커지면 그만큼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4: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뭐 큰 차, 뭐 크면 좀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 작은 차와 큰 차가 충돌을 했을 때 아무래도 작은 차가 좀 더 충격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1: 그쵸.
4: 네, 무겁고 이제 커다란 차일수록 조금 더 접촉 면적,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이제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또 상대방입니다. 이 큰 차와 작은 차가 충돌했을 때 작은 차 탑승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크고 무거운 차는 더 큰 위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차, 작은 차라고 해서 아주 충돌 이제 안전이 약한 건 또 아니거든요. 얼만큼 네네. 이 철판 그리고 브랜드의 기술력으로 충격을 흡수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1: 또 차가 대형화되면서 아까 뭐 들어가는 부품도 더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뭐 무게를 견디려면 타이어도 더 두꺼워져야 되고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4: 네, 이게 바로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확실히 유지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크고 무거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연비에서 조금 손해를 보게 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타이어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인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타이어 가장 대표적인 게 한 15에서 17인치 정도였거든요. 네. 이제는 17인치 이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막 20인치, 특히 막 수입차의 대형 SUV 같은 경우는 24인치까지 저는 봤거든요. 타이어 한번 가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깨집니다. 네.
1: 그렇죠.
4: 뿐만 아니라 특히 전기차의 경우도 배터리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과 이제 유지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1: 아니 근데 장창렬님, 김정민님, 8277님이 거의 공통적으로 보내주시는 게 차는 커지는데 주차장은 그대로고 주차선은 좁아서 주차하기 점점 더 힘들어진다.
4: 아,
1: 이거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4: 저도 느낍니다. 네, 저희 집도 이제 구축이라서 주차하기

0: 정말 좋거든요. 네.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정해져 놓은 일반형 주차, 가장 대중적인 주차구역이 너비 2.5m, 길이 5m 이상의 주차 칸입니다. 네. 근데 요즘 차들이 막 5m를 넘어가는 차들도 있고 너비도 거의 2m에 육박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차를 하고 양쪽 운전석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1: 어디로도 내릴 데가 없어.
0: 50cm 정도밖에 네. 이제 안 나오는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콕이 발생하기도 하고 약간 네,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조금은 개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그래서 왜 그 자동 주차하잖아요. 요즘에는 리모컨으로 그런 기능도 많이
0: 맞아요. 그런 기능도 생겨나게 됐죠. 그
1: 자동 주차가 되게 필수인 시대가 점점 또 돼가고 네. 있어요. 아니 그러면 차는 어디까지 커질까? 이거 뭐 리무진까지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0: 네. 저도 지금까지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봐서는 네. 뭐 무한정 커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일부 대형 SUV라든지 픽업트럭 우리나라에 계속 수입차의 경우 진출을 하고 있고 큰 차를 원하는 것도 또 대세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차 칸이라든지 뭐 정부가 조금 개선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커지지는 않겠지만 이 지금의 사이즈 여기서 조금씩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 주차장에 자동차 넣는 칸이 네. 있고 그 경계를 하얀 선으로 칠하는데 그 선이 얇잖아요.
0: 네.
1: 그 선을 저는 되게 두텁게 칠해야 된다고 봐요.
0: 아.
1: 차들이 곧 밟지 못하게 그래야지 그 공간을 문 여는 공간이다라는 인식이 좀 생길 수 있게.
0: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1: 3000님이 일본 가보니까 소형차가 많던데요. 그렇죠. 이제 거기는 좀 골목도 좁고 작은 차를 네. 선호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더 크게 커지게.
0: 아, 국가별로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1: 성향이 조금씩 달라요.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는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곽지식 작가가 나오는데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주변에 CCTV 정말 많죠. 고개만 돌려보면 요즘에 CCTV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나 KBS 콩으로도 저희를 보고 계실 텐데 여기도 CCTV 같은 게 많거든요. 과연 이 폐쇄회로 TV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작동 원리가 뭔지 재미있게 또 풀어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S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수희입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시 대표로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고등부 농구선수로 출전했고요. 동메달을 획득해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장애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훈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저녁시간에 대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가려면 어쩔 수 없는데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응원도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과 광양, 강진, 경남 창원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산과 일부 경남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10에서 최대 80mm, 제주도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모레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이 무덥겠는데요. 그래도 기온이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와 밀양 33도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2도 정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 지원을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신속 대응팀 11명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한 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우리 대사관 직원 2명이 이송되지 못한 우리 국민 1명과 함께 현장에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까지 35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 상태라며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이번 대홍수와 관련된 연관된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에서 그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중국과 네팔 국경 인근에 형성된 언세코가 범람 위험에 놓였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언세코가 무너질 경우 하류에 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지역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현재 언세코에 저장된 물은 약 200만 세제곱미터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사흘간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붕괴 위험이 커졌습니다. 최근 증시 조정이 일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낸 보고서에서 주가 하락이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필수재 지출 대비 백화점, 준내구재 등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식 자산효과 노출도가 높은 품목에서 주가 조정의 영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한국인 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 18명 가운데 6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진도항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선원 16명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어제 구속된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단 검사 결과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검사를 거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피해자 시신 유기 추정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전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전 소셜미디어에 개명 검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서명으로 실행에 나선 것입니다. 온타리오호는 5대호 가운데 하나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하는 대형 호수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50mm의 굵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2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는 31도에 머물겠고 동해안은 2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진짜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 어느 나라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 미국과 관세 분야에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죠. 그것도 미국을 향해서 보복 관세를 세게 매길 정도로 참 요즘에 캐나다가 또 되게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공격을 한 건 미국이긴 합니다만 또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선거 앞두고 경합주 중심으로 그쪽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상 우방국을 더 많이 괴롭히고 정답을 많이들 맞춰주셨는데 조현숙님이 캐나다 살아생전에 한 번쯤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딱 한 달만 여행해보고 싶네요. 라고 원체 땅덩어리가 크고 또 멀다 보니까 뭐 비행기 값도 엄청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갈 때 제대로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캐나다 다녀오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아 일주일이면 될까 했더니 한 2주는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라디오를 2주를 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은 접었습니다만. 0911님 저의 버킷리스트는 캐나다에 가서 오로라를 본 겁니다. 와 저랑 똑같은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시네요. 예, 유튜브로 봅니다. 저는. 5371님이 드라마 도깨비 보면서 캐나다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큰딸도 그 도깨비 나오는 거기 어디냐고 막 되게 궁금해하던데 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군요. 1929 쓰시는 분은 캐나다의 겨울은 춥지만 풍경은 심장을 녹이더라고요. 와, 시인처럼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5886님이 정답은 캐나다입니다. 근데 부산에는 폭우가 내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9978님이 춘향골 남원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남원 지역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좀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오나 봅니다. 운전하실 때 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고요. 비 피해도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강조해드릴 거 경제 콘서트 신청 마감 날입니다. 마감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프라인 행사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한 9시 반쯤 끝날 것 같아요. 밤에 KBS 여의도 신관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홍준혁 대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이상건 센터장까지 해서 재테크, 자산관리,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황가람, 김광진 씨의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선물도 같이 해서 이렇게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메시지 샵 9730으로는 저희 방송 시간까지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오늘까지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 방청신청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글을 올려주시는 것도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가 당첨자는 9월 1일에 발표해드릴 예정이고요. 최대 두 장까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혼자 오시는지 누구랑 같이 오시는지도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샵 97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실 때는 그 말머리에 앞에다가 콘서트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구분하기가 더 좋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1378원대로 내려갔네요. 1378원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0.9% 하락, 코스닥도 0.85%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대 쉬어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만 2-3%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오늘 강보합이긴 합니다만 399,000원대 흐름이고요.

0: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조선주도 오늘은 좀 힘이 없는 흐름이고 한 2% 정도 빠지네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오늘은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뉴스의 안 좋은 면이긴 합니다만 제주도 지역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실종 또 범죄 관련 소식 잇따르면서 CCTV의 역할도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의 2천만 대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1960만 대. 이 CCTV는 다 어떻게 설치가 된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또 이 기술은 어디까지 나아질까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들여다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0: 작가님도 뭐 그냥 고개만 둘러보면 CCTV 요즘에 못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자동차 블랙박스나 이런 것도 다 CCTV의 일종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계를 쭉 내보면 우리나라가 CCTV가 굉장히 많은 편인 나라에 속하고요. 일단 나라별로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는 도시가 워낙에 많고 땅이 좁기 때문에 나라별로 따지면 정말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면적 대비 CCTV가 많은 나라에 속하고요. 네. 도시별로 그래서 통계를 많이 내거든요. CCTV는 뭐 농촌 지역이 많이 있으면 별로 안 설치되는 게 당연하니까 도시별로 통계를 내도 서울이 거의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보통 인도 도시들이 CCTV가 정말 많고요. 인도에서는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는 게 약간 문화로 좀 자리 잡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0: 자기 집 주변에
1: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CCTV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인도 도시들이 CCTV 정말 많이 설치하는 형태고 중국 도시들도 많이 설치하는 편인데 인도 도시 중국 도시 빼면 거의 서울이 세계 최고다라고 할 정도로 런던이 전통적으로 CCTV가 되게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런던보다 서울의 CCTV가 더 많다 더 적다 어디까지 CCTV로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CCTV가 상당히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권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0: 또 예전에 에어컨 얘기할 때는 이제 캐리어 선생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1: 아, 네.
0: 또 뭐 항상 뭐 하다 보면 부산에 있는 홍길동 사장님 이야기 나오는데.
1: 아, 네.
0: CCTV는 누가 어떻게 처음 만들었을까요?
1: CCTV의 탄생을 얘기해 보니 이거 참 이상한 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요즘에 우리 K-POP 음악 같은 거 듣다 보면 전자음악 소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럼 전자음을 만드는 악기로 신서사이저라는 악기를 많이 사용하죠. 네. 뭐 뿅뿅 삥삥 하는 이런 소리 나오는 그런 재미난 소리 나오는 전자악기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런 전자악기의 원조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1920년대에 나온 테레민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0: 테레민.
1: 네, 이거 러시아의 예, 래프 세르게예비치 테레민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테레민이라고 부르는 악기인데요. 요거 전자음악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약간 안테나 같은 게 이렇게 있는 어떤 전자기기 앞에서 허공에서 사람이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의 손을 움직임을 감지를 해가지고 약간 무슨 삥삥 막 이런 소리 내주는 예. 예, 그런 악기가 있거든요. 예. 20년대에는 1920년대에는 꽤나 유행을 했고 지금도 그거 연주하시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를 개발했던 테레민이라는 사람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감지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악기잖아요. 이 악기가.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 설비 이런 거를 개발하는 연구를 러시아에서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CCTV를 이분이 이 악기 개발했던 과학자인 이분이 개발을 합니다. 아하. 이때 당시에 나왔던 CCTV는 정말 품질. 이때는 텔레비전이라는 것도 잘 없을 때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성능은 되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어떤 뚜렷하게 뭐가 보인다라기보다는 어떤 물체가 거기에 나타났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요 정도 볼 수 있는 기구였는데 그래도 어떤 감시를 한다든가 국경지대 같은 데서 넓은 지역을 좀 이렇게 한 번에 살펴본다라든가 할 때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꽤 의미 있는 발명품이었고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스탈린이 이걸 그렇게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CCTV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 개량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네. 독일 사람들이 로켓, 미사일 이런 거를 신무기로 되게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실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0: 네.
1: 로켓이 잘 발사되는지를 보려면 그걸 가까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켓 발사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불꽃이 막 터지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잘못되면 로켓이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가까이서 안 보고 CCTV 를 설치해놓고 멀리 떨어져서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0: 좀 많이 기술이 개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주로 이런 군사 목적, 특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다가 1960년대에 66년 전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메리 브라운이라는 어떤 간호사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 간호사들은 야간 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메리 브라운 이분이 흑인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간호사들이 여성이 워낙에 많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길이 무섭고 밤에 이 그 야간 근무를 하는 게 좀 무서울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1: 네.
0: 이런 CCTV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일상적인 개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상업 시설에도 이런 거를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특허를 내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메리 브라운이라는 흑인 여성 간호사가 CCTV가 개발되는데 큰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중에 CCTV 사업을 좀 크게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미국 시장 같은 데서는 요즘에 꽤 잘 팔렸다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이 회사의 뿌리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 말에 이제 지금도 그 회사가 되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병철 회장님이
1: 예.
0: 그때 당시에 창원에 건설한 공장에서 뿌리가 시작됐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창원에 건설된 그 공장에서 원래 되게 크게 하던 사업은 뭐였느냐? 정밀기계공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제트 엔진을 주문 생산하는 일을 원래 이 회사에서는 크게 했었어요.
1: 제트 엔진을.
0: 네, 그래서 80년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던 주로 전투기 같은 것들이죠.
1: 네.
0: 그런 비행기의 엔진을 미국제 엔진들이니까 대부분 그 엔진의 설계도를 받아와가지고 면허 생산이라고 하죠.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전투기에다 달고 혹은 그대로 뭐 정비를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회사였는데 희한하게도 이 회사에서 카메라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트 엔진 만드는 회사에서 카메라 사업도 같이 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트 엔진이 정밀하게 정확하게 부품을 아주 오차 없이 잘 재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항상 신뢰성을 지키면서 움직이도록 조립을 해야지 제트 엔진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카메라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안에 렌즈를 설치해가지고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카메라를 좀 들고 다니다가 흔들흔들 했다고 렌즈 초점이 안 맞게 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카메라는 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점도 알아서 맞추고 그리고 뭐 줌 기능, 확대 기능이 달려있는 카메라는 렌즈가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그거를 뭐 초점을 맞추고 뭐 줌을 하고 확대를 하고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기계가 한 0.1mm 정도 어저께 조작한 거하고는 다른 위치로 조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초점 안 맞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카메라도 이런 움직이는 부품을 정확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공통점이다. 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쪽에서 카메라 사업도 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이미지 센서 쪽을 만드는 사업은 그대로 이쪽에 이제 남아가지고 흘러가고
1: 반도체니까
0: 예, 카메라라든가 이런 CCTV 보안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 회사는 이제 다른 회사 쪽으로 이제 김승현 회장 그쪽 회사는 이제 쭉 넘어가면서
1: 예.
0: 방위산업 쪽과 관련된 결국은 보안 안보 뭐 이런 쪽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은 회사가 이제 분리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뿌리는 아직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 회사에서 그 반도체 같은 거 조립하다 보면 특히 정밀 반도체 이 중간 조립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위치를 맞춰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아주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정확한 위치에 맞춰서 딱 조립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사람 손으로 안 하고 카메라로 혹은 정밀한 측정 장치로 봐가면서 그거를 자동으로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조립하는 형태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카메라, 정밀한 측정 장치, 자동 조작 장치 이런 것도 CCTV 쪽 사업하는 쪽하고 연결된 쪽에서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요즘 좀 알려져 있는 편이죠.
1: 그 가장 정렬을 잘 해야 되고 미세하게 해야 되는 게 요즘에 HBM 아닙니까?
0: 아, 네.
1: 메모리를 뭐 8장, 12장 이제
0: 그렇죠.
1: 16장 쌓아 올리는 거. 그거를 쌓아 올리는 장비도 그 회사에서
0: 그렇죠.
1: 또 해요.
0: 예, 네, 맞습니다.
1: 그게 아마 네. 거기서부터 쭉 이어졌던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그 예전에 이병철 회장부터 시작됐던 그 회사에서는 카메라 사업을 이제는 접어가지고
0: 그렇죠.
1: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0: 네.
1: 하죠.
0: 그렇지만은 뭐 이미지 센서는 여전히 세계적인 강자로
1: 그럼요.
0: 잘 하고 있으니까 뭐 기술이 완전히 뭐 사라지지는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 매출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도 뭐 튼튼하게 이어지고 있는 편이죠.
1: 그렇죠. 또 하나가 CCTV 하면 옛날에는요 신문에서 폐쇄회로 TV,
0: 아, 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게 왜 폐쇄지?
0: 네.

0: 공공장소에 열려있던데 이렇게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예, 이게 CCTV란 말 자체도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라고 해가지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라는 말의 약자를 딴 게 CCTV인데요. 네. 이게 진짜 옛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텔레비전하고 비슷한 건데 텔레비전은 이걸 찍어가지고 방송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보내는 게 목적인 게 텔레비전이고
0: 보내주는 거고
1: 예, CCTV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해진 시설 안에서 닫혀있는 회로 폐쇄된 회로 고안에 에서만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주목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CCTV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CCTV라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뭐 시큐리티 카메라라든가 뭐 서베일런스 카메라, 감시 카메라, 뭐 보안 카메라 이런 식의 말도 많이 사용하고요. 중국이 CCTV 업계에서는 지금 세계 최강의 강자로 꼽히는 나라거든요.
0: 제일 많이 만들죠.
1: 예, 중국의 내수 수요도 워낙에 많고 하니까 정말 많이 만들고 품질도 요즘에는 좋다라고 하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이제 중앙 방송이 CCTV지 않습니까? 아. 방송국 이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또 헷갈려가지고 CCTV란 말 좀 잘 안 쓰고 그래가지고 CCTV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는 좀 한국어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0: 그죠.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1: 네. 그렇죠.
0: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CCTV가 어떻게 보면 폐쇄 회로인 건 맞지만 요즘에는 또 그 CCTV가 인터넷 연결돼서
1: 그렇습니다.
0: 네. 모바일로도 돼 뭐 사무실 그리고 어디 식당 주방 쳐다볼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폐쇄 회로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또 하나가 저희 스튜디오에도 카메라가 되게 많거든요. 몇 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인가?
1: 네.
0: 엄청 많다. 요거 덕분에 여러분이 또 KBS 콩이나 유튜브로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동그란 카메라도 있고
1: 네.
0: 길쭉한 카메라들도 있어요.
1: 아, 네.
0: 대부분 이제 도로나 어디 위에 매달려 있는 거 그저 네. 길게.
1: 네.
0: 요 겉모습을 다르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약간 길쭉하게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떤 방향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 이런 거를 네. 블릿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0: 블릿?
1: 예, 총알처럼 생겼다 해서 블릿형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0: 톡 튀어나왔다.
1: 예, 그다음에 이렇게 둥그런 공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천장에 박혀있는 거 네, 이런 거는 흔히 업계에서 돔형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딱 봐도 블릿형이 일반적인 카메라하고 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0: 네.
1: 그래서 대체로 보면 블릿형이 좀 기능이 더 좀 좋은 느낌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전통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두운 곳도 좀 더 잘 보이고 뭐 확대 축소 줌 기능 같은 것도 좀 더 잘 되고 뭐 멀리까지 잘 보이고 이런 기능이 좀 더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겉면에 비바람 잘 견딜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로 좀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의 블릿형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만들어서 성능도 좋고 더 잘 버티게 만들어가지고 비나 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이래도 잘 견딜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해놓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에 비해서 돔형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 공 모양일 뿐이니까
0: 네.
1: 실내에 설치해놔도 그렇게 막 딱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0: 위협적이지 않죠.
1: 네. 그럼 실내에 이렇게 블릿형으로 카메라가 딱 있으면 어, 나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저기 설치해놨네.
0: 아, 그 기분 나쁠 것 같아. 네,
1: 누구나 바로 딱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네. 위에 동그랗게 튀어나온 거 특히 뭐 이런 화재경보기나 이런 거 옆에 딱 있으면 그냥 아 저것도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냥 좀 그렇죠, 무심코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작은 형태이기 때문에.
0: 동글동글하면.
1: 네. 그래서 그런 형태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설치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 유리 돔을 씌워놓으면 안에 있는 카메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겉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지를 좀 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0: 아.
1: 네, 항상 어디가 안 보이는 쪽인지 사각인지 누가 피하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좀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는 그래서 실내에 설치를 많이 했고 실내에 예.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바람을 견디는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양쪽 다 이제 잘 견디는 형태로 만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튼튼하게 방수 이런 걸 잘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비바람도 잘 견디면서 또 카메라이기 때문에 특히 앞이나 옆을 막고 있는 데는 좀 투명한 소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플라스틱 계통 중에 아주 투명한 거 그렇지만은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거 이런 거 많이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끼워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그런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면 이제 흔히 자동차의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0: 아.
1: 유리 아니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재질을 많이 사용했는데 투명하면서도 튼튼하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뭐 무슨 우주 비행사들이 이런 헬멧 바이저라고 하죠. 앞에 있는 그

0: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유리 안 하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가볍고 더 튼튼하니까. 그래서 그런 재질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CCTV에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CCTV 여러분이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보시면 그 규격으로 IP66, IP67, IP68 이런 수치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그 방수 등급이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스마트폰에도 이제 그런 거 좀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방수 방진 등급을 표시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물 외에 뭐 먼지나 이런 거를 막는 숫자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물을 막을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두 숫자 다 크면 좋은 건데 66 정도면 뭐 웬만히 뭐 비바람 들이치는 거 막을 수 있다라는 수준이고 67, 68, 뭐 68 정도 가면 이제 물에 좀 담가놔도 버틴다라는 뭐 그 정도 수치로 표시하는 등급인데 이거를 발표하는 기관이 국제전기기술연맹이라는 IEC라는 기관이거든요.
1: 네.
0: 이게 세계적인 협회 같은 그런 기관인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관이라서 초대 회장이 켈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미터법의 온도 단위를 만든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관이고 항상 회장을 미국 사람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계속 맡아왔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처음으로 일본인 회장이 탄생을 해가지고 70년대 이후로는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아니면 일본 사람이 계속 이 IEC 회장을 맡아왔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러다가 2020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인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닌 유일한 그 국적의 IEC 회장이 이제 중국인이었던 그런 것도 이 IEC의 역사에서 탄생을 했었는데 이런 걸 봐도 이런 여러 가지 전자 전기 제품의 규격에서 중국이 얼마나 치고 왔는지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1: 2010년대 초반에도 코스닥 기업 중에 CCTV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어요.
0: 아, 네.
1: 근데 그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밀려서 하나 둘씩 이제 망해 갔더라고요.
0: 네.
1: 좀 그게 좀 안타깝기도 해요.
0: 네.
1: 또 이게 CCTV 기술을 보면 움직이는 CCTV 많아요.
0: 아, 네, 그렇죠.
1: 그리고 어떤 피사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주차 단속하는 CCTV
0: 아, 있잖아요. 예, 예.
1: 구청에서
0: 예.
1: 아마 어디 관제 센터에서 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네,
1: 돌려보는 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0: 네. 네, 그 흔히 업계에서 이제 PTZ CCTV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이거는 팬 틸트 줌의 약자를 따가지고 PTZ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팬이라는 거는 이제 카메라를 좌우나 상하로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걸 팬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메라를 옆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틸트는 이제 기울인다는 뜻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까딱까딱 뭐 기울이는
1: 요거를
0: 예, 요거를 원격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혹은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틸트고 줌은 이제 줌이니까 확대 축소하는 예,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능이 나와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고 사실은 PTZ 이 기능이 CCTV에 추가된 거는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80년대 뭐 이럴 때도 주로 군사 장비 같은 거나 국경 수비대 이런 데서는 PTZ 많이 설치해가지고 썼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멀리 넓게 보면서 감시를 하고 있다가 누가 국경을 몰래 넘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쪽만 딱 돌려가지고 확대해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1: 아하.
0: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평범한 사람이 장난치는 척하면서 국경선에서 이제 깔짝대고 있으면 우리의 주인공인 그쪽으로 카메라 돌려가지고 확대해서 볼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옆에서 뭐 이렇게 침투하고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때도 있고 했었는데
1: 아하.
0: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략 보면 한 2000년대, 2010년대 요 정도 들어오면서 요즘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CCTV에도 좀 돈 들인다라고 하면 PTZ 형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요런 정도가 발달할 때쯤 해가지고 중국 CCTV들이 굉장히 치고 나왔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중국에서 좀 의도적으로 되게 육성을 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이 전자기술이 되게 많이 발전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터넷 기술도 결합이 되면서 CCTV라는 거를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시대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전자산업 이런 게 별로 발달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이거를 생산하는 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의논하기보다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정부 입장에서 CCTV를 많이 달아놨을 때 사생활 침해가 있지 않느냐 이거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논의가 많이 벌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뭐 이런 정책 정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치 뭐 이런 쪽으로 CCTV에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중국에는 CCTV 같은 걸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공장 생산업체 기술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CCTV가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늘어나기는 늘어날 텐데 이거를 늘어날 때 어떻게 하면 중국의 업체들을 좀 키워줄 수 있겠느냐 이런 산업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국 내수에 중국 내부에 중국이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도시도 많으니까 CCTV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 최대한 한국

0: 장으로도 진출할 거냐 이런 거를 많이 고민도 했고 또 우연히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중국에서 잘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중국 내부의 CCTV를 설치해야 되는 그 수요 거기서 볼 수 있는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치해 볼 수 있는 많은 경험도 누리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중국 업체들이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의 CCTV 자체라든가 CCTV에 관련된 그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되게 거대 업체 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많이 그러네요. 성장한 곳들이 있죠. 특히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진짜로 벌어지느냐 그거를 경험하면서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밖에 이 야외에 많이 새어 나왔을 때 그런 뭐 비바람 몰아칠 때 정말 어떤 것까지 견뎌야 되느냐 이런 거는 설치를 많이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CCTV를 통상 이런 실험하는 환경에서 업체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서 우리 CCTV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거를 전국에 수백 대 수천 대를 깔아놓고 실제로 범죄자들이 그 CCTV 앞에서 뭘 하느냐 이거를 수천 대를 깔아놓고 경험을 해봤을 때 아 이거를 개선해야 좋구나 아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 워낙 크게 이거를 내수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경험도 많이 쌓여가지고 요즘은 뭐 완제품 CCTV도 중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CCTV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 같은 것들을 중국 업체들이 잘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CCTV를 못 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뚫고 시장을 개척해 볼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1: 또 신기하고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이 이동할 때 이동 경로를
0: 아, 네.
1: 어떤 CCTV 1번에서 찍었다. 근데 2번 쪽으로 왔다 면 자동으로 2번으로 넘겨주고
0: 아, 네.
1: 3번 쪽으로 왔다 자동으로 3번 카메라로 잡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0: 네.
1: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완전 이제 통합된 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던데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덕분에 실종자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0: 그 이제 CCTV 내부에 옛날에는 이제 ISP라는 말 많이 썼죠.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CCTV 내부에 들어있는 반도체입니다.
1: 네.
0: 그래서 CCTV가 촬영한 내용을 뭐 컴퓨터라든가 딴 기기가 읽을 수 있게 변화해서 보내주는 그런 반도체가 들어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판단이나 조작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계산 기능 같은 것도 내부에 탑재돼 있는 그런 반도체를 이제 끼워 넣는 게 말하자면 CCTV의 이제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자회로를 꾸며서 CCTV에 탑재를 해놓는 형태로
1: 네.
0: 항상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사이에 이제 이건 뭐 전자제품 전체 영역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인데요. SOC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싹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양말이라는 뜻 아니고요. SOC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오너 칩이라고 해가지고 칩 하나의 시스템 전체 부품력 전체 제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올린다라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하나의 칩만 잘 만들면 그 안에 모든 제품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다 통합해서 들어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칩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ISP 반도체 칩 붙이던 그 위치에다가 연결을 해놓으면 거기서 뭐 인공지능 판단 같은 것도 다 해준다든가 아예 그냥 바로 컴퓨터의 웹브라우저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 파일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칩 하나 안에서 전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게 이제 SOC라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CCTV 라는 게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있고 렌즈에 있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센서가 있고 이미지 센서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SOC라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게 있으면 그게 CCTV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나 뭐 일반적인 카메라나 그런데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업체가 아직도 압도적인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도 세계 2위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잘 하고 있고 뭐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절반 좀 못 미치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가 20, 30%는 한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업체들이 좀 자리 잡고 있고 중국 업체들은 그다음에 조금 저가형 이런 거 위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이미지 센서 쪽에는 자리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CCTV 내부에 이 컴퓨터 제어 역할을 하는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이 치고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엄청 많이 치고 나왔죠. 한때는 정말 시장을 막 지배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1: 네.
0: 한때는 이 SOC, 이 ISP 칩을 중국이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막 시장 지배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
1: 반도체까지.
0: 네. 근데 그게 201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 무역 분쟁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서 이거를 중국산 CCTV에 달려 있는 거를 어떻게 믿고 쓰느냐.
1: 그렇죠.
0: 거기에 달려 있는 반도체가

0: 어떤 중국이 악용할 수 있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는 안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럼 중국에 있는 어떤 해커가 그걸 잘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바람이 미국에서 되게 많이 불면서 미국에서 이게 되게 많이 퇴출됐거든요.
1: 제재를 많이 했죠.
0: 네, 그래서 이제 그 틈바구니를 뚫고 우리나라의 이 ISP, SOC 하는 업체들도 조금 더 살아나기도 아하. 하고 그랬는데 아직 그 기회를 완벽하게 정말 잘 활용했나라고 하면 좀 더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경쟁이 또 치열하기도 했고요.
0: 네.
1: 오늘 CCTV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뿌리 깊은 제조업 계속 이야기는 이어갑니다.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6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기업들의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60대와 20대 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 등 민생 분야의 담합과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있고 또 나 자신을 매일 쳐다보는 그것 CCTV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곽지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7925님이 중국산 CCTV는 왠지 백도어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열어놓고 뭔가 좀 해킹으로 혹은 악용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염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기는 해요.
0: 이게 미국에서 이제 2010년대 후반에 그때 중국하고 약간 무역 분쟁, 어떤 라이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되게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요 이야기하려면 진짜 빼놓을 수는 없는 인물이 런쩡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식 한자로 읽으면 이제 임정비 사장이라는 분이죠. 이분 뭐 중국에서 창업하셔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전자제품 제국을 완성한 중국 애국주의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항상 중국 사람들은 칭송 하는 인물이 임정비 사장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분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정자가 바를 정자고 비자가 아닐 비자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지? 그래서
1: 바르지 않다라는 뜻이
0: 모르겠어요. 이게 뭐 바르게 아니다라는 뜻인가? 뭐 모르겠어요. 이름을 왜 이런 식으로 지으셨는지. 임정비 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군인 출신이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분 중국 군인 출신인데 군 생활 중에 과학기술 계통의 일을 하신 거는 맞는데 뭐 계급이 뭐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수수께끼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 군인 출신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런저런 뭐 회사원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한번 사기를 한번 크게 당해가지고 한번 재산도 다 날리고 뭐 이혼도 하고 한번 크게 한번 망합니다. 그러다가 홍콩 옆에 있는 중국의 산업도시인 샨전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새로 바닥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홍콩에서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니까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 뭐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1: 네.
0: 근데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 그때 당시만 해도 통합 전이니까 체제가 달라가지고 통신 장비나 전화기나 뭐 이런 게 호환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호환되게 해주기 위해서 뭐 끼워 쓸 수 있는 부품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업을 임정비 사장이 하셨는데 공공하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통신 장비 업계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걸 사용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기지국을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지국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를 차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그런 회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나 부품에는 뭐 품질 좋고 가격 좋으면 브랜드 이런 걸 잘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업체가 신생 업체가 파고 들어가기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통신업계 장비 업체에서 이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키우더니 그 통신업계 장비에서 얻은 그 기술을 하고 그 어떤 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휴대전화도 만들고 휴대전화를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전자 부품 다른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반도체 사업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거든요. 반도체 사업에서는 이제 팹리스라고 하잖아요. 팹리스라고 네. 하는 거 이제 설계만 하고
1: 설계만 하는 회사.
0: 예, 실제 제품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제품을

0: 만들어주는 공장에서 이제 따로 딴 업체가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찍어주고 그러면 그 제품을 다시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팹리스라고 하고 젠수랑 선생님 회사 이런 데 다 팹리스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CCTV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형태로 많이 만듭니다. 팹리스 회사들이 그 자기가 어떤 반도체가 CCTV에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면 그거를 찍어주면 그걸 뭐 패키징 업체에 보내고 해서 실 제품을 만들면 그거를 이제 CCTV TV 업체에다 판매하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 뭐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도 있기도 하거니와 이런 팹리스들이 조금 조그마한 업체, 새로 창업한 업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파운드리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잘 돌아가는 이런 게 좀 잘 된다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되게 좀 부러워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이 기술인들이 대만은 저런 게 참 잘 된다. 대만이 잘 되니까 그거하고 따라 들어와서 중국인들도 조그마한 팹리스 하나 차려가지고 뭐 돈도 기술도 사람도 별로 없지만 설계도만 재밌는 아이디어로 딱 잘 그리면 우리 CCTV에는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해보자. 요거 재밌는 아이디어라서 성공할 것 같다. 설계 도면만 잘 그리면 큰 공장에서 그걸 대량 생산해 주는 거는 다른 업체가 파운드리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팹리스 업체들이 잘 큰다라고들 많이 부러워해 왔었거든요. 이 임정비 사장 이 사람은 팹리스를 자기 회사 잘된 걸로 되게 크게 차려가지고 요즘에는 별의별 좋은 반도체들을 그 팹리스에서 설계를 다 한다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데.
1: 요즘에 AI 칩이랑 자율주행 그렇죠. 칩도 네. 엄청 잘하고.
0: 별의별 걸 다 한다고 네. 하는데 그런 걸로 요즘에 이렇게 화려하게 많은 이런 지면을 장식하기 전에 2010년대에는 이 CCTV에 들어가는 ISP, SOC 요 반도체를 여기서 많이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되게 강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2010년대 말에 아까 말씀하신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캐나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2018년 12월에 이 임정비 사장 딸이 캐나다에서 한번 붙잡힌 일이 있었어요.
1: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구금을 시켜버렸죠.
0: 그렇죠. 네. 네.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요즘하고는 다른 게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캐나다가 완전 동맹이 돼가지고 미국의 협조로 캐나다에서 세계적인 전자회사에 이분이 임원으로도 그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임정비 사장 딸이. 그거를 이렇게 잡아놓는 이런 거를 할 정도에 그래서 당시에 막 미국에서 아니 중국에서는 이걸 막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중국 사람들이 막 우리 중국의 딸 임정비 사장 따님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중국에서는 그렇죠. 막 언론에서 되게 부글부글했었는데 예, 그런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미국하고 캐나다가 되게 친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미국 쪽에서 이 임정비 사장 회사 쪽에 CCTV, ISP들이 훅 많이 퇴출이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좀 재편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렇지만은 대만 회사 이런 회사들 그래가지고 좀 그 반대급부로 되게 많이 커졌었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황정현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ISP를 팹리스 형태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수원에 뭐 용인에 이런 데 있는 공장에서 이제 찍어내죠. 우리나라도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대만이나 중국이 보여주는 이 조그만한 새로 창업하는 이 팹리스 회사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그거를 커다란 파운드리 업체들이 찍어내줘가지고 제품을 아이디어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좀 이렇게 다양한 세계 시장으로 나가보는 이런 거를 더 잘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를 중국 CCTV 산업을 보면서 좀 하게 되죠.
1: 사실 또 CCTV가 있는 덕분에 또 든든하기도 해요. 아까 1253님이 차량에 블랙박스 달려 있는데 사실 이게 CCTV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좀 든든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주시고 7925님은 적외선 열 영상 잡아내는 CCTV도 있더군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김민소님 영화 보면 특정 사람 얼굴 잡아내는 CCTV가 있는지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뭔가를 찾아낸다라는 용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0: 네. CCTV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만 추적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할 때 뭐 좀 이렇게 강조를 해준다거나 그쪽만 본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골목길을 비추고 있는데 네. 그 골목길에서 평범하게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다.
1: 휘청인다.
0: 혹은 뭐 무슨
1: 넘어진다.
0: 혹은 전봇대 앞에 서가지고 뭐 실례를 하려는 것 같은 뭐 그런.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 감지하면 그쪽을 딱 돌아보는 이런 기능을 요즘에는 방금 말씀드린 ISP 반도체 칩에 통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NPU라고 하죠. 그 반도체 전용 그 전용 계산을 하는 부분을 이런 CCTV용 반도체에 통합하는 것도 요즘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런

0: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좀 재밌게 생각을 해볼 만한 게 CCTV가 어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네. CCTV가 24시간 365일 항상 악천후 속에서도 주변을 잘 감시해야 되는 그런 장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블랙박스하고 연결했듯이 요즘에는 CCTV 하는 회사들이 어디로 많이 진출하고 있냐면 자율주행 차량에 붙이는 카메라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율주행 차량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방을 항상 보면서 차가 컴퓨터가 잘 운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중국 업체들이 되게 막 열기를 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에서 CCTV 최강이고 전기차를 잘하니까 자율주행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합쳐가지고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CCTV 업체들도 주로 CCTV는 중소 업체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쪽으로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대기업하고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해 볼만 하고요. 또 한편으로 24시간 365일 혹독한 환경에서도 계속 항상 켜져서 영상을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로봇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봇도 카메라처럼 일시적으로 한번 촬영할 때만 뭐 바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도 활용한다고 나선다라고 하면 작업하는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로봇 카메라도 CCTV 만드는 기술로 만들면 좋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 업체들하고 CCTV 업체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중국 업체들이 되게 많이 중국도 로봇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중국 업체들이 많이 좀 머리를 굴리고 있는 분야입니다. 로봇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면 뭘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네.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기도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로봇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 감지하고서.
0: 그런 거 요즘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기관총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적으로 감지되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딱 보고 조준을 해가지고 쏠까 말까요? 명령을 바로 보내가지고 물어본다. 이런 건 이제 CCTV에 이런 인공지능이 결합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으로 진출해 보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의 이런 로봇형 무기라고 하면 요즘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에도 이렇게 CCTV 같은 이제 눈을 달아가지고 카메라로 계속 주변을 보면서 감시하고 정찰을 하고 그러다가 뭐가 보이면 판단을 해가지고 공격할 그런 명령을 내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이런 게 다 탑재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CCTV 기술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물리 보안이다라고 해가지고
1: 물리 보안
0: 예 그러니까 컴퓨터 보안 뭐 이런 거 말고 실물이 왔다 가는 그런 문제 사람이 침입을 한다 적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와 관련된 그런 보안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로 CCTV가 연결돼 있고 이게 첨단 무기로도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그런 경쟁에서 중국 업체들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경쟁을 해가지고 더 좋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기를 좀 소비자로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1: 그러게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게 사실 CCTV에 대해서 기술 뭐 들여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아 요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 CCTV도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0: 네, 이거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1: 여기 지금 우리가 어디 천장에
0: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요거 이제 짧게 얘기할게요. 네. 요거 뭐냐면 옛날에는 진짜로 CCTV에 이 CCTV 영상을 보내줄 수 있는 선을 끼우고 네. 그다음에 전기 코드를 따로 끼웠어요.
1: 어디가 꽂아놨겠죠.
0: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게 그 네. 전기 네.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CCTV 설치하는 위치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1: 다 그러니까. 매설해놔야 되고.
0: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업가 로템이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원래는 전화기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를 차렸었는데 네. 전화기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 요즘은 참 집전화가 잘 없으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다. 집전화는 전화선 하나에다만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네. 따로 전선을 연결을 안 해도 그냥 전화기가 작동하잖아요. 들면 바로 삐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전화기는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전화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딴 제품도 이렇게 선 하나만 꽂으면 되는 게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다가 이분이 파워 오버 인터넷이라고 해가 이더넷이라고 해가지고 POE라고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랜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네트워크 선, 인터넷 선 그것만 꽂으면 그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 전자제품을 쓰시는 전기도 같이 그냥 들이부어서 보내주자. 그렇게 하면 선 하나만 끼우면 얼마나 좋지 않겠냐라는 거를 예, 그 90년대 이럴 때 이 기술을 생각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회사인 로템 이 회사에서 그 제품을 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좀 성공을 해가지고 이분이 되게 크게 좀 성공하셨거든요. 요즘 이 회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수도 되고 하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주로 요즘은 인터넷 방식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CCTV가 다 보내주니까 바로 이 POE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전선을 이중으로 이렇게 설치할 필요 없이 인터넷선 하나만 꽂으면 물론 그 인터넷선으로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그 전기 보내줄 수 있는 설치는 따로 이제 중앙에서 하나는 갖춰놔야 되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선 하나로 통신도 하고 전기도 보내고 요거를 다 하고 있어가지고 CCTV 분야에 뭐 제일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IP 전화나 인터넷 전화라고 해가지고 예. 전화인데 전화선을 안 꽂고 랜선 같은 거를 꽂으면 일반 전화기 그쵸, 그쵸. 기능도 되면서 뭐 인터넷 전화 인터넷 기능도 전화. 되고 무슨 일정 관리도 되고 별거 다 하는 그런 시스템 설치해 놓는 곳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이런 식으로 POE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랜선만 인터넷선만 꽂으면 전기도 받아오는 뭐 이런 설비가 요즘은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CCTV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7부위원님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드론에 달린 카메라도 고성능인 듯해요라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카메라로 또 인지를 해서 적군을 판별을 해서 그냥 자동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김홍준님이 요즘 그 8K 360도 카메라도 있던데 아. 그걸 CCTV로 쓰면 아주 좋겠다 생각합니다.
0: 그렇죠.
1: 그럼 용량이 엄청날 것 같아요.
0: 아, 예. 8K면 정말 고용량이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전송하는데 좀 힘이 들기도 한데 예. 그래서 4K 제품까지는 요즘 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8K 제품도 뭐 잘 구해서 잘 설비를 구축하면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죠?
1: 1분?
0: 네, 1분 동안 30초, 말씀드리면 30초. 그래서 이게 CCTV 관련해서 되게 재밌는데 네. 영상을 보낼 때 이 고용량 영상을 고화질 영상을 보내려면 압축을 해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디오 압축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H.264, H.265 이런 걸로 포맷. 만들어가지고 포맷을 만들어가지고 파일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미국의 콜로라도의 덴버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레리혼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이 회사가 1990년대에 미국 회사, 일본 회사, 유럽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설립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딴 사업을 아무 뭐 생산하거나 이런 사업을 안 해요. 뭘 하냐면 이런 옛날에 전자업계의 거인이었던 회사들의 특허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잘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2만 5천 개 정도의 특허를 관리하는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 압축에 관련된 특허 같은 걸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멋모르고 CCTV 업체나 전자제품 업체들이 아 우리 회사는 동영상 잘 찍힙니다. 뭐 4K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장사가 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레리온 사장이 보고 있다가 저 회사 옵니까? 기술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2만원 특허 중에 걸리는 게 뭐가 있냐. 소송 걸어가지고 그걸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죠.
1: 곽지식 작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토요일 별책 부로. 내일은요. 인플레이션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라는 책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일라디오도 유튜브 동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과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웃긴 영화라는 점. 이 기묘한 조합이 Don't Look Up의 매력입니다. 영화는 과학자들과 일부 양심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좌절감,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와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경시하는 유명인사들을 겨냥하는 풍자 등이 뒤섞인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환경운동가들에게 영화가 한층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도플갱어에서 케이트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공경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이한 모순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우리 모두는 지구의 실존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작은 자아를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갇혀 있다.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도 이렇게 짚었죠. 이 영화는 기후붕괴에 대한 사회의 끔찍한 무대응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영화다. 신랄한 풍자와 냉소적 코미디로 달려가던 영화가 숨을 고르는 것은 후반에 다다라서입니다. 청년 율의 등장은 케이트, 그리고 나아가 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모두는 종말 앞에서 분노하며 외치는 것을 그만두고 차라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삶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두려움 앞에 요란하게

뜨겁게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이들은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이는 종말 앞에서 인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훈훈한 마무리를 택할 아담 맥케이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쿠키 형상에서까지 신랄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면 상태로 우주를 떠돌던 탈출가들의 비참한 최후와 한 생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죠. 당연하게도 그 영상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윤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두 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일부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고요. 경기 남동부 내륙에는 약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10에서 최대 80, 제주도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 일부 지역은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폭염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남부와 충청,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 밀양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 지원을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 11명은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꾸린 기업 긴급대응반도 현지 시각 어젯밤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긴급대응반은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가족들이 네팔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이동과 체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팔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으며 지금까지 이번 홍수와 관련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네팔 경찰은 현재까지 35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된 상태라며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은 5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이번 대홍수와 연관된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외교부가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네팔 신임 대사로 박재경 현 주 짐바브웨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주 네팔 한국 대사관은 전임 대사가 최근 주 이스탄불 총영사로 발령이나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호텔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와 가계 부채, 환율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한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과 민생 상황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에 나섰는데 정부는 무분별한 확장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며 경제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쪽에서는 시중의 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풀겠다고 하니 경제정책의 엇박자가 이보다 더할 수 없다며 무차별적인 돈풀기를 자제해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옆 나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지고 20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구인철 부총리는 오늘 경제장관 회의에서 명절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전원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지역 곳곳에 내수 회복이 확산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 래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종전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러시아 보안국장을 만나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종전 합의를 체결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러시아 최전선 군인의 예상 수명은 35분도 안 되며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전쟁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최대 50mm의 굵은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등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재난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재난 자체도 비극이지만 더 안타까운 건 구호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정치 때문에 가로막히는 현실입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외국 구조들을 선별해받으면서 논란을 키웠고요.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겹쳐질 때 재난과 구호는 더 이상 자연재해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잠시 후 수상한 GPS에서 재난 뒤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약 10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선거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자세한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지금까지 4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1,400에서 1,50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팔 국가재난위험관리청은 이번 홍수로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이르는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은 오늘 아침 실종자 9명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확보하고 네팔 정부와 접촉해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반도체 관세 부과 대상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건데요. 반도체 자체뿐 아니라 노트북과 게임 콘솔,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완제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투자와 연계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 호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자극하는 도발적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북미 지역 5대 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 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튀르키예와 불과 18km 떨어진 로도스 섬에 군용 드론 기지를 짓기로 하자 튀르키예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로도스 섬은 그리스의 영토지만 그리스 본토보다 튀르키예에 훨씬 가까운 섬인데요. 튀르키예는 국제조약에 따라 로도스 섬이 비무장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지만 에게해의 해양 관할권과 천연자원 개발을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기지 건설로 양국 간 긴장이 한층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보스니아 내전의 핵심 전범으로 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인종 청소를 저지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라트코 물라디치가 84세로 사망했습니다.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는 물라디치는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0: 동북부의 무슬림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이 몰살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보스니아 내전 당시 벌어진 세르비아계 군대의 잔악 행위를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돼 헤이그에 있는 유엔 전범재판소로 넘겨졌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히말라야의 눈물.
1: 네,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요. 사망자 숫자가 발표될 때마다 확확 늘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4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사망을 했고요. 네팔과 티벳 지역 실종자도 외국인 700여 명을 포함해서 지금 1,400여 명에서 1,500여 명. 이게 지금 발표하는 기관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된 외국인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30여 개국 출신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도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황인데요.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0: 네.
1: 나머지 한 명인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이 지금 현지에 남아서 뒷수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 네팔 대사관 영사와 행정 직원 등 대사관 직원 2명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0: 네. 이 대홍수 발생 당시에 풍겨한 네. 빙하도 토성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 흘러내려온 거죠.
1: 그렇습니다. 어제 많이 영상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네팔 쪽 고지대에서 빙하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계곡에 있었던 빙퇴석까지 떨어져 나왔습니다. 불과 7분 만에 20km를 이동해서 지릉항에 도달을 한 건데
0: 네.
1: 시속으로 따지면 170km가 넘는 속도로 하류를 덮친 셈입니다. 가파른 골짜기를 따라서 쌓여있던 토성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속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 홍수 당시에 수도 카트만두의 북서쪽을 흐르는 트리슐리강 수위가 아파트 3층 높이 정도인 9m만큼 치솟는데 걸린 시간이 불과 3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지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가 이제 계측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폭 100m 정도의 계곡에서 30분 만에 수위가 9m 올랐다는 건 수영장 두 개에다가 소양강 댐의 최대 방류량을 한꺼번에 밀어넣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0: 예, 네.
1: 앞서 미국 지질조사국 등도 해발 5,200m에 있던 600m 너비의 거대한 빙하가 1,200m 아래 계곡으로 수직 추락하면서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0: 네.
1: 이렇게 빙하와 토사로 만들어진 임시댐이 그래서 잠깐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하류로 이제 밀려 내려왔다라는 건데요. 이 빙하가 그럼 왜 이렇게 붕괴가 됐는가? 히말라야가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빙하가 원인이 된 홍수가 예전에도 있긴 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5년에서 10년에 한 번 발생을 했는데
0: 네.
1: 최근에는 1년에도 여러 차례 발생할 만큼 그 빈도가 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지금이 6월에서 9월 사이 여름 우기인 몬순 시기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수문 기상국에 따르면 사고 당일과 전날에 이 피해를 입은 라수아 지역에 폭우가 내리진 않았지만
0: 네.
1: 앞서 비가 내렸다는 거죠. 우기니까요. 그리고 녹은 눈 때문에 강과 토양에 이미 물이 많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0: 네.
1: 여기에 산에서 쏟아진 얼음과 암석이 물에 젖어 있는 토사를 휩쓸면서 급류가 커졌다라는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추가 홍수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요.
0: 그렇죠.
1: 홍수가 처음 시작된 렌데강 상류에 지금 강을 막고 있는 잔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 네.
1: 두 번째 홍수가 임박했다라는 경고가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중국 당국이 앞으로 사흘간 국경 쪽 댐 호수에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약 1,200개 분량인 300만 제곱미터의 물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입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짜가 9월 1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홍수가 호수가 붕괴될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 쪽에는 앞으로 일주일간 추가 강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0: 모두 돌아오지 못한 순례길.
1: 네, 이번 대홍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실종되고 사망하고 했는데요. 네. 이 실종된 분들 대다수는 히말라야에 있는 성산으로 가던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성지인 티베트에 있는 카일라스 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팔 쪽 국경 마을인 라수아에 모여 있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라수아가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26일 오전 네팔 라수아 가디 검문소를 지나서 중국 티벳의 지룽 쪽으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요. 8시 30분 무렵에 라수아 지역 보테쿠시강 일대를 홍수와 산사태가 덮치면서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중국 쪽인 지룽현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백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실종됐는데 외국인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그렇다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카일라스 산이라는 곳이요. 네. 한 봉우리를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티벳의 토착 종교인 본교가 동시에 성지로 삼고 있는 산입니다. 힌두교도는 이 산을 시바신이 아내와 함께 머무는 거처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요. 네. 불교도들은 이 산을 최고 경지의 기쁨을 상징하는 부처 뎀촉이 머무는 곳 아니면 불교식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산으로 꼽히는 수미산이 바로 카일라스 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이나교도는 창시자이자 첫 번째 구원자가 이 산에서 해탈을 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곳이고요. 본교는 이 산을 영적 기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순례객들이 많이 몰 있는 산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순례객들이 지금 중국 정부가 신성함을 이유로 등반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까 산 둘레를 걷는 걸 택하고 있습니다. 아. 이 순례길을 코라라고 부르는데 산 네. 중턱을 크게 한번 도는 겁니다. 길이가 52km에 달해서 사흘에 걸쳐서 나눠 걷는데요. 문제는 코로나 때 이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 이후 끊겼던 순례가 만 5년 만에 재개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순례객이 예년보다 훨씬 많아진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8월은 몬순 우기라서 산을 오르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 순례길만은 올해는 이상하게 성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난 그 시각에도 순례객 행렬들이 많이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가 집중된 라수아가디에서 티벳 지룽을 잇는 길이 카일라스로 가는 가장 값싼 육로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4개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곳이 가장 싼 곳이었대요.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390에서 440만 원 정도를 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반면에 헬기를 이용해야 되는 다른 루트는 600만 원 이상이 드니까 사람들 이곳에 더 많이 몰려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악 지역에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네. 순례단이나 트레킹팀은 되게 소규모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산악도로, 국경 통과 지점, 계곡 주변의 숙박 시설을 따라 분산이 돼 있는데 재난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 통신망과 도로가 동시에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조차 지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네, 정말 대자연 앞에서 인가 네.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 잠긴 문의 안쪽.
1: 이란이 지금 미국이 봉쇄를 해서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고립작전을 펴고 있고 해상을 봉쇄하니까 사실 이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외신들이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미국이 완벽하게 차단한다면서 경제적 고립 작전에 착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25일 기준으로 이란의 리알화 환율이 달러당 205만 리알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7% 이상 급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러화 기준 실질 구매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화가치가 폭락하니까 서민 물가는 갑자기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전쟁 전과 대비해서 지금 이란의 토마토 가격은 71%, 닭고기는 74%, 식용유는 무려 177%가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문제인데요. 네.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인슐린의 가격은 무려 642%가 치솟았습니다. 네. 의료와 생필품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상이 봉쇄되고 정유시설 일부가 파괴되니까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유소마다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이란의 주요 쌀 공급처였던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해서 거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마켓 테헤란에 있는 곳에서도 시민들이 사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쌀과 식용유가 계속해서 품절되는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0: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동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우리가 수개월분의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 네. 국민들은 자급자족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재기 공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 시위가 사실 전쟁 이후에는 좀 잦아들었었는데 다시 조금씩 재개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해서 네. 이란 지도부가 정책을 바꿀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여전히 많은데요. 민생이 악화되는 것만으로도 이 협상 태도를 바꿀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요. 미국이 먼저 이란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해야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또 한 번 오늘 새벽에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란은 미국의 전쟁 종식, 동결된 이란 자금 반환, 레바논과 가자 지구를 비롯한 영내 전쟁 종식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기름으로 끄는 불.
0: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 중에 하나인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유전 지분을 확보하려고 베네수엘라 정부와 대규모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고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진이 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이 협상을 하고 있는 대상은 베네수엘라의 전체 매장량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한 10개 정도의 핵심 유전입니다. 과거 정권의 핵심 측근이나 중국 자본이 통제했던 그런 유전들이었는데요. 미국에 유전 지분을 넘겨주게 되면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 등 민간 석유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자국으로 들어오는 석유 판매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독자적 서반구 원유 공급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악시오스는 이게 관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대표할 만한 치적도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네. 뭐 서반구에서 미국의 주도권 강화, 미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그것을 그렇죠. 이뤄낼 수 있는 그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 지분을 확보한다는 게 당장 원유 공급량이 늘어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이란 전쟁 위기를 자신의 방식대로인 거래로 수습을 해서 정치적 성과로 부각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가 좀 인상적인데요.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호주로 가겠다.
0: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네. 떠나셔야 되는데요.
1: 호주로 가야 되는군요.
0: 핵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지구적 재앙이 닥쳤을 때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나라로 호주가 꼽혔습니다. 독일 하겐대의 환경과학자 옌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요. 핵전쟁, 소행성 충돌, 대규모 화산 폭발, 사이버 공격, 전염병 같은 전 지구적 재앙 위험을 다룬 연구와 보고서를 쭉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화산 폭발과 핵겨울, 소행성 충돌 등으로 햇빛이 갑자기 차단되는 경우 지자기 폭풍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전력과 교통, 식량 생산이 멈추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만에서 수억 명의 사망자와 함께 의료 붕괴와 기근이 겹치는 경우 이 세 갈래로 분류를 해서 좀 네. 평가를 해봤습니다.
1: 다 너무 무섭네요.
0: 그렇죠.
1: 생각만 해도.
0: 근데 이것을 다 버틸 수 있는 조건으로 꼽힌 건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력, 낮은 사회적 불평등, 탄탄한 산업 기반과 정부 역량, 지리적인 고립, 지방 분권과 산업의 다양성, 낮은 무역 의존도 등이 꼽혔습니다. 네. 근데 호주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여기도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고립이 네.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연료나 의약품, 비료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위기 상황에서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히긴 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 중에서 그렇다면 호주 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네.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아르헨티나 순으로 꼽혔습니다. 이들 나라도 약점이 다 있습니다. 스위스를 뺀 4개국은 해안선이 깁니다.

0: 행성이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가 올 수 있고요.
1: 그러네요.
0: 이 다섯 개 국가 다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 대형 화산이 터지면 그 충격권을 벗어나기 힘들다.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 국가는 대재앙 속에서도 식량 비축소나 종자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산업 역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국제적 대응을 이끄는 본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팀이 평가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킬러 코스.
0: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놀이공원인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에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예, 예. 이름이 X2인데요. 이 롤러코스터를 탄 여성 승객 두 명이 엿새 간격으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응급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5일에 한 40세의 여성이 이 기구에 탑승한 뒤에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1: 네.
0: 심각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신체의 기능과 언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엿새 뒤에는 25세 여성이 똑같은 놀이기구에 탔다가 같은 절차를 밟았고요. 이분도 네.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외과 전문의들, 이 두 환자들을 치료한 전문의들은 이 기구 탑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속과 감속에 따른 강한 충격이 심각한 뇌손상을 불러왔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기구가 한 2분 동안 최고 시속이 129km 정도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1: 무서워요.
0: 네, 탑승 좌석이 예. 주행 중에 360도로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몸이 이상하다 이런 사례가 많이 보고됐기 때문인데요.
1: 네.
0: 의료진들은 놀이기구의 강한 움직임만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사망자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뇌의 이상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놀이공원 측이 지난달 12일부터 기구 운행을 중단했고요. 캘리포니아 당국이 나서서 조사를 좀 진행. 하고 있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I won't give up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인천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불이 나 60대와 20대 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 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866조 원, 수익률은 27.22%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이 107.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선언 두 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 수첩.
2: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능성 있는 건지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2: 네, 일단 미국에서 비상사태 선포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그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3: 예. 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근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2: 네.
3: 다만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공개적인 발언이 이와 관련해서 좀 나왔고요. 또 백악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간선거 개입을 위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논란이 좀 확산하고 있는데요.
2: 네.
3: 그러니까 가장 지금 논란이 커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 언론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2: 네.
3: 여기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이 세상에선 뭐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라면서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거예요.
2: 네.
3: 게다가 이제 며칠 뒤인 지난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전에도 너무나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한 적이 많기 때문에
2: 네.
3: 실제로 비상사태 선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네. 근데 진짜 그 비상사태 선포가 가능한가요?
3: 그러니까 미국 법에 네. 따라서 어떤 조건이 충족하면 이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데 뭐 가장 이제 큰 예로는 이제 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많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해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조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현행 법률상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특별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를 좀 명시해야 하거든요.
2: 네네.
3: 그런데 이제 선거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비상 권한이 존재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2: 아.
3: 게다가 이제 미국 헌법상 선거는 각 주가 관리하는데
2: 네.
3: 과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때 각 주의 선거 관리 시스템을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새로운 선거 규칙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인데요.
2: 네.
3: 그러니까 실제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충돌이 예상이 되고 또 만약에 그렇다 해도 연방의회가 공동 결의를 통해서 비상사태 종료를 요구할 수 있어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네. 근데 현재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선거 관련 법안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 때문에 아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 예, 맞습니다. 그 Save America Act라는 법안인데
2: 네.
3: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좀 위기를 느꼈잖아요.
2: 네.
3: 그러면서 이제 뭔가 선거를 좀 더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제안했거든요.
2: 네.
3: 그러니까 시민권을 증명하고 뭐 사진 신분증 우편 투표 제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2: 네.
3: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아직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 9월 중순 이후에 이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원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2: 네.
3: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네. 자, 중간선거 11월 3일이니까 한 10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3: 네.
2: 판세는 어떻게 되나요?

0: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데 예. 지금 현재 한 30%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그렇죠. 수준이고 네. 게다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앞으로 경제를 더 잘 관리할 정당으로 민주당의 공화당을 벌써 앞섰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물가나 고용, 주택 임금 등의 이제 생활경제가 나빠졌고요. 지금 뭐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외교 정책도 성과가 거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중간선거 판세를 보니까 하원은 지금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이번에 빼앗을 것 같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 지금은 경쟁 지역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공화당으로서는 빨간불이 좀 켜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네요.
0: 예, 그 알그린 하원 의원인데요. 이제 민주당의 그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지난해 6월에도 이 의원이 똑같이 탄핵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1: 네.
0: 모두 하원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이제 이민 세관 단속국 또 세관 국경 보호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고 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또 불법 수색,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금지한 수정 헌법 등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탄핵안을 제출했는데요.
1: 그러니까
0: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그런데 이제 중간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정치권은 물론이고 이제 선거를 둘러싼 공권력의 투입 등으로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좀 더 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0: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희생자가 늘고 있어서 실종자 수도 그렇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오늘 이 각국에서 파견된 이런 대규모 재난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일단 네팔에는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팀, 구호 단체들이 뭐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 요새 재난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습니다. 지진 소식도 많이 전해드렸고요. 예.
1: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지진이 난 콜롬비아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0: 네.
1: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맨 남단에 희망봉.
0: 네.
1: 만약에 그 바스코 다가마 희망봉 이런 역사 시간에 배우죠.
0: 그렇죠.
1: 여기 가면은 대서양하고 인도양이 희망봉에 서서 보면은 바다가 쫙 색깔로 구분이 돼요.
0: 오,
1: 선으로 그은 듯이.
0: 그렇군요.
1: 네. 근데 지형은 다르지만 이 콜롬비아 북서 쪽에 초코라는 주가 있습니다.
0: 네.
1: 초코 디파트먼트라고 영어로 쓰던데 여기가 대서양과 태평양의 을 다 해안으로 끼고 있는 곳이에요.
0: 오.
1: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0: 네네.
1: 한쪽엔 태평양, 한쪽엔 대서양. 이거 바로 밑에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이 희망봉하고는 좀 다른데 이 초코주는 이제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0: 네.
1: 동쪽에는 이제 대서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바다를 끼고 있는데 또 험준한 산지이고 또 열대 우림에 이 초코주의 대부분이 덮여 있대요. 그래서 지구상 가장 풍부한 생물 다양성, 특히 식물종의 다양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유엔이 꼽은 지역이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또 금, 백금 이런 게 많이 난대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뭐 금을 찾아서 뭐 세계에서 광부들이 몰려들기도 했고
0: 네.
1: 여기에 1510년에 세워졌던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 몇 년 못 가서 한 십몇 년 만에 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또 뭐 스페인 점령 뒤에 이 미주의 뭐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도시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0: 네, 그럼 식민지 역사가 꽤 오래 전부터 예, 시작된 거네요. 1510년. 예,
1: 이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사실 대부분 인구의 85%가 백인.
0: 네.
1: 혹은 메스티소, 백인과 구원주민 혼혈.
0: 네. 그러니까
1: 거의 다 백인입니다. 사실 콜롬비아는. 근데 이 초코라는 곳은 주민 분포가 이 콜롬비아 전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 초코주라는 데가 면적은 꽤 넓은데 한 인구나 50만 명 좀 넘어요. 근데 이제 80% 이상이 흑인, 물라토, 쌈부라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들이고
0: 네.
1: 그러니까 13%는 아메린디언. 과거 유럽인들이 여기를

0: 인도로 착각해서 이제 인디언이라고 아. 지금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네네. 아무튼 그렇게 불렀던 아메린디언 토착민이고 네. 나머지 5% 정도가 백인 메스티소 카스티소 복잡하죠?
1: 그러네요.
0: 네. 뭐 물라토는 이제 흑인과 백인 혼혈 그다음에 메스티소는 백인과 토착민 혼혈 네. 여기 보면 쌈부 카스티소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1: 좀 생소하네요. 네.
0: 이 쌈부는 이 동네에서 부르는 말인데 네. 토착민과 이제 흑인 노예 후손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1: 네.
0: 이제 메스티소는 스팽교하고 토착민 혼혈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굳이 4분의 3 스페인계다라고.
1: 아 그걸 분할한다고요?
0: 네. 그거를 굳이 구분해서 예전에 카스티소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 용어들. 예. 다 결국은 인종주의의 뿌리를 둔 용어들이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그렇고 이 초코라는 지역의 인구 구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그 우울한 식민지 역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이 초코주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0: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콜롬비아는 저소득 국가는 아니에요. 콜롬비아 전체로 보면은 빈부격차가 심할 뿐이죠. 근데 이 초코주는 사실 도로도 많지 않고
1: 아.
0: 콜롬비아에서 이제 가장 고립된 땅이고 생활 수준도 뭐 제일 낮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그 엠베라족 혹은 엠베라 우한한족 이렇게 불리는 토착민들이 있는데 이 토착민 이 엠베라족이 콜롬비아 전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초코에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뭐 강가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수렵 채취라고 불렀던
1: 네네.
0: 사냥 그다음에 뭐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그리고 또 사실 말라리아나 설사병 이런 거는 다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보건 의료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걸로 숨지는 사람들도 많고 바로 이런 곳에 지난 10일에 리히터 규모 7.4의 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1: 아,
0: 이 초코주에 있는 사노세 델 팔마르라고 하는 이제 5천 명 정도 사는 소도시인데
1: 네.
0: 여기서 지진이 나서 한 320여 명이 지금까지 집계로는 목숨을 잃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초코주에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1: 예, 안 그래도 좀 어려운 곳인데 예.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0: 예.
1: 더 어려워졌겠네요.
0: 이 콜롬비아가 네. 그 인구가 5,300만 명 한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뭐 이제 빈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0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무력 충돌 예전에 내전이었죠. 그 오래된 내전 때문에 뭐 수십만 명이 사망했고 이 집을 잃고 국내 난민, 그러니까 실향민이 된 사람이 한 840만 명. 근데 이제 정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로 내전 벌였던 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파르크라고 부르는 집단이 이미 10년 전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 있는 다른 뭐 민족해방군 그래갖고 그런 반군도 일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무장한 뭐 가이타니스타군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거의 마약갱들 같은 거예요. 뭐 걸프 클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 네.
0: 이런 조직들이 이제 정부가 평화협정 파르크 제일 큰 조직하고 한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이제 이것도 이 사실은 분쟁 피해도 이렇게 전국의 모두가 똑같이 입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장 안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지역이 이제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많이 입죠.
1: 네.
0: 그래서 인권단체들 분석을 보니까 이 국내 실향민 중에 66%, 70% 가까이가 이 토착민하고 아프리카계예요. 이제 그런 지역들 원래 열악했던 곳들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더 열악해지고
1: 예.
0: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 사람들 많이 사는 초코 무력 분쟁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의 면에 있어요.
1: 네.
0: 도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파나마 국경 있고 그리고 또 그 국경과 해안 옆에는 정글 있고
1: 네, 열대우림이라고
0: 해서
1: 하잖아요.
0: 네, 네. 이제 불법 경제, 마약 밀매라든가
1: 아.
0: 암거래 그런 거하고 무장단체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건데
1: 네.
0: 이 그래서 초코주는 이 지진 일어나기 전에도 주민 30%는 새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 콜롬비아 신임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이 지진이 발생한 네. 거였거든요. 구호 작업이 좀 잘 진행돼야 할 텐데.
0: 일단 정부가 뭐 30일간 비상사태 선포했고 구호 대책도
1: 네.
0: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 아벨라르도 델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 이제 그거

0: 반대, 뭐 마약과의 전쟁 내세우고 있고 종교적인 거 굉장히 강조하고. 네. 그다음에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추앙하는 이제 그거 정치인이에요.
1: 네.
0: 이제 지진 발생하고 이제 중요한 몇 시간 며칠 동안 이제 외국의 수색팀과 구조팀 이거 파견 받아야 되는데 파견해서 이제 도와주겠다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네. 이거를 선별을 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구조팀 들여보냈냐면 네. 미국,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이스라엘. 엘살바도르랑 아. 에콰도르 최근에 극우파가 집권을 한 나라들이죠.
1: 네네.
0: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멕시코가 이제 토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구조대가 있어요.
1: 네.
0: 여기는 이제 재난 구조 경험이 풍부한데 그래서 멕시코 대통령이 220여 명을 우리가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콜롬비아가 이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 물건은 받기로 해서 멕시코 구조대가 일단 구조는 해야 되니까
1: 네.
0: 피해가 큰 곳에 먼저 구호물품을 헬기로 실어 날랐고 헬기로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일단 콜롬비아 당국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구조는 시작을 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현지 주재하는 콜롬비아 주재 그 중국 대사가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연락할 담당자라도 좀 알려달라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촉구를 한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1: 아니, 도움을 더 요청하고 지금 도와주겠다는데도 네. 왜 그런 거예요?
0: 콜롬비아 외교부는 아유 뭐 골라받은 거 아니다라고 네. 해명을 했는데 뭐 비판이 당연히 쏟아졌고 콜롬비아 야당 의원은 아니 지금 재난이 났는데 이념적으로 결정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거기 현지 한 매체가 이제 콜롬비아 당국이 구호 받는 거 아니 주는 사람 문제도 아니고 받는 쪽에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냥 딱 명확한 거죠. 우파들 집권한 나라로부터는 구호 인력 받고 아니 이스라엘은 뭐 별로 도와준다 소리도 안 하는데 구호팀 받고 예. 좌파 국가들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중남미 이웃인데 이제 거부하고 그래서 이거는 구호가 정치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1: 네.
0: 사실 이 재난과 구호는 늘 정치적입니다.
1: 그렇군요.
0: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 네.
0: 사실 이 분쟁이라든가 가난 이 모든 것이 그 이 초코 지역의 역사에서 보이듯이 역사의 무게라는 게 늘 쌓여 있죠. 그리고 분쟁과 이 자연재해로 보이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콜롬비아 지진이 일어나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러니까 6월에 강진이 있었고 7월에 더 큰 여진 한번
1: 그렇죠.
0: 있었고
1: 네.
0: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자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달 기준으로 6,400명이 넘고 그래서 실종자가 이제 몇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죠.
1: 네, 근데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도 정부 체제잖아요.
0: 네.
1: 이제 올 초에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했기 때문에 네. 네. 미국에서 대응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 네.
0: 그래서 자연 재난이지만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덧붙여진다고 말씀드린 건.
1: 네.
0: 이제 미국은 그 마두로 정권은 억압적이고 무능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뭐 그게 뭐 납치를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1: 네.
0: 근데 실제로 마두로 정권이 뭐 민주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고 뭐 베네수엘라 민심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미국의 공습이라든가 남의 나라 대통령 납치한 거 국제법상 불법 행위인 건 물론이고 그래서 마두로를 없앤 다음에 베네수엘라 상황이 나아졌느냐?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그게 문제겠죠.
1: 그렇죠.
0: 지금 그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이 사람은 원래 그 마두로 정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죠.
1: 그렇죠.
0: 대통령이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두로가 사라지니까 미국하고 손잡고 이제 정권을 이어가는 길을 택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석유 유권을 넘겨받게 되니까 뭐 좀 전에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뭐 마두로 진영이었던 로드리게스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지진이 난 다음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구호팀 오니까
1: 네.
0: 구조견들한테 직접 걔들한테 훈장까지 달아주면서 이제 뭐 우리는 이렇게 서방과도 관계를 뭐 좋게 갖고 가고 있다. 달라진 태도를 보여줬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이 지진 난 다음에 72시간 골든타임을 그렇죠. 허비했다. 예, 그래서 피해를 키워서 정부에 대한 지지가 떨어진 건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도 더 많이 떨어졌대. 미국 언론들에 나온 내용입니다.
1: 네.
0: 그런데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는 이제 베네수엘라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로드리게스 정부는 뭐 이상 투명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 사이에 많은 희생이 또 예. 생기는 거고요. 몇 년 사이에 정말 큰 지진이 세계

0: 곳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뭐 예, 작년만 해도 여러
1: 번 지진이
0: 있었고.
1: 최근에 많아져서 소위 예. 강진이 많아서 아, 진짜 뭐 이거 좀 큰일이 계속해서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1: 뭐 작년 8월 말에 그 아프가니스탄 지진도 이제 피해가 컸죠.
0: 그렇죠.
1: 거기 쿠나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사실 규모 리터 규모로 6.0 어마어마한 강진이다라고 뭐 하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2천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지진이 이 지표면에서 얼마나 깊이 있느냐에 따라 사실 피해 규모는 굉장히
0: 그렇죠.
1: 달라지죠.
0: 네, 네.
1: 여기는 규모에 비해서 일단 지표면 가까이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아. 피해가 커진 게 제일 컸지만
0: 네.
1: 또 산악지대에 대체로 뭐 돌이나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주거 환경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산사태 일어나고 또 비가 쏟아지는데 접근로도 끊기고 구호 지원도 늦었고
0: 네.
1: 근데 그래도 또 구호와 재건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탈레반이죠. 그 이슬람 극단 정권이 탈레반이 너무나 폐쇄적으로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
0: 네.
1: 사실 미얀마 지진도 좀 비슷한 사례였어요. 이제 작년 3월 말에 미얀마의 이제 사가잉이라는 지역에서 여기는 규모 7.7 강진이 일어났고
0: 네.
1: 뭐 최근 찾아보니까 한 5,500명 정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그 유튜브 쇼츠 여러 개가 이제 그 타임라인 떠서 봤는데 뭐 태국 방콕에서까지 뭐 고층건물 흔들리고 좀 파손되는 근데 사실 뭐 태국 같은 경우 인명피해가 막 크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아마 세계인들이 많이 본 영상은 아마 태국 영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방콕
0: 네.
1: 흔들리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피해랑 상관없이 미얀마의 현지 모습은 이제 군사정권 통제 때문에 외부로 잘 안 보이니까
0: 그렇죠.
1: 태국은 개방돼 있는 나라고
0: 네.
1: 미얀마에도 그때 뭐 중국이나 인도나 태국 같은 나라들이 구호대와 물자를 곧바로 보내기는 했는데
0: 네.
1: 이때도 역시 이제 접근성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0: 이쪽도 이제 군부 정치라서 문제가 네. 되는 거겠네요.
1: 그 미얀마 같은 경우는
0: 네.
1: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그 민주화 이행 시기 있었다가 2021년에 다시 쿠데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군부가 재집권한 상황인데 사실 과거에 민주화 이전에 2008년 5월 그 군부가 철권 통치를 하던 무렵에 사이클론이라고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풍 같은 거.
0: 네.
1: 이 나르기스라는 사이클론이 아주 초강력 사이클론이었는데
0: 네.
1: 근데 저도 나중에 통계를 보고 알았고 당시에는 그 정도 피해인 줄 몰랐어요. 워낙에 쉬쉬하고 있어서 폐쇄된 상태여서 이 나르기스가 당시에 이제 미얀마 중부에 그 이라와디강 삼각주라는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는데
0: 네.
1: 거기가 진짜 그 벼가 많이 생산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강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유엔 추정치를 보니까 이 피해를 입은 사람 다 합치면 한 240만 명 그리고 확인된 사망자만 뭐 8만 4천 명 실종자 5만 4천 명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클론 피해치고는 진짜 어마어마한
0: 네.
1: 재앙이었어요. 거기가 뭐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했고
0: 네.
1: 근데 이 피해 지역의 주민 상당수가 군부가 핍박하던 소수민족이고 폭동이 날까봐 정부가 이제 쉬쉬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난 피해라는 게 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경제적인 차원하고 겹쳐 있는 거죠.
0: 너무 안타깝네요. 그 지금 뭐 작년 올해 계속 지진이 일어나면서 환태평양 조사인데 뭐 불의 고리다.
1: 예,
0: 이 얘기 많이 하게 되잖아요.
1: 예, 이게 세계 지각판들이 이렇게 줄줄이 쫙 이어져서 만나는 고리 모양의
0: 네.
1: 문제죠. 가까이는 일본서부터
0: 그렇죠.
1: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거쳐서 이 중남미의
0: 남미
1: 뭐 칠레 이쪽까지.
0: 예.
1: 여기 이제 지각작용이 활발해지면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건데
0: 네.
1: 거기서 뭐 땅 밑에서부터 그 갇혀져 있던 에너지가 폭발해 나온다고 하잖아요.
0: 무슨 움직임이 있구나
1: 예,
0: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1: 당연히 뭐 일본도 네. 초고군도 세우고 있고 뭐 7월 말에 일본도 그 구마모토 지진이 있었죠.
0: 그렇죠.
1: 이때는 이제 대형 쇼핑몰이 무너지고 폭발해서 이제 36명이 숨졌는데 당시에는 뭐 세계 최대 그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뭐 공장이 주변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또 반도체 공급망까지 거론됐는데 인명피해가 대체로 지진 같은 경우는 다른 재난도 마찬가지고 저개발국, 이 취약한 국가에 아무래도 집중이 되죠. 예를 들면은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위기 상황이 한 해 동안 심각해질 수 있는 곳 목록을 만드는데 20개 나라. 지금 말씀드렸던 콜롬비아, 미얀마, 아프간 다 올해 보고서에 들어있는 나라들.

0: 이에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게 네. 재난이라는 게 원래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고 이제 네. 거기에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정부 혹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 네. 이런 게 겹쳐지면 이제부터는 이제 재난이라는 게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게 되는 거죠.
1: 네. 내 가족의 이야기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네.
0: 콜롬비아가 딱 그런 걸 보여주죠.
1: 생각하게 네. 되고요. 오늘 수상한 GPS에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인도적인 구호마저 정치적 셈법에 막히는 안타까운 현실 짚어봤습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남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부산과 전남 고성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에는 10에서 최대 80, 제주도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비가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 일부 지역은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강원과 경북에 발효되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남부지방의 폭염경보는 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아직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오늘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춘천 31도, 전주 3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9.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39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는 1,5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신속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급지원팀과 물자를 현지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인천 자월도 인근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를 덮친 대홍수의 확인된 사망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1,400명을 넘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피해가 집중된 곳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와 중국 티베트 지룡현 일대입니다. 지금까지 392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는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히말라야 성지를 찾은 순례객과 등산에 나섰던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경찰관과 군인 80여 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쪽 고산지대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 빙하와 흙더미가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지며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날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데다 사전 경보조차 없어 하류 주민들은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흙더미가 강을 틀어막아 상류에 생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입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올림픽 규격 수영장 1200개 분량의 물이 흘러들 것으로 중국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비까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4: 우리 기업들이 꾸린 신속대응팀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사람들이 여러 건물에 흩어져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연락이 끊긴 우리 근로자 9명 가운데 6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나머지 3명은 한국 남동발전 소속입니다. 회사는 다르지만 이들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건물 배치를 보면 트리슐리강을 사이에 두고 발전시설과 사무소 숙소 구역이 떨어져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건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쯤, 7시 반쯤 출근하는 직원들이 흩어져서 한창 일하고 있을 시각입니다. 연락이 끊긴 9명 대부분은 사무구역에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발전시설 쪽에 있던 10명은 고립됐다가 빠져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꾸린 긴급대응반은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생존을 확인한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것도 대응반 역할입니다. 정부는 고립된 10명 중 9명이 헬기를 통해 안전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건강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현장 상황 파악도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두 회사는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가족이 네팔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이동과 체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4: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도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팀과 구호단체들도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위해 현지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7: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대응팀은 구호 물품 등을 차량에 옮겨 싣고 바로 피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팀과 물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대원들은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긴급 수송한 구호 물자들도 피해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실종자가 나온 인도는 식량과 의약품 같은 구호물자와 굴착 장비, 태양광 램프 등 47.5톤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보냈습니다. 거대 급류에 무너진 교량들이 많아 조립식 교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현지에 재난지원 대응단을 파견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0만 달러, 약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500만 파운드, 약 93억 8천만 원을 네팔에 지원하는 한편 긴급 구조대 파견을 위해 네팔 당국과 조율 중입니다. 긴급 대응팀을 이미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진흙탕으로 뒤덮인 상황인 만큼 의료와 식수 공급, 대피소 설치 등을 위해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200만 달러도 지원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4: 외교부가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연락두절된 네팔 신임 대사로 박재경 현 주 짐바브웨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전임 박태영 대사가 최근 주 이스탄불 총영사로 발령나 이임한 뒤로 대사 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팔의 한국대사관은 공무원 6명의 소규모 공관이라 한국인 연락두절 고립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 지역엔 한때 1시간에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충청과 호남 10에서 최대 70mm가량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전북 최대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충청과 남부 지방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리는 등 이번 비는 주말 내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 등지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4: 오늘 오전 7시 44분 전남 광주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고 피해는 없을 거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48차례 발생했습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시작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모두 의원들이 모여 1박 2일간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는데 여당은 국정 뒷받침을 위한 민생입법을, 야당은 정부의 실정 지적을 이번 정기국회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정청이 하나돼 민생개혁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까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국회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는 말라면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의 습관적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민생을 위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보안수사권, 국가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정부 여당과 싸울 때라며 당내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올해 정기국회 문을 연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을 공개 설명합니다.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예산안 발표 전에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한성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의 종합설명을 시작으로 유관부처들이 차례로 청년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젯밤 인천 자월도 인근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두 명이 숨졌습니다. 배에 실린 석유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9: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배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항구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16명은 해경에게 구조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배는 인천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한국 선박으로 숨진 2명을 포함

0: 다만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12,000킬로리터 넘는 기름이 실려 있어 해경과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다행히 석유 저장 공간으로 옮겨붙지는 않았고 5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해수부는 한때 해양 선박 사고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가족의 재신고로 다시 시작된 수색에도 투입돼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모 경장은 지난 7월 20일부터 다음 날까지 30대 여성 장모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4차례 조회했습니다. 7월 20일은 지난달 19일 장 씨 가족이 경찰에 다시 신고하며 경찰의 재수색이 시작된 시점인데 허위 종결 당사자가 경찰 재수색 인력에도 포함됐던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 개명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27일 호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나온 도발적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무역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대우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캐나다가 깼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농담조로 미국에게 이제 만도 있고 호수도 있다면서 이제 남은 건 바다이니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힘입어 27%대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866조 원, 수익률은 27.22%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산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이 107.37%로 가장 높았고 해외 주식 17.81%, 해외 채권 9.22% 등이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저녁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그 밖에 전국엔 오늘 하루 최대 7,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에도 대부분 지방에 오늘과 비슷한 양의 비가 예보돼 있고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과 민간 물류창고를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창고를 집요하게 공격해온 데 대한 보복인데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사실도 문제 삼으며 영국의 군사시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3: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제트엔진 드론 등으로 장시간 공습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키이우 인근의 대형 민간 물류창고들도 공격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물류센터 공습을 비난하며 보복을 예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자동차가 폭발해 공군 장교 한 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사제 폭탄이 터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러시아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력을 지원해온 영국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면 그 어떤 영국 군사시설이라도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래클리프 미국 CIA 국장이 러시아에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대이란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은 나토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며 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란 전쟁 탓에 유럽 주둔 미군과 나토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전 세계 120개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앞으로 훨씬 더 정교해질 것이라며 사이버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습니다. 또 AI 공격의 피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병원부터 정수장까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AI 해킹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된 오픈 AI와 엔트로픽을 포함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120여 개 기술 보안 금융기업이 서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가 지난해 총 4억 3,15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인당 8.4건의 검사를 받은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검사 건수는 전년보다 4.6%, 2021년과 비교하면 2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을 보면 2.64mSv에서 3.24mSv로 증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고령화와 건강검진 활성화 등에 따라 의료방사선 검사가 국민 의료에서 차지하는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 경제장관 회의에서 명절 성수품과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추석을 앞둔 9월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석 전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고 지역 곳곳에 내수 회복이 확산할 수 있도록 휴가비 지원과 교통비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세도약 기금을 활용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지하기 위해서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연말까지 통신사업자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 29.4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어느덧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역대급 실적을 내놨고요. 금리와 반도체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전열 정비에 나섰는데요. 그 속사정 여의도의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0: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죠.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 소식 짚어볼 텐데요. 40년 가까이 히말라야를 누벼온 엄홍길 대장과 함께 직접 목격한 변화와 또 이번 대홍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8월 끝자락입니다. 내일이 29일인데요. 29일, 8월 2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보다는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꿈꿨다고 하죠. K-POP과 영화, 드라마 그리고 문화까지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김구 선생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잠시 뒤에 이종찬 광복회장님과 함께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와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생각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또 살면서 우리나라 참 좋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젠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콩이나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문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9730으로 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우리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요?
2: 네, 오늘 코스피 숨고르기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대 파란불 켜고 6,800선에서 움직이면서 또 상승분, 어제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엔비디아랑 세일즈포스 호실적에 덕에 잘 달려줬는데도 여전한 메모리 대란과 수익성 부담, 여기에 높은 국채 금리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볼 텐데, 트럼프가 반도체를 꼭 짚어서 추가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을 특히 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2: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요, 오늘 밤에 있을 캐비넛 의장의 잭슨홀 연설도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 수급이랑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미국 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또 직접적으로 받는 만큼 워시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되는 만큼 흐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0: 네, 이 시각 코스피는 6,836.24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이 개장한다고 하죠. 뭘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2: 네, 이제 다음 달 14일부터 정규장이 끝난 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이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하고 다르게요, ETF나 ETN 같은 상장지수 상품이 일단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꼽힌 만큼 우선은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인데,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며칠 내로 예고될 수 있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카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눈길이 가는 배드 뉴스인데, 아직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그치고 구체화되지도 않았지만 반도체가 대상이라는 게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 칩 자체는 물론이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노트북이며 데이터 센터 서버 하물며 게임기까지 싹 다 포함이 되고요.
0: 네.
2: 국가별로 관세율이랑 할당량 지침을 정해서 개별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진짜 행동으로 옮길 건지 아니면 블러핑에 그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상대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라는 게 또 변수입니다. 워싱턴 안에서는 백악관이 반도체 관세를 밀어붙일 수 있는 요인으로 중간 선거를 앞둔 민심 잡기, 또 하나는 대미 투자를 이끌기 위한 일시적인 수단,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대미 투자 를 앞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따져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당장 시장은 걱정어린 시선이 더 커 보입니다.
0: 네.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수시 배당 논의가 한창이라면서요?
2: 네,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서 금물

0: 역사를 타고 있는데요. 상장사가 자유롭게 배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 배당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 1회 또는 2회 중심 구조에서 월 단위 배당까지 가능한 체계로 바꾸자는 건데, 금융위는 주주 환원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배당 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챙길 수 있다, 긍정적인 입장이고요. 다음 달 초중순에 개최 예정인 소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네.
1: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에 이제 8%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0: 예,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하은이 백투백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터라 영끌족들의 곡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7%대를 뚫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내 상단이 8%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3억 원을 빌렸다면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간다는 계산이라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와중에도 이제 대출 규모 자체는 또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최근 가계 신용잔액이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돌파한 데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2%를 넘겼는데, 총량 완화로 대출재개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걸 두고 일각에선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을 늘린 게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물가와 금리 이중고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 네. 최근 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0: 이게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 수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실질 임금이 넉 달째 이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 바꿔 말하면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1: 그렇군요.
0: 예, 올 2분기로 놓고 보면 명목 임금이 2.1% 올랐을 때 소비자 물가는 3% 뛰었습니다. 환율 6. 물가 3고 상황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인지라 이렇게 버는 돈의 무게가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고요. 관건은 내 지갑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보다 물가가 얼마나 안정될지가 체감 경기를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방광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농지에 농업인용 화장실이나 주차장 설치하는 절차가 좀 간편해진다고요?
0: 예, 앞으로는 이제 일정 기준만 충족을 하면 농업인 화장실이랑 주차장은 농지 일부로 인정이 돼서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선 조사에서도 화장실이랑 작업 차량을 세워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터라 체감이 클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농촌 특화지구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음식점 같은 시설을 지을 때도 전용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해지고요. 양식장이나 양어장 같은 시설의 농지 일시 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12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1: 네.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관련 상품도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0: 예, 이달 들어서요. 이 편의점에서 파는 자가검사 키트랑 뭐 감기약,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유독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1: 네.
0: 또 아이들 개학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린이 마스크 매출은 4배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예, 그도 그럴 게 최근 국내 코로나 검출률이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3주 만에 3배 가까이 늘었고요. 입원 환자도 한 달 새 2배 넘게 늘어서 한동안 이렇게 가까운 편의점에서 방역용품 챙기는 모습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여름에서 또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내일 8월 29일은요.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 되는 날입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또 살면서 우리나라 참 좋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313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강력 범죄가 많아졌다. 뭐라 해도 솔직히 치안만큼은 대한민국이 세계 탑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박경민님, 버스 안에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요. 집에 와서 허둥지둥 버스회사에 전화드리니 잘 보관해놨다고 찾으러 오라더라고요. 외국 여행가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의식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789님께서는 해외여행 가서 물 마실 때 많이 느낍니다. 식당에서 물병 줄 때, 숙소에서 물병 편하게 마실 수 있을 때 좋은 나라, 축복받은 땅이라 생각됐어요. 풍족할 때 소중히 사용하고 기술적으로 잘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381님께서는 우리나라는 김치찌개가 있어서 좋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참치, 고등어, 스팸 뭘 넣어서 끓여도 맛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점심은 돼지 김치찌개로 결정하셨군요. 네. 자, 문자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니군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양지터널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성 2차로와 갓길에서는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오늘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김열매입니다. 네.
1: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2: 시장에서 약간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번에는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랬죠.
2: 네, 왜냐하면 7월에 금리 인상을 한 게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하다가 인상 전환을 한 거였고 인상하자마자 두 번 연속으로 인상한 사례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네.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한국은행 총재가 강조한 거는 물가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이다. 선제적이라는 단어를 무려 13번 언급할 만큼 이번 인상은 선제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GDP 성장률 전망이 이번에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원래 2.1% 성장할 걸로 봤는데 네. 올해만 성장 전망을 올린 게 아니라 내년도는 올해 3.3%, 내년에 2.9%로 내년에도 상당히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믿고 좀 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1: 그러니까 신현송 총재의 말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는 않겠다.
2: 네.
1: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경기가 좋을 때.
2: 맞습니다. 그 호미론이라고 얘기하죠. 가래로 막아야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하지 않겠다. 게다가 가계 부채 문제가 당연히 걸림돌입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금리를 인상 했을 때 높아진 가계 부채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질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매우 중요한 지금 호미로 막아서 빨리 올리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가 보죠.
2: 네, 물가가
1: 가장 중요시하는
2: 맞습니다. 지금 약간은 안정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히 목표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은 높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계 부채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나중에 가서 갑자기 금리를 올렸을 때 충격이 오는 것은 미리 대응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 크고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이게 금리를 올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목표는 아니지만 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수도권 집값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는 거에는 약간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둔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그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2: 네.
1: 한국은행이 좀 부담을 덜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 맞습니다. 지금 6월 초에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 네. 1,560원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은 1,380원이 약간 깨졌다가 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번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1: 네.
2: 이미 환율이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시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신현송 총재가 얘기한 바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 네.
2: 그래서 이게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점에서 내려온 것은 다행스럽고 또 네. 우리의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거지만 앞으로도 조금 환율은 안정될 필요가 있다. 물가를 위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환율을 좀 잡기 위한 것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그리고 당분간 좀 안정될 걸로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올해 금융통화위원회가 더 남아 있습니까?
2: 네.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두 번 남아 있죠.
1: 두 번.
2: 네.
1: 그러면은 금리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2: 당연히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1: 예.
2: 금통위원이 7명인데요. 지난번 금리 인상 처음 할 때는 7명이 만장일치 인상이었고
1: 네.
2: 이번에는 한 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결해야 된다는 의원이 한 명 나왔던 거죠.
1: 네.
2: 그리고 이분들이 7명이서 각각 3표씩 점도표라는 걸 찍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리가 어디까지 가는 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한 명당 3개를 찍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

0: 없지만 트렌드를 네. 볼 수 있는데요. 6개월 이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요. 지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3.25%니까
1: 지금이 3%까지 올라온 거죠?
0: 맞습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게 연내인지 내년 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결에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로 두 번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네.
1: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청취자 5029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 사려고 대출 알아보고 있는데요.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현 상황에서 유리할까요? 라고 물으셨거든요.
0: 단기적으로 금융채 연동이나 코픽스 연동 변동형 금리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도
1: 네.
0: 이 고정형보다는 고정 대출 고정금리보다는 여전히 변동금리가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장의 이자 부담만 생각하시면 변동금리가 낮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금리 인상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내는 이자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1: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정금리 선택하시는 거는 보험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실 보면 내가 자금 여력이 있어서 올라가도 별 상관이 없다. 올라갔다 내려갈 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차피 대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돈이 여력이 있으면 변동금리도 많이 하세요.
1: 네.
0: 하지만 자금 압박을 받으실 수 있고 좀 타이트하다. 내가 재정 관리가 가계가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고정금리를 하시는 편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 네. 2930님께서는 요즘 금이랑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자산의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왜 둘이 같이 오르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금은 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0: 맞습니다.
1: 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왜 이게 둘이 같이 오르냐라고 질문 주신 건데
0: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산인 거는 맞는데요.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채의 금리가 급등했고
1: 예.
0: 달러는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미국 국채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자기들이 발행했던 채권을 다시 사준다고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국채 금리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보통 이제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가치가 혹시라도 훼손된다면 상대적으로 금 투자가 안전하다라는 움직임 중앙은행이나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나타나면서 금 가격이 좀 상승한 거고요.
1: 네.
0: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달러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금보다는 훨씬 초고 변동성을 가지는 위험 자산인 거는 맞습니다.
1: 최근에 좀 맥을 못 추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0: 저점에서 지금 20% 이상 상승을
1: 많이
0: 단기간에
1: 올랐죠.
0: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는데요. 특히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조차도 AI의 데이터 센터로 사업을 전향할 만큼 AI 쪽으로 자금이 몰려갔던 건데요.
1: 예.
0: 최근 들어와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이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법안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제 상품으로서 규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인데
1: 네.
0: 이게 지금 통과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면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1: 네.
0: 이 기대감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1: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채금리가 최근에 이제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0: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10년물이 지금 4.6% 후반대 거의 4.7에 달하고 있고요.
1: 네.
0: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선 지가 좀 됐고 5.3까지 갔다가 지금 5.1 후반대니까요. 꽤 높은 수준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물가가 그래도 아직은 안정이 완전히 됐다라고 보기에는 연준의 목표보다는 물가가 높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전쟁이 안 끝나고 있죠. 게다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부채는 계속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년 1분기에는 미국 부채 한도에 다시 또 맞닿을 가능성. 부채를
1: 네.
0: 더 이상 못 늘릴 가능성까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당장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겁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 싶은 데 대해서?
0: 아, 일단은요. 채권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지게 되고요. 예. 그러면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을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좋을 게 없습니다.
1: 예.
0: 채권이 좋아서 매도하는 거면 올라서 매도하는 거면 주식도 살 수 있는 자금이 생기는 거지만 채권의 가격이 금리가 급등하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데요. 손실이 나면서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은 오히려 같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비중이 네. 갑자기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원활한 매매가 가능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챙겨가기에 좋은 시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또 들어오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그 미국 잭슨홀 미팅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다고 하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란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0: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캔자스 시티 연방 준비 은행이 개최하는 거고
1: 예.
0: 매년 와이오밍 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잭슨홀 미팅이라고 부릅니다. 주요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참석하니까 여기서 각국의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1년에 한 번 의견을 개진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번 미팅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1: 네.
0: 뭐니뭐니 해도 중앙은행 하면 미국의 연준이 가장 중심인데요. 이 케빈 워시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잭슨홀이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 시장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케빈 워시는 어떤 저 얘기를 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0: 지금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날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오히려 연준이 또 금리가 너무 튀면 연준이 금리 낮춰주고 해결해 주겠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라고 시장에서 기대하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튀지는 않을 텐데요.
1: 네.
0: 연준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예측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케빈 워시는 최근까지의 발언 내용을 봤을 때에는 연준이 시장을 살려주기보다는 그 뭐 시장의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죠.
1: 네.
0: 돈을 풀기보다는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그걸 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제 내일 새벽이기 때문에
1: 네.
0: 오늘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상당히 대부분 관망세일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1: 네.
0: 이제 새벽에 내일 새벽 케빈 워시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정말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같다라든지 고용이 너무 좋다고 얘기한다든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역설적으로 금리는 더 위로 갈 수 있고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자,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잘 나왔죠?
0: 네, 매우 잘 나왔습니다.
1: 네. 네.
0: 뭐 엔비디아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지금 100%대를 계속 찍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숫자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이 18% 성장을 했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회계년도 기준으로 28년, 그러니까 총 연간 실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치는 매출액이 연간으로 44% 성장하는 걸 기대했는데
1: 네.
0: 엔비디아는 이례적으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도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거를 벌써 줄 필요는 없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엔비디아가 내년에는 연간으로 70%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매우 서프라이즈한 내년 성장을 먼저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그 엔비디아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0: 발표 직후에는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좀 눈치를 봤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하루 지나고 나서 간밤에 8%대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구나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1: 네.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그만큼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도 뭐 고무적인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일반 범용 메모리, 지금 D램 가격 상승에 있는 것과 그리고 HBM도 상당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 건데요.
1: 네.
0: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다만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약간 부진해요.
1: 네, 지지부진하던데요.
0: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예. 엔비디아의 순환금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투자해주고 돈을 빌려주고 또 거기서 보증을 서고 하는 다양한 금융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자들의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엔비디아 자금 조달이 계속 잘 될 거냐 요거를 좀 째려보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 좋다는 거는 이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걱정을 조금 하는 게
1: 네.
0: 지금 이미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1: 더 많은 공급을 위해서.
0: 맞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수요가 넘쳐난다고 판단하고 이게 장기간 갈 거라고 확신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공장을 너도나도 지으니까 혹시나 28년 이후에 공급이 갑자기 쏟아지는 건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또 한 가지는 중국 양쯔 메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치고 낸드플래시 세계 1위 생산업체로 올라가겠다. 이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낸드플래시라는 거는 그 이제 전원을 꺼도 그 네.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0: 맞습니다. 예. 기억용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낸드가 이제 지금 중국의 양쯔 메모리의 기술적 수준은 아직은 한국 기업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생산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다음으로 3위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IPO를 준비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이제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을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1: 네.
0: 보통 이제 IPO 직전에 자기 회사의 의지를 최대로 땡겨서 기업들이 발표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27년에는 우리가 세계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겠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매우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약간 한국 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뭐 이 세계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0: 네.
1: 타겟으로 해서 쫓아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이 업황이 좋다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메모리 사이클을 좋게 보는 기업들이 지금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공격적으로 내가 더 잘해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낸드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위, 2위로 세계에서 막강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1: 네.
0: 중국이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우리도 한 발 더 앞서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뭐 우리도 그냥 제자리에 있지만은 않겠죠. 그렇죠?
0: 당연히 그렇죠. 고성능에 네.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자 이제 8월도 다 지나갔고 곧 9월입니다. 연말까지 이제 코스피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 또 코스피가 조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0: 아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국채 금리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다 날뛰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진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만 했지만 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일본이거든요. 일본 금리는 지금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1: 네.
0: 금리는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엔저입니다. 엔화 가치는 낮아져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일본 국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은 원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채 시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준 국가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던 일본이 매도를 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매도는 아닙니다. 미국 국채 매도를 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또 튀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1: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이 일본 좀 도와줄게 하고
0: 네,
1: 나섰던 거죠?
0: 엔저를 이제 막겠다. 그 엔저에 대해서 투기적으로 세력들이 더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베센트가 아예 보라고 했죠. 우리가 막을 거니까 함부로 엔저 먼저에 베팅하지 마. 라고까지 나설 정도로 지금 미국과 일본은 국채금리 낮추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증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럼 증설하는 것보다 더 큰 수요가 나올 것이냐.
1: 네.
0: 그리고 지금 엔트로픽, 그러니까 지금 클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엔트로픽이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픈 AI도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준비 중인데
1: 네.
0: 이들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 대비해서 정말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에 똑똑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돈을 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금리 문제, 장기 사이클 그리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해소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저점은 좀 확인했다. 신용도 좀 많이 줄었고
1: 네네.
0: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빚도 약간 줄어있고
1: 네.
0: 그리고 아주 투매를 했던 건 좀 지나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박스피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돈 버는 재미 김열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1부 마치면서 빌리 조엘의 비엔나 함께 듣겠습니다. 1시 2부에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다섯 개 보기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봉지, 짬밥, 인마, 말빨, 시방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말빨을 제외하고 모두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인마입니다. 인마는 이 밑에 니은 받침을 쓰는 인마의 잘못된 표현인데 인마는 인오마가 줄어든 말입니다.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미음의 영향 때문에 인마로 잘못 발음하기 쉽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봉지는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를 말합니다. 봉지 외에도 봉다리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봉다리는 봉지를 뜻하는 여러 지역의 방언입니다. 또 짬밥은 잔반에서 변한 말로 군대에서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군대나 직장,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연륜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 짬밥을 먹어도 너보다 10년은 더 먹었다처럼 말할 수 있죠. 말빨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뜻하고 시방은 말하는 바로 이때를 뜻하는 한자어로 지금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현재 폭염특보가 전국 곳곳에 유지돼 있는데 주로 동쪽보다는 서쪽과 내륙에 집중돼 있고요. 제주 권역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열대야주의보도 지금 발효 중인 곳이 곳곳에 상당히 많은데요. 서울을 포함해서 당분간은 또 열대야가 지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 상황입니다. 충청과 부산 일부, 또 경남, 전남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 경상권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곳곳에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 제주에 5에서 최고 80mm의 비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도 저녁까지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풍랑과 너울도 당분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까지 또 비 소식이 쭉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인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내일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60mm 정도인데 전북으로는 최고 80mm까지 집중이 되겠습니다. 모레도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글피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고 중부지방의 경우는 수도권, 강원, 충청권은 모레 오전이나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39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이 육박한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과 기업들의 신속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 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설 공사액은 1년 전보다 29조 원, 7.9% 감소한 33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0: 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선언 두 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분주한 정치권의 모습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야가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사정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봅니다. 바로 내일이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의 힘이 높은 나라를 꿈꿨던 김구 선생. 지금 대한민국을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종찬 광복회장과 우리가 이어가야 할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계 지붕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홍수 소식도 짚어보는데요. 40년 가까이 히말라야를 누벼온 엄홍길 대장과 이번 대홍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여야 뭐 막론하고 어제부터 1박 2일 워크숍 연찬회 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워크숍 분위기 볼까요?
3: 네, 민주당 어제 인천 한 호텔에서 워크숍 1박 2일로 진행을 했고요. 방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2: 아 그래요?
3: 예, 네. 이제는 종료가 됐고요. 어제 오늘 이제는 워크숍에서 역시 가장 눈에 띈 게 뉴스 로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무래도 이 김민석 대표의 기조 연설이었는데요. 김 대표가 일단 등장부터 굉장히 이슈를 모았습니다. 이 핀마이크를 차고 예 마치 기업 CEO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약 한 30분 동안 직접 이 PPT를 자기가 넘겨가면서 이 전당대회를 복귀하는 과정을 가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을 하면서 이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 론자다 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반면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도 보수까지 좀 확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좀 두 사람의 차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가 당선된 것은 당원들이 이 민생과 실용 확장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를 했는데요. 사실 통상적으로 이 워크숍 기조 연설은 아무래도 좀 의례적으로 뭐 전 경쟁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뭐 거론을 하더라도 의례적인 감사나 뭐 통합의 메시지를 내기 마련이라서 이번은 좀 이례적이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2: 아, 직전에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도 주지 않았습니까?
3: 맞습니다. 감사패도 줬고요. 뭐 사실 당장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는 했습니다만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 전 대표와 나의 차이는 이렇게 다르고 그리고 당원들은 나를 선택해 준 거야.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소위 말하는 정 전 대표를 뭐 디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정 전 대표도 지난 워크숍 때 마찬가지로 이제 워크숍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박찬대 전 대표의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네.
3: 예, 그러면서 당정대가 원팁으로 단결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지금 당내에서 분위기를 보면 당장 정 전 대표가 굉장히 격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SNS 통해서 김 대표와 노선 관련해서 내가 대화를 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불과 한 1분에서 2분이었다. 이거는 나의 실명을 거론한 거는 김 대표가 자신의 논리 전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한 거다. 이거는 이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청계로 분류가 되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직전 당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비단 뭐 친청계만의 평가는 아닙니다. 어제 저희 막내 기자들이 이 말진 기자들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의원들의 분위기를 취재를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예, 네. 쭉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명계 소위 말한 친석계 의원들의 반응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좋은 호평은 거의 없었고요. 예, 당혹감이 좀 감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2: 그래요.
3: 예, 한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뭐 하나 좀 그냥 넘어가는 게 없는 게 김민석의 스타일인 것 같다. 오늘도 뭐 그 정도 스타일을 보여준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쓴웃음을 짓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과했던 것 같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전임 대표의 이름을 거론했어야 했나 싶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 네. 어떻게 보십니까?
4: 사실 어떤 선거든 간에 뭐 대통령 선거가 됐든 반장 선거가 됐든

0: 이긴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맥락으로 진 쪽을 언급하는 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어느 쪽 편이냐 이걸 떠나서 김민석 대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뭐 이런 반응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해보다가도 여러 패널들이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데도 네.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뭐 아주 건조하고 중립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경쟁했던 후보 또 특히 낙선했던 후보를 거명할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거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엔 동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거나 혹은 그가 폈던 논리 중에 정말 이것만큼은 비판해야겠다 싶으면 오히려 사람을 거론하지 않고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는 방식도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함이 있고 근데 이게 실수 돌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마치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네. 준비를 한 작정한 작심 발언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네. 혹은 왜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김민석 대표에게는 아직 전당대회가 안 끝났다. 네, 상대방의 강한 존재감을 확인했고 또 최고위원회에도 다른 성향의 당선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전당대회 때의 그 경쟁 내지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의 반응도 변수가 될 텐데 우리 정치가 흔히 목격되는 거지만 상대방이 자책 실책을 했는데 더 크게 실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전 대표의 글이 굉장히 길었던 거 이런 것도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또 안 네. 그래도 정 전 대표가 패배 직후에 김민석은 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 전 대표도 과하게 반응한다거나 직접적인 대응을 자주 하게 되면은 이게 거꾸로 정 전 대표 쪽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도 정치인들이 한번 유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어제 그리고 그 최근 당정 지지율 하락 원인도 따로 분석을 했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이 정확히는 이 당 지도부가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이 워크숍 비공개 세션에서 이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를 불러서 이 유권자 지형 분석과 민주당의 과제를 듣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왜 민주당과 정부의 인기가 자꾸 요즘 떨어지고 있는지 1타 강의를 받는 자리를 마련을 한 건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비공개 세션이었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 직접 이 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냐. 결국에는 민주당의 위기는 지지층의 안과 밖이 모두 흔들리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당장 이 서울 집값이 좀 올라간 거나 그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 기존 지지층뿐 아니라 이 수도권 민심이 좀 전반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고 이 점을 하나 짚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 논란 그리고 이른바 이 스타벅스 논란 그리고 최근에 이 한미 연합훈련 이 축소 논란이 보수층 결집에 좀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 이 청년층의 이탈을 말하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좀 네. 짚었는데요. 워크숍에서 한 조사 결과가 이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2030 세대 10명 중에 한 7명 가량이 민주당이 이 청년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2030 이 남성층의 이 민주당 비토 정서가 앞으로 선거에서 중요한 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이 좀 당의 빈틈을 메워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TF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장 이 김민석 대표도 지금 당이 내후 외환의 위기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면서 의원 전원에게 좀 구체적인 미션을 부여하는 총력전 체제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좋은 처방이 됐을까요?
0: 네,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처방전을 받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2030 남성층의 민주당 비토 정서에 네.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익히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신경을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이 좀 겨박제가 있는 게 2030 여성 지지율도 빠지는 편이거든요. 민주당에서 혹시나 뭐 선거 때는 어차피 우리 찍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설령 찍어준다고 해도 그때 그 사이에 김이 빠져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선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지 강도가 약해도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남성 여성 나눠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0: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을 잘 보셔야 될 것이 어떤 정당이나 자신한테 유리한 이슈가 있고 불리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식은 불리한 이슈에서 의견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바꿀 수 없다면 유리한 네. 이슈로 이 판을 덮어야 되는 예, 이걸 써야 되는데 근데 민주당이 좀 사활을 걸고 해왔던 것들 중에 보면 뭐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리한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이슈에 사활을 걸어 온다. 이게 이제 스스로 좀 지지율을 깎는 요인이 되는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민생 경제를 강조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 요구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조이대 대법원장이 잘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민주당이 싸워볼 만한데 네. 퇴진시켜야 되느냐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민주당한테 불리한 이슈가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캐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생 경제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당장의 성과가 안 나면은 또 보람이 없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다들 얘기할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도 알아 민생경제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이슈를 건드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이슈를 건드렸다가 민생경제 부분이 덮일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이번에는 국민의힘 연찬회 살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게 또 이슈가 됐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연찬회 참석은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에 이 대구 달성의 사저를 직접 찾아서 지방선거에 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뜻을 전하면서 연찬회 참석을 좀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참석이 성사가 된 겁니다.
1: 네.
2: 사실 이 박 전 대통령 초청 사실이 알려졌을 때 정치권에서 나온 해석이 이거 사실상 장동혁 견제 카드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 나온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장 대표와 좀 사이에서 이 당의 노선을 두고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 원내대표가 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부르면서 이 당내 주도권 싸움에서 좀 힘을 얻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 건데요.
1: 근데 실제 어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2: 예, 근데 막상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보니까 네. 이거 정 원내대표가 과연 좋아할까? 이런 평가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 대표에게 좀 힘을 실는 듯한 메시지가 좀 나왔기 때문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면 이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장 대표가 곧바로 아 맞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제가 좀 현장 분위기를 기자들 사이에서 들어보면
1: 네.
2: 실제로 이 박 전 대통령 발언 후에 친장계 의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고 합니다.
1: 그래요.
2: 예, 그 전까지는 좀 어두운 표정으로 듣다가 메시지가 끝나니까 박수를 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또 당장 이 장동혁 대표도 이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들으면서 이건 저희 이제 말진 기자의 표현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눈시울을 붉어진 채 굉장히 오래 박수를 쳤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1: 눈시울이 예, 붉어질 정도로.
2: 예,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요. 반면에 이 반장동혁계 의원들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냉랭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부 친한계 의원들은 이 박 전 대통령 발언 도중에 뭐 자리를 잠시 뜨기도 했고요. 이 참석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박 전 대통령을 연찬회에 굳이 모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두고 좀 당내에서 해석 전쟁이 좀 일다 보니까 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이 뭐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원론적인 이 충정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1: 저도 뭐 의례적인 표현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일 수도 있겠다. 뭐 거기서 네. 헤쳐모여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뾰족하거나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왜 불렀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서 짚어야 될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신임을 당한 대통령이 아니라 파면당한 대통령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국민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불신임된 것이 아니라 규범적 문제로 탄핵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대한 위법으로 뇌물죄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다시 불렀다는 것이 어떤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청산한다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혹은 억울하게 욕을 먹었고 같이 그냥 명예 회복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더 두드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0: 아까도 제가 그 정당에게는 유리한 이슈, 불리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한테 뭐가 불리한지 말씀드렸는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불리한 이슈인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정도로 당이 내부가 그렇게 좀 추스르기 어려운 건가 이런 것이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박 전 대통령도 단결론을 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단결해야 되고 그래야 여당을 이긴다 이 얘기인데 근데 왜 그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가. 박 전 대통령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의 눈치를 그 역시도 봐야 되고 만약에 지지층 눈치를 거슬렀다가 그러면 우리도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 이런 거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한 명의 또 전직 정치인이고 어떻게 보면 진영의 재기보다는 본인 명예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는 처지인데 예,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해법을 들을 수가 있는 건가. 굉장히 좀 원초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1: 네. 어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원팀 을 국민의힘에 강조를 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일단 연찬 회장 분위기만 먼저 전하면 뭐 예상보다 큰 충돌은 실제 없었습니다. 이 당초에는 뭐 친한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좀 비토 정서가 강해서 대거 연찬에서 빠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어제 최종 참석자는 전체 109명 가운데 101명이었습니다. 일부 이 친한계 의원들과 뭐 징계를 받은 권영진, 진종호 의원 등이 불참을 하긴 했지만 뭐 중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 기자들이 현장에서 또 연찬회에 가면 많이 묻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좀 의원들에게 많이 물어본 게 이번 연찬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1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1: 네.
2: 그러면 이제 통상 뭐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많이 전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연찬회라는 의미 때문에 공개 비판을 좀 상당히 자제했다. 노코멘트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실제 이 장동혁 체제 자체가 아무래도 1년 전보다는 좀 공고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재명 정부와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장 이 지도부를 좀 흔들기보다는 좀 대여 전선에 그래도 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현실론이 좀 팽배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좀 갈등의 불씨는 아무래도 남아 있습니다.
1: 네.
2: 일단 이 장 대표가 한번 뭐 결정을 좀 연기하기는 했지만 이 당원 투표를 통한 이 당협 위원장 이 재선출을 여전히 밀어붙이고 있어서 당 내에서는 이거 당원 주권 강화가 과연 필요한 시점이 맞느냐 이거 사실상 미리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외에서도 좀 견제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당장 제가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1: 네.
2: 말을 하기를 지금 장동혁 체제로 만약에 이 총선을 치르게 되면 한동훈 이준석이 따로 나갈 수 있다 총선에. 그리고 여기에 이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을 못 받은 일부 의원들까지 다 이탈해서 보수가 분열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장동혁의 연임을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원외의 뭐 유 전 의원뿐 아니라 지금 당장 당내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장 대표를 향한 이 견제 목소리가 좀 많아지고 있어서 국민의힘 원팀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1: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은 이 국민의힘 연찬회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0: 네.
1: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0: 네.
1: 이 연찬회를 계기로 좀 힘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흔들릴 것인가?
0: 장 대표가 어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는 줄여서 얘기하면 사이좋게 지내자였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말에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제동이 걸린 게 최근에 뭐 당협위원장 재선출이라든지
1: 네.
0: 당원 중심주의로 당을 개조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당이 단합해야 되면은 의원 다수가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는 어려워져요. 근데 대신에 당이 단합해야 된다는 말에는 장동혁 대표는 계속 대표를 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일례로 예를 들어 당협위원장 재선출하고 동시에 나도 재신이 묻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그 말인즉슨 밸런스 게임을 하자면 장 대표한테 당을 개조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본인이 대표직을 일단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후자 쪽이 더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제 정점식 장동혁 두 사람은 윈윈한 것인 동시에 장동혁 대표가 더 크게 이겼다. 왜냐하면
1: 네.
0: 궁극적 목표인 당 대표직을 사수하는 데 더 성공한 거거든요.
1: 아, 그런
0: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네. 장 대표의 지위는 이번에도 또 묘하게 공고해졌다. 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처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면 당 깨진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힘을 받지 못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장 대표의 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There are places
1: I remember. 올해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해입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김구 선생이 꿈꿨던 대한민국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을까요? 오늘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또 대한민국 현대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이종찬 광복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4: 예, 반갑습니다.
1: 회장님 연세 이야기해도 실례 아닐까요?
4: 아유, 얘기 나이 얘기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아니 근데 90세가 넘어갔습니다.
1: 워낙 정정하셔서요. 예.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광복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4: 특히 금년에는 이제 광복 81주년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탄생된 신지가 150주년 되는 해기도 해요.
1: 네.
4: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뜻있게 보내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1: 네. 평소에 광복회는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도 하고 그러십니까?
4: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이제 대개 이제 나라로부터 약간의 생활기금을 받긴 받죠. 그런데
1: 예.
4: 태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저생활 뭐 거의 뭐 그 정도의 나쁜 상태에서 살고 있긴 합니다.
1: 네.
4: 특히 저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은 생전에 뭐 집안을 돌보지도 않았을 거고 또 자식들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켰을 거고 그래서 항상 고민은 뭐냐 부와 빈곤과 이 무지에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네. 우리 선열들이 그 염원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저는 선열들이 생각하면 참 대견하다고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세계 10위권에 이미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민주화와 산업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선열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 픽처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과히 그렇게 손상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1: 네. 항상 그 회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역사 이야기할 때 1919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빼놓고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강조를 하셨는데
4: 네.
1: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4: 제가 이제 꼭 얘기를 하자면 1919년에 기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1919년까지는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 어떤 나라를 만들겠느냐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1: 아.
4: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분도 있었고 또 이 민주공화정을 하자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래가 갈렸는데
1: 네.
4: 1919년을 기해서 김인년 독립선언과 그 후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왕정은 아니다. 이제는 민주공화정으로 통일됐다. 이것이 이런 큰 변화가 있었죠.
1: 네.
4: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919년이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최초의 해이기도 하지만은 그 우리 정치가 그만큼 발전된 계기를 만들어준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시작의 원년이다
4: 네.
1: 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4: 대한민국 시작의 원년이고 민주공화정을 대한민국의 저 임시정부의 헌장 1조에도 우리 민주공화정으로 한다는 게 있었고 지금 우리 헌법의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이렇게 유래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민주공화정으로 통일됐다 하는 것은 1919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회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면 더 특별한 거는 이제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고
4: 네.
1: 회장님께서는 이제 김구 선생을 직접 만나셨었고
4: 네, 뵀어요.
1: 네. 네. 또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한 회장님 10살 때 같이 찍으셨던 것
4: 네,
1: 같은데
4: 네, 맞습니다.
1: 돌아보면 김구 선생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세요?
4: 어떤 면에서는 밖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시고 그런데
1: 예.
4: 안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150주년을 맞는 김구 선생의 탄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4: 제가 생각한 건데는 금년에 이제 150주년인 동시에 유네스코에서 금년을 김구의 해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 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은 굉장히 험악한 독립운동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경우에 테러도 당하셨고 또 많은 경우에 의열투쟁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한 길을 걸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나의 소원이라는 독백처럼 된 소책자가 있는데
1: 네.
4: 그걸 쓰셨어요. 이제 거기에 주류가 뭐냐. 나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나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염원을 말씀하셨어요.
1: 네.
4: 아마 그것이 유네스코의 높이 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김구의 해 이거는 그분이 무슨 임시정부 주석이 됐다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1: 네.
4: 높은 문화를 지향하고자 노력한 분이다 해서 아마 그런 점을 높이 산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구 선생님께서 꿈꾸셨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4: 제가 생각하는 데는 첫째는 자주적인 나라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외세로부터 간섭받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마 반탁운동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1: 네.
4: 그러니까 자주적인 나라를 원하셨고 두 번째는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문지기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에서 시작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이 무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뜻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투지와 인내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남유다르게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제 오는 12월에 이제 친일파 그 재산을 환수하는 위원회가 이제 16년 만에 네네. 다시 부활한다고 네. 하고요. 또 최근 그 소식 아시죠? 이제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에 대한 친일 행적 논란이 뒤늦게 밝혀져서 지금 네. 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장님께서?
4: 글쎄요. 저는 일제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그 대가를 받아서 부를 누렸다면은 이거는 조국에 환수해 주는 거 또 자 스스로 조국에 바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천여 건이나 하면서도 크게 부각되질 못하고 많은 것이 문제가 남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거는 자기가 나라에 바치고 또 그걸 자기 돈으로 사들여서 더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비리에 가까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하면서 그것이 사회 정의에 맞게끔 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너무 이것이 편의견적으로 가지 말고 사회 정의에 맞는 방법 논상의 원활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배우가 자기 조상을 잘못 선전하다가 그만 그 조상 가운데서 친일하신 분이 나와서 모욕을 당한 얘기를 보는데

0: 이것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되지는 않게 하는 방법이 같이 동조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이제 그 반면에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0: 삶이 이제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독립운동하느라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또 무슨 집안 살림을 제대로 잘 챙겼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희생된 상황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대개 지금 생활 형편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이런 말 안 듣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1: 네.
0: 3대가 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는데 사회적으로 이것을 잘 받들어줘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고 또 많은 역할을 줘서 좀 이 사회에 좀 더 밝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올해도 광복절 날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찾아서 정부에서도 포상을 하던데요.
0: 네.
1: 앞으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뭐 후손들을 잘 발굴하고 그분들의 업적을 찾아내는 것도 광복회의 네. 또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것을 부단히 해야 되고 특히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대개 이게 정보 소통이 좀 늦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발굴이 자칫하면 조금 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거기에 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우리하고 외교관계를 처음 튼 쿠바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손들을 좀 돕는데 좀 적극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광복절에 몇 분을 초대를 했어요.
1: 네.
0: 예컨대 허위 장군의 후손, 의병대장하는 민긍호 대장의 후손,
1: 네.
0: 또 일본 육사를 나오고도 일본군에 들어가지 않고 탈영을 해서 독립군 쪽으로 온 김경천 장군의 후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는데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1: 네.
0: 아, 그런
1: 다 해외에 계신 후손들이었어요?
0: 예, 예, 예. 해외에 다 계시죠.
1: 네.
0: 특히 허위 장군이나 김경천 장군이나 민궁호 어떤 분은 러시아나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막혔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개방되면서 서로 소통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그분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좋은 감이 들더군요.
1: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해외에 있는 아니면 또 국내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0: 현재 사실은 우리 역사 독립운동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냈습니다.
1: 네.
0: 났는데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가 조금 더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보훈부가 뭐까지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대우를 해줘야 할 분이 급수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번에 급수를 좀 올려주는 배려를
1: 네.
0: 국가보훈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 이것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1: 네. 이제 마침 내일 8월 29일이 김구 선생 탄신 150주기가 되는
0: 네네, 맞습니다.
1: 날이고요. 또 광화문에서 행사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8월 29일이에요. 참 그분이 나신 날도 참 29일 다 아다시피 국치일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그분이 탄생하신 날인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백범 선생 또 그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희망했던 바를 한번 좀 전부 집대성해서 이런 나라에 이런 경우 이런 나라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0: 한번 좀 더 뭐 전부 밝혀내서 크게 페스티벌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 노래가 제대로 아직 전수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찾아냈는데 노력을 좀 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국민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지금 이번에 갖겠습니다.
1: 오늘 너무 백범 선생님 얘기만 해서요. 회장님 주부이신 우당 선생님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이회영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을 보셨다면 뭐라고 한 말씀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0: 그분은 뭐를 했냐면 독립운동이라는 걸 그냥 나라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해방시키는 거다. 인간을 해방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독립을 한다면서 인간을 더욱 속박하고 이런 것은 이거는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우리가 독립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인간을 해방시키는데 소홀하면서 독립일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 예.
1: 또 내일부터 열리는 그 김구 페스티벌 잘 치러지기를, 또 150년 탄생을 맞아서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종찬 광복회장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세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좋다는 엄홍길의 이산 명산.
1: 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빙하는 빠르게 녹고 또 폭우와 산사태 같은 기상이변, 뭐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네팔을 덮친 대홍수 역시 기후위기가 보내는 경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산명산 시간에 우리 산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에 엊그제 있었던 네팔 대홍수 관련 이야기를 엄홍길 대장님 모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마스테.
1: 아니, 이 지역을 불과 두 달 전에 다녀오셨다고요?
2: 네. 예, 제가 5월 말하고 6월 초쯤에 이쪽 지역을 라소야 지역을 해서 그 티벳의 성산. 성산이고 뭐 명산이 그 카일라스라는 산이 있어요. 예. 6,800대 되는 산인데 인도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중국 티벳 또 불교. 예. 불교 성산이자 신도교의 성산이라서 살아생전에 이 산을 한번 이렇게 가는 게 가서 이렇게 산을 보고 아련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은 소원이거든요.
1: 순례지처럼.
2: 예. 그래서 순례객. 그래서,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순례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쪽 산을 제가 한번 카일라스도 가고 그다음에 나와서 티베트 수도 라사도 거쳐서 비행기 타고 카트만두로 들어왔었어요. 네. 예, 예.
1: 아니 네팔이란 나라는 대장님한테는 또 이 고향 같은 곳이라서
2: 그렇죠.
1: 이번
2: 맞습니다.
1: 일 겪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2: 아 진짜 너무나 저 참담하고 너무 아 진짜 막 아니 그 저는 또 2015년도에도 그 네팔에 진도 7.8의 강한 그렇죠. 강진이 발생됐거든요. 네. 7.77. 어마어마한 강진이죠. 엄청난 강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막 9천여 명의 사망자와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는데 그때 제가 한 3일인가 대한체육자사 긴급구호팀 대장 맡았고 제가 그때 의료팀 구호팀 데리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참 자연재해 어떤 지진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구호활동을 하면서 참 참담한 그 상황들을 그 고통스러운 힘든 상황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진이 아니고 완전 자연 빙하 쓰나미가 네. 예, 이것도 완전 자연재해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 너무나 참 어이가 없고 좀 기가 막히고 좀 고통스럽고 더군다나 제가 이 지역을 그때 갔다 왔었으니까
1: 그러니까요.
2: 국경을 그 지금 사고 그 영상에 가장 많이 보였을 봤을 것 같은데 하얀 거 성전처럼 된 거대한 거 건물.
1: 그 건물이 국경
2: 예, 국경 건물소입니다. 예, 중국의 국경 건물소인데요.
1: 그러니까 네팔에서 중국으로 가기 예, 위한
2: 그렇죠. 티벳으로 이제 중국 티벳으로 네. 카일라스로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 국경 건물소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하고 이제 세관이 거기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협곡이라서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좀 그래요. 하여튼 막.
1: 아니 근데 정말 무섭게 덮치던데. 어떻게 인간이 예. 이걸 뭐 제어할 수 없을.
2: 아니 그건 뭐, 네.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니까요. 엄청난 거니까 이제 뭐 진짜 아니 그게 더군다나 이게 협곡이니까 더 이게 파괴력이 더 큰 거죠 이게 이 넓으면 물이 그냥 넓게 퍼지면서 여기 좀 작겠지만 그 저번 협곡이 어마어마한 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그 터지면서 쏟아져 내려오니까 네. 파괴력은 엄청난 거죠 그냥
1: 지금 예. 실시간으로 계속 전해오는 뭐 사상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사망은 예. 예. 뭐 네팔 중국 합해서 지금 5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2: 예.
1: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지금 실종되고 나오는데
2: 예. 우리 한국 항공들 9분이 지금 실종
1: 그렇습니다
2: 연락 지금
1: 우리 국민도
2: 예.
1: 9분이 예. 포함돼 있어서 예. 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예. 네팔 현지에 있는 지인들하고는 좀 연락을 취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2: 예. 지금 어저께부터 지금 바로 이제 그 저 네팔에 저 어머니 휴머재단 네팔 지부가 있거든요.
1: 예, 예.
2: 예, 지부장님이 이제 한국 분이시고 또 네팔에도 근무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네팔의 어쨌든 상황들을 특히 이제 학교들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체크를 하고 또 저희가 그쪽의 상황에 뭐 어떤 사고 현장에 도움을 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가 지금 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 그 지금 이번에 사고 난 라수아 지역?
2: 네, 라수아 지역이요.
1: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한 70km 불과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2: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국경 지역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힌두의 순례객들, 인도 사람들, 특히 인도 분들 그 당시에도 제가 갔을 때도 와 인도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이제 거기 그 협곡 안에 그 국경 그 건물서 앞에 그 건물 앞에 그냥 막 광장은 한정돼 있죠. 그 주변이 양쪽 지역 강이거든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 당시 저희가 그때 갈 때만 해도 간간이 그 계곡에 강가 그 주변에 그 도로가 약간씩 유실되고 보수공사하는 새도 있고.
1: 지금이 우기잖아요. 네팔은
2: 지금 더군다나 네팔은 지금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한 9, 요즘은 이제 좀 길어졌어요. 좀 9월 한 초까지가 이제 우기 장마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날씨가 이제 많이 안 좋죠.
1: 트레킹객들은 네. 우기 때는 좀
2: 아 그런데
1: 피하는 경향이 있는.
2: 그런데 여기는 이제 네팔은 그렇지만 중국 이제 티벳은 고원지대니까 5000대니까 4000대 5000대 이쪽은 이제 날씨가 그렇게 관계가 없죠.
1: 아 그래서
2: 예. 그래서 많이
1: 현재 우기지만은 예, 그렇죠. 티벳 가는 분들은 또 예, 지금 많이 찾는
2: 그쪽은 이제 별 춥지가 않고 예, 겨울 되면 너무 춥고 하니까 기후도 날씨도 안 좋고 그러니까 춥고기 때문에 요즘이 상당히 그쪽에 이제 순례하기는 칼라스곡을 하기는 산을 가기는 가장 좋은 시기라서 엄청나게 많은 순례객들이 많이 몰립니다. 거기.
1: 지금 이 루트가 우리 관광객들 트레킹객들도 많이 찾는 길이에요?
2: 아 다행히 이 루트가 저희 그 원래 이제 그쪽 이제 랑탕이라는 것도
1: 랑탕.
2: 그 산이 또 6, 7점의 산군이 있는데 랑탕 네. 지역인데 그쪽은 트레킹들을 한국 그 트레킹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1: 네.
2: 많이 알려진 곳인데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랑탕 3대 뭐 대표적인 트레킹 지역인데 지금은 이제 트레킹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사람들이 아니야 안 갔고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또 거기서 이제 랑탕 그 트레킹 지역하고 약간 좀 벗어나서 이제 중국 국경으로 네. 가는 지역이라서 그쪽은 이제 이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그 카일라스 그쪽을 가는 그 티벳을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네팔에 저희 이제 휴먼재단 자문위원들이 이제 가자고 해서 같이 이제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로 들어간 거지 일반적으로 네. 한국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 그 티벳을 들어간다 그러면 뭐 중국 베이징이라든가 아주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티벳으로 가는 라사로 가는 수도 라사로 가는 뭐 칭창 열차를 타고 이제 고속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라사 들러서 카일라스 들렀다가 뭐 이렇게 나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쪽 코스로 가는 경우는 극히 한국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 아,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트레킹 시즌 전이기 때문에
2: 더군다나 이제 트레킹도 이쪽 예 랑탕 지역은 지금 트레킹 시즌이 우기철이라서 네. 트레킹을 안 가죠. 예.
1: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그 대장님하고 저하고
2: 네.
1: 그 히말라야 갔을 때도
2: 예예예 마르디
1: 히말라
2: 갔을 때 예예예
1: 그때 우기였어서 비를 이제 예, 내려오면서 예, 예. 엄청 맞았던
2: 그때 이제 비 많이 맞고 더군다나 이제 거머리 때문에 고생.

0: 일이 많았죠.
1: 예. 예. 근데 이 두 달 전에 가셨을 때 네네네. 혹시 이런 뭐 좀 폭우나 네. 산사태를 예견할 만한 뭐 그런 건 없었어요?
0: 아니 그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중간에 약간 도로가 유실돼가지고 공사하는 현장도 보이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국경 여기 이쪽 지역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막 그 전해 여름 뭐 작년에 뭐 그렇게 했죠. 많은 뭐 물이 위에서 토사하고 물이 내려와서 그런지 뭐가 좀 유실됐더라고요.
1: 네,
0: 그
1: 네.
0: 국경 거기 건물소인데도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막 그 콘크리트 이제 벽을 막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도로 유실된 데 도로 공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하는 걸 바로 그 길 그 강 옆으로 이게 길이 도로가 나 있으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상당히 야 이거 진짜 뭐 조금만 이게 좀 위에서 많이 세게 뭔가 뭐 물이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 이거 바로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1: 아니 이번에 그 30분 만에 9m 수위가 높아져 버렸대요.
0: 네,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1: 웬만한 뭐 방벽 갖고서는 예. 뭐 교량도 쓸러 내려가는 거
0: 그렇죠,
1: 보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뭐 엄청난 양이 순간적으로 쏟아져 협곡으로 이 좁은 협곡으로 쏟아 내려오니까 거기가 네. 상당히 공간이 스페이스가 좁아요. 그쪽 보니까 대체로 계곡이 V자 계곡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좁더라고요. 다른 그 지역에 비해서.
1: 그러니까 예. 대장님은 40년 동안 이제 이 네팔을 다니신 거잖아요.
0: 예,
1: 히말라야
0: 예.
1: 지역을.
0: 예, 예.
1: 그니까 뭐가 문제인 겁니까?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가 닥쳤다 그러는 거는 40년 전에 처음 히말라야를 가셨을 때하고 이렇게 쭉 네. 다니시면서
0: 네.
1: 보신 요즘 뭐 에베레스트 쪽도 이렇게 줄 서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예. 쓰레기 예.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야 이건 예.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쳐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0: 예. 예. 아니 어쨌든 그런 뭐 쓰레기 부분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네팔 정부에서도 이제 그 그런 부분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뭐 노력들 많이 하고 있고 또 등반팀들에게 쓰레기 분담금을 이렇게 다 얘기하게끔 해가지고 수거를 하게끔 하고 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지구 온난화죠. 이산화탄소 가드 배출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1: 네.
0: 온도가 열이 온도가 높아지면 가장 취약한 게 쉽게 말해 자연의 모든 그 부산물 자연의 모든 그 생태계에 보면 가장 취약한 게 쉽게 말하면 온도와 관련된 게 눈하고 얼음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그것이 눈과 얼음을 갖고 있는 나라 국가들이 이제 우선 이제 가장 피해가 심하지 우선 피해가 심해지겠죠.
1: 이번에 원인도
0: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걸치고 있는 나라 국가들 파키스탄이라든가 네. 인도라든가 부탄 그쪽에 그다음에 네팔 중국 티벳까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 약간 동서로 나눠서 뭐 한 2,000km 가까이 1,500에서 2,000km 가까이 되는데 그 산맥이 갖고 있는 눈과 얼음을 빙하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이제 온난화의 가장 그 피해자이자 그저 피해를 입고 그다음 가장 지금 빙하가 눈과 얼음이 녹음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많이 입겠죠. 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켜온 빙하가 이렇게
0: 네.
1: 무너져 내려서 큰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는
0: 네네.
1: 아 이건 정말 무서운.
0: 아유, 저도 지금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히말라야를 그 갔거든요. 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도전했는데 그 당시 갔을 때 80년대, 90년대까지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은데 2000년도 90년 말고 2000년 들어서면부터 급격히 에베레스트 그쪽도 빙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해마다 갈수록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드러날 정도 레벨이 딱 보여요.
1: 아.
0: 빙하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1: 예.
0: 여기 수면 빙하 양 이거까지 빙하 지대가 이렇게 높잖아요. 이렇게 그 옆에 이제 이 흙 사면을 산이든 산을 이렇게 옆에서 뻗치 옆에 계곡을 이렇게 빙하가 차 있으니까
1: 있는데.
0: 이게 녹으면 이만한 이제 사면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1: 네.
0: 여기서 계속 산사태가 계속 일어나면서 빙하를 계속해서 잠시게 들어오는 거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빙하가 얼마큼 녹는다는 게 이게 이 레벨이 다 보이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여기 사면이 계속 쓸고 내려오면서 빙하에 덮인 그 얼음을 계속 전에는 얼음이 청빙으로 쫙 뻑하고 그냥 거의 이랬는데
1: 네.
0: 해가 그러니까 시간 해가 바뀐 바뀔수록 점점 빙하가 내려가면서 이게 레벨이 점점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산 삼면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여기서 계속 쏟아져 내리면서 네네. 이 빙하를 점점 돌과 흙과 진흙들이 막 그다음에 막 흙먼지 가루들이 막 바람을 막 불면서 이걸 이제 얼음을 점점 덮어가는 거예요.
1: 그게 육안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0: 그렇죠. 빙하가 있었다.
1: 그렇죠. 빙하가 점점 묻혀 그런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것이 또 태양이 내리쬐면 강렬한 태양에 그냥 극혁이 더 빨리 녹게 되는 그게 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돌과 흙들이 그냥 얼음만 있으면 해가 뜨면 해 있을 때만 녹지만 네. 이건 해가 져도 그 돌이 식을 내면 계속 또 그 열을 발산하니까 얼음과 얼음들이 녹을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1: 물에 얼음이 빙하가 점점 더 빨리 감소되고 물에 흐르는 양도 더 계곡 흐르는 양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호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겠죠.
0: 아니 그러면 히말라야를 찾는 트레킹객들한테도 이게 위험 요소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의 변화라는 게.
1: 아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 우기철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0: 네.
1: 근데 우기철에는 이제 또 이게 등반을 안 하니까 트레킹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안전할 수 있죠.
0: 네.
1: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워낙 그 기후변화가 극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꼭 뭐 이 트레킹 루트, 트레킹 하는 그 구간에도 길에도 뭐 높은 산에서 이렇게 뭐 쇠락이 떨어 얼음덩어리가 쏟아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갑자기 또 뭐 눈비가 눈보라 칠 수도 있고
0: 네.
1: 기후변화가 워낙 극심하니까 이게 온난화 때문에. 예, 예.
0: 아니 휴먼재단에서도 지금 네팔에 20개 학교 병원
1: 네네.
0: 지었는데
1: 예.
0: 지금 이 라수아 지역에는 해당 네. 학교나 뭐 없습니까?
1: 아, 저희가 이쪽 지역에 두 번째 학교하고 타르프라고요. 두 번째 학교하고 그 타르프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딩 지역이라고
0: 네.
1: 다섯 번째 학교가 거기 그쪽 에리아 들어가 있거든요.
0: 괜찮아요? 피해 없어요?
1: 근데 다행히 그 타르프 지역은 약간 그 산간 내륙 쪽에 들어가 있었고
0: 네.
1: 이 강을 벗어나서 조금 그리고 이제 다딩 지역은 이제 그 강가 트리슐리 강인데 그 지금 강 그 강줄기거든요. 거기에 그 마침 그 우리 학교는 항상 꼭대기 있었어요.
0: 고지대
1: 네, 고지대 있어가지고 네. 다행히 이제 피해는 없지만 지금 이쪽이 다리가 다 그 이번에 그 쓰나미 빙하 쓰나미가 내려가면서
0: 그러게요.
1: 그쪽 지역 강줄기에 있는 강 다리 한 15개 정도가 이제 큰 교량들이 다 쓸려 나가 가지고
0: 네.
1: 지금 이쪽하고 이제 모든 게 지금 단절된 상태죠. 예예예. 예, 예.
0: 392님께서 비 예보가 더 있다고 하던데 네팔
1: 네.
0: 빙하가 녹아서 이제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요? 하고
1: 그렇죠. 지금 그러셨어요. 그 상황이 뭐 2차 또 3차라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0: 뭐 빙하 호수가 곳곳에 많아졌다면서요?
1: 예예. 예. 히말라야 지역에 진짜 뭐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0: 녹아서.
1: 빙하가 급격히 많이 녹아 내리니까 그 물이 양이 이제 점점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좁은 계곡이 그 빙하 물이 막 많은 양의 물을 흘러 내려보내니까 계곡이 점점 막 넓어질 거 아니에요.
0: 네.
1: 산을 깎고 막 그 돌이라든가 뭐 자연의 또 계곡이 막 훼손될 거 아닙니까? 파괴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물이 많은 양이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막혀버린다고 쉽게 말하면 막 돌이 돌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흙하고 토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자연 어쨌든 호수가 발생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호수죠. 그런데
0: 네.
1: 이것이 인공적으로 뭐 댐을 만든 것도 아니고 호수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거기 물이 고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작은 거래도 어쨌든 근데 이것들 좀 큰 것들은 굉장한 엄청난 어쨌든 파괴를 갖고 있고 엄청난 상황에 따라서 그 계곡 모든 사람들이 보면 계곡을 끼고 물가를 끼고 강을 끼고 다 이렇게 모든 그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고 히말라야 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그 위에서 그런 그 엄청난 갇힌 물들이 자연 발생해서 호수들이 터진다고 했을 때는 그게 뭐 엄청난 많은 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와 농작물 밭작물 피해 더 나아가서 그 계곡이 막 그냥 막 완전히 환경 파괴,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막 그런 것이 발생되고 1차적으로는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시간 지나면 빙하 점점 녹아서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이 이제 또 가뭄이 일어나 거죠. 위에서 물이 안 내려오는데 거기 뭐 그만한 계곡을 깨고 강을 깨고 사는 사람들이 물이 안 내려오는데 네. 그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 같은 게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0: 이번 정말 그 자연재해 네. 보면서 이게
1: 네.
0: 먼 나라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1: 네네.
0: 이 그 자연재해가 보내는 가장 큰 경고
1: 네.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우리 할 일은 뭐 물론 이제 인간이 어쨌든 과학과 물질 문명 발달 시켜야 되고 또 그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결국엔 뭐 그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과다 배출로 인해서 이제 이런 그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고 상극점이라 할 수 있는 극지라 할 수 있는 북극 남극 히말라야 빙하가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번 같은 대재앙 쓰나미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좀 이게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결국엔 이게 어떤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을 좀 줄이고 여기에서는 네. 모든 것을 자연 뭐 환경 보호에도 우리 모두 각별히 신경 써서 지구를 아끼고 뭐 진짜
0: 그러니까
1: 보존하는 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자연 환경 네. 어쨌든 환경 보호를 이런 부분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0: 아무쪼록
1: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국민들 무사 했으면 좋겠고요.
1: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0: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몽길 네. 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오늘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2: KBS 58분 날씨.
3: 내일까지는 좀 더울 전망인데요.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현재 폭염특보 상황 보면 서쪽과 내륙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열대야주의보도 수도권과 주로 남부지방에 내려져 있습니다. 우선 비 소식이 들어있긴 한데요.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오겠고 오늘은 비가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제주를 중심으로 내릴 예보가 돼 있고 현재 호우특보도 지금 이들 지역 중심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 홍성과 부산과 광주, 전남 경남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오고 있고요. 또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은 곳에 따라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예보된 곳은 오늘 예상 강우량이 5에서 최고 80mm인데요. 주로 강원 남부와 전남 남해안 경상권으로 최고 80mm 이상 집중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오전까지 주로 수도권과 강원 또 모레 저녁까지 충청권에 비 예보고요. 남부와 제주는 모레와 글피까지도 예보가 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오늘은 서울과 세종 대전이 32도, 제주가 33, 광주 부산 31도 등으로 덥겠고요. 내일 중부지방 먼저 약간씩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 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1,400명이 넘습니다. 피해 지역 상류에 물이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비까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락이 끊긴 발전소 건설 현장에 우리 국민 9명을 수색 구조하기 위한 정부 신속 대응팀이 네팔에 도착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엔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충남 천안의 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지금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아직 진화 중입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인한 확인된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1,400명을 넘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피해가 집중된 곳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와 중국 티베트 지룽현 일대입니다. 지금까지 392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는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히말라야 성지를 찾은 순례객과 등산에 나섰던 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경찰관과 군인 80여 명도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히말라야 산맥 티베트

0: 북쪽 고산지대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 빙하와 흙더미가 네팔 계곡과 강을 따라 쏟아지며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날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데다 사전 경보조차 없어 하류 주민들은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흙더미가 강을 틀어막아 상류에 생긴 거대한 호수, 이른바 언세코입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올림픽 규격 수영장 1,200개 분량의 물이 흘러들 것으로 중국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비까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수색과 구조를 위해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구조팀과 구호 단체들도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위해 현지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으로 꾸려진 대응팀은 구호 물품 등을 차량에 옮겨 싣고 바로 피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긴급 지원팀과 물자를 현지에 급파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대원들은 피해 지역에서 이재민들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긴급 수송한 구호 물자들도 피해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실종자가 나온 인도는 식량과 의약품 같은 구호 물자와 굴착 장비, 태양광 램프 등 47.5톤 규모의 긴급 구호 물자를 보냈습니다. 거대 급류에 무너진 교량들이 많아 조립식 교량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은 현지에 재난지원 대응단을 파견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0만 달러, 약 6억 9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500만 파운드, 약 93억 8천만 원을 네팔에 지원하는 한편 긴급 구조대 파견을 위해 네팔 당국과 조율 중입니다. 긴급 대응팀을 이미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진흙탕으로 뒤덮인 상황인 만큼 의료와 식수 공급, 대피소 설치 등을 위해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200만 달러도 지원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1: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이 꾸린 기업 긴급대응반도 현지 시각 어젯밤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긴급대응반은 직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팔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는데 지금까지 이번 홍수와 관련한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70대 여성 1명과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30대 남성 1명과 소방관 1명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낮 12시 5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천안시도 재난문자를 통해 화재 소식을 알리고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그리고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산 지역엔 한때 1시간에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 오늘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영남, 전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충청과 호남 10에서 최대 70mm 가량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전북 최대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충청과 남부 지방에 최대 80mm의 비가 내리는 등 이번 비는 주말 내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등지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효빈 기자. 가장 중요한 국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줄다리기도 치열할 것 같은데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 입장 어떻습니까?
4: 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대로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당정청이 하나돼 민생 개혁 입법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까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국회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는 말라면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의 습관적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민생을 위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 보안수사권, 국가안보 등 전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정부 여당과 싸울 때라며 당내 화합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올해 정기국회 문을 연 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활동에 들어갑니다.
1: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당내 단합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참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로의 퇴행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께 보여드릴 미래는 없고 고작 국정농단의 짙은 어둠뿐이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러우면 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전현직 당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아직도 전당대회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다 보니 박 전 대통령이 원팀과 단합을 강조하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1: 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이후에 여야도 저마다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경찰개혁 추진단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강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건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과 면담합니다. 개혁신당에서도 천하람 의원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두고 허위가 다층적으로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내부 통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도 주장했습니다. 최근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당 대표직 사태로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천 의원은 당을 어떻게 추스르고 난관을 헤쳐나갈지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어젯밤 인천 자월도 인근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두 명이 숨졌습니다. 배에 실린 기름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배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항구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선원 16명은 해경에게 구조돼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배는 인천에서 울산으로 향하던 한국 선박으로 숨진 2명을 포함한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12,000킬로리터 넘는 기름이 실려 있어 해경과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은 다행히 석유 저장 공간으로 옮겨붙지는 않았고 5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해수부는 한때 해양 선박 사고 위기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기관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 전쟁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 호수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정치적 이유로 다된 합의를 깨버렸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호 개명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27일 호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보복 관세로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나온 도발적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무역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대우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 합의에 도달했지만 캐나다가 깼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농담조로 미국에게 이제 만도 있고 호수도 있다면서 이제 남은 건 바다이니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름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과 민간 물류 창고를 공습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사실도 문제 삼으며 영국의 군사시설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현지 시각 2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제트엔진 드론 등으로 장시간 공습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키이우 인근의 대형 민간 물류 창고들도 공격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물류센터 공습을 비난하며 보복을 예고한 지 닷새 만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자동차가 폭발해 공군 장교 한 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사제폭탄이 터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러시아 수사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소행인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력을 지원해온 영국에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면 그 어떤 영국 군사시설이라도 보복 타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래클리프 미국 CIA 국장이 러시아에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대이란 지원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은 나토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며 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AP통신은 이란 전쟁 탓에 유럽 주둔 미군과 나토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경장의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부경장은 그동안 실종자와 실제 연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어젯밤 조사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가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경찰 전산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설 탐정에게 제공한 혐의로 마산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여장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어제 관련 신고를 접수해 단발머리 가발에 얼굴 분장을 한 인물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25일 오후 5시쯤 학교에 들어와 40여 분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교차로에서 외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시내버스 등을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외제차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이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 등 모두 60여 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후 다음 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0: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자율구조조정 지원 절차는 종료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개시 결정 배경에 대해 국내외 OTT 등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디지털 광고 시장 증가 등으로 인해 방송 광고 시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산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자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공공서비스 신청 등을 대신 처리하고 건강, 금융,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두의 AI를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가 지난해 총 4억 3천여만 건으로 국민 1인당 8.4건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1년과 비교하면 검사 건수가 29.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1인당 피폭 선량으로 보면 2.64mS에서 3.24mS로 증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중앙정파관리소는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지하기 위해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저녁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오늘 하루 최대 7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부분 지방에 오늘과 비슷한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범입니다. 늦더위가 한창인 요즘 전국 곳곳에서 올해 첫 벼베기를 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올해 전국 최초로 벼베기를 한 곳은 경기 이천시 안평리였는데요.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이미 이것에 나섰다고 하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벼베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조생종으로 추석을 앞두고 햅쌀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벼가 한창 여물어야 할 시기에 아시는 것처럼 역대급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지금 뭐 뜨거운 열기로 인해 쌀알로 영양분이 충분히 가지 못해서 나달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양이 예년만 못할 걸로 예상돼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폭염에도 정말 구슬땀을 흘린 우리 농민분들이 모쪼록 이것의 기쁨을 제대로 만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뭐 이것의 계절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초성이 뜻드리면 더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시옷 히읗입니다. 시옷 히읗. 자, 정답과 함께 올해는 그 한 해의 결실을 앞두고 있는 농민 여러분처럼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올해 거두어드릴 예정인 이것은 어떤 것인지, 물론 뭐 아직 연말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서 아 올해 난 뭘 이것 할 것인가, 아, 이런 얘기들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인은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연말을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해보면 또 남은 시간을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많은 얘기들 나눠주시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오늘도 변함없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교통상황부터 알아보죠. 서휘영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방향 김해터널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빗길이라 더욱 감속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 사고 나서 덕소산패부터 여파받습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양지에서 용인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부터 천안까지 이동량이 많습니다. 경기권에서는 안성분기점과 또 죽전휴게소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다시 양재부터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 서초 나들목 지나 5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이고요. 한남 나들목부터 여파받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지체 정체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4차로 막고 작업하고 있어서 양화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 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27%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생산 거점이 첫 삽을 떴습니다. 2028년 10월 완공 후에는 한국에서 가져간 D램 웨이퍼를 후 가공해 최초의 메이드 인 USA HBM을 생산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앞서 올해 첫 벼베기가 전국 곳곳에서 시작됐고 폭염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이건 양이 줄어들 걸로 보여서 농가들 걱정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히 이것 철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양구군이 스스로 벼를 이것하기 어려운 취약 농업인들의 가을 거지를 돕기 위해서 오는 11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활용해서 벼 이것을 대신해 주는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물론 뭐 3.3제곱미터당 250원 정도 비용을 받는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아시는 것처럼 농번기에는 일손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적기를 또 놓칠 경우에는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양구군의 일손 돕기 정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고 익은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것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라고 시옷, 히읗, 초성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뭐 쉽게 정답들은 맞춰주고 계신데 올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이것은 뭐가 될 걸로 생각하시는지 보내주셔서 부탁드렸죠.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4416님. 제 가장 큰 이것은 제 아들이 결혼하는 건데 아직 생각이 없나 봐요 하셨어요. 아, 이거 뭐 아무리 연말까지 조금 몇 달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결혼을 이것

0: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강보미님. 알바하면서 듣고 있어요. 면접 기다리고 있는데 취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아, 강보미님 꼭 취업하셔서 올 한 해 멋진 이것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7679님. 오늘 고추 이것 중이었는데요. 비가 세차게 내려서 집에 와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좀 쉬어야겠어요 하셨는데 오, 지금 벌써 비가 시작됐군요. 일부 지역에는 내일은 뭐 주말 동안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대비들 좀 하셔야겠습니다. 한 분 더 볼까요? 3437님. 농민들이 애써 기른 작물들의 이것이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올 한 해 참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폭염, 가뭄, 아, 그리고 각종 뭐 과수병도 있었고요. 하여간 참 농민분들 어려운 한 해를 보내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만큼은 좀 풍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예,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듣겠습니다. 먼저 제주로 갑니다. 김겸주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0: 네, 어제부터 사실 뭐 남부지방 곳곳에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주말에 또 많은 비가 예보됐어요. 제주는 날씨 어떤가요?
1: 네, 현재 제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리거나 또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상 강수량 최대 60mm 정도고요.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주말과 글핀 월요일까지 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최대 3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요. 이 가운데 더위도 여전합니다. 제주시 북부와 서부, 서귀포시 중산간과 남부에 폭염경보가, 또 제주시 중산간과 동부, 서귀포시 동부, 서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운진항에서 마라도와 가파도 가는 여객선이 전편 결항됐습니다. 바닷길 이용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1: 네,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기상으로는 가을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주말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가 들어있었죠. 여름과 가을이 맞닿은 이 시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여름을 정리하는 제주의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0: 네, 요즘 뭐 늦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아직 이르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여름을 정리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우리 조상들은 이 처서 무렵이 되면 여름 동안 덥고 습한 기온에 눅눅해진 책이나 옷가지 같은 물건을 햇볕에 내다 말리는 포쇄를 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꼭 처서 당일에 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묵은 것을 꺼내 말리고 또 정리하는 생활의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묵혀둔 것을 햇볕에 널고 말리고 정리하던 이런 세시 풍속을 살려서 지난 여름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현장이 있어 다녀왔는데요. 요즘은 참 쉽게 찍고 또 쉽게 공유하죠. 그러다 보니 반짝이는 순간들이 사진첩에 쌓인 채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0: 맞아요.
1: 네, 바로 어제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공간에서 제철 생활 워크숍 처서 햇볕 포쇄가 열렸습니다. 제주와 서귀포에 사는 청년들이 계절과 절기를 주제로 모여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커뮤니티, 제철 생활자의 계절 워크숍인데요.
0: 네.
1: 참가자들은 여름의 첫 절기인 지난 5월 2파부터 최근의 처서까지 제주에서의 특별한 여름 추억을 꺼냈습니다. 휴대전화 속 몇 장의 사진으로 남아있던 또는 기억 속의 장면을 그리고 칠하고 오려붙이면서 아코디언처럼 쭉 펼쳐지는 책 한 권을 완성했는데요.
0: 네.
1: 어떤 여름의 기억들이 담겼을까요? 책을 각자 소개하던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무엇을 담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자유야.
3: 30년 넘게 제주도에 살면서 네. 많이 안 해봤던 것들을 이번 여름에 하게 돼서 할머니 집이 모슬포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도를 처음 가봤어요. 그 이번 여름에 그 가파도에 대한 느낀 그 색깔을 이렇게 간략하게.
4: 너무 귀여워요.
3: 가파도 같으시죠?
5: 누가 봐도.
3: 네.
4: 진짜요.
6: 저도 제주 내려온 지 5년 정도 됐는데 콩잎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400장을 묻혀서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콩잎 김치처럼 묻혔던
7: 제 동화책본 느낌. 우도를 친구랑 갔었는데 우도봉에도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한여름에 우도봉에 올라가서 막상 보니까 바다도 예뻤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하르방이 되게 다양한 자세로 많더라고요. 감귤도 들고 있고 서핑하는 하르방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제주도 하르방들 되게 각양각색이다. 마지막은 이제 하루 밤을

0: 이상으로는 가을에 들어섰다는 사실도 잠시 떠올려 보고요. 또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보낸 여름을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네.
0: 각자의 기억을 꺼내 책으로 만들고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계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는 자리가 됐는데요. 예정됐던 2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된 제철 워크숍 햇볕 포세 어땠는지는요. 참가자들 통해 직접 들어보시죠.
2: 사실 원래 제주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정말 만족스럽게 즐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햇볕 포세하면서 추억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버린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합니다.
3: 계절을 느끼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혼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타인들이랑도 느낄 수 있고 서귀포 산 지는 9년 됐는데 같은 동네에 이런 주민들이 있구나 알아가는 것 같아요. 또 기록이란 건 참 좋구나.
4: 책에는 여름이 함축 때 들어갔을 텐데 어떤 여름이었는지 궁금해요.
3: 뭔가 땀은 많이 흘렸지만 땀에서 색이 흐르는 느낌? 빛나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5: 육지에서 생활하면서 바다가 좀 보이는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돌아가는 비행기는 원래 안 끊고 그냥 왔었어요. 해녀 체험도 해보고 말도 타보고 밤 수영도 해보고 제주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를 해봤던 것 같고 너무 바쁘게 지내서 아직 제 일기는 7월에 멈춰있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훑으면서 좀 더 선명하게 기억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한 페이지 안에 넣고 싶은 건 많은데 그만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지나왔구나. 여름을 되게 알차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을 기록하는 일이 서로의 이야기를 만나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네요.
0: 맞습니다. 사실 제주도는 청년 인구를 중심으로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또 이어지기도 하고 지역 안에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도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1: 네.
0: 이번 프로그램도 제주와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지역 문화 그리고 교류 활동을 위해서 서귀포시가 지원해 무료로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0: 계절과 절기라는 공통의 시간을 매개로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제철 생활 워크숍.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도 들어봤는데요. 프로그램 운영자인 제철장 미원 씨를 만나보시죠.
6: 하루 1년을 그냥 순식간에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섬에서 우리 동네에서 계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이나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제철 생활자라는 활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걷고 마시고 만들고 기록하면서 계절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함께 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계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계절은 살아보는 것이라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게 제철 생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1: 예, 어쨌든 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와 절기도 알게 되고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유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철 생활 워크숍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도 계속 열릴 예정인가요?
0: 네, 앞으로도 계절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워크숍과 활동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망종 무렵에는 각자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는데요. 이때 심어서 정성껏 각자 집에서 키운 것을 9월 초에는 함께 거두고 또 무엇이 열렸는지 공유하는 망종 수확회가 열립니다.
1: 네.
0: 9월부터 10월까지는 가을의 자연을 직접 만나보는 가을 채집 워크숍이 진행되고요. 12월에는 한 해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제철 생활을 돌아보고 나누는 공유회로 올해 활동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계절은 우리가 기다려주지 않아도 계속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남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추억을 정리하다 보면 무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 내서 휴대전화 사진 접속 기억도 들여다보고 함께 여름을 보냈던 사람들과 그때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제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겸주 리포터였습니다. 방송에 귀 기울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퀴즈 정답이 잠깐 나왔다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경남 진주로 또 건너갑니다. 하연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1: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곳에 따라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진주는 지금 날씨 어떤가요?
7: 네, 현재 진주는 26.

0: 또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더위를 몰고 왔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월요일까지 경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강한 곳은 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큰 비로 피해를 입은 거제와 통영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예. 자, 진주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0: 네, 밤이 되자 진주성의 성벽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습니다. 전통의 공간에 빛과 영상이 더해진 특별한 밤인데요. 진주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네, 진주성의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현대기술과 만나 새롭게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 미디어아트 어디서 펼쳐지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번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올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의 첫 행사인데요. 네. 가온누리 진주성도를 주제로 진주성의 역사와 호국정신을 빛과 영상으로 풀어냈습니다. 특히 공북문과 촉성문의 건물 외벽이 커다란 스크린이 됐는데요. 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성벽 위로 영상이 펼쳐지니까 이 진주성의 모습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1: 그렇겠네요. 진주성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작됐죠?
0: 네, 지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북문 성벽의 개막 영상이 펼쳐지고 잠시 후 공북문이 열리면서 취타대와 진주건무 공연단이 등장했습니다. 네. 역사가 담긴 진주성의 공간에 전통음악과 춤 그리고 첨단 영상이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현장의 분위기 담아봤습니다.
2: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신 우리 진주시민들 그리고 진주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같이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그 현장 분위기가 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벽 앞에 모인 관람객들이 함께 공연을 보는 모습이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있나요?
0: 네, 바로 진주의 수호자들이라는 체험형 미션 투어인데요. 이 진주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단서를 찾고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유등 빛을 지켜라라는 역사 서사부터 추리와 판타지까지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돼 있어서 단순히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진주성을 뛰어다니며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밤에도 날씨가 꽤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네. 직접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대구에서 왔고요. 미션들 중에서 한 가지 되게 어려운 미션이 있었는데 아이들끼리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여기도 뛰어갔다가 저기도 뛰어갔다가 땀을 빡 뻘뻘 흘리는데도 이 미션의 답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그 구역을 돌아다녀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올해 또 왔는데 올해는 특히나 미디어 아트가 공북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북문에서 이렇게 탁 끝난 다음에 김시민 장군 동상 쪽으로 쫙 레이저가 뻗더니 김시민 장군 동상 쪽에서도 레이저가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게 되게 멋있었어요.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4: 부산 북구 함양동에서 온 신혜진입니다. 작년에 진주에서 유등축제도 왔었는데 다른 진주 체험도 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멋지고 약간 노래도 나와서 엄청 좋았어요.
5: 저는 박물관에서 약간 도슨트 투어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역사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애들 뭐 체험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촉성루라든지 진수성 내부를 둘러보니까 더 이해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6: 서울에서 왔는데요. 일단 요거 여기 벽에 그려져 있는 게 처음에 그냥 물감 흩뿌려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미디어트는 그냥 다 되게 잘 예뻐가지고 그런 것들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진주성 밤에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8: 밤에 산책 겸 구경할 때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야간에 또 보러 오고 싶습니다.
1: 이 미디어 아트 언제까지 만나볼 수 있나요?
0: 네, 미디어 아트 진주성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고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요. 미디어 아트 영상은 공북문 내벽을 기준으로 오후 7시 40분부터 10분 동안 상영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상영됩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진 시간에 맞춰 서두르기보다는 저녁 시간 진주성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서 빛과 영상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0: 이번 행사를 통해 진주시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진주문화관광재단 왕기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9: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은 올해로 3년 연속 진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2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주셨고 올해는 40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많은 분들이 진주성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 진주에서 특별한 여름밤의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관람객이 직접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진주성을 걸으면서 역사도 만나고 미디어아트도 즐기며 직접 콘텐츠에도 참여하는 하나의 특별한 야간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많은 관람객이 진주성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진주 온도심의 음식점이나 카페, 상점 등 온도심 곳곳을 함께 둘러보고 머무는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미디어아트와 국가유산 야행, M2 페스티벌 등을 통해 여름철에도 즐길 수 있는 축제와 야간 관광의 대표 도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진주성이 가진 역사와 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찾고 싶은 진주의 밤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그 발걸음이 지역 상권과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입니다.
1: 네, 약간 밤에 진주성을 조금 더 오래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진주성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진주 하현주 리포터였습니다.

0: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따라.
1: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고향 따라 맛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 이현주 씨와 함께 맛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만나볼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2: 오늘은 노래 한 소절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1: 노래입니까? 네.
2: 666자로 끝나는 요리는 체육, 부륙, 수륙, 장육, 세 머리 편육. 오늘의 음식 예상이 되시나요?
1: 이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2: 네. 오늘은 우리네 경조사에도 또 김장에도 빠지지 않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고기 요리죠. 수육을 만나보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제육, 불육, 수육, 장육. 네. 정말 노래처럼 고기 요리가 참 다양한데 어쨌든 오늘은 수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거군요.
2: 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명칭이에요.
1: 네.
2: 수육의 정확한 명칭은 익힐 숙자에 고기육자를 써서 숙육이에요.
1: 아하.
2: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숙육을 이제 뭐 물 숫자를 써서 수육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머릿고기도 수육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써서 수육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
2: 수육의 정확한 원말은 숙육으로 1900년대 이전에는 익힌 고기 대부분을 이 숙육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요새 즐겨 먹는 수육은 익힌다는 한자 숙자를 붙인 숙육이 변해서 그 수육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1: 발음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기억이 탈락한 게
2: 네,
1: 아닌가 하는
2: 네,
1: 생각도
2: 맞아요.
1: 들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수육은 뭐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2: 수육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고기를 삶거나 삶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익혀 먹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돼지고기 수육이 대표적이지만 소고기나 다른 고기를 삶아 만든 경우에도 수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1: 네.
2: 양고기 수육, 흑염소 수육도 있고 또 생선 수육도 있습니다.
1: 하여간 이게 뭐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학적으로 좋다고는 하던데
2: 네.
1: 근데 특히 이제 냉면집이나 뭐 곰탕집 같은 곳에 가면
2: 네.
1: 뭐 수육, 제육, 편육 등 좀 식당마다 자극하기잖아요.
2: 네,
1: 정확하게
2: 맞아요.
1: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2: 제가 좋아하는 한 냉면집에서는 맨날 제육과 수육과 편육을 가지고 이건 돼지고기네 소고기네 이렇게 언쟁들이 좀 있거든요.
1: 네.
2: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기를 삶아 먹는 음식 가운데 이제 수육, 제육, 편육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자주 혼동되고 있어서 뭐 냉면집 같은 데서 이 고기가 돼지고기네 쇠고기는 언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1: 맞습니다.
2: 모두 익히거나 삶은 썰어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리법과 먹는 형태의 차이가 좀 있어요.
1: 네.
2: 먼저 수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삶거나 삶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익혀 먹는 음식을 통칭하는 거고요.
1: 네.
2: 그다음에 제육은 흔히 제육볶음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본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돼지 젖자를 써가지고 돼지 젖자 저육에서 비롯된 제육이에요.
1: 네.
2: 즉 제육은 돼지고기를 뜻하는 조리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리법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뜻하는 돼지고기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제육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수육이 조리법을 중심으로 한 이름이라면 제육은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라는 재료를 가리키는 표현에 가까운데 어느 순간 제육하면 제육볶음을 떠올리면서 약간 요리법으로 하나를 인식하는데 그냥 돼지고기를 제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럼 이제 수육과 제육의 차이는 확실히 알겠어요.
2: 네.
1: 그럼 편육은 뭐죠?
2: 편육은 세 가지 음식 가운데 특히 모양과 먹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단 편육의 편은 조각편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고기를 조각내거나 썰어 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일반적으로 고기를 삶거나 익힌 뒤에 눌러서 구치거나 식힌 다음에 얇게 썰어 먹는 음식을 편육이라고 합니다.
1: 아하.
2: 또 편육과 수육의 또 다른 차이는 온도인데요. 수육은 보통 따뜻하게 또 바로 삶아서 먹기도 하지만 편육은 반드시 삶은 고기를 구치거나 식힌 뒤에 얇게 썰어서 먹는 것이 편육입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쌈과 이제 수육을 혼동하시기도 하는데요.
1: 네.
2: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차이가 있어요. 수육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삶은 고기 자체를 의미하는 반면 보쌈은 삶은 고기를 김치나 채소와 함께 싸먹는 음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좀 각각의 개념이 네.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럼 수육도 혹시 뭐 지역에 따라 특징이 좀 있습니까?
2: 요즘은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들도 많아지고 지역색들이 막 흐려지면서 조금 큰 편차가 없지만 과거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일단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된장품 물에 담가서 대파, 마늘, 생강, 청주와 함께 푹 삶아서 이걸 초고추장 식당에 찍어 먹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요. 끓는 물에다가 돼지고기에 뭐 된장, 마늘, 생강, 소주, 계피 거기에다가 황기, 당귀를 넣어서 푹 삶은 다음에 배추김치, 쌈장들과 함께 먹는 요즘으로 말하면 보쌈과 같은 형태로 즐겼고요. 네. 또 충청권에서는요. 돼지고기뿐 아니라 소 사태나 양지를 삶아서 만든 수육을 많이 즐겼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겨자장이나 초간장을 곁들여서 깔끔한 맛으로 즐겼다고 해요. 네. 또 담백한 조리법을 선호하는 강원도에서는요. 이 삶은 고기를 산나물이나 막장에 곁들여 먹기도 했고요. 또 겨울철에는 김장김치와 함께 즐겼다고 합니다.
1: 참 다양하게 우리 조상님들 즐기셨네요.
2: 맞아요.
1: 그 수육을 활용한 혹시 향토 요리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뭐 수육 요리 그 향토 요리 중에 선두주자는 바로 제주 지역의 향토 음식인 돈베고기입니다.
1: 아, 돈베고기.
2: 드셔보셨나요?
1: 네. 도마잖아요. 네.
2: 맞아요. 돼지고기 수육을 그 도마의 제주 방언인 돈베의 썬채로 먹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제주에서는 이제 이 돈베고기를 할 때 흑돼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무태서는 새우젓을 많이 먹잖아요. 네. 제주에서는 이 흑돼지 돈베고기에다가 멜젓, 멸치젓과 자리서를 함께 먹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수육 문화가 많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주 지역의 대표 요리인 고기국수에도 돼지고기 수육이 편육이 몇 점씩 올라가 있는 게 특징이죠.
1: 그렇군요.
2: 전라도 하면 수육을 활용한 음식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홍어회와 묵은 김치, 수육이 어우러진
1: 삼합.
2: 홍어삼합이 있어요.
1: 네.
2: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요새 평양냉면과 곁들여 먹는 냉제육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1: 네.
2: 또 경상도 지역에서는 생선을 이용한 수육이 또 발달했습니다. 경남의 복수육은 보거를 끓는 물에 익혀서 뭐 콩나물이나 미나리, 두릅 등과 함께 식초, 겨자, 뭐 초고추장을 곁들여서 먹고요.
1: 아, 이것도 맛있겠네요.
2: 네, 또 경상북도에서는 개복치 수육이 있는데 개복치라는 생선을 끓는 물에 삶아서 식힌 후에 썰어서 초고추장과 함께 곁들여 먹습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수육 문화가 발전한 도시가 있죠. 돼지국밥 하면 떠오르는
1: 부산.
2: 도시 부산인데요.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쉽게 많이 보실 수 있는 수육이 이제 아귀수육이고요.
1: 네.
2: 거기에다가 그 먹장어. 곰장어 있죠. 곰장어와 붕장어로 만든 수육도 맛볼 수 있어요. 곰장어 어떻게 수육으로 먹지 하시겠지만 드셔보시면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에 반하실 겁니다.
1: 그런가요?
2: 그리고 또 부산 지역 명물인 돼지국밥집에서는 수육과 국물이 함께 나오는 수백. 수육백반의 줄임말인 음식을 네. 즐길 수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0: 참 다양한 고기 종류와 또 이 생선 종류를 수육으로 즐길 수가 있네요. 네. 그 가운데 혹시 뭐 추천해 주실 수육 맛집이 있다면요?
1: 일단 향토 요리의 선두주자였던 돈베고기 요리집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서귀포시 서귀동 그 아랑좋을 막거리에 위치한 천땡볼 식당이 있어요. 제주의 로컬 음식인 돈베고기를 정말 맛깔지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일단 이 식당에서는 주문을 하면 실제로 그 사장님이 큼지막한 삶은 돼지고기 덩어리를 도마에 삶고 들고 오세요.
0: 아,
1: 그러고
0: 진짜?
1: 나서 예, 식탁에서 고기를 썰어 주시는데 정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그 고기를 딱 보고만 있어도 되게 흐뭇해집니다.
0: 네.
1: 이제 딱 잘라서 한 입씩 넣어주시는데 일단 지방 부위는 입에 넘는 순간 녹아요.
0: 아하.
1: 그리고 살코기 부위도 어떻게 부드럽게 삶았는지 부들부들해서 몇 번 힘들지 않고 우물거리면 쑥 넘어갑니다. 정말 돼지고기의 잡내 하나도 없고 느끼함도 없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어떤 수육집에서보다 많이 먹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간수빔 굵은소금을 더하거나 또 이 집이 다양한 김치 맛집이거든요.
0: 네.
1: 그쪽에서 푹 익혀낸 전라도식 김치과 곁들여 드시면 풍미가 배가 되는데요. 이건 미리 주문하고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백돼지로 할 건지 흑돼지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0: 아하.
1: 또 무엇보다 이 집에서는 기본으로 모자반으로 끓인 몸국도 나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아, 얘기만 들어도 벌써 입안에 침이 가득한데 혹시 좀 특별한 수육을 맛볼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1: 특별한 수육이라기보다 요새 막 냉제육이 젊은 층들에서 인기더라고요.
0: 네.
1: 전 냉제육 가면 이 집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을지로에 있는 을땡면옥인데요.
0: 네.
1: 이 집에서는 독특하게 이 냉제육을 편육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편육이라고 나와지만 정확하게는 냉잼, 차갑게 식힌 제육이 나옵니다.
0: 네.
1: 제육 수육이 나와요. 일단 이 집의 냉제육은 기가 막히게 칼집도 약간 어슷 곱게 썰어냈는데 어떻게 삶아서 식혔는지 정말 기름국물 쫙 빠지고 살은 쫀쫀하게 붙어져 있어갖고 씹을 때 쫄깃쫄깃 쫀쫀하게 부서져요.
0: 네.
1: 씹을 때마다 담백하고 그 고소함만 남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식감이 좋은 냉제육을 어디서도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집의 양념장이 비빔냉면장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비빔냉면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집의 비빔냉면도 맛있어요. 이 비빔냉면에다가 이 냉제육을 말아 드시면 또 기가 막힙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에 돼지국밥 중에 보통 수육이 많잖아요.
0: 네.
1: 그중에 서대신동의 맛땡집 돼지국밥에서는요. 다른 곳에는 없는 그 갈비 수육을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일단 이 집은 60년이 넘은 집이어서 노포예요. 그냥 그 집만의 그 업력이 딱 느껴지는 공간인데요. 이 집의 갈비 수육은 돼지의 등갈비로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갈비와 수육의 특장점을 제대로 살려낸 갈비 수육의 맛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일단 딱 들어서 손으로 들어서 입에 딱 넣으면 정말 은근하면서도 그냥 꾸준한 고소함이 기름맛과 촉촉함과 함께 쑥 들어와요.
0: 네.
1: 그리고 잘 삶아서 그냥 이렇게 입으로 혀로 이렇게 해도 발굴이 될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0: 예.
1: 여기에다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소한 돼지고기의 풍미가 되게 더해져서 끊임없이 손을 가게 합니다. 소금에 찍어 먹으면 짭짤 담백 고소하고요. 새우젓에 찌적도 찍어 먹으면 감칠맛이 도는데 마무리로 그 돼지국밥에 꼭 마늘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마늘 한쪽까지 입에 딱 넣으시면 갈비 수육의 정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아주 확실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보를 주고 가시네요.
1: 네.
0: 네. 자, 오늘은 수육을 중심으로 한 아주 다양한 고기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향 따라 맛 따라 지금까지 이현주 음식 탐험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맛있는 수육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마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5944님. 요즘 참깨 이것에서 말리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곧 진동하겠죠 하셨는데 야 참기름 정말 어디에 넣어 먹어도 맛있잖아요. 요거 한 방울만 들어가도 맛이 달라지는데요. 아 좋습니다. 6095님은 저는 청년농부입니다. 안성들판도 지금 올벼는 벌써 누렇게 익어갑니다. 이제는 이것기라 물빼기 하는 중이네요. 이규봉 아나운서 파이팅 하셨는데 저도 파이팅 해야 되지만 6095님이 더 파이팅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모쪼록 풍성한 이것양을 거두시길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2127님 한 분 더 보죠. 한창 복숭아 이것 중입니다. 고추도 따서 말리고 있고 참깨도 베어다가 하우스에서 말리는 중입니다. 다 마르면 털어야죠. 들깨는 한창 잘 크고 있고 벼는 이삭이 여물어가네요. 그래도 제게 가장 큰 이것은 삼남매입니다. 모두 대학생인데 보기만 해도 뿌듯하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입이 귀에 걸리신 게 뭐 이렇게 선하게 그려집니다. 자.

0: KBS 58분 날씨.
1: 곳곳에 오늘도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곳이 주로 남부와 제주 그리고 서울 등 일부 도심으로 겹쳐 있는데요. 오늘 폭염특보 지역은 주로 서쪽과 남부지방 제주 중심으로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 서울 세종 대전이 32도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전주가 34도, 제주 33도, 광주와 부산이 31, 대구 30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최고 34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고요. 하늘도 많이 흐릿합니다. 현재 비가 관측되는 곳 주로 남부지방 곳곳 그리고 충청권으로도 관측이 되고요. 일부 동쪽 지역 동해안으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양은 최고 80mm까지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수도권, 강원 북부 내륙은 곳에 따라 저녁까지 소나기가 5에서 5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충남, 홍성을 비롯해서 일부 부산과 광주, 전남과 경남 일부에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모레와 글피까지,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오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의 한 페인트 원료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금 전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대를 덮친 대홍수로 인해 사망자가 39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꾸린 신속대응팀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사고 당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선 직원들이 여러 건물에 흩어져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연락이 끊긴 9명 대부분은 사무구역에 있었던 거로 전해집니다. 법원이 JTBC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조속한 매각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어느새 벼베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이것의 계절도 이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인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익은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는데 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얻게 되는 결과라는 뜻으로도 통하죠. 글쎄요. 뭐 모르긴 해도 새해 세웠던 계획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진척이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2026년 올 한 해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오늘부터 차근차근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면 연말쯤이면 뭔가를 이것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초성 시옷 히읗이라고까지 힌트를 드렸는데 정답과 관련한 문자 보내주신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화재의 현장 앗 서울에 있는 곳이 오늘 마지막 순서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코너의 제목답게 정말 신기하고 이색적인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볼까요? 끝번호 7647님. 올해 전남 지역은 가뭄이 심해서 벼농사가 안 된다고 부모님께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고3 딸내미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으면 합니다. 자식 농사에 이것이 잘 되길 기도해 봅니다 하셨는데 아, 뭐 자식을 둔 부모님들이라면 한결같은 마음이시겠죠. 자식 농사에서의 어떤 풍성한 이것. 많은 분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3070님 옛날에 추석 때 완행 열차 타고 12시간 걸려 고향에 가면 엄마가 올벼 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햅쌀이죠.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올벼 쌀이 이게 벼품 종인가요?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추석 전에 이것 할 수 있는 조생종인지 뭐 혹시 뭐 아시는 분들 계시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햅쌀이라고 생각했는데 올볕살. 5723님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날씨가 조금 후텁지근하네요. 저는 감귤 농사를 하는데요. 7, 8월에 가뭄이 심하고 더워서 일사병 확산되면서 올해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귤값이 오르면 귤 사서 먹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텐데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농작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진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아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참 걱정이 큽니다. 뭐 직접 기르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더 타들어가시겠어요. 0083님 가을에 하는 이것을 가을거지라고 하죠. 지금은 옥수수를 한창 이것하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콩과 들깨도 이것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아, 지금 한창 또 이것 작업을 하시다가 비 때문에 잠시 쉬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 같네요. 예. 7650님 정답 추수 아닌가요?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도 되지만 노력 끝에 얻는 결과라는 뜻도 되겠죠. 우리 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자 등급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추수가 아닌가 합니다 하셨는데 정답은 추수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비슷한데 초성 힌트를 드렸잖아요. 시옷 히읗입니다. 시옷 히읗.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좀 시간이 남으면 또 프로그램 말미에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오늘 첫 소식은 이 소식이네요. 충남 천안의 한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 당초에 실종됐던 두 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총 3명으로 늘었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4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원산업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와 인명수색에 나섰는데요. 현장 부근에서 70대 직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공장 건물 6층과 8층 계단에서도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두 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3명입니다.
1: 네.
2: 또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근로자 한 명이 화상을 입었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한 명도 낙하물에 손목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경찰과 소방은 잔불 정리와 추가 인명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폭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는데 그래도 밤샘 협상 끝에 다행히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11시간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첫 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은 철회됐고 울산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에 들어갔는데요. 합의안에는 시급 5% 인상과 2028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그리고 식비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현금 없는 버스

0: 시범 운행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버스 업체들의 미적립 퇴직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15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매년 45억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813억 원 규모의 미적립 퇴직금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타결로 우려됐던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5월 대구에서 대형 암석이 통행로로 떨어져서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관리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이 석 달여간의 수사 끝에 형사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 절개지에서 대형 암석들이 통행로로 쏟아져 50대 보행자 한 명이 숨졌는데요. 경찰은 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암벽 붕괴에 따른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련 자료 검토, 담당 공무원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관리상 책임 여부를 조사해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고 지점의 안반에 갈라진 틈이 발달해 있었고, 이 틈에서 20년 넘게 자란 나무로 안반의 고정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당일 강풍까지 영향을 미치며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고, 관련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자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끝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올해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의 수출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간 기준으로 모든 지역의 수출이 일제히 늘어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전체 수출액은 5,951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95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충남과 울산, 서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제주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66% 넘게 증가했고, 충남과 경기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전국 모든 지자체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건데요. 관세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수출 성장세가 다른 품목과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는 화제의 현장 앗 서울에 이른 곳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뭐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래도 네. 앞서 문자에 올볕살 얘기 나왔었는데 좀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몰랐는데 조생종이라고 하네요. 같은 농작물 가운데 좀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해서 수확기가 빠른 품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올볕살.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자, 이제 우리 얘기 나누죠. 네. 오늘은 뭐 이 시간 그 제목처럼 정말 도심 한가운데 정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이색적인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저도 여기를 둘러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라서요. 네, 여기가 그 도시개발 과정에서 잠들어 있던 역사의 흔적들을 발굴해서요. 그 자리에 보존해서 문을 연 공간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서울 종로의 빌딩 숲 아래 500년 전 조선의 골목길이 그대로 숨쉬고 있어요.
0: 아, 저 여기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1: 네. 이 주상복합건물 G연 서울 그 지하 1층에 자리한 인사도시 유적 전시관입니다.
0: 네.
1: 이 빌딩 건물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0: 그래요.
1: 바닥 전체가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발 밑에는 500년 전 조선시대의 시간 지층을 직접 밟고 서 있는 듯한 그런 전율이 느껴져요.
0: 저는 뭐 아직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사실 네. 이게 개관하자마자 저희 목요 코너인 역사 이야기에서 그 유물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오늘은 그 생생한 현장 소식을 또 접할 수 있어서 더 반갑네요.
1: 네.
0: 어쨌든 투명유리

0: 위에 이제 서 있다고 하니까 네. 좀 아찔할 것도 같은데 그 유리바닥 아래로 500년 전 유적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이곳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평 15지구 16지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발견된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약 5년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와 또 전문가 논의 그리고 복원 과정을 거쳐서 전체 면적의 약 4,81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한 1,455평에 달합니다.
0: 네.
1: 이곳은 그 유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원 위치에 보전한 이 서울 도심 최대 규모의 유적 전시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문화 유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유구를 안전하게 이전했다가 건물 준공 후에 발굴된 원래 위치 그대로 복원하는 원 위치 전면 보존 방식을 적용한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유물을 보고 있으면 그 유물에 각각 숫자가 또 적혀 있기도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서울 역사박물관 인사도시 유적전시관 김서준 하계사입니다.
2: 인사도시 유적전시관은 조선 전기 도시 구조와 과학문화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도심 속 현장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공평 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 과정 중에서 조선 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르는 7개의 문화층이 발견되었으며 건물지, 배수로, 공동우물 등 다양한 유구와 함께 금속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 검토 회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16세기 문화층을 중심으로 옛 조선 전기 인사동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사도시 유적전시관은 총 6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동의 역사부터 이제 종로 뒷골목의 모습, 그리고 한양의 우물, 그리고 금속활자가 발견된 집까지 이제 총 6존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구와 다양한 유물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이 유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원위치 전면 보존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도 세우고 이 건물이 그대로 유구가 유지가 되는 전시장을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인사도시 유적전시관. 글쎄 뭐 16세기 조선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월의 어떤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던데
1: 네.
0: 그 시대별로 이렇게 층층이 켜켜이 쌓인 문화층은 어떤 모습인가요?
1: 맞아요. 총 7개의 문화층이 쌓여 있는데요.
0: 네.
1: 조선 전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에 이릅니다. 시대별로 도시 구조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깊은 층에서 나온 분청사기와 그리고 16세기 조선 전기 집터부터 일제강점기의 화장품 유리병까지 네, 이렇게 출토된 다채로운 유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500여 년 동안 이어진 한양 사람들의 생활상 그리고 유행의 변천사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참 신기하네요.
1: 네.
0: 그리고 여기는 여러 개의 우물도 볼 수 있잖아요.
1: 네. 유리 바닥 바로 아래에 이 우물이 있는데요.
0: 네.
1: 16세기에서 17세기에 실제로 쓰였던 지름 1.6m, 깊이 4.9m의 거대한 이 돌을 쌓아서 만든 네, 공동 우물입니다.
0: 네.
1: 이게 견고한 모습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당시 한양은 내사산으로 둘러싸 있었고 산자락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안국 동천을 거쳐서 청계천으로 이어졌습니다.
0: 네.
1: 선조들은 이 물길을 중심으로 우물을 파고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또 여기는 최대 높이 4.9m, 총 길이 110m에 달하는 거대한 또 배수로가 있습니다.
0: 어허.
1: 이 배수로가 1421년 세종 3년에 종로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크고 작은 돌들을 쌓아서 축조한 인공 배수로인데요. 일제강점기까지 무려 500년 넘게 이 배수로를 썼다고 해요.
0: 네.
1: 이 배수로의 단면을 보면 세월에 따라서 보수한 흔적이 층층이 남아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는데 장혜원 해설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3: 여러분들과 함께 16세기 조선 한양의 유적 유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약 500년 전 이곳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총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네모친 부분이 인사동의 일대이고 여기 빗금친 부분이 전시관의 위치입니다. 시던이라는 그런 상점들이 많이 밀집해 있었는데 당시에 나라에서 상업활동을 허가한 그런 상점을 의미합니다. 인사동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관청 이름이었던 관인방의 인이랑 대사동의 살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전시관에 이렇게 집터가 계속 쭉 있어서 초섬이라는 돌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집에서 방의 한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곡식을 말리거나 상업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마당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커다란 초석이 있고

0: 달게 다진 적심석 기초 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조선시대 골목길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상당히 크겠어요.
2: 네. 16세기 종로 뒷골목에는 실제 건물터 6동과 옛길이 있고요. 토목시설들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1: 네.
2: 그리고 각 건물의 구조와 사연에 따라서 옛날에는 그 흥미로운 이름을 붙은 집터들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기둥 배열이 장인, 그 공자 모양을 담고 온돌 구둘장과 또 청동 제기가 출토돼서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공짜 집도 네, 있습니다. 네. 그 집터마다 설치된 키오스크 기계가 있거든요.
1: 그래서 네.
2: 이걸 이렇게 누르면 기하집과 초가집이 어울렀던 그 당시의 골목을 3D 복원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2: 이 전시관을 둘러본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하시죠.
3: 그 문명은 계속 되는데 이 바닥에 묻혀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그 위에 계속 다른 시대가 쌓여간다는 게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4: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잘 재현했는지는 모르고 왔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왜 이렇게 유물이나 이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위에 덮여서 문화가 계속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가 여기가 한양이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생활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5: 세월에 그 켜켜이 쌓인 그 역사가 500년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거보다도 더 오래돼 있을 거예요. 그 먼저 살아간 선대들이 그 유물이나 유적을 이렇게 보유하고 보관하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잖아요. 자주 좀 와야 되겠다.
6: 일상에서는 이런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과거의 이런 시대를 뛰어넘는 이런 현장을 보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 상당히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과거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했다는 이런 장소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문화 탐방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옛 골목과 집터만으로도 당시의 생활상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2: 네.
1: 근데 이제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들 눈길을 가장 사로잡는 건 발굴 당시의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조선 전기의 과학 유물들이라면서요.
2: 네. 이 종로에는 철물점 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굴 당시에 금속 활자가 발견된 집이 있었는데요.
1: 네.
2: 출토된 도기호 안에 금속 재활용을 위해서 잘리고 모아진 상태로 쏟아져 나온 유물 발굴 현장의 모습을 실물 그대로 재현한 그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세종 때 활용했던 이게 그 조선 초기의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한 동국 정운에 쓰인 한글 활자 형태를 말하는데 이걸 포함해서 총 1,700여 점의 금속 활자 중에 441점의 실물이 또 전시돼 있어요.
1: 네.
2: 그리고 더 놀라운 게 1437년 세종의 명으로 당시 단 4대만 제작됐던 24시간 언제든 하늘만 맑으면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있는 천문시계 일성정시의 이 실물도 최초로 여기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2: 그래서 600년 만에 처음 실물 부품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관람객들은 일대의 실물 크기로 정교하게 복원이 된 이것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2: 이외에도 이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 또 관련된 영상들 볼 수가 있는데요. 김서준 하계사입니다.
7: 영상 같은 경우는 작가와 협업을 했었던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프랑스 작가 장줄리안 푸스가 2030년부터 1500년까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있습니다. 도시의 흔적이 지웠다가 새로 생기고 지웠다가 새로 생기고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속활자 관련된 스탬프 체험을 하면서 기념품을 가져가실 수 있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선 16세기 문화층을 중심으로 이제 만든 공간이다 보니까 관람객들은 이 유리 데크라든지 아니면 이 관람 데크를 걸어다니면서 본인이 조선 16세기에 마치 온 것 같은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람객들이 이곳 도심 속 빌딩 지하에서 조선시대의 유구와 그리고 유물들을 보므로써 과거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보고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나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구나 그런 부분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인사도시 유적 전시관은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로 나오면 한 신발 가게가 보이거든요.
1: 네.
2: 이 건물 골목으로 들어가면 주상 복합 건물인 A동과 B동이 보입니다. 여기 실내 건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두 건물 사이에 야외 보행 통로가 있어요.
1: 네.
2: 지하 1층 전시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계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정말 신기한 곳일 것 같으니까요.
2: 네.
1: 특히 자녀들하고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수학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 것들을 이제 나눠주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농사짓는 분들 올해 좀 수확량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담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과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웃긴 영화라는 점. 이 기묘한 조합이 Don't Look Up의 매력입니다. 영화는 과학자들과 일부 양심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좌절감,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와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경시하는 유명인사들을 겨냥하는 풍자 등이 뒤섞인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환경운동가들에게 영화가 한층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도플갱어에서 케이트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공경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이한 모순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우리 모두는 지구의 실존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작은 자아를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갇혀 있다.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도 이렇게 짚었죠. 이 영화는 기후 붕괴에 대한 사회

끔찍한 무대행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영화다. 신랄한 풍자와 냉소적 코미디로 달려가던 영화가 숨을 고르는 것은 후반에 다다라서입니다. 청년 율의 등장은 케이트, 그리고 나아가 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모두는 종말 앞에서 분노하며 외치는 것을 그만두고 차라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삶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두려움 앞에 요란하게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이들은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이는 종말 앞에서 인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훈훈한 마무리를 택할 아담 맥케이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쿠키 형상에서까지 신랄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면 상태로 우주를 떠돌던 탈출가들의 비참한 최후와 한 생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죠. 당연하게도 그 영상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윤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삶에 꽃과 나무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삭막하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에 눈이 즐겁고 초록이 가득한 숲을 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그런데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유리 교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생물학자로 진로를 바꿔 20년 동안 식물을 연구해왔는데요.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서도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살피고 빛과 물을 찾아서 움직이고 때로는 비워내고 털어내고 멈출 줄도 아는 식물. 닥쳐온 위기에도 묵묵히 견디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식물에게서 배우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유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네, 이유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유리입니다.
0: 네, 아 교수님 정말 올여름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이게 날이 이렇게 뜨거우면 식물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사람보다는 좀 잘 견딜까요?
1: 사람이랑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더우면 땀 뻘뻘 흘리잖아요. 네. 근데 땀을 흘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몸에 있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식물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식물도 땀을 흘려서요. 네, 기공을 통해서 물을 배출을 하면서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 몸에 체온을 낮추는 일들을 좀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일들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차이점은 우리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더우면 뭐 손으로 부채질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은 그렇게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 그것을 버티기 위한 일들도 해나갑니다. 그래서 뭐 지면으로부터 자기의 잎의 구조를 좀 띄어내서 거리를 좀 두는 일도 하고요. 아니면 잎의 방향을 좀 틀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열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하니까.

0: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밖에서 서서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잘 못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식물이 해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1: 살려고 애쓰네요.
0: 맞아요.

0: 원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제 회사 생활을 먼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 아.
0: 그냥 일을 하다가,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제 재미있게 일도 하고, 또 공부도 좀 하고,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면서 이제 독학사 시험을 통해서, 그 대학 검정고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 네.
0: 그런 걸 통해서 학사학위도 받고, 또 뭐 창업 같은 것들 해본 적도 있고요.
1: 예.
0: 아니면 뭐 컴퓨터 강사 같은 것들을 해보기도 하면서 나름 이제 재미있게 지내기는 했었어요.
1: 그럼 대학 학력도 독학으로
0: 아, 예, 맞습니다.
1: 따내신 거예요?
0: 네.
1: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학은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0: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재미있었어요.
1: 네.
0: 그런데 뭔가 프로젝트를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데 바쁘게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게 저는 좀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끝난 걸로
1: 예.
0: 완성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뭔가 안에가 좀텅빈것 같은 거? 공허감이 되게 컸고
1: 네.
0: 그거를 뭔가를 좀 채우고 싶다는 갈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1: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밤새야 되고
0: 맞습니다.
1: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0: 그래서
1: 예.
0: 거의 많이 밤샜던 것 같아요. 많이 밤새면서 일하고.
1: 예.
0: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는데, 나름 즐기면서 일을 하긴 했는데,
1: 예.
0: 그냥 무언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왜 생물학이었나요?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왠지 취직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생물학과는 좀 거기에 비해서는 뭐 취업이나 이렇게 먹고 사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더 불리할 것도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제가 그만두고 저희 사장님한테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했더니 사실은 다들 말리셨어요. 굶어 죽는다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 나이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바꾸냐, 그것도 생물학으로 가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 네.
0: 이제 제가 무언가를 답을 찾아서 무언가 진리를 찾아서 가는 어떤 그런 쪽을 해야 마음의 공허함이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주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 동생도 사실은 생물학과였고요. 그래서 주변 영향도 좀 있었고 제가 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생명의 신비 자체는 신비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쩌면 그런 생명의 신비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들이 나한테 맞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1: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되셨잖아요. 그렇게 뒤늦게 하셔가지고.
0: 네.
1: 예. 이제 고려대 생물학과에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들어가서는 정말 도서관에서 살림을 차리다시피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0: 맞습니다.
1: 네.
0: 사실은 그 입학을 할때 교수님들도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심사 이제 입학 면접을 보셨던 교수님들도 네가 할수 있겠니?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려를 표명하시기도 하셨고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제 하나도 모르잖아요. 전공 3학년에 바로 들어가서 전공을 바로 들어가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신기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습을 열심히 했는데 예습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챕터 하나를 예습을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이니까 그걸 위해서 책을 한두 권씩 더 봤어야 됐고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거의 도서관에서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1: 네. 재미도 있었나 봐요.
0: 아, 근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했고 재미있었고 제가 이제 집이 이제 본가가 서울인데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하철 타고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끊기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결국은 이제 그 고대 앞에 그 고시원에 방을 잡고서 아예 거기서 공부하면서 한 2년은 진짜 고시생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거의 살림을 차린 거예요, 진짜로. 잠은 잠깐 고시원 가서 자고 살짝 자고
0: 네,
1: 다시
0: 맞아요.
1: 도서관 와서 또 공부하고 강의실 가고. 야. 근데 생물학도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이 식물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0: 보통 수업 시간에 받았던 어떤 그런 계기들이 조금 누적돼서 나타난
1: 네.
0: 결과이긴 한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4학년 때 식물 생리 수업에서 받았던 과제였어요. 이제 과제 제목이 딱 이랬어요. 식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하시오. 처음에는 간단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물이 언제 살고 언제 태어나고

0: 이제 축구하는 거 그냥 기술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들여다볼수록 가지를 쓸수록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식물에 뭐 무슨 청진기를 심장박동을 재서 죽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도 왜 사람이 잠깐 멈췄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30초 후에 다시 깨놓으면 살았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식물은 30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3개월은 버텨도 다시 살면 살았다고 해야 되나? 3개월 갖고도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막 몇백 년씩 잠들어있는 씨앗이 다시 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 그 이제 조금 식물에 대한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의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라 철학적인 느낌도 나는
0: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1: 네.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식물을 한 개체라고 볼 것인지 어떤 징후가 있어야 살았다고 볼 것인지 하는 경계를 정하는 문제라서
1: 네.
0: 아직도 여전히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1: 그 교수님이 포스텍 대학원에서도 공부하시고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셨는데 식물의 신호 전달이 또 주요 관심 분야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 안에서 이제 여기 여의도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여기
1: 네.
0: KBS잖아요. KBS가 식물의 핵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1: 예.
0: 식물의 크기가 여의도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사람만하다고 보시면요. 저기 저 여의도 끝에 있는 순환도로에서 무언가 일이 발생을 해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일이 이 KBS 홀까지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 네.
0: 근데 그 사람이 여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어떻게 찾아올까? 그 부분이 사실은 신호 전달 과정에 있어서 맹점인 부분이거든요.
1: 예.
0: 얘가 눈 없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무언가 신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간에 관련된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하고
1: 예.
0: 있고요. 실제로 배달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1: 네.
0: 그 도로 앞에 있는 애가 무언가 이제 물질을 거기에서 전달을 해야 돼.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1: 예.
0: 근데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 아.
0: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타기만 하면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다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뿐만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와야 되는 애가 그 도로 여의도 사방에 있잖아요. 사방에 있는 애가 다 이 KBS를 찾아오려고 한다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야 되겠죠.
1: 네.
0: 그러면 도대체 그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조절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그 길을 어떻게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 저는 사람의 인체가 엄청 신비하잖아요. 또 식물도 물론 생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지만 사람만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간단하지 않은 문제 같아요.
0: 근데 세포의 수준에서는 같은 복잡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만큼 무슨 막 기관들이 엄청 사람은 사실 발달돼 있고 또 뇌신경이 발달돼 있고 막 분화가 엄청 발달돼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움직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식물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세포 단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신호를 전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은 동식물과 동일하게 사실은
1: 네.
0: 그 활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 어떤 생명체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복잡도로
1: 예.
0: 식물도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서울대 교수가 되기 전에는 식물의 노화와 수명을 또 연구하는 또 연구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연구를 하는 거고 사람의 노화하고도 조금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있는지요?
0: 제가 이제 그러니까 로잔에서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먼저 있었던 곳이 식물 노화 수명 연구단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단이었습니다. 그 연구단에서는 식물의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었고 주로는 1년생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1년생 식물의 경우, 한 해 살이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열매의 숙성과도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벼 생각해보시면 될 텐데요. 벼가 이제 거의 열매가 쌀알이 맺히는 그 시기가 되면 식물도 사실은 죽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 맞물려 있는 현상인데요. 식물의 죽음을 조금 더 늦추거나 빠르게 하면 열매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열매가 숙성하는 과정 동안에 만약에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푸릇푸릇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영양분들을 더 열매에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을 거라서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기초적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수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기초연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생산성과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식물을 지금 이제 연구하신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들보다 공부는 늦게 시작하셨지만 훨씬 늦게 시작하셨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식물에게서 배운 거 연구한 것들을 책으로 교수님께서 내셨는데 사실은 인간이 식물한테 많이 의존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0: 네. 사실은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식물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잖아요. 이제 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식물에게 의존적이기도 한 것도 굉장히 그 한 단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먹는 것들이 있죠. 사실 커피, 이제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네. 커피 한 잔 마셔야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에 존재하는 카페인이 사실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방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잎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어떤 열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방어 물질인데 우리가 그 씁쓸한 맛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각성 효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키우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식물의 것을 가져다 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아 식물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번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그 방어 물질이 인간이 좋아하게 되면서 커피를 이제 대량으로 재배를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왜 식물은 한 자리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고.
0: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냥 보면 식물은 보통 이제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미모사 같은 식물의 잎은 우리가 딱 손으로 건드리면 작은 잎들이 빠르게 이렇게 접어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리주옥 같은 거는 이제 곤충이 잎 안쪽에 강강모를 딱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순간에 잎을 닫아서 곤충을 이렇게 잡아 붙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식물이 아주 빠르지 않게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눈에는 멈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방법과 그 시간의 타임을 조금 더 길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동물이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간다고 했을 때 동물의 움직임은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요.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몸이 이제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몸 전체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그곳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는 그러니까 몸의 이제 주된 부분들은 한 곳에 멈춰져 있지만 뿌리라든가 잎이라든가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곳에 가는 거죠.
1: 이동의 방식이 성장이군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좀 깁니다.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길어서 네. 우리가 타임랩스 같은 경우로 좀 길게 찍어서 그걸 빠르게 돌려보면 사실은 이게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1: 맞아요.
0: 뿌리가 뻗어나가는 걸 보면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나선형으로 돌기도 하면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요. 잎이나 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과 밤에 따라서 각도 같은 것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걔가 성장을 해서 뻗어나갑니다. 네. 그리고 흔히 보는 덩굴손 같은 것들 그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기가 잡고 나갈 애들을 좀 찾고요. 그랬다가 누군가를 딱 발견하기만 하면 굉장히 그 좁은 각도로 감아 올라가거든요. 이제 예.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식물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운동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가끔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0: 이제 맞아요.
1: 뭐 24시간 1년을 촬영해서 그걸 막 고속으로 돌려주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가만히
0: 맞아요.
1: 있는 게 아니네.
0: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그냥 봤을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0: 사실은 조금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간대에서 열심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유리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식물이 소리를 듣고 서로 신호도 주고받는다. 이게 실제로 식물이 소리를 감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이제 뭐 귀도 없고 뇌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듯이 듣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얘가 모차르트를 좋아해 아니면 헤비메탈을 좋아해 이런 말을 논할 수도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만드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 감지한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리학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면에서는 듣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얘가 정말 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벌이 오잖아요. 네. 벌이 오면 얘가 이제 그 꿀을 막 만들어내는데 얘가 혹시 벌이 오는 걸 벌이 오는 날개지 진동 소리 있죠. 윙윙윙. 네. 그 소리를 혹시 듣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해서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벌이 오는 게 아니라 벌은 없이 벌이 내는 소리만 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꿀의 당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했고요. 또 한 가지는
1: 저는 그 날개짓을 느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네, 근데 소리만 들려줬는데도
0: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느끼는 거죠.
1: 예예.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샐러리 같은 거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 나잖아요.
1: 네.
0: 근데 얘가 똑같이 애벌레가 식물을 먹을 때도 아삭아삭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의 반응이 애벌레가 내는 그 아삭아삭하는 소리들을 가지고서도 반응을 보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식물을 뜯어먹는 작용은 없고요. 소리만 들려줬어요.
1: 네.
0: 그랬더니 실제로 방어물질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얘가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소리를 구별도 하는 거죠. 반가운 소리인지 벌의 날개의 반가운 소리인지 나를 뜯어먹는 애벌레의 소리인지를 구별해서 어떨 때는 당도를 높이고 어떨 때는 방어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보면 얘가 확실히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식물에서 배운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덜어냄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0: 식물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죠. 때가 되면 잎도 떨궈내고 꽃이나 열매들을 많이 떨어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굉장히 일상처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벚꽃에서 벚꽃이 봄에 막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즐기는 현상 중에도 하나인데요. 그렇게 미련 없이 어느 시점인가 불필요하게 된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떨궈내는 어떤 덜어내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흥미로운 점은 그 덜어내는 그 조직, 그러니까 떨어뜨려내기 위한 조직이 굉장히 특별한 조직인데요. 그것을 얘가 언제 만드냐면 잎을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내가 잎이 필요해, 잎이 필요해서 내가 잎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시점부터 사실은 내가 얘를 어느 순간인간 보내야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그 생명과정 안에 그것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무엇을 버렸나 그러니까 무엇을 버렸나 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보냈냐 하는 관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식물들이 이제 잎을 떨궈내지만 사실은 얘가 남겨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다시 싹을 틔울 에너지나 가능성 어떤 이런 것들을 몸에다 축적해서 남겨내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떨궈내는 건데 그러한 떨궈냄이 단순히 이제 상실이나 포기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준비이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사는 방식들을 조금 더 돌아보게 하는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1: 네. 덩굴 식물은 다른 식물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 덩굴 식물이나 숲을 보면서 인간관계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흔히 우리가 혼자서 다 잘하고 혼자서 잘 해내가는 것들을 굉장히 격려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에는 굉장히 조금 저어하게 되기도 하고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덩굴 식물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바꿔 먹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얘 혼자 잘 못 자라죠. 혼자를 잘 못 자라서 뭔가를 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단단한 벽이 필요하거나 벽이거나 아니면 나무나 바위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붙잡고서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이 정말 나는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잘 살아가고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하나의 몫을 이제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혼자만이 사는 것만이 어떤 미덕이다가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 또한 더 이제 그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숲을 보면서도 한없이 경쟁만을 해서 굉장히 높은 식물만 가득하게 있는 숲이 과연 건강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고 비켜주었을 때야 햇빛도 아래까지 더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여러 층층의 것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숲이 건강하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역시도 조금은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잘해야지라기보다는 어떤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결국은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삶의 방식들을 좀 돌아보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1: 네. 바오밤 나무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나무 중에 제일 거대한 나무고 나이도 많은 나무잖아요. 저희 네, 신민식 작가님, 바오밥 작가님도 나오셨었는데 바오밥을 통해서 발견한 삶의 지혜랄까요? 어떤 게 있으신지요?
0: 아마 어린 왕자 읽으신 분들은 네. 다 바오밤 나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죠? 그 어린 왕자의 행성을 다 그 뒤덮는 어떤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크고 거대한 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느린 나무라는 점이 저는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얘가 그렇게 커다랗게 자라지만 사실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자라서 그만큼 커다란 몸체를 잃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느리지만 자기의 속도로 그 환경에서 맞는 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란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느린 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좀 유독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는 학생들이 좀 3명 정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중에 가장 느려가지고 느린 부족 족장으로 불렸거든요.
1: 느린 부족의 네. 족장님.
0: 네. 아. 그래서 좀 많이 느리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네. 문제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바오밤 나무를 보면서 조금 예. 생각해보고 위로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오랫동안 이제 식물을 연구한 학자로서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뭔가 좀 식물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좀 가장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양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봤던 세상들은 뭐 1과 0이거나 정답이 있고 오류가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세계였다면 식물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뭔가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의 향기도 다른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런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쟁이고 누가 1등이고 굉장히 서열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식물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나여도 괜찮다. 내가 내 속도여도 괜찮다라는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네. 많이 남습니다.
1: 그러네요. 요즘 그냥 내 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하는 세상에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유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더위도 더위지만 폭염특보 속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호우경보가 3시 20분에 발효된 상황이라 약 30분 전부터 빗줄기가 워낙 거세졌는데요. 충청권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이나 경남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주로 비가 내리는 곳은 강원과 충청 남부 제주 쪽인데요. 5에서 최대 80mm로 강원 남부나 전남 남해 경상권으로 최대 80mm까지 많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이나 강원 북부 내륙도 소나기가 5에서 50mm 정도 지날 것으로 예보되어 있고요. 이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떨어지기 시작해 주말 휴일로 가서 8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로 갈수록 점차 낮 기온도 3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전주가 34도, 제주 33, 서울과 세종, 대전 32도 등으로 높은 기온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밤새 열대야특보도 내려져 있는 곳이 아직은 많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24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일요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에서 4%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대표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 막판에 소폭 상승하며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3.49포인트 밀린 6,788.88에 코스닥은 0.76포인트 오른 838.41에 마감됐습니다. 엔비디아 강세 속에 미국 증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에서 탑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이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 2조 원 넘게 동반 매도했습니다. 화장품과 정유주, 보험과 자동차 부품, 은행과 음식료 업종, 삼성전기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래에셋생명, 유통과 전선 등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3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세도약 기금을 활용해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4개 권역에서 중장년 채용박람회를 열고 160여 개 기업과 함께 중장년 3천 명을 채용합니다. 채용박람회는 9월 1일 서부 권역을 시작으로 8일 남부, 10일 북부, 17일 중부 권역 순으로 개최됩니다. 만 40세에서 64세 중장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물류와 보안, 돌봄부터 AI 분야까지 다양한 직무의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이 진행됩니다.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53.5%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를 열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예산을 올해 28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5만 명에게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첫 경력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720만 원의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청년 전세주택과 월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합니다. 국산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자로 SK텔레콤과 카카오, KT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공공서비스 신청 등을 대신 처리하고 건강, 금융, 교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두의 AI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며 사업자들에게는 장비와 운영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첨단 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 인력 30만 명 이상을 양성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보면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청년 미래 적금 등을 통해 2년간 월 최대 100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채용 연계형 인턴십 등을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체납 관리 등의 일자리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 확대 등을 통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마련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의 저녁까지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오늘 하루 최대 7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2회 연속 올리는 백투백 인상을 단행한 건데요. 오늘 밤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향방에 대해 또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향방이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갖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도 또 시장부터 얘기해 주시죠.
2: 예, 오늘은 코스피가 좀 부진했습니다. 예. 아, 초반부터 약세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낙폭이 커져서 오늘은 사실 거의 종가가 장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이너스 1.79% 하락해서 6,788선 아래로 다시 좀 내려왔고 막판에 조금 더 낙폭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코스닥은 오늘 굉장히 좀 뒷심이 좋았습니다. 0.09%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마감이 돼서 일단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코스닥은 막판에 오히려 조금 상승폭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적으로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으로 모두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조금 컸습니다. 2조 원대까지 막판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뉉욕 시장이 뭐 썩게 좋았던 건 아니긴 한데 엔비디아는 오늘 굉장히 9%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은데 자기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딴 데로 좀 확산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도 오늘 엔비디아만 오르고 뭐 마이크론 이런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 보합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수준 정도여서 이번에 또 특징이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도 좀 들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두 종목 모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부진한 여파도 있겠지만 3%, 4% 이렇게 좀 낙폭이 좀 비교적 컸던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 다시 좀 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를 사실 끝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을 했을 때 완전 종료가 되다 보니 다시 시장은 실적 시즌보다는 이제 매크로 쪽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포커싱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오늘 금리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네. 게 앞부 이따 뒷부분에도 그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뉴욕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크지는 않지만 올랐거든요. 조금. 맞습니다. 유가도 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 좀 다시 커지는 게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우리 시장 국장은 사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원래 별로 안 왔는데 이번에는 되게 좀 세게 반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사실은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국장에서 수급 주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좀 사는 듯 하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4거래일을 팔았거든요. 규모도 9조 원 정도니까 꽤 크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좀 월간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라면 월간 기준으로도 이번 달에 플러스를 기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벌써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국장의 안전판이 연기금이 아니라 기타 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올 정도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부진했다는 말씀드렸고 오늘 좀 좋았던 섹터들은 금융,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 이렇게 여건 그 내수 쪽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좋았고요. 테크 쪽에서는 소부장의 기판주 정도만 소부장에서도 네. 오늘 좀 괜찮았고 그다음에 오늘 바이오가 5장 들어서 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이 사실 상승반전 하는데 좀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요. 7000선을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좀 자료를 좀 보니까 7000에서 8500까지 매물이 150조가 쌓여있더군요. 그래서 7천에서 이 8천선 가는 앞으로의 여정이 굉장히 험난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수급에서 보면 기타 법이 네. 1조 넘게 순매수 하셨는데 했는데 네. 사실 이거가 일반 투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잖아요. 네. 설명 좀 해 주시죠.
2: 예, 사실 저도 이번에 그래서 기타법인을 네.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투자자 분류 방법상 기타법인은 공식적으로 보니까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이렇게 이를테면 사전적으로는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기타법인으로 잡히는 거는 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기업들이 자체 증권계좌를 통해서 직접 매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투자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 매매여서 그렇죠. 제3의 기관, 그래서 이제 기타 법인으로 잡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0일부터 이제 하이닉스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어제까지 기타 법인이 6거래일 연속 하루 1조 원대 이상의 순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처럼 삼성전자가 그 뒤에 자사주 매입 15조 원 정도 발표를 하면서 24일부터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일부터 23일까지는 하루에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하이닉스 사는 자사주 매입 딱 그 규모고요. 그다음에 24일부터는 삼성전자가 하루에 한 5천억 정도 자산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합쳐서 하루에 1조 5천억 정도, 오늘도 딱 1조 5천억 조금 넘는 수준의 기타 법인의 플러스가 순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양사의 분량이 대략 한 10조 원 정도 오늘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전체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 분량이 55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한 10조 정도가 좀 매입을 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금액이 대략 한 45조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45조 정도, 11월까지 진행이 되니까 45조 정도는 순매수 여력이 남아있다, 기타 법인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요금이 못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이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 아니 엔비디아 이렇게 실적 좋았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부진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앞서 말씀드린 금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10월이나 11월에 이제 엔트로피 IPO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요 수급 부담 때문에 겹쳤다, 이런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국민연금이 올해 400조 원이 넘는 평가 이익을 거뒀다는데요.
2: 상반기입니다.
1: 상반기.
2: 예. 와. 상반기라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1: 아, 그러면 이후에 조정. 그렇죠.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예.
2: 예. 6월 말까지는 자랑할 만합니다. 뭐 세계 최고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6월 말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27.22%. 공단이 1988년에 설립했으니까 이후 최고 뭐 수익률은 뭐 당연하고요. 너무도. 작년에도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18.8% 수익을 냈었는데 그때보다도 8%포인트가 넘는 엄청난 사실은 수익률입니다. 평가액 기준으로 보면 407조.

0: 6천억 원을 작년 말에 비해서 6개월 사이에 더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산 군별로 보면 국내 주식 수익률이 무려 107%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개인도 이렇게 힘든데 기관이 그것도 국민연금이 100%가 넘는 수익을 냈다라는 건 이거는 참 기이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고요. 해외 주식에서 17%, 그다음에 국내 채권에서는 마이너스 3%, 해외 채권에서 9% 정도 플러스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상반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그다음에 8월 들어서 좀 장이 뭐 7월의 폭락장 그다음에 8월은 뭐 이런 뭐 조정이 조정입니다만 아주 그 뚜렷한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이 7월 8월 두 달간의 어떤 그 수익률을 생각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에 플러스 27% 수익률 그다음에 407조 원의 이 전체 지분 평가액 이거는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한 그 신문사에서 이 국민연금의 지난 6월 30일 종가와 코스피 종가와 그다음에 어제 현재 종가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평가액이 대략 100조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100조 원 이상이 사실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그 고점 그렇죠. 대비 낙폭을 생각하면 10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그 7, 8월의 그 어려운 시장 상황을 좀 지나가면서 상반기에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의 불만들이 있었는데 리밸런싱에 대한 불만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 당시에는 워낙 수익률이 높으니까 못하다가 장이 이제 깊은 조정 또는 숨고르기 들어가면서 요 얘기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장 비중을 좀 높이는 바람에 상반기에 말을 해야 될 리밸런싱 타임을 놓쳤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이 수익을 고정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시기를 놓쳤다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연금 대신 국장 안전판을 기타 법인한테 넘겨줬다 이런 사실 지적도 함께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이건 좀 색다른 뉴스인데요. 네. 정부가 대대적인 안표 근절에 나섰다는데요.
0: 예. 요즘에 아마 극장가에서 가장 화제인 거는 오디세이라는 미국 영화일 겁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오전에 나온 뉴스로는 뭐 800만을 벌써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올해 뭐 최고 히트작이 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뭐 제일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 영화로서는 안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득을 목적으로 웃돈을 받고 비싸게 파는 이제 각종 티켓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유명 연예인들 공연 뭐 그다음에 프라이브 같은 거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라든가 어떤 공연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안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안표가 이슈가 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오디세이 때문이고요. 오디세이의 이 표가 특히 이제 특정 극장에서 그 IMAX로 보는 그 표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장당 10만 원이 넘는 일이 기사화되고 하자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이제 규제를 발표한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이고요. 원래 2월 달에 이 안표 관련돼서 정부가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안표를 팔면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그거를 신고하는 사람은 그 과징금액 부과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주겠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올해 2월에는 여기에 영화표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디세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문화체육부가 관련법 그 개정안을 또 이제 수정을 해서 영화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또 수정되는 내용 중에 또 좀 눈에 띄는 거는 양사, 그러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 외에 거래인들 외에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또 거래 플랫폼 이번에 이제 문제 거래가 됐던 그 플랫폼 얘기할 텐데요. 이게 이제 통신 판매 중개업자거든요. 공식적으로 이들에게도 이런 안표를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라는 조치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종합하면서 보니까. 이 안표를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만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해외 쪽에서 이 폐쇄형 채널을 통해서 티켓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차단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요즘 AI 뉴스에서 토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토큰 사용량이 늘었다, 토큰 처리 비용이 낮아졌다 같은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도대체 토큰이 뭘까요? 쉽게 말해 토큰은 AI가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사람은 문장을 단어와 문맥으로 파악해 한 번에 읽지만 AI는 긴 글을 레고 블록처럼 잘게 쪼개어 인식합니다. 이렇게 쪼개진 글자 조각 하나하나가 바로 토큰인데요. 그래서 토큰은 AI 서비스의 비용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수도나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측정해 요금을 내듯 AI에서는 토큰이 일종의 사용량을 재는 단위가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이라도 AI에게 수십 장의 자료를 함께 읽히거나 길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면 처리해야 할 토큰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묻는 말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 생각하는 추론형 AI와 사람 대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처리해야 할 토큰의 양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딥시크 같은 중국계 AI 모델들은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작업당 토큰 비용을 대폭 낮춰 미국 빅테크들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같은 컴퓨팅 자원과 전력으로 더 많은 토큰을 더 저렴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AI 기업들의 새로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생각하는 최소 단위이자 AI 시대의 새로운 화폐인 토큰.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이번에는 시장을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금융투자 전문가 알상무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 요즘 여기저기 다 나오시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예. 제가 원래 라디오가 꿈이거든요.
2: 아, 그러세요?
3: 그래서 오늘 그 꿈을 성취하는.
2: 아니, 겁니다. 그럼 제자리를 탐내러 오신 건가요?
3: 아니, 그런 게
2: 이거
3: 아니고.
2: 너무 이거 오래간만에 봤는데 대뜸 이 말도 되신다는.
3: 그게 로망이었습니다.
2: 아, 그래요? 로망은 반드시 실현될 겁니다.
3: 감사합니다.
2: 그럼 우리 본론 들어가서.
3: 네네.
2: 금리를 올렸는데.
3: 네.
2: 제가 많은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분들은 사실 이번에 금리 안 올릴 것 같은 뉘앙스를 많이 내비쳤었거든요.
3: 맞습니다.
2: 실제 현장 분위기 어때요? 채권 매니저도 하셨으니까.
3: 네네. 물론 애널리스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는데요. 그 네. 운용하는 쪽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가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차라리 올려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안 올리면 더 복잡해진다. 다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상했을 때 실제로 그날은 어제는 단기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2: 맞아요.
3: 우리나라 단기 금리가 잠깐 상승했다가 물론 오늘 또다시 올랐지만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충격, 채권 시장에 대한 충격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2: 근데 이제 최종 금리를 되게 3.25 정도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3: 네.
2: 최소 3.5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저는 3.5라고 생각합니다.
2: 네.
3: 연내 한 번 더, 그 내년 초에 한 번 더.
2: 근데 아니 왜 아직도 여전히 최종을 3.25 언급하신 분들이 있죠?
3: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요.
2: 네.
3: 저는 그게 이제 주식 전망하고 조금 맞추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 근데 말을 조심하셔가지고 저 당황스러운데.
3: 네.
2: 예, 그러면 우리 알상무님 오셨으니까 원래 채권 전문가시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제 혼자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의 신원성 총재님
3: 네.
2: 보면서
3: 네.
2: 나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거든. 연속해서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 맞나요? 네. 제 생각이?
3: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평가도 꽤 기존 총재님들하고는 다르다.
2: 아.
3: 왜냐하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셨고.
2: 어떤 활동을 하셨죠?
3: 총재님이 성장도 이제 외국에서
2: 네.
3: 영국에서 하셨고요. 공부도 영국에서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그 학자로서의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BIS에서 굉장히 오래 계셔가지고.
2: 그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죠. 예.
3: 그래서 저는 ECB가 금리 올렸을 때 아 이분도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ECB 그렇죠. 유럽 쪽에 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유럽이 다음 이제 ECB가 좀 남았는데 거기서 또 ECB가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금통위가 라이브다.
2: 그러니까요.
3: 정책 결정할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우리가 안 올릴 거라고 방심하지 마라.
2: 네.
3: 라고 하신 그러니까 물가를 잡고 싶으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3: 이렇게 약간 위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난 올릴 테니까 적당히 해라.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2: 네.
3: 원래는 페드나
2: 그쵸.
3: 그쪽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시는 거 보고.
2: 저도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서 끝없이 강조를 하잖아요. 논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이 너무 좋다.
3: 네.
2: 그리고 모든 것은 추가 인상의 가능성을 막 내비쳤잖아요. 지금.
3: 그렇죠. 네.
2: 일종의 그게 시장에 대해서 경고를 준 건가요? 그러면?
3: 시그널이죠.
2: 그렇죠.
3: 금리 인상하면 사실 이제 비용이 좀 들잖아요.
2: 네.
3: 그 비용을 안 들이고 시장한테 시그널을 준 겁니다.
2: 시장 금리는 뭐 어제도 반영된다 보셨다면 금리는 좀 진정될 거로 보신다는 얘기신가요?
3: 네, 전 한국 금리는 다음에 또 인상하더라도
2: 네.
3: 기준 금리가 3.25가 되더라도
2: 네.
3: 시장 금리는 그렇게 반응 안 할 것 같습니다.
2: 이번에는
3: 네,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2: 그렇죠. 그래요. 금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환과 연결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사실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3: 그렇습니다.
2: 1370원대 후반으로 안착된 것으로 보십니까?
3: 저는 더 하락할 것 같습니다.
2: 더 하락이요?
3: 네. 이 기세가
2: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고 보십니까?
3: 저는 사실 제 마음속 레벨은 1280원입니다.
2: 어디서 그런 말 하면 약간 공격받으실 것 같은데.
3: 왜요? 워낙 강해지는 게 왜 싫은
2: 건 싫은 건 아닌데 1300원이 바로 깨진다 얘기를 쉽지 않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3: 아닙니다. 속도가
2: 예.
3: 그리고 FX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이게 아래가 안 보인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2: 그래요?
3: 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는 원화가 이제 환전 수요 때문에 7월 들어서 굉장히 강했는데
2: 네.
3: 지금은 달러 약세 분위기가 있습니다.
2: 그렇죠.
3: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고 있어요.
2: 맞아.
3: 그 이제 베센트가 지난번에 약간 그 바이뱅 얘기하면서부터
2: 네.
3: 분위기가 크립토 커런시가 확 강해지고 금이 강해지면서 이상하게 달러 약세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2: 달러 약세 되면 유동성이 풀린다 보시는 거군요. 지금
3: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더 하락하는 건 원 달러 한 일이 더 하락하는 건 원화가 강해서가 아니고 네. 달러가 약해서 그냥 그 가속도가 더 붙어서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우리가 제가 궁금한 게 과거에는 원과 위안화와 연동이 많이 되다가
3: 맞습니다.
2: 언젠가부터 원과 엔의 동조화가 매우 강해졌거든요.
3: 맞습니다.
2: 저도 며칠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이게 에이 뭐 정말 원엔을 보면 깜짝 놀랄 수준까지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깨지는 거야 이제 동조화가 엔화?
3: 전 깨질 것 같습니다.
2: 그렇게 단정적으로 깨질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
3: 아니, 물어보셔가지고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질 것 같다고. 네. 전 위안화는 진작에 깨졌습니다.
2: 아 예, 그렇죠.
3: 많이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엔, 한국원, 중국위엔이랑 사실 같이 움직였거든요.
2: 맞습니다.
3: 그런데 이게 깨진 지 한 위안화는 깨진 지 1년 반 정도 됐고요.
2: 그렇죠.
3: 그리고 엔화는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시아 전체를 어떤 보는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고 이제 중국은 아예 제껴놨고
2: 분리돼 버렸으니까.
3: 네. 네. 한국이랑 일본이랑 예전에는 일본을 더 좀 선호했거든요. 투자처로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한국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조금 느껴집니다.
2: 어떤 점이 불안한 시선으로 느껴진다는?
3: 일본 그렇죠. 국채 금리도 그렇고.
2: 그렇죠. 예.
3: 엔화도 사실 약해지는 걸 모두가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약해지니까 되게 두려워합니다. 배센트부터 해서.
2: 그렇죠. 이번에 엔화 약세 현상이 나왔을 때 배센트가 자기 메모지까지 공개하면서 방어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도 가능한 겁니까?
3: 가능하긴 하죠. 제 생각에. 네. 네, 레벨이 지금 159에 있는데
2: 네.
3: 엔캐리가 이제 언와인드 되려면 159엔 아니고 140대 140엔 초로 내려오면
2: 너무 멀는데요? 근데
3: 그렇게 해도 네. 지금 레벨이 너무 높아서 엔이 네. 약간 그 정도는 괜찮고 제 생각에는 150엔이 깨지면 그때부터 시장이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요즘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3: 네.
2: 완성문이 오시가 저도 편하게 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미국채 금리 일본 국채 금리부터 보거든요.
3: 맞습니다.
2: 일본 국채가 튀면 결국 미국채가 연동돼서 튀더라고요. 그렇죠?
3: 맞습니다.
2: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현재 일본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3: 그렇습니다.
2: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 올라가 미국채가 일본 국채가 막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2: 그거 안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 안 좋은 건가요?
2: 그런가요?
3: 정상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정상화로 볼 수 있다?
3: 왜냐하면 네. 일본이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이제는 높아져가지고.
2: 높죠. 이제.
3: 옛날처럼 저성장 국가가 아니잖아요.
2: 네.
3: 그동안 금리를 억지로 눌러놨거든요.
2: 그쵸.
3: 일본 정부랑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상화되고 있는 거고 일본은 대놓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몇 번이고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상승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 상승하길 바라는 사람들, 일본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너무 금리가 낮아서 너무 힘들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스팁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요즘 별로 말이 없고요. 사실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금리가 억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성에서 네.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금리를 만약 제한을 풀면 사실 그 갭이 매우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3: 그렇습니다.
2: 이론적으로 보면 일본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열어둘 수는 없지 않을까요?
3: 열어둘 수 없... 그렇게 열어두면 좀 곤란해지지만
2: 네, 네.
3: 근데 아시지만 시장이라는 게
2: 네.
3: 그 곤란해지는 게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시장이잖아요.
2: 네.
3: 그래서 배센트가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2: 그렇죠. 배센트는 그걸 싫어하지 않나요 지금?
3: 네. 지금 그러면 미국 국채 컨트롤을 못합니다.
2: 그러니까요.
3: 지금 제일 많이 사주고 있는 게 일본인데
2: 네.
3: 미국 국채를. 일본이 안 사기 시작하면 큰일 나거든요.
2: 말씀드리면 이거는 롱이 아닌 얘기인데
3: 네.
2: 최근에 롱맨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떤 건지 아주 저도 호기심이 커집니다. 예.
3: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먼저 맞았잖아요. 7월에. 네. 7월, 6월에 먼저 맞아서 저는 한국 주식시장은 저는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많이 보는 쪽은 아니지만
2: 네.
3: 한국 주식시장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2: 아, 예.
3: 네, 효시 아니다라고.
2: 그 얘기는 좀 이따 다 하도록 하고.
3: 네.
2: 결국 그 얘기를 말씀을 모아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3: 네.
2: 그래도 한 두 번이 맥스다. 한국은.
3: 아니요. 3.5. 맥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이거 자꾸 무서워지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 몇 번이죠. 제가 하다 보니까 몇 번이요.
3: 저 그래서 어제 잠을 안 자고 새벽에.
2: 아, 이거 과장이신 것 같은데.
3: 5번 그림.
2: 5번이요? 네, 5번 예, 그림 봅시다. 예. 미국채 금리요.
3: 네,
2: 예.
3: 미국채 금리 보시면 예. 이게 월간이고 이 1995년부터니까.
2: 그렇죠.
3: 미국채 금리가 이제 95년, 85년 사실 이제 80년 들어서면서부터 금리는 글로벌 금리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사실.
2: 그렇죠.
3: 그게 2020년까지 하락했고
2: 맞아요.
3: 코로나 때 정점을 찍었죠. 그렇죠. 거의 다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도 아니고 그냥 다 제로 금리였습니다.
2: 맞습니다.
3: 심지어 한국도 0.5까지 내렸으니까.
2: 맞아요.
3: 근데 거기가 일종의 이제 피날레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상승해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국채가 이런 모양. 아, 미국 국채 이런 모양이고.
2: 야, 이게 주식 차트라고 생각한다면 급등 차트 이전 모습이네요.
3: 그렇죠. 차트만 보면.
2: 예.
3: 근데 더 장기채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이런 모양이고 전 세계 주요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서는 세상은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유동성을 퍼부었는데도. 근데 저는 이제 그 AI라는 블랙홀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AI가 없을 때는 AI에 그렇게 돈을 많이 퍼붓지 않는 시대에는 디플레이션은 아니고 채권시장이나 자금시장에서 항상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2: 맞아요.
3: 네. 내 돈 좀 가져가라.
2: 네.
3: 그런 스탠스였는데 뭐 경제성장이고 물가상승이고 모르겠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런데 미국 쪽이나 그리고 그 유로달러 시장이라고 미국 밖에 달러 시장에서는 달러가 없습니다. 이제 엔화도 사라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좀 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제가 오늘 뉴스 중에 제일 놀랐던 게
3: 네.
2: 메타가 원화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제가 아니 우리가 글로벌 통화가 아닌데 얼마나 돈이 급하면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3: 여기가 이제 한국은 그래도 발행이 되니까요. 그 얼마 전에 아마존인가 구글도 호주에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 그럼 맞아요.
3: 거기도 되니까요. 자국에선 좀 이제 힘든 거죠.
2: 자국에서 발행이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3: 태핑해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2: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오신 날이
3: 네.
2: 오늘 저녁이 되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열리잖아요.
3: 네.
2: 드디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조 연설을 할 것 같은데.
3: 맞습니다.
2: 뭐 제가 이런 실례지만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3: 별 말 안 할 것 같습니다.
2: 아니 실망스럽게 아니 사람이 뭐 엄청 기대라고 물어봤는데 별말로 뭐서 뭐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인데 그냥 잭슨홀에서 뭐, 하는 건데.
3: 뭐 잘하고 아직 그 태스크포스가 돌아가고 있고.
2: 네.
3: 잘할 거고 잘 쉬다 가라 이 정도 할 것 같아요 저는.
2: 아니 베센트가 저렇게 말이 톤이 강하니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3: 네네.
2: 뭔가 연준 의장으로서 그래도 뭔가 자신의 위상을 좀 과시할 가능성 없나요?
3: 아무 말 안 하는 게 더 센 독립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베센트가 저는 네. 베센트가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게 베센트가 최근에 굉장히 오버하잖아요.
2: 오버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이런 도전적인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3: 케빈 워시랑 소통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 하나 궁금한 게 다 드렁켄 밀러와 같이 패밀리 오피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3: 네.
2: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까? 지금 베센트 드렁켄 밀러가 칼럼까지 썼더라고요. 베센트에 대해서.
3: 좋을 리가 없습니다.
2: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었는데.
3: 왜 옛날에 삼국지

0: 그분 관우도 네. 그 협의 세계에 있다가 네. 조조 밑에 잠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같이 했는데 가더니 금융 억압을 해? 이러면서 이제 좀 짜증이 나고 있는 거죠.
1: 안상우는 전혀 저런.

0: 근데 지금도 어제도 안 올라갔고 그래서 저는 베센트가 선수라서 그 바이백을 통해서 그 특정 구간의 금리를 하락시키는 기술이 있거든요. 한 종목만 계속 사면 됩니다. 걔가 벤치마크가 되거든요. 한 종목만 계속 사면 그 종목을 이제 매도해 놓은 쪽에서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 보이니까 그래서 그 종목만 저는 아주 단일 한 두 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해요.
1: 근데 시장에서 채권 하신 분들이 베센트에 대해서 너무 좀 영웅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쇼 커버를 유도할 것이다부터 네. 뭐 온갖 네. 지금 카더라 통신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반면에 1위 때들 저 채권 시장의 1위 때들이 과연 이걸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의도가 다 보이는데.
0: 근데 1위 때들은 네. 사실 1위 때는 아니고 하이에나에 가까운데요.
1: 그렇죠.
0: 재무부가 40억 달러인가 산다는데 그러면 채권시장 하이에나는 먼저 사놓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여하튼 뭐 그건 이제 일어난 일이고 9월 이후에 연준은 어떤 스탠스로 금리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0: 연준 인사들이 지금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 내부에서 케빈 오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케빈 오시는 네. 하반기에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1: 케빈 오시 계속 아파도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연준 원장이 보통 안 그러지 않나요? 연준 원장이 되면.
0: 근데 이분은 그 연준에 취임하고 나서도 공식 석상에서 지금 그 기자회견 두 번밖에 없습니다.
1: 하긴 그래요. 요즘
0: 뭐.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네. 달변인데도 그래서 이분은 정말 시장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어쨌든 그 테스크포스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케빈 오시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좀 조직될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시장에 많이 맡기는 정책을 할 것 같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오시가 보는 금리 결정할 때 보는 지표가 좀 독특하단 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었죠?
0: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렇게 쭉 있으면 네. 많이 튄 거. 네. 최근에 튄 거 잘라내고 최근에 많이 내려난 거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약간 어중간한 어떤 약간 마일드한 물가지수를 갖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겠다 이건 것 같아요. 시장에 그렇게 CPI 지수나 시장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네. 연준은 우리 긴 시계열 긴 시야를 통해서 그거에 따라서 금리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우리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꾸 물가와 물가를 얘기하지만 지금 금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AI 캐펙스에 대한 경계감.
0: 맞습니다.
1: 또 하나는 재정 건전성 우려 아닌가요? 이것과 장기채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얘기를 하는 거
1: 같습니다. 그거 맞다 그러면 아까 물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0: 물가가 제발 하락해줘 이러고 있는 거지. 시장 모두가
1: 그러니까
0: 다.
1: 이거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물가라도 잡혀야 뭐라도 액션을 할 수 있다.
0: 그래서 트럼프가 자꾸 원유 그 휘발유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 거고 제발 물가라도 좀 꺾이는 모습. MOM으로 좀 꺾이기만 해도 그 핑계로 안 올 그 금리 상승을 막을 수 있겠는데 네. MOM도 잘 안 꺾이니까 요즘 곤란해지고.
1: MOM도 사실은 다시 들어섰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가 뭐
1: 그림 하나 또 보여주실까요?
0: 네, 물가 미국 물가인데.
1: 네. MOM이 보통 일반 투자분들은 시청자, 청취자분들 모르셔서 전월비 증가율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전월비 YOY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고.
0: 6페이지 보시면.
1: 아 그렇죠.
0: 네, 저만 이렇게 약간 뭐랄까 러프하게 보는 건데요.
1: 네.
0: 미국 물가 지수를 다 넣고 그냥 YOY로 본 겁니다. 사실 원래 MOM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1: 저도 봤어요. 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예. 이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내려가는 듯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으로서는 내려주고 싶어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장도 그쵸. 나오고 물가도 높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1: 결국 케빈 오시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0: 네.
1: 현재는.
0: 네.
1: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지켜볼 거다.
0: 조용히
1: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0: 네.
1: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알상무님께서 롱맨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그걸 오늘 꼭 반드시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하여튼 현재 시장을 좀 변동성이 잦아들었는데 낮았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0: 네.
1: 어떤 점 때문에?
0: 저는 우선은 제가 여기 나와서 금리 얘기하고 있는 게
1: 네.
0: 우리 시장이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1: 아니, 당연히 금리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0: 5월, 6월에는

0: 제가 네. 무슨 말만 하면 쇼떨이라고 네. 놀리시고 그랬는데.
1: 아,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0: 아, 뭐 대표님 아니신데. 제 목소리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네. 아, 이렇게 경계감을 가지면 시장이 무너질 일은 없겠구나.
1: 아, 스스로를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0: 네.
1: 예, 이해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덜컥 속으로 아, 쇼 치면 안 되는 장이다, 이거. 네,
1: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 네. 여기다 숏을 치면 내가 당한다. 네. 그래서 약간 롱맨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 레벨이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또 올라가도 매우 제한적인 걸로 보이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업사이드 포텐셜도 낮죠. 네. 그렇지만 그럼 살 거야 팔 거야를 결정해야 된다면 네. 저는 산다라는 거죠.
1: 사는데 최소한 상반기 최근에 6, 7월처럼 반도체 쏠림만으로는 가지 않을 거로 보시는 거죠.
0: 그렇죠. 저는 지수가 네. 네, 지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지수의 상당 부분이 누가 뭐래도 국민 대다수가 투자하시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인데
0: 그렇습니다.
1: 굉장히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주춤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자사주 제가 혼자서 계산해봤더니 하이닉스가 벌써 자사주랑 20% 샀더라고요.
0: 네.
1: 근데 주가가 저 자리라는 거는 대개 자사주 한 40% 사고 나면 주춤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호재가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이십니까? 엔비디아도 잘 나와도 그렇고.
0: 안 믿는 거죠 이제. 그걸 호재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호재인 건 맞는데 안 믿는 거다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뒤에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거지 둘 중에 선택하신다면
0: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래 말이 계속 바뀌는데 예, 그럼 미래가 불확실하다. 어떤 점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있는 거죠?
0: 우선은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1: 맞습니다.
0: 반도체 가격에 대한 옛날 네. 한 두 달 전에 석 달 전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다 믿었는데
1: 네.
0: 이제는 그 장기 계약도 있고 네. 약간 캐펙스도 증설하고 그러면 2030년에는 이 가격이 아닐 것 같은데 라던가
1: 네, 네.
0: 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는 너무 미래에 대한 신념 너무 낙관했던 것 같아요. 몇 년 후에 이익전망이 근데 지금은 이익전망이 기울기가 많이 낮아졌고 근데 저는 그걸 다 감안해도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올 이익을 그냥 덮어서 프라이싱만 조금 해도 적당히 해도 이것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상승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프라이싱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제 느낌으로는 기가 죽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힘이 없고.
1: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알 상무님은 굉장히 이코노미스트적 요소도 강하시지만,
0: 네.
1: 상당히 채권 시장에 계셨기 때문에 채권 시장 굉장히 기술적 분석에 능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네.
1: 근데 우리가 흔히 가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뭐 이익이라는 것도 우리 기대 이익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냥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격이 객관적이라 치는데 왜 이거 장환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고 많이 보시는 기술적 위치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0: 좋아도 옆으로 기는 차트죠.
1: 그러니까
0: 근데 급락을 봐야 되는가? 연말까지 10% 이상의 하락을 봐야 되는가 코스피 기준으로 그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1: 결론적으로 어떤 채널 나가신 걸 제가 들어봤더니
0: 네.
1: 그랬더니 코스피의 실적 대비 주가 싼 기업이 너무 많아서 물반 고기반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 반도체 두 회사가 실적을 많이 내서 그런 거지 나머지 기업들도 그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0: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부터 약간 순환매라고 하면서
1: 그렇죠.
0: 반도체 빼고
1: 화장품도 좋고 뭐 다 그러잖아요.
0: 그걸 제가 맞춘 거죠.
1: 제가
0: 말씀드린 건 이제 네. 반도체 위주가 아니고 이제 순환매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주식들이 있었다.
1: 맞습니다.
0: 근데 반도체로 돈을 쏠리고 그 지수가 밀리면서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적 뭐 화장품도 좋고 뭐 변압기 쪽도 좀씩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은 지난 저희가 살아온 어떤 때보다 강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네, 약간 금융시장이 덜 성숙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 자체 운명 기업이 좋은데 우리가 고민한 거는 이런 잔존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 안 됐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AI 투자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채권시장 여쭤보는 거는 그래도 그쪽이 가장 전문가시니까 미국의 그런 자금시장의 동향을 보면 조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그게 그 어때 보이세요? 보죠. 그러다가 보통 어떤 현상이 나오죠? 최근에 보니까 오늘 또 뉴스 중에 한국에 파생상품 팔러 왔다는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 금융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0: 그게 이제 순서죠. 그쪽에 네. 이제 안 팔리면 네. 그 유동화 해가지고.
1: 그렇죠. 유동화로 왔잖아요. 네,
0: 이쪽. 이쪽으로 옵니다. 네. 한국 이제 금리도 높고 네. 등급도 높으니까 사죠. 네. 그게 뭐 CLO 이런 것도 있고 네. 한국에서 이미 많이 돌고 있는 네. 수순이죠. 제 생각에는 미국 그 AI 관련 부채 중에 20%는 아마 상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그 물류센터처럼. 근데 그 부작용은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좀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빌려주는 사람들 채권 시장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네. 돈 못 갚으려고 하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채권 시장도 AI의 일부는 돈을 못 갚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아까 오늘 깜짝 놀란 게 그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 모든 달러 조달 통화가 달러인 경우가 매우 흔들린다는 얘기가 그렇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0: 조달 통화.
1: 아. 네, 달러로 조달하는 통화 저 부채들이 네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잘 하세요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많은 문제들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 입히니까 제가 고마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0: 아닙니다.
1: 이런 걸 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온갖 잡스러운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1: 저 같은 노땅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
0: 네.
1: 이런 것을 압도하는 어떤 우리의 긍정적 변화를 찾는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시죠?
0: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떤 한 그 레벨업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힘들게 레벨업 했지만 그리고 그 성장통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시장을 보면 되게 불안한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쪽. 유럽도 지금 엄청 좀 그렇거든요. 한국 금융시장은 불안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폭등했다가 폭락한 거 빼고는 채권시장은 이미 1년 동안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이미 고금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캐리가 많이 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금시장 요즘에 디폴트 레이트도 굉장히 낮고 어떤 회사가 망한다 이런 소식이 없습니다.
1: 그러네요. 진짜.
0: 원래는 뭐 1년 한 번씩 이 회사 좀 힘든데 이 그룹 좀 힘든데 이런 얘기가 돌잖아요.
1: 저 금리가 이 정도 왔으면 또 약간 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돈 많이 번 수출 기업이 국내 회사채를 막 사주고 있잖아요.
1: 요즘 반도체에서 금융하는 사람들 뽑더라고요.
0: 네. 그 엄청 많이 삽니다.
1: 아, 저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게 일본의 어떤 2000년 초반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그 정도까지?
0: 금융시장은.
1: 그래요?
0: 기업하고. 약간 우리가 일본을 좀 일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 네.
0: 그래서 일본이 다시 지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서
1: 네.
0: 제가 이제 원래 저는 되게 비관적이고 네. 그 꼬투리 잘 잡는 사람인데
1: 그쵸.
0: 객관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글로벌리 많이 보는데
1: 네.
0: 요즘에 제일 튼튼한 금융시장이 어디야? 그럼 한국입니다. 금융시장은. 물론 얼마 전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았지만
1: 네.
0: 주식시장 빼고는 펀더멘털 금융시장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그리고 뭐 중앙은행도 연속 금리를 두 번 올려도 난리가 안 나잖아요.
1: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네. 일이었는데. 예.
0: 그래서 아, 두 번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냥 시장이.
1: 네.
0: 마치 없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버티면 네. 버티고 미국 쪽이 연말에 좀 버텨주면 한국 시장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렇게 좋게 보시는데 우리 반도체 그런 좋게 보시는 주식 섹터는 어떤 분야가 있는 거죠?
0: 반도체요?
1: 반도체 빼고서는.
0: 아, 반도체 빼고요. 저는 금융 좋게 봅니다.
1: 아, 금융?
0: 네.
1: 금리를 더 올릴 거니까.
0: 그럼 사실 금융도 좋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사실 네. 금융시장은 좋습니다.
1: 네.
0: 캐리가 나니까.
1: 저 은행 손보줄
0: 네.
1: 보험사들 다 좋아지죠. 네. 예.
0: 그리고 자산 가격, 그러니까 펀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1: 네.
0: 운용사도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운용 보수를 받잖아요.
1: 네.
0: 그리고 프라이스가 금융시장 프라이스가 올라가 있으면 수수료 떼는 증권사도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금융시장은 수익층 이익 측면에서 나쁠 게 없죠. 이상한 뭐 대출만 상각이 안 된다면
1: 네.
0: 그래서 잘 보시면 저는 금융 섹터에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금융이 사실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축이고 배당 관련된 주식도 많은데 금융 내에서 더 구분해서 봐서 더 좋게 보신다면 어디가 제일 좋아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은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은행과 손보 놓고서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종권 얘기도 하셔가지고.
0: 저는 은행 손보는 네. 아무래도 이익을 많이 내는 걸 좀 두려워하는 쪽이라서 그래도 증권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 금융지주 이런 거죠.
1: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그래도 알상문이 오셨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많이 공감대를 얻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해 남은 이슈 중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지 변수 같은 거에.
0: 네.
1: 그리고 투자했을 때 뭘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건지 네. 실적으로. 그다음에 또 기억했을 때 가장 좋았던 투자 전략이 어떤 사례가 있으신지 좀 너무 여러 가지 갑자기 여쭤봤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이것들을 다양하게 좀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뭐 유튜버 하고 이러면서 개인분들하고 이제 접점을 굉장히 많이
1: 네.
0: 이게 넓어졌는데요. 사실 기관 투자자만 전 20년 그렇죠. 정도 해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이제 세대주도 기관 투자자니까.
1: 네.
0: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개인분들은 투자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능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업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저희가 제시한 어떤 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7월에 급락에도 전혀 반응을 못 하신 거죠. 상황은 달려졌는데 반응을 못 하고 일종의 몇 달 전에 머리에 입력해 놓은 신념으로 계속 믿고 계셨던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제 생각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좌절하시고.
1: 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강해졌다. 개미라고 비하하실 필요 없고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전에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런 그 우리 윤쌤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제가 계속 제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윤쌤님 거 듣고 오시라고.
1: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를. 네.
0: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1: 맞죠.
0: 폭등할 때도 마찬가지고 폭락할 때도 지금도 불안불안한데 거기에 너무 심정적으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매도하시더라도 천천히 하시고 급락할 때 하지 마시고 살 때도 천천히 사들어가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가장 중요한 거
0: 네.
1: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더 살펴봐야 될 이슈가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0: 네, 남은 기간 살펴봐야
1: 될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뭘 좀 주시해서 보시고 계신지.
0: 저는 사실 트럼프의 그렇죠. 어떤 지지율 또는 중간선거에서 차라리 이기는 게 낫습니다.
1: 그건 거의 확률이 없잖아요. 지금.
0: 지면 갑자기 레임덕이 빠지면서
1: 네.
0: 그나마 있던 정책 그립이 약해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시장이 다 달려들어서 정부를 미국 시장을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럼 한국도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전 트럼프가 공화당이나 하원이랑 상원 하나만 좀 공화당이 좀 했으면 시장을 생각하면. 근데 어렵겠죠.
1: 그냥 그 얘기는 만약 그렇게 오늘 계속 제가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중간선거 이후에 만약 트럼프가 어떤 힘을 덜 잃게 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불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0: 그러면 중간선거에서 지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힘을 잃은 상태로 지던가
1: 네.
0: 더 과감한 걸 하는 거죠. 더 다른 전쟁을 일으키거나.
1: 제가 계속 궁구에서 괴롭히고 있는데
0: 네.
1: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글로벌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0: 네.
1: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끝나긴 끝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0: 저는 그냥 갑자기 오늘 끝났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아요.
1: 그 말을 몇 개월 전부터 하는데 그렇게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0: 그
1: 이란이 안 끝내고 있잖아요 지금.
0: 그렇죠. 이란으로서는 네. 끝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란도 많은 양보를 얻어낼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내가 관할한다. 그리고 근데 요즘에 사우디 쪽에서 무슨 동맹을 결성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너무 강해지는 걸 막으려고 이란도 좀 어느 순간 되면 그만둘 것 같습니다.
1: 더 이상 잘 빠져나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0: 네.
1: 하나
0: 여쭤. 네.
1: 4분기에 주식 열심히 해도 됩니까?
0: 4분기면 10, 11, 12인데.
1: 예. 중간선거에 질 수도 있는 이 시기에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됩니까?
0: 저는 10월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11, 12는 좋다.
1: 예. 이유가 뭐죠?
0: 근데 중간 선거에서 지면 연준도 나설 겁니다.
1: 아, 네. 그때 연준이 나설 때 우리가

0: 기회가 온다.
1: 네, 한번 조금 빠질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한국 주식 시장은 저는 6,400, 6,200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거 믿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금융투자 전문가 알상무와 함께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주호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다섯 개의 보기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찾는 것입니다. 봉지, 짬밥, 인마, 말빨, 시방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말빨을 제외하고 모두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인마입니다. 인마는 이 밑에 니은 받침을 쓰는 인마의 잘못된 표현인데 인마는 인오마가 줄어든 말입니다. 두 번째 음절의 첫 소리 미음의 영향 때문에 인마로 잘못 발음하기 쉽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봉지는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를 말합니다. 봉지 외에도 봉다리라는 표현도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봉다리는 봉지를 뜻하는 여러 지역의 방언입니다. 또 짬밥은 잔반에서 변한 말로 군대에서 먹는 밥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군대나 직장, 학교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연륜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 짬밥을 먹어도 너보다 10년은 더 먹었다처럼 말할 수 있죠. 말빨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을 뜻하고 시방은 말하는 바로 이때를 뜻하는 한자어로 지금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원 북부 내륙을 제외한 강원도와 충청 이남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1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은 강수 형태가 다릅니다. 소나기로 5에서 50mm가량 하루 동안 예상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역시 천둥, 번개, 돌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20에서 60mm, 충청 전북에는 최대 8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 내리는 지역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오늘

0: 강원과 충북, 경북의 경우 강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또 모레 같은 경우는 충청, 호남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21에서 2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등 25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열대야가 종종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밝히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반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오늘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47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경찰은 지난 26일 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오늘까지 46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저시 지룽현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산사태로 숨진 3명을 합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472명입니다. 실종자도 네팔 977명과 티베트 558명을 합쳐 15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부 경장이 그동안 실종자와 실제 연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어젯밤 조사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7살 여성 장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경찰 전산망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삭제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라임 몸통으로 불렸던 이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123.49포인트, 1.79% 내린 6,788.88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3.48% 하락하며 25만 7천 원으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 역시 4.45% 내리며 16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전 거래일보다 0.76%, 0.09% 오른 838.41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에서 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엣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3차례 진행됐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웃돈을 부쳐 판매하는 암표 유통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저녁까지 5에서 50mm 소나기가 지나겠고 그 밖에 전국에는 오늘 하루 최대 7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9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할지 아니면 기존 후보 추천위가 추천했던 후보들 중에 한 명을 제청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기 국회를 앞두고 각 당의 정책과 방향을 논의한 워크샵과 연찬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제1의 관점은 민생이라면서 대개혁, 대전환, 대투자를 키워드로 하는 결의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서겠다면서 국민 삶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택지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도심 속 개발과 주택 공급 그리고 지방 분권 문제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레터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1박 2일간의 워크샵과 연찬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야가. 여긴 뭐 정기국회 앞두고 큰 대책회의를 한다 뭐 이런 성격인데 뭐 일정 마무리하면서 보통 예년과 같이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고요. 자, 이동학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자, 정기국회에서 어떤 부분에 그 집중을 해서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까?
2: 아무래도 민생 입법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네. 이후에 우리 정기국회 이후에 예산안 또 다루잖아요. 12월 네. 초에 아마 통과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기 때문에
1: 예.
2: 9월, 10월 달, 11월 달까지 그 드라이브를 계속 걸지 않을까 싶고요. 뭐 민생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벙벙한데 설명을 좀 드리면 물가나 주거 불안 해소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 AI 이게 미래의 비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네.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는데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충청 지역은 할 것 없이 거기에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뒷받침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1: 그래요. 자, 여당의 방향은 이동학 최고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2: 네.
1: 자 그렇다면 정광재 대변님 야당은 어디에 좀 집중해 나갈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좀 뭐 정기국회도 그렇고 국정감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무대잖아요.
3: 맞습니다. 정기국회 예. 중에 국정감사가 이번에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있었던 국정감사는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0: 있었던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감사가 되게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 있었죠.
1: 네.
0: 지난해 6월 4일에 취임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국정감사는 사실상 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1: 네.
0: 이번에는 지난 1년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문제, 부동산 네. 공급과 관련한 문제. 이것들은 대표적인 민생 정책인데 지금 그것이 시장 수요를 정확히 꿰뚫고 잘 대응하고 있느냐. 이 문제.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했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거 10월 2일 시행 전이라도 보완을 빨리 보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정성 네. 전 법무장관도 돌아가서 그거 좀 연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최근에 경찰이 무능하고 해이하고 부정부패에 시달린다는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우리가 정책 정당으로서 또 건전한 비판 야당으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죠.
1: 그래요.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동호 최고위원 지금 네.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보안 수사권 이 문제가 다시 이거를 좀 뭐 살린다 이런 식으로의 논의 가능성은 어떻게
2: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1: 없죠.
2: 예.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은 예, 예. 중수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이제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실행을 했을 때도 문제가 혹시라도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검사에게 다시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은
1: 그 글로 가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2: 그 틀거리를 다시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1: 에.
2: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해진 틀 내에서 보완하는 대책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경찰에 대한 지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아마 경찰청장 임명을 한다는 것 같던데요. 인사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그동안 도대체 왜 공백이었던 거냐. 보니까 경찰 이 공무원법 승진 규정에 보니까
1: 네.
2: 하단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바로 승진을 시키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한정되어 있죠. 그 몇 사람 네다섯 사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네다섯 사람이 내란에 이제 연계되어 있거나 뭔가 또 그런 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클리어하지 않고는 임명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같이 연이어져 왔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인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정해졌다. 그리고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제주도 관련된 실종 문제에 관련돼서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완책 수준에서 할 수는 있어도 그 틀을 완전 바꾸는 거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정광기 대변인
2: 예.
1: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국민에 따라 생각은 다르겠지만 일단 경찰들로 인해서
2: 네.
1: 터지는 이 사건들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부경장 사건이라든지 뭐 부경장 이거는 보안수사권으로 잡아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저 경찰에 이런 거를 다 맡길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은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그냥 보안을 좀 하면 된다.
2: 네.
1: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엄청나게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작용이 국민들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시간도 굉장히 짧을 겁니다. 지금 이 제주 실종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안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에요. 실종 사고는 경찰에서 다루고
1: 네.
0: 보안수사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는 아닌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1: 이런 경찰로 되겠나?
0: 아, 이런 거죠. 그 검찰이 그동안 그 경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통제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이 하나도 없었을 때 경찰을 누가 제대로 감시하고 관찰할 거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었을 때 경찰이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니겠습니까?
1: 그 피해는 과연 누구한테 오냐.
0: 그렇죠.
1: 예.
0: 더군다나 이런 문제들일수록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경찰 그 대응 과정

0: 해서 고액의 변호사를 쓰든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인 서비스를 잘 받아서 요리조리 법그라처럼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만 논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책임론이 결국에는 불거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 민주당이 보안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청도 폐지하고 이러니까 과거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진 거야. 이런 자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에서 민주당 자유로울 수 없는데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이 2030들이 좀 약간 그 공정의 이슈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실생활 이런 것들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좀 누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지금 이제 당정이 조율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조금 어떻게 곧 모습을 드러냅니까? 어떨 걸로 보세요?
2: 일단 용산 얘기는 뭐 일단 올해는 안 한다는 예. 거라고 했던 것 같고 예.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탄천 부지를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건 또 검토해 보니까 그건 또 옮기는데 또 하세월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뭐 그 두 군데는 일단 빠지게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측면에서라도 지금 네네. 부지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만으로는 또 해결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서울에서 계속 집을 짓는 것보다는 경기도 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네. 거기에 투여될 예산 이런 것들로 해서 GTX 같은 것들 더 강화하고 그런 방향으로 결국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세제 부분은 어떻게 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몽규 대변인님.
0: 비거주용 1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강화 이거에 대한 그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민심 위반 여기서 비롯됐다고 보고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강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이제 과거에 있었던 혜택들을 네. 줄여가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전 비거주용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이 관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 있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가 과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 여러 그 감면을 줬기 때문에 네.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것도 그 혜택의 폭을 완전히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양도세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왜냐? 양도세를 많이 내고 주택을 판 다음에 다음 주택을 사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낸 만큼 자기 돈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1: 비슷한 주택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
0: 동질 주택으로 아니면 동급지로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사 같은 거를 이제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민심 위반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좀 국민 여론들을 잘 이렇게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연찬회가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연찬회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얘기를 지금 당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요. 자 민주당 연찬회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 꽃다발 이 줄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훈훈했어요. 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또 마이크 잡는 걸 좀 즐기는 스타일이죠. 외연확장 얘기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 아, 론자 중에 이게 약간 기네요. 중도는 없다 론자다. 자신과 이 대통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면서 아 절충이 어렵다. 김민석과 정청래는 절충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니까 내 나와 이재명 노선 그 선택이 옳다 이거 판단해 준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더니 정청래 전 대표 무례하다. 마이크 독재다. 와, 지금 무슨 천 대전이죠?
0: 석청 대전
1: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동훈 최고위원님.
2: 아 그렇게 비출까봐 저도 예. 좀 아 이거 야 이렇게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언론에서 또 그런 프레임으로 저기 보도를 했던데 저는 그 말에 어떤 앞뒤를 좀 보니까 네.

0: 정청래 대표가 가진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틀거리를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보고, 의도가 뭐 내가 더 오르니까 내 쪽으로 완전히 가자, 뭐 그 저쪽은 깔아뭉개자, 이런 의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존중의 의도로 했는데 그 의도와는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 현장에서 뭐 중간에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뭐 또 다른 약속이 원래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그 시간에 맞물리게 되면서
1: 그 얘기 듣고 약속이 생각난 거 아니에요?
0: 또 그렇게 해석이 되죠.
2: 어떤 약속도 생기는. 네.
1: 갑자기 약속이 생각나.
0: 그래서 여당 안에서 내분처럼 비춰지게 되면 국민이 네. 불안해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들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저는 이게 뭐 전통적 확장 노선이냐, 전통적 지지 기반을 강고히 하는 거냐, 이 예, 예. 노선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차라리 난 저는 건강한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총선 전까지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당내에서 있는 건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 정면 충돌이 아니고, 정청래 대표 역시도 그 거기서 쓴 거 앞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기셨기 때문에 아마 정면 충돌은 아니고 뭐 필요한 논쟁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논쟁 또 뭐 건전한 노선 다툼이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좀 안 챙겼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0: 네.
1: 자, 중도 젊은 층을 안 챙긴 겁니까? 아니면 왼쪽을 안 챙긴 건지, 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어요. 자, 네. 이런 전반적인 민주당이 지금 나아갈 길, 뭐 중도 외연 확장,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 지지층을 생각 안 할 수 없고 왼쪽을 더 챙기냐 마냐,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어느 정당이나 그 같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민주당도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보수 정당의 일부 몫을 민주당이 담당해야 한다라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었을 때 본인들이 꿈꾸는 구조적 다수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나눠본다면 이 강성 지지자들로만 이 범위가 좁혀지는 것 아닌가라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다행히 민주당이 이 이념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힘도 있거든요. 그 구심력도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이 인물이나 정책 면에서 민주당이 정말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느냐. 일단 인물 면에서는 몇 명의 인물들을 데려왔지만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저는 다 실패했다고 봐요. 이해훈 의원 뭐 낙마했죠. 그리고 이병태 교수. 지난번에 5.18과 관련해서 좀 다른 생각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구조적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고, 정책 면에서도
1: 임명안도 있습니다.
2: 여기는 지금 이제 임명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1: 안 될 것 같은 예. 분위기. 예.
2: 정책 면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노동 정책과 관해서는 중도 외연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우측 깜빡이 분명 켰잖아요.
1: 네.
2: 그런데 부동산 정책과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좌측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대 그 초중반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좌측 깜빡이고 우회전한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먹히고 있는가,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 자, 그러면 외연 확장이냐 아니면 그 전통적 지지층을 챙기느냐, 이 두 가지 다 아마 해야 될 텐데 어느 점에서 접점을 찾을지 이건 좀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와중에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3: 문조 털레유 멸칭 및 이로 인한 일부 분열 행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도, 저희도 당원들의 상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에 대한 멸칭, 조롱, 혐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1: 네, 이동호 최고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저 얘기한 것 중에 좀 뒷부분에 멸칭, 조롱, 혐오. 단호히 대처하겠다. 자, 멸칭, 조롱, 혐오. 어떤 것들을 지금 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지, 단호히 대처하겠다.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거지? 요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0: 이게요, 뭐 어제 네. 오늘 일은 아니에요. 이미 2015년 말경부터 이제 온라인 당원들이 이제 입당할 수 있도록 네. 당에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 문재인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탈당 세력들이 막 있었고 이제 네. 그들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하는 문재인 당시 대표를 지키자라고 하는 흐름이 생기면서 온라인 당원들이 엄청나게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이 비판을 내부적으로 제기하거나 이러면 수박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때 수박이란 멸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부 총질한다라고 하는 뭐 이게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이 잘못했을 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문자 폭탄은 사실 10년 전에 이미 전 받아본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그럴 때마다 사실은 리더급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방치를 하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게 우리 당 지지층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가 마치 이 사람 지지자인 것처럼 하면서 저 사람을 욕하고
1: 당을 망하게 하려는 건지
0: 간계 예. 이간계 세력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이 서로 싸우게 되면 취약해집니다. 이런 이간계 그럼 이간계에 놀아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돼서 서로에 대한 증오감이 상당히 쌓이게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 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도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누구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그걸 통합해가고 봉합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멸칭을 한쪽 측면만 쓰고 있다. 이게 아니고 양쪽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지지자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위에서부터 좀 잡아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우리의 분열은 상대의 좋은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분열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도부 차원에서도 좀 계획적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친이 친박 싸우는 거 보면 여야 싸우는 것보다 더 작심하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 고륙상쟁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2: 사실
1: 당내에서
2: 그 친이 친박의 갈등 때문에 네. 결국엔 2016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까지 갔다고 봐야죠. 당시에 그 갈등이 글쎄 한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예, 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친이 친박이 경쟁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2008년에 친이가 총선에서 완승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친박 공천 학살이 있었죠. 예. 2012년에는 오히려 16년에까지 걸치면서 친박에 대한 그 공천이 주로 이루어지면서 친이 세력들이 분화했고 그게 결국에는 당의 분열로 이루어져서 그 탄핵 투표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 안의 갈등이 지금 뭐 이동학 최고께서는 아 이게 잘 봉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1: 생각보다
2: 보이는
1: 쉽지
2: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을 겁니다. 특히 노선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이 노선 갈등은 따르는 사람들도 이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인들은 화해하고 싶어도 본인들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봉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자,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이 잘 쓰는 용어 중에 이간이라는 용어를 잘 쓰더라고요. 이견은 좋고 뭐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서로 논쟁할 수 있는데 이간으로 간다. 틈을 벌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
0: 있죠.
1: 거예요?
0: 실제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이 심리전,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외부 뭐 시발단이라고 했나요?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런 것들이 댓글 작업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최근 들어서 온라인 기술이 발달되면서 무슨 매크로를 돌린다는 얘기들도 있고 물론 이런 건 다 불법입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가 있고 양쪽에 이제 지지층들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 관계가 실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신뢰가 좀 든든하고 단단하면 그런 것들이 안 넘어가겠죠. 네. 이제 아 이거 외부 이 사람이 저 조작하는 거네, 저 사람이 조작하는 거네 이게 딱 보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감정이 너무나 날이 서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간과하게 되고 아 이거 상대방이 썼구나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죠.
1: 근데
0: 그게 악화되는 거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늘 비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민주당은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민주당 TV를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당분간 김민석 대표가 매일 출연할 예정이라고 해요. 민주당 TV 출범 어떤 의미인지 이건 짤막하게 한번 의미를 좀.
0: 아침에 의제에 예.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그 가름말을 타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예. 대언론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다른 거를 보고 어떤 패널들이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다이렉트로 여당의 대표 입장을 딱 듣고 아 저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사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 아침에 기자들이 네. 막 아침 취재 새벽 취재하고 이거에 많은 부분을 저기 좀 그렇죠. 덜어줄 수도 있네요.
0: 그렇죠. 거기에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댓글 달고 어 대표님 이렇게 되면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또 그걸 대답해 주죠. 그렇죠. 대답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언론 대국민 서비스적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 생각이
1: 그래요. 듭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저 말씀드린 김에 이동학 최고께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김어준 씨가 자신의 방송에 대통령 지지율 30% 중반대로 떨어졌다고 반등한 건 문재인 정부 사례가 유일하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이 30%나 그 아래로 떨어졌다고 반등한 사례들이 있다. 반박했다. 언론 권력은 정화해야 한다.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화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항상 바로잡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TV가 김어준 방송하고 한판 붙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0: 아유, 붙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고요.
1: 아니에요.
0: 예, 왜냐면 예. 민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칭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서로 역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1: 네.
0: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예컨대 언론이라고 표방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데스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팩트 중심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30%를 찍었는데 그 역대 반등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팩트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언론 권력을 정화해야 된다. 뭐 이 진영 미디어는 더욱 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 시장 자체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막 만들어지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그거 자기 사실에 기반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냥 마치 사실인 것이냐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1: 집단지성,
0: 예, 집단지성이라고 네. 하는 게 제가 볼 땐 너무나 이 허약한 체질 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법적 조치 이런 부분들도 세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 양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 그래요. 제가 저 정광기도 대변인 네. 이동학 최고한테 제가 왜 이런 톤으로 질문을 했냐면 정청래 전 대표와 비교해서 김민석 대표는 좀 이 김어준 씨하고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리고
0: 그렇죠.
1: 좀 약간 안 좋았던 그 언쟁이 오고 간 적도 있습니다.
0: 예.
1: 뭐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빼달라 그랬는데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다 이러고 막 좀 우리가 기억에 남는 그런 뭐 논쟁이라 그럴까요? 약간 대립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에 너무 집권 여당이나 이 거대 정당이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김민석 대표 머릿속에는 좀 있는 거 아닐까요?
2: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언론을 한번 정화하겠다. 저는 이용우 대변인이 쓴 글을 보면서
1: 네.
2: 1980년대에 네. 그때는 공보처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1: 네.
2: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때 사회 정화해야 된다고 하고 언론 정화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언론 통폐합했던 거예요. 거의 그때 당시의 말을 떠올릴 정도로 본인들이 이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때 뭐 방송국 들어와서 서랍 열면서 테이프 이거 함부로 뒀네 뭐 이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2: 물론 뭐 네. 그렇게 해야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1: 아, 이게 근데 옛날 얘기.
2: 옛날 얘기죠. 네. 그 민당 김민석 대표가 지금 네. 당대표가 된 다음에 본인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굉장히 명확히 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 TV 만든다 그러잖아요.
1: 네.
2: 거기서 뭐 의제도 설정하고 거기 그 당대표가 나가서 이런 뜻을 갖고 설명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아침 방송을 얼마나 볼까? 동시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될까? 이거 생각하면은 지금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그 시간대에 뭐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 이 있을 겁니다. KBS들 네. 뉴스 직격이 그 시간대 7시 때 방송할 건데 과연 민주당이 이런 관영 언론 내는지는 관제 TV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미디어 언론 시장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4: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빗길에 정체가 평소 금요일보다도 심하고요. 사고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 전 구간 많이 막히고요. 하월곡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영

0: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북권에선 외관 부근 1, 2차로에서 1시간 넘게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칠곡물류부터 4km 구간 어렵고요. 충청 수도권에선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또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남사까지 각각 길게 정체고 이후 기흥에서 수원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많이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동학 전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특보 임명을 했던데 제일 눈에 띈 사람이 일단은 뭐 정봉주 전 의원 뭐 막말 논란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 어떤 정치인이죠. 자 그리고 김민석 대표의 오랜 후원자 강신성 체육계 문화체육계 이쪽 이제 경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보 임명이 됐는데 사실 뭐 특보라는 게 대단하다면 대단하지만 대단하지 않다면 대단하지 않고 근데 뭐 이런 약간 지적은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불법 정치자금 사건 당사자였잖아요. 근데 당대표 특보라는 건 워낙 많이 임명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뭐냐 하면 집권여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막 이 정도 비난 정도는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요.
3: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지점을 고려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직도 아니고 당직에서 당직이니까. 어떤 문화체육 인사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게 이제 특보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 시절에는 뭐 거의 수백 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럴 만큼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사람을 챙겨준다라는 이게 월급도 없는 자리고 네. 그냥 명함 하나 파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외부 영입부터 내부 발탁까지 상당히 많은 뭐 이 인재 발굴 작업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더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겁니다.
2: 그래요. 자. 특보 임명 정광기 대변님은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보셨어요?
4: 저는 그 강신성 씨를 사회단체 특보로 임명했던데 김민석 대표와 여하튼 여러 의혹을 사고 있는 분이잖아요.
2: 배추밭.
4: 네. 예. 배추밭을 비롯해서 오랜 기간 정치적 스폰서였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굳이 이분을 특보로 이렇게 임명한 거는 어떤 뜻일까요? 아 누가 뭐래도 나는 뭐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또 하나는 정봉주 그 전 의원을 특보로 임명했는데 또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도 특보로 임명해서
3: 특보 단장.
4: 단장을 특보 맡았는데 단장. 이분들이 활동하려고 하는 정치적 그 지역이 또 묘하게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과 겹쳐요. 그러니까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에서도 한번 국회의원 했지만 남양주에서 오랜 국회의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최민희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강북 을에서 원래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을 받았었는데 여러 설화로 인해서 그 공천이 취소되고 결국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한민수 의원이 배지를 달게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 특정 지역만 골라서 특보를 임명한 건지 이걸 친정계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강북 을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전 의원이 지금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총리급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여기서 진짜 입지를 잘 굳히지 않으면 강북 을은 누가 공천 받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당선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될 것 같아요.
2: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되게 기분 나쁘겠네. 누군지 몰라도.
4: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제 군대 하참인데.
2: 아 그래요?
3: 거기는 뭐.
4: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2: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 국민의힘 얘기해 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연찬에서 가장 눈에 띄는.

0: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의 강연이었습니다. 자, 내용 얘기는 좀 뒤에 해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연찬의 초청 및 강연. 그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동훈 최고위원님.
1: 아, 또 구해줬다. 네. 장동혁 대표가 지난 단식을 할 때 도대체 의미도 뭐고 요구하는 게 뭐고 목표가 뭔지도 불분명했을 때 어떻게 탈출하지? 그 여당 저희 여당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야, 저거 명분이 없을 텐데 도대체 마지막에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느닷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밥 그만 굶으세요 해가지고 그날 바로 병원 가면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을 시켜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통합하세요. 뭉치세요. 우리 뭉치면 큰일 납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흩어지면 큰일 납니다.
1: 네,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구세주가 나타난 거예요. 두 번이나 벌써 구해준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는 제가 볼 땐 징계 국면에 징계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뭉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징계를 하냐라고 또 아전인수격으로 본인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장 대표를 계속 공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거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제가 볼 땐 약간 하나마나한 말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뭉치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뭉칠 어떤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큰 틀에서 큰 장목으로 보게 되면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역사를 뒤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승만 목걸이 차고 다니고 전두환 발언 막 해도 지금 징계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불러가지고 당 행사에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탱크 몰고 총 들고 국회 들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말까지 오늘 김민전 의원이 또 꺼냈습니다. 보고 싶다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역사를 뒤집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악평을 다시 좋은 평가로 바꾸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네.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자, 정광기 대변인님.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 연찬에 그 상당히 오래전 대통령이 오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자, 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2: 처음이라고요?
0: 뭐
2: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당 대선 후보 시절에 2012년에 한번 방문했었고 네. 전직 대통령이 오는 건 처음이라고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로 비판할 일인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연찬회라는 것이 우리 당의 원로가 와서 당이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뭐 지도부 중심으로 한번 뭉쳐서 그리고 대여투쟁도 잘해갖고 정권 재창출하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와서 뭐 민주당이 이런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정치적 구호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이런 정도로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고
0: 잘
2: 생각하는데
0: 뭉치자 뭐 이 정도 얘기.
2: 예.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방증하기도 하죠. 왜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성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과거의 향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이고 선거만 치르면 이기고 정권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향수가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 전체로부터 전직 대통령으로서 막 예우를 받고 존경을 받는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보수의 어른으로서 모실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우리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조금 착잡하기도 합니다.
0: 네. 자, 연찬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떤 얘기였는지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 중에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울 때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말씀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맞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더 유능한 대한정당이 되고 민생의 문제를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문제들을 더 잘 해결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0: 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거 봐라 저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라 그러지 않냐 이제 했는데 비당권파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당이 하나가 되라 그리고 유영하 의원도 누구 한쪽을 뭐 지원하고 이런 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 시간 관계상 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정광희 대변인 네. 지금 당원 직선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 같아요.
2: 예.
0: 예. 그리고 최근에 얘기를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을 겨냥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2: 네.
0: 아니 뭐 그렇게 내 사퇴 의논도 하고 그런데는데 정말 당에 도움이 되려면 다음 총선에서 중진들이 사퇴하면 참 당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중진들이 그동안 묵인 속에 그냥 인정했었잖아요.
2: 네.
0: 막 사퇴론이 분출할 때도.
2: 네.
0: 자, 근데 직접 어떻게 보면 화살을 겨누고 자신감이 생긴 건가요? 장동혁의 남은 1년 임기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전망하세요?
2: 저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 생겼다는
0: 챙겼어요?
2: 네, 거기에 좀 동의합니다.
0: 당원 쪽 이쪽은 내가 자신 있다.
2: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런 역사 속에서 히틀러가 네. 서부 전선 그러니까 프랑스 덴마크 이런 데 공격하기 전에
0: 네.
2: 동부 전선을 잘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0: 그렇죠.
2: 전선을 확대하면 네. 아무래도 전력이 분산되니까.
0: 네.
2: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사실 대안과 미래와 같은 혁신, 쇄신 여기와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전선을 중진 의원까지 확대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공고해졌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이든 부정선거 걸 주장하는 사람이든 강성 보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내 편이다. 이러니까 오히려 나에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당신들도 집 걸고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전선을 확대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 대표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당협위원장 직선제는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최고의 의결을 거치서 통과시키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래요. 이게 당협위원장 교체에 대해서 현직 의원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다. 연찬에
0: 네.
2: 거치면서도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좀 시기를 조정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과거에 국민의힘 그 당명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좀 반발하니까 그 시기를 좀 보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0: 네.
2: 과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할 수 있는지 조금 좀 의문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0: 네.
2: 당 내외의 평가입니다.
0: 자, 칼집에서 꺼냈다가 다시 한번 좀 넣고 이런 상황인데 장동혁의 약간 그 그립 장악력 이거는 공고해졌을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이 국민의힘에는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1: 독이 되겠죠.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중진 의원들이 힘이 센가요? 저는 의원들이 다 뭉쳐도 1대 100의 싸움에서 장동혁 네. 대표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장동혁 대표의 뒤에는 100만 명의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런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것처럼 하고요. 실제로 그 100명의 의원들 중에 정말 힘 있고 결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냥 오히려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 편을 드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지 않나요?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과거에 전부 다 민심 얘기하셨던 분들이요. 다 당심으로 돌아섰어요. 계몽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진 회의들이 아무리 뭉치건 아무리 의총을 열건 한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의 명분은 당원들에게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의원들이
0: 그걸 반대하기 쉽지 않다.
1: 그렇죠. 본인이 나중에 심판받게 되는 길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다시 칼집에 넣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걸 꺼낼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제청 관련해서 청와대가 그동안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고 이제 장고를 거듭해 왔는데 오늘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두 명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겠다. 재제청을 해달라. 다른 한 명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해달라. 자, 이동학 최고위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이미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던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은 협의 자체가 한 분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국회 임명동의안을 보낸 것이고 한 사람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하게 한 것 같고 왜냐하면 헌법에서 이것을 공백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또 국회 역시도 국민에 의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갔다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일정 부분 사법부에 국민들의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코스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를 거치기 전에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청을 했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청권 임명권 위에 서게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정당성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협의를 해왔던 건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이거는 제청을 한번 더 하는 게 맞다 이랬는데
2: 네.
0: 사실은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협의 없이라고 이제 딱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협의가 전혀 없었을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왔기 네. 때문에 과연 협의 전혀 없이 그냥 몇 달을 끌다가 낸 건데 그동안 협의를 하나 또 안 했다? 이게 과연 현실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2: 그러니까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합의가 없었던 거죠.
0: 네네.
2: 협의는 근데,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0: 이 손 판사에 대해서도 어떤 결격 사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당도 그렇고 얘기는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2: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장기화되잖아요. 일종의 그 청와대나 사법부나 뭐 핑퐁 치고 있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나는 내가 제청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비록 서면 제청이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할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을 다 깼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청와대는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추천하라는 건데 이 일이 계속 오래되면 결국에 손해보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살면서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0: 네.
2: 부장이랑 기자랑
0: 네.
2: 무슨 이견이 충돌이 있어서 막
0: 뭐 대놓고
2: 싸워봐요.
0: 그럼 뭐 많이 싸우죠. 우리. 네.
2: 손해보는 사람 누굽니까? 부장이 손해보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 제도가잖아요.
0: 대부분이 그래요. 부장이 와서. 많이 화나냐. 그렇죠. 안 전화로 갔다.
2: 예.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거 뭐 대통령 뭐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 조사를 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요새 많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입법부 행정부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본인의 재청권을 바탕으로 추천했는데 어쨌든 대통령 그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임명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0: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또 특수 상황이 있어요.
2: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고려하면 이게 장기화될수록 불리한 이슈일 텐데 최근에 국정 지지율까지 뭐 여러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왜 이걸 이렇게 끌고 간지 모르겠고 적어도 저는 대통령이 본인이 정말 싫었잖아요.
0: 네.
2: 그럼 국회가 다수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동의안을 국회 보내서 국회가 임명동의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오히려 조금 비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논란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뭐 조작기소 무슨 뭐 공소취소 이런 이슈들이 그 선거 전에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그것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됐다는 이제 평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좀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간 한 2분 남았는데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산공원 공급 두고 갈등 빚었던 오세훈 시장과 정부 국토부. 오 시장이 이제 대안으로 내놓은 게 탄천 물재생센터. 여기 더 저 면적도 넓고 뭐 지역도 강남 일원동 아주 좋은 지역이다. 자 여당에서 그리고 조국 원장도 이제 반대한 입장 나타냈고 오 시장 뭐라 그러냐 차라리 오세훈이 제안한 거를 안 된다고 해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1: 이게
0: 대안에 대한
1: 탄천 물재생센터는 네. 그나마 국토부 장관이 아유 오세훈 시장께서 이렇게 추천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이건 시설을 옮겨야 되잖아요 또 그럼 어디다 옮기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또 이 부지에 있는데
0: 그러니까 그냥 맨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1: 그것도 하세월이에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어차피 지금 이 수요에 따른 공급을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0: 네.
1: 이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도 여전히 있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머리를 맞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핑퐁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정광재 대변인.
2: 근데 전 그 근처에 살아서 아는데 네. 여기 충분히 좋은 입지고 개발해서 그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선호할 만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정말 용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아, 미래 세대의 자산인데 거기에 있는 녹지까지 훼손해가면서 여기 아파트 그냥 당장 급하다고 짓는 게 좋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네. 대안을 분명히 이제 그 오세훈 시장도 냈고 김민덕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조국 전 조국형 신당 대표가 네. 반박하는 이유가 더 궁색하더라고요. 아니 강남만 좋아지라고 거기 또 개발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뭐 지역적인 거기를 더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아니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겠다는 건데
0: 거기에 이제 부지가 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2: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강남만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이 그건 너무 좀 나이브한 발상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두 살 영롱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큰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은 이겨냈지만 지금도 신생아 망막증과 백내장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영롱이. 뇌병변장애로 보행이 어려워 특수제작 보조기에 의지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배우고 있는데요. 아픈 영롱이를 돌봐온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오늘도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병원으로 향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치료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하루하루 힘겨워지는 가족들. 오늘도 천진한 미소로 걸음마를 연습하는 영롱이가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빗도는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기류수렴으로 주로 소나기 형태로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지역과 충청이 남은 주로 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 강원도와 충청이 남 10에서 최대 80mm가량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까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의 소나기의 양은 50mm 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단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가 있겠는데요. 내일 하루 동안 20에서 60mm, 충청과 전북에는 최대 8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등 25도에서 33도로 더위는 조금 약화되는 경향을 띠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제주 앞바다는 오늘까지, 제주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모레까지는 동해안에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손봉기 후보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47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베트에서 이틀 만에 또 댐이 붕괴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세종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시작을 나흘 앞두고 여당은 국정 뒷받침을 위한 민생 입법을, 야당은 정부의 실정 지적을 이번 정기국회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이어지자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간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이 금지되고 행사도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정부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등을 대체 택지 조성 부지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마강내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전화를 연결해서요. 도심 속 공원 개발 문제와 주택 공급 대책도 지방 분권 이슈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강내 교수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교수님,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택지로 조성하자 이런 뭐 정부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용산공원이 어떤 곳인지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4: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용산이 어디에 있는지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도요.
3: 네네.
4: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부언 설명을 드리면요.
3: 네.
4: 서울에는 세 개의 핵심 거점이 있어요.
3: 네.
4: 그 종로 광화문 쪽에 CBD가 있고요. 영등포 쪽에 YBD가 있고요.
3: 네.
4: 그다음에 강남에 또 거점이 하나가 더 있죠. 요 세 개를 삼각형으로 만들면 딱 중간에 용산이 있습니다.
3: 아.
4: 교통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에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사연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3: 네네.
4: 또 러일전쟁 때는 일본군이 강제로 수용해서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주도를 했던 땅이고요.
3: 네.
4: 100년 넘게 시민들에게 닫혀있던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공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기는 네. 여의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크기는 여의도 사이즈. 그 역사가 있고 영역이.

0: 있는 그런 그 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지 중에 요지다. 그 말씀 네.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요. 맞습니다. 교수님, 이 부지가 이제 주택 공급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이거를 막 저 정부 여당에서 막 밀어붙이고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최근의 분위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안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1: 네.
0: 자, 국토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공원부지 내 이미 건물이 들어선 면적을 한정적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원 그 그린벨트 공원을 훼손하나 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 뭐 이미 건물이 들어선 면적 활용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벨트 녹지 훼손 같은 게 없는 겁니까? 아니면 결국은 개발하게 되면 다 그거는 그 훼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1: 네. 저희가 이제 지도를 펴놓고 네. 용산공원을 딱 보면요.
0: 네.
1: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물이 지어진 땅 아마도 그 용산공원의 북측에
0: 네.
1: 옛 방첩사 부지가 있어요.
0: 아, 예.
1: 그 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용산공원의 남동측에 장교 숙소가 또 있습니다.
0: 네네.
1: 여기에는 예전에 숙소로 쓰여 있던 곳이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저희가 요 사연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0: 네.
1: 그 옛 방첩사 부지는 남산이랑 한강 중간에서 딱 네. 녹지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대규모 큰 땅이에요.
0: 네네.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교 숙소 같은 경우에는요.
0: 네.
1: 그 건축 자체가 공원을 만들 때 활용성이 좀 있고 또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인 거죠.
0: 장교 숙소요? 예예.
1: 네네. 그래서 예전에 요 두 개도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편입을 후에 시킨 겁니다. 시켜가지고
0: 네.
1: 이거를 좀 공원으로 같이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0: 그래요. 자,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방첩사 요 부분은 남산하고 한강하고 딱 그 중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간
1: 맞아요.
0: 이거를 개발하게 용산공원 개발하게 됐을 때 약간 조망의 문제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예민할 것 같은데요.
1: 조망의 문제가 있지요.
0: 네.
1: 고밀 개발을 하게 되면은
0: 네.
1: 남산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0: 그러니까 네.
1: 남측에서 북쪽을 바라볼 때 그리고 녹지축이 이어지는
0: 네.
1: 어떤 그런 걸로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0: 네.
1: 그 부분에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겠죠.
0: 녹지축 연결되는 부분도 그렇고 남산의 조망 부분 가리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제 단순한 겁니까? 조금 의미를 둘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1: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서울에서 특히
0: 네.
1: 중심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요.
0: 네.
1: 이 조망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남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0: 네.
1: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국제적 브랜드가 됐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뭐 동서남북으로 가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은 고밀 개발을 할 때는 최소한 통경축으로라도 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0: 네.
1: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개발을 저기 검토하는 쪽 입장에서 볼 때 저 서울 지역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다음에 도심 유지 활동 활용 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요런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제가 뭐라 그럴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택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교수님?
1: 저희가
0: 네.
1: 만약 대안이 없다라면은
0: 네.
1: 검토해야 되겠죠.
0: 네.
1: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집값 폭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데 만약 대안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순위를 보면요.
0: 네.
1: 이미 승인된 사업들도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 역세권의 고밀 개발, 또 저희용 네. 공공부지 같은 경우 이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0: 네.
1: 정비사업 부지도 지금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0: 장기적인 또 신규 부지를 네. 계속 찾아나가는 거 이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불가능하다라면은 저희가 용산공원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 고통의 크기만큼.
1: 네네.
0: 근데 용산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1: 네.
0: 한번 훼손이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자산이에요.
1: 네네.
0: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오를 때마다 그 빈땅이 보이는 거예요.
1: 네.
0: 용산공원도 사이즈가 큰 만큼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1: 그래요. 그 이거를 지금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하고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던데 그 용산공원 문제를요. 그래서 그때 뭐 1900년대 중반인가요? 그때 1800년대 중반인지 어쨌든 센트럴파크 그 문제가 뉴욕에서도 미국에서도 좀 약간 쟁점이 됐었나 봐요. 그럴 때
0: 네.
1: 거기 어떤 그 언론사의 편집인이
0: 네.
1: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뭐 건물을 짓고 그러면 아마 그거보다 더 큰 정신병원을 지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1800년대 네. 중반에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어쨌든 네. 센트럴파크의 사례를 우리가 조금 좀 가져올 필요도 있고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0: 저희가 서울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곳이에요.
1: 네.
0: 그리고 국제 비교에서도
1: 네.
0: 그러니까 국제 도시간 비교에서도 이런 대도시 비교요.
1: 네.
0: 서울에는 산지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런던보다 많고
1: 네.
0: 또 도쿄 같은 경우는 평지예요.
1: 네네.
0: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곳에서
1: 네.
0: 이런 녹지의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자, 교수님 그리고요. 약간 교통 관련해서 또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용산일 때는 이제 용산 정비창의 메가 프로젝트 인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몰려 있어서 교통 수용성이 이미 한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만약에 추가 개발이 가능하다 이걸 주장하는 쪽에서는 용산역, 신용산역, 이천역 등 이게 철도망 뭐 중심지니까 자가용 의존도 낮은 좀 젊은층 청년들 공공 임대 위주로 고밀도 개발하면 교통부가 그렇게 뭐 높아지지 않고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 교통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0: 이 공간을 청년층 공공임대 쪽으로 계획을 한다라면은
1: 네.
0: 청년층 자가가 자동차 보유율이 낮지요.
1: 네.
0: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부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1: 네.
0: 청년층이 들어가면 여기는 배달이라든가 지인 방문이라든가 또 교통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1: 네.
0: 여기에 이제 1, 2만 가구가 들어서면은 여기에 또 그 상업 수요, 그러니까 상점이 또 들어오고
1: 네.
0: 또 행정 서비스 등의 유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저희가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1: 네.
0: 지금 우리가 용산 공원을 놓고 지도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
1: 네.
0: 그 용산역 서쪽에 정비창 부지가 10만 평이 넘는 부지가 비어 있어요.
1: 정비창, 예.
0: 예, 그거 국정무지구죠.
1: 예.
0: 엄청 고밀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강대로 지금 한강대로 부근에 대로
1: 예.
0: 부근에 그 남영동의 정비 사업이
1: 네.
0: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계속 줄줄이 이어집니다.
1: 아,
0: 이거 엄청난 사업들이에요. 캠핑
1: 네.
0: 부지도 그렇고요.
1: 네네.
0: 저희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교통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지 되는 거죠.
1: 아,
0: 저희가 용산 정비창 부지 그 국정무지구 개발한다고 했을 때
1: 네.
0: 한강대로가 수용 용량이 돼 그 위에 백범로가 가능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큰 고민을 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녹사평로 가능할까? 아 소빙고로 이태원로 한강대로 가능할까? 우리는 여태까지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네.
0: 근데 안 해도 엄청난 교통체증을 겪을 가능성이 큰 땅이다라는 거. 이거는 교통 전문가들이 그 하나같이 하는 얘기예요.
1: 아,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또 대규모 어떤 택시 이런 게 조성이 되면 이것까지 얹으면 아마 그 가중되는 건 훨씬 더 가중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고요.
0: 네.
1: 자, 교수님.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자, 이거는 또 시설을 또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것도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이 대안 제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서울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잖아요.
1: 네네.
0: 내년 후년에는 정말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1: 네.
0: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 절벽 상황에서 검토하는 건 나쁘지 않죠.
1: 네.
0: 그리고 이 탄천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산공원처럼 역사적이나 뭐 상징적 가치가 큰 부지는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1: 네.
0: 이게 하수처리장이에요.
1: 네네.
0: 뭔가 여기다 주택을 개발하려면 지하화를 하든지 이전을 해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1: 아.
0: 이거 도시기반 시설이고요. 무조건 네. 광역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어디로 옮길지, 이전 비용은 얼마가 될지, 또 주민들은 또 수용 가능한지, 언제 착공 가능한지. 저는 용산이든 탄천 물재생센터든 두 대안 모두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계획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정말 두 대안 어렵다, 모두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1: 그래요. 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사업 승인 받고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오히려 빨리빨리 좀 서두르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제 순위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네. 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한다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LH 공공주택 물량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20만 호에 달한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맞아요.
1: 이게
0: 네.
1: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막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까?
0: 지금 사업 승인 후 미착공 물량만 20만 호가 넘고요.
1: 네.
0: 그중에서 22년 그러니까 2022년 전에 승인된 물량도
1: 네.
0: 지금 한 3만 호 정도 가까워요.
1: 아.
0: 저희가 실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1: 그러니까 네.
0: 즉시 착공 가능한 물량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보상만 해결하면 가능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반 시설 때문에 발생하는 지연인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분류를 한 다음에
1: 네.
0: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게 정말 보상 문제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에 양도세 뭐 관련된
1: 네.
0: 어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거.
1: 네네.
0: 그게 지금은 더 훨씬 더 중요하고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좀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여쭤볼게요. 자, 서울시는 네. 서울 도심 공급 늘리기 위해서 정비사업 용적률 인상, 정비계획 수립 절차 단축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속도전, 이른바 이제 속도전이란 얘기를 하는데, 자, 마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서울과 수도권 도심 내 물리적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0: 지금 서울 주택 공급이 이렇게 시급한 이유를
1: 네.
0: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0: 그냥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1: 네네.
0: 저희가 순증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증가하는
1: 네.
0: 사람들, 그 지역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수도권에만 매년 4만에서 5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1: 네. 순증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순증분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입지 좋은 곳에 다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지금 멈추고 있지 않다고요.
1: 네.
0: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멸실주택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1: 네네.
0: 멸실주택 생기죠. 가구 분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4호만의 수도권 순증분이 생기고 있죠.
1: 네.
0: 주택을 저희가 지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1: 네.
0: 저희가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수도권 집값 문제, 서울 네. 집값 문제는 공급 정책 너무 중요하지만 수요 분산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국토균형 발전을
1: 네.
0: 힘쓰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류의 논란, 논의 계속적으로 어딘가 이렇게 주택 공급지를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 이거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저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땅들 계속 네. 건드리게 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1: 그래요. 자, 그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계속 없는 땅에서 막 그 좀 주택 좀 짓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

0: 문제가 아니다. 더 큰 틀의 어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산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같이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그래도 해결되고 어느 정도 좀 저 긍정적으로 갈 문제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저희는 네. 주택 공급에도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고 근데 우리를 뭐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제가 그렇죠. 아, 여긴 살만하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그쪽에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고 내가 어떤 뭐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 행위를 또 할 수 있는 기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국가가 좀 전체적으로 아주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뜻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극 3특이라는 공간 전략이 나온 거죠.
0: 네.
1: 그 5극 3특의 배경에는
0: 네.
1: 이 수도권이 하나의 그냥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이
0: 네.
1: 기능적으로 연계돼가지고 슈퍼 네. 메가시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블랙홀이 된 거죠.
0: 네네.
1: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0: 네.
1: 그러면은 지역에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네.
1: 지역이 이미 17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0: 네.
1: 저희가 힘을 합쳐서 뭔가 광역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거점 전략을 하고 거점 간 연계를 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지금 이제 거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거점을 확실히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다 이렇게 분산되고 이런 것보다 거점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그 효과적이다 하셨는데 또 거점에서 약간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거점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건가요? 어떻게 좀 설득해 나가면 되는 겁니까?
1: 그 초광역권 정책이요.
0: 네.
1: 메가시티 정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0: 예.
1: 또 그거의 정책 버전이 5급 3특이에요.
0: 네.
1: 8개 큰 광역적 공간. 근데 이런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이 거점만 키우자라는 게 초광역권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 초광역권 정책은
0: 네.
1: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이 통합되잖아요.
0: 네.
1: 그게 초광역권이에요. 그 초광역권 내에는 큰 도시 거점이 있고 중소도시 거점이 있고 농어촌의 작은 거점들이 있어요.
0: 큰 도시 거점만 있는 게 아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0: 네.
1: 일자리 문제로 어려워서 이런 상황에서 자꾸 외곽 개발을 하니까
0: 네.
1: 도시가 체력을 잃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큰 거점, 중간 거점, 작은 거점을 잘 연결해서
0: 네.
1: 네트워크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게 도시처럼 작동하게 하자라는 공간 전략이에요. 그리고 큰 거점에서 개발 이익이 난다라면은
0: 네.
1: 그거를 중간 거점, 작은 거점이랑 잘 나누는 재분배 시스템도 이런 광역권 내에서 만들자라는 네. 정책이다. 그래서 외곽 소도시를 버리자라는 정책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외곽 소도시를 버리자는 정책 아니고 골고루 다들 살아날 수 있게 하자는 거다. 큰 거점
1: 네,
0: 있고 중간 거점 작은 거점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1: 맞습니다. 모든 동네에 대학병원 지을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은 중간 거점 작은 거점에서
0: 네.
1: 뭐 어디 살든 필요한 시간 내에 대학병원에 닿게 하자라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0: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 교수님은 저서 베이비 부모 리턴즈 등을 통해서요.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방 이주가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 경쟁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언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네. 실제 은퇴자들 입장을 보면 물론 고향에 가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살고 싶다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그 심정적으로나 그렇지만 또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어떤 뭐 의료 시설 무슨 각종 인프라 문화 시설 자녀와 계속 컨택을 하면서 접촉해야 되고 교류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으로 가서 내가 그게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0: 대한민국에요.
1: 네.
0: 베이비 부모가 1차, 2차 합치면 1630만 명 정도예요.
1: 네.
0: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말로 거대 인구 계층이거든요.
1: 네네.
0: 이분들이 다 뭐 지방에 갈 필요도 없고요.
1: 네.
0: 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분들 중에서
1: 네.
0: 일부가 정말 지역에서 인생의 세컨 라운드를 맞고 싶어 해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일부 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움직이는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어요. 20대 초반은 대도시로 오는데 40대 중반부터 60대까지는
1: 네.
0: 또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어요. 여기에 추임새를 좀 넣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건데
1: 네.
0: 그 지역이요.
1: 네.
0: 저희가 오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부산도 포함될 수 있고 전주도 포함될 수 있고 안동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1: 네.
0: 이런 지역이 정말로 살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그래도 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1: 네.
0: 저희가 주거 지원도 더 하고 또 일자리 매칭도 하는 그런 정책을 하자.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네. 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이 거대 인구 계층이니까 일부만 가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사실은 그런 것들 뭐 내가 대전에 살면 어떨까 혹은 뭐 천안에 살면 어떨까 전주에 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같기도 해요.
0: 서울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베이비 부모가요.
1: 네.
0: 800만, 7,800만 정도예요. 이분들 중에 반 정도가 지방 출신이에요.
1: 네네.
0: 근데 이분들이 실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역으로요.
1: 아, 예.
0: 우리 통계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1: 그렇군요.
0: 예, 수도권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계층이요. 40대 중반부터는요.
1: 네.
0: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위한 그냥 응원하는 정책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1: 네. 자, 우리가 이제 청년 주택 공급 특히 이제 수도권 위주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책 당국도 얘기하고. 근데
0: 네.
1: 이게 일단 그 청년들 그 젊은층들 신혼부부들 뭐 주택 난을 해소해 주는 그런 좋은 취지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지방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나 지방 분권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효과 과가 나는 하나의 그 요인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1: 네.
0: 또 지역에서 올라온 또 학생들이 많아요.
1: 네네.
0: 근데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1: 네.
0: 저희가 청년 정책은 정말 너무나 중시해야 되는 그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정책에 특히 주거 차원에서
1: 네.
0: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1: 네.
0: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 네네.
0: 수도권 유입 인구가 4만에서 5만 정도인데 그중에서 80% 이상이 청년층이에요. 이 청년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1: 네네.
0: 반면에 지역에서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 이유를 지금은 네.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일자리, 그다음에 정주 환경. 그래서 지역에도 이 청년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정책, 이 투척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1: 네. 자, 그리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금융기관이니 뭐 농협이니 이런 데 또 지방 이전 문제 갖고 그 금융노련인가요? 금융노조 같은 데서 이제 반발도 하고 그러던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뭐 이전 사례 중에 뭐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그 뭐 지적도 있더라고요. 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게 지방 분권 차원,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아주 핵심적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여전히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저는 반드시 필요한

0: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0: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1차 이전 방식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거겠죠.
1: 네네.
0: 이 1차도 150개가 넘는 기간, 그다음에 5만 명이 넘게 움직였어요.
1: 네네.
0: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조차 없었다라면 지역은 더 어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시도별로 너무 나누기 N으로
1: 네.
0: 됐던 거.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외곽에다가 논밭 매입해가지고 공공기관 이주했던 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인지 1차 이전 관련해서요.
1: 네.
0: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이전은 조금 더 그러니까 외곽에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게 될 거고요.
1: 네네.
0: 조금 더 거점 도시와 연결된 곳에 배치를 하고 또 산업 생태계 속에서 녹아들 수 있도록
1: 네네.
0: 이제 설계하는 정책. 이거 참 긴 얘기지만
1: 네네.
0: 우리가 산업 생태계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공공기관이요.
1: 네.
0: 그러면 고립된 섬에 있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전 안 하는 게 낫죠.
1: 그래요.
0: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 설계 속에서 이런 이전 논의가
1: 네네.
0: 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1: 자, 저희가 이제 30분 가까이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릴게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어떤 뭐 그 결론 혹은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산공원 뭐 이걸 개발하냐 안 하냐로 얘기를 시작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 이게 전체적인 국가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그 강조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랄지 도시 계획이랄지 이게 그 전체적인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0: 네, 분명한 건요.
1: 네.
0: 서울은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근데 네. 그 필요한 이유는 계속적인 쏠림 현상 때문이에요.
1: 네.
0: 우리가 이거를 치유하지 않고 국토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공급만 반복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1: 네.
0: 우리 서울의 공급 정책은 지방의 기회 창출과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균형발전 정책.
1: 네.
0: 이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1: 네.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 지금은 이제 구조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는 지금 어떻게 집계되고 있어요?
1: 네, 지금 최신 속보로는 사망자 수가 47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종자 수는 모두 합치면 1,5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네팔에서만 1,500명 가까이 구조되긴 했지만 지금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같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는 있는데 지금 네. 사고 현장 상황이 좋질 않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핵심 피해 지역으로 이뤄지는 도로 곳곳이 끊겼기 때문인데요. 육로가 끊기다 보니까 헬기에 의존해서 피해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피해 지역의 통신과 전력망도 두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0: 자,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9명 사망. 상황이죠, 상황. 9명 상황. 이제 연락이 지금 두절돼 있습니다. 그 지금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1: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종된 9명은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들인데요. 네. 한국 남동발전 근로자 한 명이 긴박한 상황에서 현지 법인에 대피하겠다 이런 연락을 직전에 남겼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 홍

0: 홍수 경고 알람이 울리면서 직원 중에 한 명이 카트만두 법인에 연락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1: 그래요.
0: 이후에는 연락이 끊어지면서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이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0: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네팔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 육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헬기와 같은 대체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그래요. 실종된 한국인들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 실종자 상당수 이제 외국인이고요. 특히 힌두교, 불교 성지가 있어서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0: 네, 맞습니다. 지금 실종된 외국인만 5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네. 국적은 인도, 미국, 영국, 호주 다양하게 28개국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지금 중국 티베트 쪽 피해로 발생한 실종 외국인도 260명 정도인데 정리해보면 1,500명이 넘는 실종자 중에 한 900명 정도는 외국인인 겁니다. 네네. 실종자가 가장 많은 국적은 인도였는데요. 지금 참사 지역 내에 카일라스산 순례길에 오른 인도인이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네팔 바그마티 강변에 있는 사원도 힌두교, 특히 이 시바신 신앙의 최고 성지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힌두교 순례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꼭 방문하려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다 나서서 긴급히 구호에 나서고 있는데 네. 뭐 인도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네팔 인도 대사관에 지원 전화를 개설하고 긴급 구호 물자 수송한 상태고요. 네. 중국 역시 뭐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현지로 그 재난 지원 대응단 파견하고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9천만 원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현지에서는 2차 홍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속보를 보니까 뭐 네팔 당국이 홍수 경보 뭐 혹은 주민 대피령 이런 것도 내린다고 하는데 네. 상류 호수 수위가 지금 상승하고 있나 보죠?
0: 네 맞습니다. 그 홍수 현장의 잔해가 이 강 네. 상류 지역을 막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그래서요. 그 호수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붕괴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류 지역 하류에 이 머물고 있는 대원들에게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달라 이런 당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네팔 당국이 확인한 위성사진을 보면요. 네팔과 중국 국경을 흐르는 램대강 상류 흐름이 지금 아예 차단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음과 암석으로 막힌 부분이 생기면서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 이것도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오늘 추가로 댐이 붕괴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면서 1시간 30분 동안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곧 가을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을은 이사수요 많은 시기입니다. 근데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중 최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해요.
0: 네. 그 다음 달 전국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한 14,000 가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물량이고요. 월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4월 이후에 6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 그래요.
0: 네, 지역별로는 뭐 수도권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9,500 가구 정도로 지난해보다는 좀 늘긴 했지만 8월보다는 24% 감소했고요. 지방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7%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이런 주요 광역시에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영향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가을 이사철에 진입하는 시점에 이렇게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신규 입주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래요. 아파트 뭐 상승률이라 그러나요? 이게 이제 강북 지역은 좀 높고 오히려 강남 3구가 좀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네. 통계를 보니까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0: 네. 그 서울 강북권에는 14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했더니 네. 중위 매매 가격이 10억 167만 원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평균도 이제 전월보다 1.34%나 올랐는데요. 네. 서울 전체 평균이 1.14%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성북구나 뭐 노원구 이런 곳 쪽의 상승폭이 서울 평균치보다도 높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강남 3구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모두 1%를 밑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주춤한 사이에 네. 강북 아파트의 상승폭이 커지고 뭐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이 대출 규제가 강화됐고 또 최근에 세제 개편 이후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가능하고 또 세금 부담이 덜한 이 강북권으로 실수요가 크게 몰리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피의자인 부경장. 그동안 실종자 장미란 씨와 통화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통화하지 않고 사건 종결했다 이거 시인했다고 해요?
0: 네. 그 어젯밤 조사에서 뭐 네. 그동안 장 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하고 일부 혐의를 시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통신사 통화 조회에서 서로

0: 통화를 한 이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장 씨가 5월 12일에서 13일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부검 결과서, 이걸 제시하자 네. A경장이 그제서야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진술 번복 우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다음 주에 A경장을 검찰에 넘기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1: 경찰이 실종팀의 야간 상황 보고서에 대한 감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0: 네, 그 A경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야간 당직일지, 이거를 허술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보통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네. 뭐 해당 그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그러니까 제주경찰청까지도 보고가 되는데,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이 청장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제주 서부경찰서가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이 실종팀 근무자는 4명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주요 실종사건으로 주목받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거짓 보고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중국인 대학 시간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중국인 대학원생을 경북 경산에서 살해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시간 강사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해서 못했다고요? 거부하면 못하는 겁니까?
0: 네. 이 진단검사라는 게 대상자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1: 좀 편하네요.
0: 네. 그래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하기가 그래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검사에 동의를 했다가 검사를 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아무래도 네. 이 영향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정 씨가 지금 경북 경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의 여성 유학생 A씨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해서 전국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오늘도 이 시신을 유기한 걸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시신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검을 해서 그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게 되면 정 씨한테 이 사체 훼손과 시신 유기 같은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이것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1: 그래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충남 천안에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 있었어요?
0: 네.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네, 3명 가운데 2명은 필리핀 국적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폭발은 공장동에서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 안에 인화성 물질인 동식물성 유지 같은 이런 지방산 생산 원료가 상당수 보관돼 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고용노동부는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담 수사팀을 투입해서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지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북페어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북 군산에선 군산 북페어가 문을 엽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이김의 김미선 편집자와 함께 북페어 이야기, 군산 북페어에는 어떤 특별한 게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김미선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이김에서 편집자라고 일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 조금만 더 해주세요.
1: 네, 저희 그 출판사를 먼저 소개드리면 네. 도서출판 이김은 이씨 김씨가 하고 있어서 이김이고요. 네. 첫 책을 낸 지는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슬로건이라고 하면 이제 호수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수 전체에 파동을 일으키듯이 생각의 균열을 내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생각의 균열, 또 이렇게 파장을 주고 이게 감동을 주는 책을 내고 있다는 말씀하셨고, 자, 출판계 일선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최근에 뭐 텍스트 힙이란 말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책과 도서가 힙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1: 힙하다는 게 약간 소수의 문화이면서 네. 굉장히 뾰족

0: 문화의 천병 같은 예. 네,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텍스트 힙, 텍스트와 그러니까 책을 의미하는 텍스트와 힙이라는 뾰족한 단어가 연결이 돼서 책을 읽는 것이 힙하다. 네, 그런 문화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저희 출판사는 좀 사회과학이랑 자연과학 위주로 책을 내고 있어서 네. 출판사로서 텍스트 힙을 실감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 배고픕니다. 그렇지만 문화 콘텐츠를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20대가 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책을 읽고 기록하면서 책 읽는 문화를 좀 확산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20대 연간 종합 독서율이 75.3%라고 네네. 성인 전체의 2배 정도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텍스트 힙 열풍을 몇 년째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또 GS25에서 출시된 미눔사빵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지금 구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1: 그래요?
0: 이렇게 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출판계에 눈길을 한번 돌려주시는 게 출판인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1: 그래요. I'm still hungry 하시는데 그거 아주 뭐 좋은 겁니다. 계속 저 많은 것을 앞으로 이루실 그런 그 느낌이 들고요.
0: 감사합니다.
1: 올해 북페어가 열풍입니다. 우리 김혜선 편집자님 일하시는 도서출판 이김에서도 올해 북페어를 열었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알았는데 이건 언제 열린 어떤 행사였어요?
0: 네, This is Text라는
1: This is Text.
0: 네, 예. 그런 이름의 북페어를 기획해서 올해 초에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네.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알라딘 빌딩에서 진행했습니다. 저희처럼 좀 진지하게 책을 만들고 있는 크고 작은 출판사 16팀을 모시고 한 700분 정도 되는 독자들을 만났어요.
1: 네.
0: 보통 북페어랑 조금 달랐던 점이 일단 인문 교양 논픽션만 취급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요.
1: 그래요.
0: 그다음에 또 70분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또 최근 북페어의 핵심 요소인 굿즈. 네. 굿즈가 일절 없는 북페어였다고 해서 좀 독특하게
1: 그래요?
0: 인식되고 이제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취재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굿즈가 특이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0: 네.
1: 왜 굿즈 이제 책 자체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0: 그 작은 출판사들은 굿즈를 만들 여력이 일단 없거든요. 아이디어도 네. 없고 자본도 없고 그리고 만들어도 좀 예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큰 출판사들이 좋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1: 그래요.
0: 저희는 따라가려고 해봤자 이제 좀 좋은 것들이 안 나오고 해서 그런 거 만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잘하는 것 책을 만들고 좋은 책을 만들고 좋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집중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 아, 좋은 책 만드는 거에 오히려 집중을 하자.
0: 네.
1: 굿즈에 같이 이렇게 막 신경 분산되고 그쪽에 힘을 빼기보다는
0: 네.
1: 좋은 책 만들기에 집중하자. 자, 그렇다면 논픽션에 집중한 이유랄까요? 주로 출판사가 주로 이제 인문 사회과학 교양 이쪽을 주로 하신다 그랬죠?
0: 네.
1: 그리고 논피션에 또 집중하게 된 계기랄까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소설이나 이제 에세이 같은 문학은 좀 독자층이 넓은 편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어떤 이야기를 읽어도 네, 중간에 시간을 잘라서 읽어도 재미있으면 되는 그런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이런 네. 마음에 이제 어떤 감동을 일으키는 그 목적이 있는데요. 논픽션은 좀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것만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독자층이 협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좀 분야가 좁거나 팬덤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출판사는 자기들이 만드는 책을 좀 선보일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1: 그래요.
0: 논픽션이 독자한테 닿으려면은 대화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1: 대화.
0: 네, 이야기를 하고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 좀 뭐랄까 책을 이제 집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기존의 북페어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논픽션 가운데 좋은 책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리고 읽으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변하거든요.
1: 근데 읽기 전에 또 모르니까
0: 그쵸.
1: 그걸 어떻게 타파하냐가 문제죠.
0: 맞아요. 그게 저희가 그것을 대화라는 창구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라고 예. 해서 이제 북페어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 편집자님들과 또 오래 남는 대화를 나눔으로써 논픽션 텍스트의 효용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북페어는 대화의 자리였다. 논픽션의 효용을 독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네.
1: 자, 아까 우리가 텍스트 힙 얘기 잠깐 했는데 어떤 실제로 북페어

0: 를 한다거나 이렇게 독자들이 다 만나보고 이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느낌이.
1: 저희 일단 예매창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예매창이 열리자마자 1시간 정도 만에 티켓이 다 매진됐어요. 네, 그리고 공간을 좀 더 확보해서 이제 2차로 오픈했을 때는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오. 실제로 북페어 장소도 정말 북적거렸고요. 네. 의도한 대로 이제 부스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신
0: 매출에도 좀 도움이 됐습니까?
1: 네, 물론입니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0: 아, 그랬군요.
1: 원래 논픽션 장르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북페어 가서 책을 만나는 일이 좀 힘들었던 분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책을 볼 수가 없었어. 네. 북페어 가는 게 좀 힘드셨던 분들. 그다음에 굿즈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처럼 저희랑 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의 어떤 취지에 동의해서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독자 엽서를 이제 후기를 받았어요. 독자 엽서라고.
0: 네. 네.
1: 저 옛날에 이제 막 라디오나 이런 데 보면 독자 엽서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래서 네.
1: 그런 거 해서 후기를 받았는데 한 650명 정도 오셨었는데 200장 정도. 그러니까 한 그래요? 30% 정도가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서로 만족스러운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0: 그래요. 내년 행사도 준비해요?
1: 네, 내년에도 1월 겨울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도서출판 이기미 개찬 북페어 외에 올해 뭐 북페어들 많이 있었을 텐데 좀 이렇게 다른 회사가 하는 북페어라도 좀 기억에 남는 거 어떤 게 있어요?
1: 올해 정말 북페어 풍년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This is Text 외에도 올해 30개 정도 북페어가 열리고
0: 했군요.
1: 있습니다. 지역 중심,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좀 지역 중심 북페어인데요. 기존에는 좀 지자체가 주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재미가 조금 없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다면 요즘 지역 북페어들은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 기획자들이 중심이 돼서 기획을 하고 관이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북페어도 있지만 전주 책회처럼 기억에 남는 네네. 북페어도 있고 앞으로 가볼 수 있는 북페어를 꼽자면 9월에 이제 공주 북페어랑 익산 익페어라는 페스티벌.
0: 익산 북페어를 익페어라 그랬네요.
1: 네. 리을 기억해서 익페어라고 했습니다. 들 수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좀 대규모 북페어들이 있습니다. 홍대권에서 치러지는 와우북 페스티벌.
0: 홍대?
1: 네.
0: 여기 네. 저기 신촌의 홍대에서요?
1: 네. 그다음에 독립출판 페어인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등이 이제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렇게 뭐 이게 큰 행사, 서울 국제 도서전이라든지 이렇게 큰 행사도 있는데 이렇게 북페어가 많이 생기는 이유, 그 또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1: 그 아무래도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서점에서는 좀 책이 이제 화면에만 보이니까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작성된 자료를 읽는 것 외에 책의 매력을 느끼기가 별로 힘들거든요.
0: 네네.
1: 근데 경험을 중시하는 분들한테 대면해서 책을 만나는 경험은 독자로서 꽤 흥미로운 자리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책을 만드는 사람한테도 독자랑 만나는 것은 단순히 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굉장히 격려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1: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여러 주체의 접점을 만드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번 주말에 군산 북페어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1: 네, 맞습니다.
0: 군산에서 열리는 군산 북페어. 이거 어떤 북페어입니까?
1: 군산 북페어는 2024년에 처음 개최돼서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0: 네.
1: 군산에 자리 잡은 프로파간다 출판사가 주축이 돼서 만드는 북페어고요. 가장 특징이자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면
0: 네네.
1: 군산 북페어는 좋은 책과 좋은 독자들이 모이기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0: 그래요.
1: 특별히 올해는 독립 만화를 다루는 만화당이나 요즘 가장 핫한 출판물 형태, 독립출판물 형태인 진, Z-I-N-E, 이 진만 다루는 진마켓도 설치가 돼서요. 한층 풍성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편집자님도 가세요?
1: 네, 갑니다. 저도 앞선 두 번을 낙방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군산 북페어의 부스 차리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가면은 뭐 어떤 뭐 특별한 게 좀 있습니까?
1: 저희 73번 부스로 오셔서 뉴스레터 K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0: 네.
1: 저희가 준비한 타블로이드 진을 드리겠습니다.
0: 진짜요?
1: 네. 그리고 올해 프로그램 프로그램 중에 북페어 네. 안녕하십니까? 라는 릴레이 토크가 8월 30일 일요일에 열려요.
0: 그래요.
1: 서울국제도서전 사유 하나 공공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반대급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북페어라든지 또 이렇게 북페어의 홍수 속에서 앞으로 북페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멋진 북페어 기획자들을 모시고 네. 토크가 열리게 되는데 저도 한 시간을 배정받아서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많이 들어와 주세요.
0: 북페어 처음 간 사람들은 뭐 갖고 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 있어요?
1: 제가 생각하기에 북페어의 필수 준비물은 가방, 큰 가방? 가방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뭐 이렇게
1: 사면 이제
0: 들고 와야 되니까.
1: 네,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요.
0: 가방을 좀
1: 네,
0: 큰
1: 가방을 큰 걸 가지고 오시고 네. 또 지금 군산에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 우산을 꼭 가지고 오시면
0: 큰
1: 좋겠습니다.
0: 가방과 우산.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1: 네, 이렇게 여기 라디오에 나온 김에 저희 사고실험이라는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책은 이제 AI가 생활 속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쉬운 답을 빨리 쉽게 네.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고실험은 답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시하는 답이 나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 여기 이제 40가지 실험 사고실험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네. 그 사고실험 하나하나마다 깊이 생각하고 나의 답을 갖는 훈련을 함으로써 나다움, 인간다움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짤막한 사고 실험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0: 그래요. 네. 조엘 랩이란 분이 지었고 전현우 옴김 저하고 성이 똑같네요.
1: 네.
0: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도서출판 이김 편집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허니 드리퍼스의 Sea of Love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기도 평택과 충북 보은, 또 경북 예천과 상주, 그리고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남쪽에 샤우대리, 또 오른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남쪽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쪽 위주로 강한 비 오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강수의 특징이 단시간에 기습적으로 내린다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일요일까지 비 예보가 쭉 연이어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적으로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원도와 충청 이남 최대 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리고 서울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쪽 5에서 50mm의 소나기 하루 동안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내리게 될 하루 동안의 예상 강우량 20에서 60mm, 충청 전북은 최대 8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4도 등 21도에서 26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 모레까지 동해안에 너울이 녹겠습니다. 파도도 남쪽 위주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네팔 대홍수로 지금까지 470여 명이 숨지고 1,5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임차한 헬기는 2차 대홍수 위험으로 투입이 늦어지면서 우리 국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가운데 제주 서부경찰서도 재신고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대응에 나서는 등 총체적인 늑장, 부실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두의 AI 사업을 이끌어갈 업체로 SKT와 카카오, KT 세 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7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베트 쪽 댐이 붕괴해 구조작업이 중단되고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팔 대홍수 속보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홍수가 휩쓸고 간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경찰은 티베트 측에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구조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아 지역에서 진행되던 헬기 구조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일부에서 마을 주민들이 언덕 위로 다급하게 대피하는 모습도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네팔 측이 전달받은 댐 붕괴 정보가 중국 당국이 경고한 자연댐의 붕괴를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연댐은 이번 대홍수로 흘러내려온 흙더미가 강을 틀어막아 생긴 거대한 호수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네팔과 티베트에서 470여 명이 숨졌고 양쪽을 합친 실종자는 1,500명을 넘겼습니다. 이번 홍수에 초강력 급류에 휩쓸린 희생자 시신들은 피해 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인도 내 강 하류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의 경우 30개국에 걸쳐 있습니다. 인도인이 약 29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00명, 미국인도 90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제는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 생긴 자연댐에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약 300만 3제곱미터의 물이 추가로 유입돼 최대치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며칠 사이 비까지 예보돼 있어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1: 네팔에 급파된 우리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한국인을 수색하기 위해 헬기를 임차했지만 네팔 당국이 2차 대홍수 위험이 있다며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헬기 투입이 늦어지면서 우리 국민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3: 어젯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 임차한 헬기를 타고 수색 현장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임차한 헬기는 모두 6대로 대사관에서 3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2대, 한국 남동발전에서 1대를 각각 빌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팔 군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운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소방관 5명을 포함한 신속대응팀 6명이 카트만두 공항에서 헬기 탑승 상태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직선으로 약 70km 거리에 있어 헬기를 타고 1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팔 당국은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저공 비행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장인 임상우 외교부 영사담당 대표는 신속한 수색협조를 위해 네팔 정부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을 추진 중입니다.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가면 우선 실종자 9명에 대한 1차 수색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 등이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 의사를 네팔 측에 밝혔는데 네팔에서 받아들일 경우 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투입될 거로 전망됩니다. 외교부는 또 현재 공석인 주 네팔 대사에 박재경 짐바브웨 대사를 즉각 임명했고 박 대사는 이번 주말 네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사고 현장을 가까스로 빠져나온 우리 국민 9명은 현재 네팔 모처의 숙소에 머물고 있으며 조만간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오늘 세종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80mm의 극한 호우가 관측되는 등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긴 비가 예보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4: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 세종 지역엔 1시간에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운동 일대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밀려와 오늘 남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영남, 충북에 최대 80mm, 광주 전남, 전북 최대 70mm, 경북 중북부와 부산, 울산은 20에서 최대 60mm 가량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은 충청과 전북에 최대 80mm, 수도권과 영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충청과 호남에 최대 80mm, 영남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는 등 이번 비는 주말 내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산사태 취약 지역에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 곳곳의 폭염특보는 주말 사이 대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단순히 사건을 덮은 부경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주 서부경찰은 실종신고가 다시 들어온 이후에도 보름이 더 지나서야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고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제주 서부경찰서가 장모 씨 실종 사건을 다시 접수한 건 지난 7월 19일 남자친구에 이어 가족이 세 번째 실종신고를 한 날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매우 느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경찰이 장 씨의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작성한 것은 지난 4일로 사건을 재접수하고도 16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실종자와 통화했다던 부경장의 말을 의심한 것은 더 이후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에야 부경장의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의 통신 기록을 검토해 장 씨가 부경장과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흘이 지난 뒤로 세 번째 실종신고 접수로부터는 22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고서에 장 씨와 부경장 간 통화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은 빼고 장 씨가 위치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부경장의 허위 진술을 넣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두 번째 신고 사실도 누락됐습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된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통화한 적 없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1: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두 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청와대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권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제청이었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 김성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협의 관행이 헌법 취지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법원이 구성되는 걸 막고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란 겁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후보 추천위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도 인사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장기 공석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한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대법원에 퇴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재청을 거부한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위원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임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엔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7: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는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졸속 지명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가가 가장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 순간에 국회 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과 몇 달 뒤에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며 정작 해야 할 때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관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돼 대법원 판단 이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 특별검사부 후보자들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후보자는 모두 10명으로 대통령은 이 특검의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이 중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두의 AI 사업을 이끌어갈 기관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SKT와 카카오, KT 세 곳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강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우리 국민들이 무료로 인공지능 챗봇과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AI 사업. 컨소시엄 6곳이 경쟁한 끝에 SK텔레콤과 카카오, KT 3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과기부는 기술 적합성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범용 AI 챗봇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협업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은 질문 한 번으로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도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 메신저를 통해 범용 챗봇과 AI 에이전트를 결합합니다. 참여 기관인 LG유플러스와 함께 인공지능 전화를 출시하고 유망 인공지능 기업을 지원해 특화 에이전트를 빠르게 유통한다는 계획입니다. KT 컨소시엄은 공공서비스와 교육, 부동산 등 특화 서비스의 실행과 관리까지 통합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세 곳에 올해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B200, 512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서비스는 다음 달 말 베타 서비스를 시행한 뒤 12월 내에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강수현입니다.
1: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는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군 공항이 이전하는 주변 지역 지원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 투표를 거친 뒤 무안 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의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소방관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4시간 만에 불을 끄고 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충남 천안의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거센 불길이 번지며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6대와 인력 30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공장 밖에서 발견된 급식실 70대 여성 직원 1명은 낙하물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장 6층과 8층 계단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2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30대 남성 직원 1명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관 1명도 진화작업 중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전체 인원 21명 가운데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는 모두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났을 당시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합동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1: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일에서 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엣지를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건설하는 첫 생산기지로 오는 2028년 10월 패키징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을 완공해 이듬해 하반기부터 HB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27%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866조 원, 수익률은 27.22%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입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승용차, 시내버스 등을 차례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 등 3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수입 승용차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했으며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7,000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선원 18명 가운데 60대와 2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6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배는 우리 국적 선박으로 선원들은 숨진 2명을 비롯해 11명이 우리 국적자이고 7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중국인 유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신원이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 피의자인 30대 중국인 남성 정모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시신 일부가 숨진 중국인 유학생 20대 여성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우리 군이 개발하고 있는 자폭 무인기가 해상 발사 전투 실험에서 모두 바다로 추락한 이유가 무인기 발사관의 단순 결함 때문인 것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초동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이죠.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어서 당내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당 안팎에서 균열도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내부 상황 취재기자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 오세훈 시장의 반발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치전선, 역시 기자들의 취재 후기로 함께 하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주실 네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박승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좀 잠깐 하고 넘어가 보시죠. 오늘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국 대법원에 따른 그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김도영 기자님,
1: 네.
0: 조희대 사법부와 본격적인 대립을 보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이제 곧 입장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재제청을 하느냐 아니면 새 추천위원회를 꾸리느냐 요거를 가지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0: 재제청을 할까요?
1: 아니요. 좀 힘들어 보여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대법원장도 밝혔던 입장이 이제 그 김민기 부장판사는 사실 그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다시 재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김민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관과 부부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라는 입장을 표현했는데 그걸 또 대법관이 좀 대법원장이 그걸 또 뒤엎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여권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김민기 부장판사를 하라는 입장인 거로 보이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게 이제 그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선택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청와대와 굉장히 큰 마찰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업계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결이 본격화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사실은 그냥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부결시키는 방법이 좀 스무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그 여권 전체의 불신이 반영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0: 알겠습니다.
1: 앞으로
0: 네.
1: 22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입니다.
3: 그 사실 서면 제출했을 때부터 이미 갈등은 굉장히 폭발한 상황이라서 전면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전면전이 맞다.
3: 네, 이미 네네. 전면전인 상태였었어요. 신명계 쪽 인사한테 이거 잠깐 물어봤는데.
0: 아, 취재 내용 있군요.
3: 네, 그냥 반응 같은 건데 네.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3: 예전에 이제 네. 사전에 논의를 하고 했고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었던 건데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0: 그렇게까지 표현합니까?
3: 네. 그래서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표현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곁다리 얘기긴 한데 이게 서울법대 패권주의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다른 법조인들을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0: 그거 항상 이런 논란 있을 때마다 프레임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예, 정치인들의 프레임.
3: 네. 그래서 네. 더 강력하게

0: 그냥 쭉 그 청와대나 뭐 여당 쪽은 강하게 나갈 것 같고
1: 네.
0: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보면 뭐 인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광희의 인사 실패로 보인다.
1: 오,
0: 그러니까 넓은 뜻입니까? 의미의 인사 실패로 네.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엄밀하게 말하면 딱 다 주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행정부 인사하고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조율이 좀 잘 안 된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다 좀 조정이 안 되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삼라만상이 다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책임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책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사법부랑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 이 그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1: 그렇죠.
0: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1: 아, 왜냐하면 이렇게 사법부를 건들면 결국에 이어지는 말은 공수치에서 또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로 몰아가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세를 펼칠 수도 있잖아요.
2: 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한다. 그다음에 뭐 탄핵을 한다. 여러 가지 강경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 민주당 관련해서 법사위원들이나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다수의 친명 신청 여러 개파석 옅은 의원들 취재해 봤더니
1: 네.
2: 수면 위의 반응이랑 수면 아래의 반응이 되게 달라요.
1: 좀 알려주십시오.
2: 이게 지지율 30%대의 나비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1: 네.
2: 그러니까 조희대 탄핵 그다음에 조작기속 특검 신중론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신중하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수령은 8월 31일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1: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2: 네.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혹은 동조하는 의원이 훨씬 적어요. 근데 그 훨씬 적다라는 게 우리가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10명한테 전화해서 반응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기자가 의원한테 이제 비공식 그러니까 전화로 취재해서 물어보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1: 네네.
2: 기자랑 의원만 알잖아요. 10명 중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은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었어요.
1: 네네. 예.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앞자가 이제 3자도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나오다 보니
2: 네.
1: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2: 그렇죠.
1: 다소 한 발 빼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2: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 속도 조절과 신중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조심조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그러면 뭐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진 사퇴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0: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체제가 딱 들어설 때 전당대회 과정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잖아요. 이 갈등을 좀 봉합할 계기가 필요했는데
1: 네.
0: 알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타나줬다는 거예요.
1: 아, 서면으로. 민주당이 이제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공격할 대상이 생겼다.
0: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물러나라. 뭐 조희대 씨 이런 표현 쓰면서 공격을 하긴 한 건데
1: 네.
0: 문제는 이제 아까 쭉 얘기해줬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만약에 탄핵을 했다가는 역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김민석 대표도 얘기를 안 하고 주변부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많은 그런 그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또 그 이진숙 의원 건도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나서고 있잖아요.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부에 갈등을 좀 돌리는 이런 흐름이라고도 보는 거죠.
2: 박성현 기자 얘기 받아서 하나만 네.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지금
1: 네.
2: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민석 대표가 명청 갈등이라는 전당대회를 엄청나게 그 어렵게 그 큰 내용 끝에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 측면 분명히 하나 있고 또 지금 민주당이 친청계 3인방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엄청 강경파 의원 3명 지도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의 1호 사실상 1성이 조희대 씨였고
1: 네.
2: 사실상 이게요. 그래서 언론 일주일간 도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수막으로 또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1: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들 다 힘을 합해야죠. 그걸 물리쳐야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 좀 목소리들이 시끄러우니까 하나의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총공세 약간 이런 느낌의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지율 내용 좀 언급이 있어서요. 지난 22일에서 24일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 결과에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38.9% 부정 57.9%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국힘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1박 2일간의 연찬회 분위기 김종희 기자님 어떻게 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2: 사실 저는 이 연찬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네네. 내근하느라 못 갔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 두 명을 여기 보내서 이제 1박 2일간 취재시켰는데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그 기자 두 명한테 그 국민의힘 연찬회를 한 줄 요약하면 뭐니? 라고 했더니 박근혜만 남은 연찬회라고 하고 또 한 명의 기자는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난 연찬회였다.
1: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2: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연찬회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되게 어수선했대요. 거기서 뭐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연찬회 안 분위기는 되게 집중도가 낮았대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발표하는 내용도 뭐 인공지능 내용이고 어렵고 딱딱하고 해서 당장 의원들한테 와닿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1: 아니 그 집중도가 낮았다는 얘기는 잘 안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2: 네. 핸드폰 하는 의원들도 많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런데
1: 보통 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워크숍 가면은 그렇지
2: 그렇죠.
1: 않나요?
2: 그러니까 예. 전형적인 회사의 워크숍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 이런 얘기도 하죠. 아 진짜 핵노잼이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연찬회 밖에서 아마 간식으로 옥수수를 제공했었나 봐요. 그래서 옥수수 먹으면서 삼삼오 수다 떠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 어떻게요?
2: 그래서 이때부터 막 활력이 돌고 모든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보고 그다음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모두가 다 집중했다. 그 안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해도 잘 안 듣고 그냥 딴짓하고 핸드폰 하고 그냥 눈에 초점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의원들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이랬거든요. 확실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연찬회를 풀어서 썼습니다.
1: 그렇죠. 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2: 네.
1: 아니 김동연 기자님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하다,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3: 아니, 뭐 영향력이 없지 않죠. 최근에 네. 근데 그게 TK 정도에 국한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김종일 선배가 좀 과장을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1: 아, 그렇습니까?
3: 당연히
1: 선배한테 과장을 섞어서 얘기했다고.
3: 아니,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럼 들어와서 연설하러 오는데 의원들이 안 일어나고 그냥 그 박수 안 치고 뭐 그렇게 하나요? 그거 아니고
1: 하네요.
3: 불만 섞인 분위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 듣다가 못 듣겠다 자러 가야겠다고 나가는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찬회가 이거 그 박근혜 의원 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연찬회 참석 안 하고 떠나간 사람도 좀 있어요.
1: 누굽니까? 궁금한데요.
3: 아니 뭐 어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1: 네.
3: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연찬회 가면요, 원래 휴대폰하고 원래 딴짓 많이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녁에 이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술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1: 근데 술 금지령 내렸잖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3: 뭐 이제 공식 만찬에서는 아마 안 먹었던 것 같은데.
4: 끝나고는.
3: 끝나고는 그래도 했다고 네, 들었어요. 네.
1: 이거 문제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3: 사진이 나오면 문제가 될 텐데.
1: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워딩은 정확한 워딩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였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지금의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과 뭐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박승봉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의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들었을 때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으니까 특히 이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장도영 대표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떠난 의원도 있다고 말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연찬회는 가지 않고 전화로만 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1: 네.
0: 이 딱 박근혜 전 대통령 강연 끝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있다가 뺨한 대 후려맞은 기분이다. 그래서 아니 중진 의원들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중진 의원들을 바보로 몰았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하는데 민심은 지도부가 싫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기 있을 의미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비당권파 의원의 표현이기는 한데 비당권파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장동영 대표 체제 중심으로 뭉치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요.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역시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뜯어보면은 전부 내부 총질하는 뜨내기들 겨냥하는 거라서 뜨끔들 했을 거다. 이제 이걸로

0: 우리는 힘을 받는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동욱 대표의 힘을 실려가는 모습이라고 여기, 평가하는 거네요.
2: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네. 뭐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2: 그런데

0: 제가 기절한데.
1: 제가 지금 동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2: 아, 저 봤어요 그 영상.
1: 예. 살짝 이렇게 좀 이게
2: 촉촉해졌다.
1: 오, 예, 촉촉해졌다 이제.
0: 그 정도로.
1: 올림픽 공원에서 자주 보여주셨던 모습 같은데 약간 그런 감격이 좀 묻어 나왔다.
2: 벅차올랐다.
1: 네, 정도로. 그런 점이 있는데, 네. 근데 되게 냉소적인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연차내는 장동혁 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무대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든 뭐든지 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주인공이 박근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실패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김도연 기자 얘기한 게 완전히 과장은 아닐 수 있는 게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청한 거잖아요.
0: 그렇죠.
3: 원래 찾아가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한테는 따로 상의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에서 듣고 뭐 이런 정도 내용은 나중에 있었는데 미리 몰랐는데 그래서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혹시 좀 뭐 불쾌할 만한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굳이 뭐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상의할 것까지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싫은 건 아니지만 또 완전히 환영하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0: 그렇죠.
3: 와서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데 과연 이제 김도연 기자 얘기 정도로 이제 감격을 했을
0: 그 정도는 아니다.
3: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이제 그 영상을 본 저의 판단입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우리 김도연 기자 얘기처럼 저희 거기 연찬에 가 있던 기자 두 명도 장동혁 대표가 그 순간 되게 벅차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 아니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지.
5: 눈물 흘렸다고 안 했고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는 것 같았다.
0: 아, 너무 봤어 너무. 네.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대를 했고 근데 내가 부른 건 아닌데 내가 부른 건데 좀 떨떠름하고 있는데 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시니 벅차올랐다. 정도.
4: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 의원이 있었는데 저 전화를 해봤더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겼다라는 얘기를 한 의원이 있더라고요.
0: 그 제주 부린 곰은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가
4: 불렀는데 사실 전직 그 대통령이 정당의 연찬에 참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저는 정당 출입하면서 처음 봤는데 거기 와서 사실 전직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라는 박근혜의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확 끌어안은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본인한테는 되게 큰 이제 방어막이 됐는데 확실히 아까 우리 두 기자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비영남 비당권파 측 의원들은 지금 혁신을 말해야 될 때 탄핵당한 대통령을 부르면 어떡하냐. 자중장애해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 큰 문제는 아까 김동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정기국회 치러야 되고 혁신과 개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 회기처럼 비춰진다 국민들한테.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톤의 매너로 얘기하는 원들이 두 분이 있어요.
3: 이 감격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0: 또 다른 감격이 있습니까?
3: 네. 이게 저도 정점치 원내대표 입장은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와서 당 지도부에 힘 실어준 건데 혹시 뭐 의도랑 좀 다른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정점치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사진 링크를 보내줬는데
0: 그러네요. 예예.
3: 그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박근혜 화이팅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화이팅 그다음에 정점식 화이팅 이렇게 하거든요.
0: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3: 네. 그렇게 하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게 감격하는 표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악수하는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0: 두 번째 감격이 나왔군요. 네.
3: 근데 이제 사진으로만 보면 이렇게 입을 막 가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게 영상으로 안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0: 어쨌든 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로 각자의 해석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영치 기자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고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6: 저도 이야기를 해본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잖아요.
0: 그렇죠.
6: 근데 이제 비당권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들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징계 정치를 했다는 거나 아니면 당원 중심주의로 간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0: 당 대표를 좀 손을 들어주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당황을 그렇죠. 했던 거고 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또 약간 지금 이제
1: 나오시겠죠.
0: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계속 네.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나올 때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도 계속 끌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 말씀 잘 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당권에 힘을 줄어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 힘에 대해서. 그건 장동혁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의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던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은 이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일 기자님.
2: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2: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가서 총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1: 네.
2: 그런데 당장 최고위를 해체시켜서 장동혁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이에요.
1: 그럼 뭐 자연스럽게 끌어내리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 네, 상황 변화와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정점식 원내대표의 또 행보가 엄청 묘한 게요. 이분이 지금 곧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당대표처럼 움직이고 있다. 정작 당대표는 장외에서 올림픽공원 시위를 가거나 강성 지지층들 만나는데 지금 당대표의 시선으로 당대표처럼 일정을 하고 동선으로 메시지를 나는 사람은 오히려 정정식 원내대표다.
1: 네네네.
2: 그리고 중진들, 삼선들, 사선들 많이 만나면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맞다.
1: 근데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2: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아주 강단 있게 딱 이제 선을 각을 딱 쳐서 전선을 딱 치고 우린 반 장동혁이야. 무조건 이건 해체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 라는 그런 강한 방법으로 할 생각은 정정식 원내대표는 없어 보여요.
1: 아니 그러니까요. 김동연 기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발이 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3: 있죠.
1: 그 있다라는 그 분들이 왜 이렇게 잠잠해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3: 왜냐면은 네. 이런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를 지금 몰아냈을 경우에 몰아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신동욱 최고랑 김재원 최고 그다음에 심지어 양영석 최고가 지금 물러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러낼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정기국회 시작하는데 지금 와갖고 장동혁 대표 내려갖고 비대위 세우고 뭐 이럴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이 부재한다는 겁니다.
1: 네.
3: 그다음에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의 주류는 한동훈 의원을 데려와가지고 뭘 시키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뭐 2월, 8월, 8월까지 계속 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1: 네.
3: 뭐 다른 의원을 이제 좀 당대표로 좀 세우려는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4: 그래서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런 입장을 그냥 이제 뭐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들어봤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삼선 의원들이 연속으로 삼선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아픔이 있대요.
1: 네.
4: 당선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총선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1: 네.
4: 총선 승리한 적이 없어 선거를 거의 못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선을 다시 이겼는데 또 계엄 일으켜가지고 또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지금 체제로 못 이길 것 같다. 이 생각까지는 좀 확실한 겁니다.
1: 근데 지금 체제로 장동혁 대표 체제로 못 이길 것 같다.
4: 근데 이제 대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회적으로 들어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1: 네.
4: 한동훈 의원 제외하고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전당대회 나올 수가 없는 인물이고 후보군이 좀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친한계 쪽은 좀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인상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오세훈 시장하고 좀 적극적으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친한계 의원분들이?
4: 네. 그 친한계 쪽에서 뭐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한 표현이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원래 생각은 오세훈 시장이 복당을 좀 도와주고
1: 네.
4: 오 시장은 전당대회 참여가 어려우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대신 뭐 승리를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협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대선 때는 경쟁을 하자.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 네네.
4: 이제 오 시장 그 재판 상황 때문에 좀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근데 뒤집어서 보면 친한계도 역시 딱히 지금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다음 게시판

0: 문제가 좀 경찰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면서도 뭐 이제 그냥 표현으로 전해드리면 이재명 정부에서 쉽게 결론 내줄까? 안 내줄 것 같아. 오래 끌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1: 오히려 질질 끌어서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보는군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입장 차이일 수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이게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결론만 내면은 그냥 이게 풀이해진다. 이 일종의 원죄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제명된 근거가 돼 있으니까 그 근거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보는데
1: 네.
0: 그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산하에 있는 경찰이 안 들어줄 것 같아. 빨리 정리를 안 해줄 것 같아. 이렇게 또 예측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카드 저런 카드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뭐 최종 카드로는 이제 뭐 가처분 같은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쓰일 수도 있다.
1: 거기까지
0: 이런 정도. 예. 그건 마지막 카드일 것
1: 같아요. 그 이제 뭐 내년 2월, 뭐 내년 8월, 뭐 그때 가면 이제 그 이해가 나오겠네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당대표를 진짜 새로 뽑아야 되는 그 그렇죠. 시기에 대해서.
2: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정중동의 행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2: 총선은 많이 남았는데 만약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빠르게 결정돼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질 거라 생각을 지금 별로 안 해요.
1: 네.
2: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체제를 만약에 내년 4월에 선거가 열리거나 2018년 총선은 장동혁 체제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너무나 큰 공포감이 있으면 지금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빨리 우리가 바꿔야지라고 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하락기에 들어갔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체 쇄신 동력이 되게 크게 떨어져 있어요. 국민의힘.
1: 일단 좀 지켜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109명 의원 중에 이번 워크숍에 98명이 참석했으면 참석률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2: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101명이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잠깐 들렸다가 가신 분도 계셨나.
2: 네, 아마 이제 보네요. 그런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장동윤 체제에 힘이 실린 거 아닙니까?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모이세요. 우리 워크숍 합니다. 근데 당대표가 일단 주최를 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은 장동혁 당대표의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3: 아 근데 의원 네. 워크숍이라는 거는 원래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고요.
1: 네.
3: 특히 이제 의원 일정 맞춰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뭐 참석률은 원래도 높았던 거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그 힘이 실렸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해라 해서 힘이 실렸냐라고 물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 그 기자회 간담회에서 이게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3: 그 말은 이제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른바 당 주류 TK 의원들 당내 의원들의 압력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에도 올라올 게 없고 본인의 워딩으로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에도 본인이 합리적 기준 시기와 우려에 대한 그가 있는 만큼 그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합리적 기준이 뭐 1, 2주 새에 빠르게 만들어질 거면은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을 지선 100일 정도 앞두고 당명 변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 안 했죠.
3: 안 했죠. 네. 안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 지났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안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물러선 거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장동욱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은 미리 그 다져놓고 이제 밭을 다져놓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꺼내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던졌다가 뒤로 하면은 철군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1: 네.
3: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있으면은 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크게 두 번은 물러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리더십 상처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가장 관건인 변수는 시간이에요.
1: 시간.
2: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공천이고
1: 그렇죠.
2: 2028년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요새 당권파트리나 그 중간에 개파석이 옅은 다수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장동학 대표는 요새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임까지 가는 길이 되게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방금 김동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 이야기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선이 선거에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심을 쫓아올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연임, 당권을 지키는 데 시선이 다 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전지적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되게 잘하고 있다.
1: 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총선까지.
2: 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강하게 흔들지 않는다.
1: 네, 알겠습니다.
0: 하나만 덧붙이면은 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더 안정화가 된 거냐?

0: 안 된 거냐 뭐 이런 이제 헷갈리는 지점인데 이거 평가의 영역일 수도 있긴 한데
1: 그럼 맞는 거예요? 안정화가 된 겁니까 지금 이제?
0: 근데 이거를 저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나 한번 반대파에서도 인정을 하느냐 이걸 좀 기준으로 보는데 일단 내부 당권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일단 기구 같은 거 출범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친한계 쪽의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장동영 대표 체제가 조금 더 안정화된 건 맞다, 이전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힘이 더 실린 건 맞는데, 이제 김도영 기자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이게 압도적으로 강력한 당권이냐,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얘기해준 대로 그 당협위원장, 전당 당협위원장 교체권에 대해서 당권파 의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게 연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견 듣는 과정을 거치고 그냥 나중에 할 걸로 이렇게 네. 예측하고 연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기 아니고 진짜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수렴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결국에 말씀들을 기자분들 말씀을 좀 정확히 보면 일단 시간이 많이 남았고 선거까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멀리서 좀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하나 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시선들이 국민의힘에 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급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급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왜냐면 이제 서울 시장이 이제 재보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에 이어서 중진 저격에까지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 복당을 위해서 아랫목을 대우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진들까지 경향하는 이유. 김종희 기자님, 안철수 의원이 좀 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 안철수 의원은 결국에는 차기 당대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1: 네.
2: 근데 안철수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이 묘한 인연이 있어요. 두 사람이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맞붙었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근데 당시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선출 방식이 당원 100%로 바뀌어요.
1: 기억납니다.
2: 예, 그래서 결과가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승리를 하죠. 서로
1: 김기현 의원이요?
2: 네, 아, 예. 김기현 의원이 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저 스스로는
1: 김민석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2: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박승봉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되게 재밌는 제목의 그 이름을 달아가지고 에일리 가수의 그 가사 노래 제목이었나요 그게?
0: 네 노래 제목 뭐 달라졌어 완전히 아니, 보여줄 게 완전히 아니, 달라진 나.
2: 네, 그렇게 해서
0: 그런 노래
2: 안철수 의원이
1: 에일리
2: 네, 우리가 얘기했던 가장 극중에 있던 중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김기현 의원은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당대표 말씀해 주신 당대표나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좀 준비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한동훈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좀 물밑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분위기는?
0: 한동훈 의원은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전해 듣고는 있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어려워진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오세훈 시장도 재판 걸려 있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주요 그런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사퇴하고 당내 상황이 썩 좋지가 않고.
1: 네.
0: 그리고 한동훈 의원 본인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의원들이 많이 좀 관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좀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한번 좀 해보죠. 뭐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선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랑.
0: 네, 배신의 정치 뭐, 예, 찍혔죠.
1: 배신자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앙금 풀어야 넥스트 레벨로 진화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언제 풀리는 건지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됐는데.
1: 아니 풀리긴 할까요?
3: 이게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1: 네.
3: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딱 이제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 뭔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한 1년 전부터 이제 만나고 유영하 의원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고 그 이전부터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랄까 만나서 푼다기보다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풀고 싶지만
1: 마음을 열었다.
3: 아, 풀고 싶고 뭐 네. 이런 열어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일단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봤던 게 유영하 의원이 최근에 그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1: 네.
3: 거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사과를 하면은 만나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네네네. 그걸 봤을 때 현실 가능성은 없다. 아니,
1: 제가 아까 말한 그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 기사 중에 한 명을 유승민 전 의원도 넣었거든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유승민 전 의원 측근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포지션은 닥치고 통합이다.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이라고 썼는데 통합을 앞부분을 썼다는 것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의 포지션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배신의 정치로 찍히면서 당을 두 번 뭐 만들게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 번 만들고 뭐 합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당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징을 통합의 상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포지션 자체를. 이제 그러려고 하면 가장 그 자신을 배신의 정치로 찍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통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2: 그렇죠.
1: 것 같아요.
2: 그렇죠. 배신자의 단어를 지워야죠. 네, 강성 지지층에게.
3: 이번 주에 유승민 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방금 박승범 기자 얘기처럼 일단 닥치고 통합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도 끌어안고 한동훈도 끌어안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게 탄핵에 강 건너자는 거예요.
2: 네.
3: 탄핵을 이야기하는 순간 너무 과거의 시시비비 문제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2: 언제 탄핵 말하는 거예요?
3: 두 번의 탄핵을 다 이야기하는
2: 두 번의 탄핵을
3: 다
2: 건너자.
3: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2: 다 건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만 못 건넌 거 아닙니까?
3: 아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 폭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작은 차이를 다 뛰어넘자. 무조건 통합을 하자. 이런 포지셔닝이더라고요.
0: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게 이제 포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거부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2: 유승민 전 의원과 포용은 좀 약간 좀
0: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2: 겁니까?
0: 서로 예. 이제 그 포용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권파 이제 주류 다수의 입장에서는 다수도 자기들이 이제 포용 당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탄핵 반대라는 건 정치적 결단이었다 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포용 당해야 하냐
2: 포용을 해도 우리가 포용을 해주는 거지 네.
0: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2: 그런 뜻이군요.
0: 마찬가지로 또 이제 비주류들도요 특히 친한계에서는 아니 포용은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포용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포용을 당하는 건데 포용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용 당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닥치고 통합이라는 게 그 힘을 갖기가 지금 조금 힘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1: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 주류 의원이 하는 얘기가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제 이 주류 의원은 찬성을 했거든요. 탄핵 찬성을 했었는데 그거는 여당 의석이 어차피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더하든 말든 그건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만약에 막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재판 같은 것들이 일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탄핵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입장 자체가 탄핵을 그 찬성하고 이런 게 옳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 별로. 그러니까 그건 뭐 다 공통된 의견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이면에서 오히려 탄핵 찬성했던 인사들에 대한 불만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불만이 이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다시 또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말이 나왔네요. 전 지금 건넌 거 몇 명 남았나 뭐 이런 생각이
3: 왜냐하면
2: 아직도 못 건넌군요.
3: 정당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개혁신당이 3석밖에 안 되지만 밖에 있고 그다음에 친한계도 언제 뭐 분당 시나리오가 나올지 어쨌든 화학적 결합으로 우리가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를지 알지 없는 입장에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결국 쪼개진 상태에서 2028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인식,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2: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까지 해봤고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가 많네요. 자, 이번에 오세훈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최근 정부와 용산공원 개발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용산공원만은 뭐 1cm도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지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영철 기자님.
4: 네.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크게 세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오 시장이랑 얘기를 해보면 녹색 덕후입니다. 공원이랑 그 뭐 한강도 마찬가지일 거고.
2: 남산도 그렇고요.
4: 네, 실제로 뭐 자기가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2: 맞아요. 예.
4: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시민단체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공약 중에 하나도 녹지축이라 그래서 동북권부터 남부까지 해서 공원을 쭉 잇는 그게 이제 서울시 핵심 사업이기도 해요.
2: 그렇죠.
4: 그래서 용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중심에

0: 제일 큰 뭐 이제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고.
1: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뭔가 하나의 업적을 용산에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죠. 대선으로 향하겠다 이런 의도도 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자기 거다라고 보여줄 만한 뭐 예를 들면 청계천 같은 그런 대형 사업은 아직 없거든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용산공항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 때 2007년에 첫 임기 때 본인 특별법에 깊이 개입한 거예요.
1: 그런데 그러니까 그 특별법 용산공원 특별법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사석에서 이제 오 시장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무 그때 일을 들춰보고 막 이러려고는 하지 않으려고는 본인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2: 네네네.
0: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하인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있는 비하인드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지금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듯 노 대통령의 업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나도 지분이 좀 있어.
0: 지분이 그게. 많이 있고 네. 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네. 그거를 뭐 개발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2: 네네.
0: 그만큼 특별법에 대한 애착이 일단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건데 이거를 짓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오염토를 뭐 정화하고 그거를 하나씩 다 옮겨가지고 그 짓고 이런 게 천문학적이고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크게 뜯어보면 이 정도 세 개가 반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1: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결정을 내려도 이 아파트로가 임대 아파트가 올라올 수 있는 네. 시간까지도 10년 이상 걸린다.
0: 네,
1: 불가능하다.
0: 그래서 내놓은 얘기죠. 대안이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 탄천물류센터인데
2: 네.
0: 그것도 평소였으면 못 지어요. 10년 넘게 걸리니까.
2: 네.
0: 근데 용산이랑 비교해보면 거기보단 빠르다는 거죠.
1: 근데 국토부 장관이 만남을 하고 나서 탄천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였던 것 같은데 다시 아 여기 옮기려고 해도 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반대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톤이 조금 바뀐 게
1: 톤이 처음 바뀌었어요. 예.
0: 만났을 때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국토부 쪽을 취재를 해보면 대비가 안 돼 있어 이걸 얘기를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2: 아.
0: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부동산 사업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원래 이전까지는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낼 줄 모르고 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닥칠 공급이라는 컨셉을 국토부는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아파트 1만 세대? 괜찮다?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1: 잘 몰랐군요. 네. 그러면. 네.
0: 근데 그 다음에 김영배 시당위원장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했어요. 그 어디로 옮길 거냐. 이거 결국 하수처리장인데 경기도로 옮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2: 이게 물재생센터가 사실 주민들한테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향도 나고 뭐 이렇게 오수니까 좀 냄새가 나서 이걸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 맞게 이것도 옮기고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찬성할 것이고 여기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용산구는 반대가 심하니 낫지 않느냐라고 했다가 지금 제가 봐서 국토부 장관께서 정치적으로 한번 당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0: 예, 근데 국토부 장관의 워딩을 아직도 보면
2: 네.
0: 찬성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이전할 거냐가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근데 김영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요걸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건 빠지고 어디로 이전할 거냐 이거는 허황된 얘기다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약간의 혼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3: 그 약간 주도권 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3: 여권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되게 심플하게 메시지를 내거든요. 세금으로는 부동산 못 잡아.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돼. 한 이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
2: 네.
3: 정부 쪽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계속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걸 수용하는 그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 그러네요. 그러네요.
3: 마찬가지로 네. 이제 탄천 같은 경우에도 오 시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새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고 해결책을 내놓은 게 아니고 오 시장 안이 설득된 그림.
2: 그림상.
3: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1: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주도권을 갖고 내 제안을 받아. 용산공원은 안 되니까요.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이거 받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런 의견이 또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의견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거고 그럼 이것도 평행선을 그려가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4: 맞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지금 조금 짚어야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만 없었으면은 굉장히 뭔가 완전 주가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2: 아, 그러네요.
4: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정말로 뭔가 시운이 가장 없는 정치인 아닌가. 이제 서울시장 이기고 나서 갑자기 올림픽공원 터지는 바람에 본인이 받아야 될 하이라이트를 이제 장교 대표가 채가갖고 이번에서도 원래 야당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약간 계획을 세울 때 부동산 대토론에서 완벽하게 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약간 주춤했는데 사실 용산공원에서도 한 발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용산공원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새이긴 해요.
5: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용산으로 완전히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오세훈 시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서울시장을 한 분이잖아요. 근데 대중들의 머릿속에 서울시민들의 머릿속에 오세훈 시장은 뭐 했지?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2: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거를 내세우긴 하더라고요.
5: 오세훈 시장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과 관련된 별로 좋지 않은 별명도 있고
2: 네.
5: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의 중심 용산을 지킨 이거는 오세훈의 되게 큰 레거시가 될 수 있거든요.
2: 네.
5: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이잖아요.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김동연 기자 얘기처럼 야당의 서울시장은 대권에 가까이져 가게 됩니다.
2: 네.
5: 그래서 이심이 중요하죠.
2: 알겠습니다.
4: 근데 이제 지금 서울 시내 멸실이 1년에 한 4만 원 정도 됐나요?
0: 네.
4: 예, 4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요. 뭐 거의 한 10년 후, 20년 후 이런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매년 4만 원가 없어지는데 공급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생생님께서 근데 정부는 왜 꼭 용산공원에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실 분
0: 그러니까
2: 계십니까?
0: 빈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정비석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게 그거를 지금 엄청 빨리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착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이주 수요가 거기서 원래 살던 원주민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2: 네.
0: 그럼 거기까지가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김용범 실장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만났을 때도 김용범 실장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 주민이 지금 이제 뭐 집 주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 네.
0: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여당도 그쪽으로 지금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규제도 풀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용산 국제연무단지에서도 뭐 만 호 얘기 나오고 뭐 서울시장은 8천 호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미 확정되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정이 된 곳을 빨리 진행하면 되지 왜 용산공원에다가 또 임대아파트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짓냐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0: 공급대책에서도 3기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네. 아무래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되 그러니까 저번에 뭐 헬기 타고 보러 다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2: 네네네. 네, 실제로 헬기 타는 모습 사진 나왔잖아요.
0: 네, 네, 네. 헬기를 탔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석에서 서울시는 굉장히 비웃긴 하던데 50대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4: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청년층 겨냥한 것도 있다고.
2: 청년층 겨냥도
4: 그렇죠.
2: 있다.
4: 왜냐면 청년 그 되게 상징적인 땅이잖아요. 서울의 그렇죠, 중심에 그렇죠. 있는 땅에다가 청년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청년들이 실제로 거기에 이제 당첨되고 이러면은 살아보고 이러면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측면도 아. 지금 청년층 지지율 많이 빠졌거든요.
2: 그러니까 정치적인
4: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2: 그림도 있군요.
0: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년 뭐 15년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정치적인 거 아니냐. 정치적인 구호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 근데 또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뭐 러시아, 뭐 일본, 뭐 미국에 뺏겼던 땅을 드디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원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완벽하게 여기는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자꾸 계속 건드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5: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잖아요.
2: 네.
5: 아까 공소처랑 비슷한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용산에 공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2: 누굽니까? 아 너무 궁금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5: 그리고 예. 민주당에서 되게 뼈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국토부가 서울시에 밀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신영철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서울시에서 탄천 카드를 꺼낼지 몰랐어요.
2: 아,
5: 실제로
2: 예상을 못했군요.
5: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만약에 탄천에서 더불어서 여권에서 더 밀어붙이면 마곡에도 있는 그런 이제 처리장 이런 거에다가 짓자라고 얘기할 카드를 다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꺼내서 공세적으로 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2: 어떻게 보면 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협상 능력에 한방 먹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5: 관가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 네.
5: 지금 공급에

0: 안에서는 서울시 국토 관련 공무원분들이 국토부에 계신 공무원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특히 국토부가 세종시를 내려갔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제 막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대학만 나오고 혹은 서울의 고향이 아닌 분들은 서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빈땅이.
1: 서울에 대한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더 많이 한다.
0: 네.
1: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KBS 열린토론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18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들 오늘도 뭐 박장대소 하시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 오늘도? 네. 좀 더 진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즐겁게 재밌게 주말 아, 저녁이고 밤이니까요. 아,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십니까? 저는 거의 박순봉 기자님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3: 안 웃죠.
1: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웃어주시네요.
3: 네, 좀 다 같이 편하게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비슷한 지금. 직군이기도 하고.
1: 아, 그렇군요.
3: 또 앵커님도. 네. 재밌으십니까?
1: 제가 편합니까?
3: 불편합니다.
1: 불편한 진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또 시사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 워크숍도 진행됐죠. 전반적 분위기 한번 박수문 기자님께서 표현해 주시죠.
3: 아까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다 연찬의 전반이 가려졌다면
1: 네.
3: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 사이 갈등으로 연찬회가 다 가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최민희 의원과 박성원 최고위원은 뭐 러브샷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되긴 했잖아요.
3: 사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2017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 네네.
3: 저는 이제 정치부 출입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거라 옛날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바른정당이 있었는데 김무성 고문하고 유승민 의원이
1: 그쵸.
3: 술을 주고받다가 입을 맞춘 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두 달 뒤에 예, 다 갈라섰어요.
1: 예. 네.
3: 두 달 뒤에 아예 탈당해버리거든요. 당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어떤 그 정치적인 실제 이해득실이나 그런 뭐 입지와 상관없이 그쵸. 이런 네. 뭐 러브샷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갈등은 지금 되게 심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측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패자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진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1: 근데 그 말도 좀 이해한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패자인데 무대 위에서 갑자기 이름을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듣는 입장에서 아니 뭐 실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그래도 승자의 여유는 되게 멋있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격했다라는 거죠.
3: 네, 그런 불만이 좀 있고.
0: 그 민주당 연찬회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이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1: 네.
0: 15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랑 소통했는데 단 한 명도 김민석 대표가 잘했다라고 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반응이 뭐였냐면 뜨악했다. 김민석 대표가 선을 넘었다. 그리고 방금 박순봉 기자 얘기처럼 화합 차원의 워크숍을 한 건데 결국에는 석청 갈등만 남게 되지 않았냐.
1: 그러네요.
0: 근데 그걸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 김민석 대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달라고 한 모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너무 취해 있는 것 같다.
1: 오.
0: 한 번쯤 그러니까 자중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김민석 대표가 지금 당을 TF정당처럼 만들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전 의원을 다 동원하는 방식의 이제 그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1: 네.
0: 그 TF에 이제 낙점된 의원들 그리고 뭐 위원회에 낙점된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론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갈지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김민석 총리 아니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도 그랬대요. 약간 탑다운의 방식의 스타일이고 본인이 워낙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폭도 되게 좁다라는 거예요.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 우리 당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한 느낌이 좀 적은 것 같다.
1: 아니 근데 김민석 대표는 이야기했잖아요. 당청이 수평적 관계로 이제 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0: 그러니까 소통하는 스타일이 바텀업이라기보다 분명히 텁다운 방식.
1: 상의 하달식이라는 얘기잖아요.
0: 네, 하다 예. 되게 속도전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그 당이라는 게 이제 선거를 치르거나 우리가 지지율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명의 소수의 지도부라는 게 아니라 당 전원을 되게 빠르게 빡세게 이제 운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1: 네, 이렇게 되면 잡음이 계속 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2: 그런데 그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김민석 대표가 자기를 거론해줬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그 중심에 다시 올려준 거예요. 그 노선을 두고. 근데 김민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보통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각기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부딪혀가지고 이긴 쪽 노선으로 일단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실패를 노정하고 이런 경우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 지자마자 정청래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김민석의 주장이 오히려 틀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친청계 최고위원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복으로 읽힐 수도 있는 지점이거든요.
1: 오히려 불복까지 갑니까?
2: 그러니까 완전 뭐 내가 뭐 대표로 인정 못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쨌든 노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당대회에서 노선이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나중에 뭐 김민석 대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뭐 끌어내릴 수 있을지언정.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 본인이 제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최근에 페이스북을 조금 전에 올렸었는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 공개 논쟁을 안 하겠습니다.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게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김민석 대표가 적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1: 오히려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 뭐 이렇게 SNS에 남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력하게 또 받아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그
3: 측면계 쪽에 들었던 인상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김도연 기자가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이긴 쪽 노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40% 지분을 얻었다고 해서 40%의 영향력을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한테 40%를 줘야 되냐.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확실하게 이걸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딱 찍어가지고 저의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그래요? 게 단순하게 당대표의 선출 과정이 아니다.
1: 그럼 불복 아닙니까?
0: 그렇게 당연히 이제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반대 측이나 다수의 개파색 여튼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당대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서로 수긍하는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실패했고 연찬회 때 당대표가 패장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때리는 역할, 때리는 모습을 분명하게 연출을 했다. 그 부분은 김민석 대표가 정무적으로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2: 아니 근데 선거의 결과가 노선을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건 거죠. 그거는 그게 선거의 의미인 건데 거기에서 노선 그를 정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친청계 의원입니까?
1: 네. 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느끼게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고 읽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의 되게 다수의 의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게 뭐냐면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당대표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이름을 일부러 빼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연찬회에서는 PPT 띄워놓고 나는 통합의 길로 갈 거야. 더스팀 정치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1: 앞뒤가 맞지 않는다.
0: 그렇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되게 상당수라는 거 실제로 그렇군요. 취재를 해보면.
1: 심영수 기자님은 뭐 좀 취재된 거 없습니까? 이 뒷이야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가지고요.
4: 네. 그래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요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자리를 떴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를 뭐 혼자서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이 물어봐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네.
4: 그래서 이제 수위 조절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처럼 사실 회장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친청계들이 있고 결국 그 세력 다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 네네.
4: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청계를 어떻게 보면 좀 누르려고 하는 김민석 대표의 시도에 뭐 진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어 있어야, 그러니까 좀 밑에 있어야겠지만
1: 네네.
4: 계속 다시 나와서 친청계 수장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순간인데 어디까지 내가 표출을 해야 되냐. 그 첫 번째 순간이 이번이 아니었나 이렇게
1: 그 경계선에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수면 위로 드러난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다.
4: 어떻게 보면 이번 것도 좀 수위 조절을 한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워딩을 보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방법론과 판단의 문제다.
1: 네.
2: 그 방법론과 판단의 문제에서 이 노선이 일단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뭐 물론 뭐 그 폐장의 이름을 거론한 게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수 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1: 기분 나빠지 약간 이런 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0: 제가 취재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초반에 한 2주 보내는 거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 멸칭을 쓰고 싶지 않지만 애니띵 밭 문조 털레이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락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수락연설이라는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를 띄웠어요.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특정 뭐 김어준 씨나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시민 그 작가나 여러 지지층들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통합의 정치, 그러니까 왼쪽을 탄탄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맞느냐, 그냥 왼쪽을 비워두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2: 근데 거죠. 유시민 씨가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요, 윤석열의 이재명 대통령을 빗대면서 집권연합을 해체하면은 탄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한 주장이냐고요.
1: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고요?
2: 예, 탄핵이 됐듯이 이렇게 집권연합이 해체되면 쫓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쫓겨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쫓겨난다라는 건 탄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아, 그렇게 연결 지으셨군요.
3: 어쨌든 예. 정청래 의원권이나 뭐 이제 유시민 작가권은 좀 빼고
1: 별개로,
3: 보면은
1: 네.
3: 그냥 김민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친명계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의원이었는데.
1: 친명계도 불만이 나옵니까?
3: 네, 뭐 어떤 불만이었냐면
1: 네.
3: 그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제 발언 조심하자, 아니 그 비공개 발언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1: 뭐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
3: 아니 그 일단 최고위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또 말 조심하자 입단속도 했었거든요.
1: 있었죠. 네.
3: 근데 그때 이제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좀 지시형이었는데,
1: 아,
3: 이게 의원들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지금 초기에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고 이런 거는 뭐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좀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어떤 결정을 할 때 되게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견이 많으면 좀 지연시키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김민석 대표는 되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1: 과하다.
3: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좀 취해 있는 것 같다. 지금 당대표 되고 너무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 당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1: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당대표가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면 내가 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해보다 보면은 좀 의욕이 과하게 표출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작 단계부터 뭐 이렇게
3: 몰라요.
1: 위에서 찍어 내리듯이
3: 지켜보는 정도 같아요. 네. 수면 그렇죠. 아래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고.
1: 네.
3: 근데 지금 하여튼 조금 불만들이 있어요. 뭐
1: 불만들이
3: 예를 들면은
1: 나온다.
3: 그 김남준 홍보위원장이랑 뭐 그 90도 인사했다가 45도로 뭐 조정하고 이런 거 SNS로 주고받고 이런 것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 따라하는 것 같은데, 초기에 하는 방식이.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인기도 많고 초기라서 좋게 보였는데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와 김호준 씨도 뭐 진보선영 빅스피커들과의 관계 설정도 좀 관심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요 짧게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인데 뭐 민주당 TV 만들겠다라고 또 이야기도 나왔고요. 개파 간 불 가치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2: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4: 저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그 얘기이기 때문에
1: 마른 장작 넣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 말라갑니까?
4: 개파간 불신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1: 꺼지진 않았다.
4: 친천계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가 막 끝난 마당에 대놓고 막 사실 그때 이제 뉴스공장을 친천계 최고위원들이 나갔을 때도 사실 비판적인 여론이 당내에 많았고
1: 많았죠. 예.
4: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중간 중간에 길목길목마다 터져 나오겠죠.
1: 알겠습니다. 김종희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한 20초, 40초 정도 남았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0: 민주당 내부의 개파 갈등은 결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결국 화약고는 공소 취소를 청와대와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온다고요?
0: 그 부분에
1: 이 지지율이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되면
1: 네.
0: 지금의 수면 아래로 잠복한 개파 갈등은 정말로 대폭발할 것 같아요.
1: 대폭발할 것이다.
0: 네.
1: 그 지점들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0: 네.
1: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한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박승봉 경향신문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기자, 김도영 한국일보기자, 김종일 시사저널기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나란히 모여서 단합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회식 한번 했다고 팀워크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당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겁니다. 사진 속에서는 웃고 악수할 수 있지만 진짜 단합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9월 정기국회 여야가 보여줘야 할 건 단합된 사진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할 겁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비로 취소됐습니다.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에서 뛰는 최지만이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를 공식화했습니다. 울산 구단은 최지만이 9월 1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리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해 스카우트 앞에서 기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남자농구 대표팀이 에이스 이현중 선수의 합류에도 레바논에 74대 93으로 완패를 당하며 월드컵 예선 F조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로써 대표팀은 마주스 감독 부임 이후 1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의 고희진 감독이 선수단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관장 구단은 최근 고희진 감독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감독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혀 수용했다면서 선수단이 훈련과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임 지도자 선임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회 본선 리그 페이지 추첨 결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뮌헨과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과 승부하고 뮌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포함해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을 상대하게 됐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FM 챔피언십 첫날 김세영이 8언더파를 쳐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공동 2위 야마시타 미유, 에밀리 페드르센과는 한타차입니다. 한편 이소미가 6언더파로 4위, 세계 랭킹 3, 4위 유혜란과 김효주는 나란히 4언더파 공동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먼저 한 주간 이슈들부터 짚고 K리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볼 이야기는요, 대표팀 임시 감독 인선입니다. 최종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죠.
2: 네, 축구대표팀 임시감독 선임 절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최종 단계인데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영민 전력강화 위원장을 포함한 또 실무단이 유럽 현지로 넘어가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난주에 최종 후보로 올린 5명의 외국인 감독들을 상대로 이틀간에 걸쳐서 온라인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그 온라인 면접까지 진행한 뭐 서류 점수, 온라인 면접 점수를 총 합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영민 위원장을 포함한 협상팀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후보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최종 후보가 5명이라고 들었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이 5명을 모두 다 현지에서 인터뷰하게 되나요?
3: 아닙니다. 만약에 1순위랑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잘 풀렸다. 그리고 1순위의 코치들도 잘 풀렸다 하면은 아마 1순위로부터 더 이제 깊은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네. 근데 깊게 해봤는데도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 2순위로 넘어가는 그런 순차적인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0: 우선 협상 대상자 뭐 이런 느낌이겠네요.
2: 네.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죠. 2002 한일 월드컵 때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에메 자케 감독이 1순위였었고 거스 히딩크 감독이 2순위였었는데 자케 감독이 협상에서 이제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히딩크 감독을 넘어갔었고 뭐 다행히 당시에는 2순위에서 우리가 영입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0: 네. 모두가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5명 중 혹시 그럼 1순위 후보가 누군지 두 분께서는 들은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족하지만 열심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부족한 나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 이게 보완이 잘 되고 있냐만 들었는데 이제 최종 이제 면접을 볼 때 전강위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까지 총 6명이서 각각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평가를 한 뭐 서류 같은 점수가 기재된 서류 같은 거를 전강위원장 현영민 위원장에만 제출을 하고 그 최종 점수는 그래서 현영민 위원장만

알고 있고 그것에 따른 순위 또한 현영민 위원장만 현재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출장을 동행한 이제 같은 출장단은 알고 있겠지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누가 정확하게 1순위다라고 아시는 분.

0: 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주말에 있는 중계 일정 소화할 수 없어서 이제 변경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가 아, 1순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나? 왜냐하면 보통 이제 3일 정도면은 도착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협상까지 끌어내기에는 뭐 시간적으로는 충분한데 네. 여기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뭐 8월 안에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제 실상 8월 안에 마무리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현영민 위원장이 어떤 후보를 이제 임시감독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한 안은 이제 또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 올리고 이사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1: 뭐 희망사항이지만 다음 주 금요일 이 축구장 가는 길 시간에서는 그때는 이제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0: 네, 뭐 그때는 나와야 되는 것이요. 우리 대표팀을 소집할 때 명단을 이제 감독이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명단 작성이 2주 전에 완료가 되고 2주에서 그 남은 1주 사이에 각 소속팀의 소집을 위한 공문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점을 봤을 때는 9월 첫째 주에는 감독 선임이 완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 차출을 놓고 논란이 있었나 보던데요.
2: 네. 문제가 좀 되는 규정 하나가 있었는데 뭐 대회 10일 전까지는 소속팀 경기를 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두가 된 건데 그래서 10일 전까지 뛸 수 있는 선수가 있고 이제 9일 전이 돼서 뛰지 못하는 선수가 생겼는데 그게 하필 한 라운드에 묶인 상황이라서 어떤 K리그 클럽으로는 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시즌 초반도 아니고 순위 경쟁을 좀 격화하고 있는 시즌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게 조금 원칙을 꼭 이렇게까지 따랐어야 됐느냐 형평성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일 K리그에 뛰는 선수가 있고 다음 날인 6일이 되면 현재 K리그에 뛸 수 없는 선수가 생기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살짝 설명을 해보자면은 6일 날 이제 대표팀이 출국을 하게 되는데 5일과 6일에 이제 K리그 1, 2 경기가 리그 경기가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 경기는 선수들이 뛸 수가 있고 6일 출국이기 때문에 6일 경기 뛸 수가 없다. 또 이 경쟁 상황에서는 하필이면 6일에 물린 팀들은 손해를 본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 주는 다 못 뛰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축구협회나 이민성 감독은 규정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만큼 우리는 규정대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지금 선수를 빠르게 소집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겠다라는 그 이민성 감독의 대표팀 운영에 좀 조급함도 드러나 보이고요. 사실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뭐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파들 그리고 군필 선수 3명까지 포함시킬 정도로 이제 호화 멤버로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의 배경에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민성호가 친선전이나 여러 대회에서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뭐 베트남. 중국 지난 6월에는 키르기스스탄에게도 패할 정도로 지금 우리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무기력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의 심정은 이해를 해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훈련을 하고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5일에 선수들이 가지만 최소한만 기용을 해달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많은 팬들의 반응 그거거든요. 우리 팀 소속 선수지 대표팀 소속 선수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독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즌이 한참 이제 중반 이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순위 경쟁이 민감한 시기여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이 일정에 따르면은 가장 이제 좀 그 손해를 많이 보는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팀은 어떤 팀일까요?
2: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주요 선수를 많이 이제 다들 많은 팀들이 내보냈지만 그 중에서 6일에 경기가 있는 팀들 중에서는 강원 FC와 좀 수원 삼성인 것 같습니다. 네, 강원 FC는 이기혁 선수, 이승원 선수 그리고 신민아 선수가 있고 수원 삼성은 주전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호정 기자가 말해준 군필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김준홍 선수이기도 한데 이게 김준홍 선수를 조금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서 무리하게 데려가는 좀 감도 있어서 수원 삼성으로서는 더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기 직전에도 구단에 좀 연락을 해봤는데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원칙 고수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뭐 구단도 그냥 6일은 어쩔 수 없이 선수를 못 뛰게 하는

0: 방향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뭐 기분 좋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고 근데 또 이런 논란들이 사실상 이민성호에게 형성되는 여론이 썩 좋지 않게 작용할 거잖아요.
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출까지 했는데도 아시안게임의 지상과제인 금메달 획득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더 거대한 부메랑이 이민성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민성 감독도 배수의 진을 쳤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역대로 아시안게임에서 성과를 낸 감독들은 그 다음 올림픽까지 가는 것이 수순이었는데 이민성 감독 같은 게 올해 초에 있었던 23세 이 아시안컵에서의 부진한 성적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입니다.
1: 네.
2: 아시안게임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해도 올림픽 감독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성 감독 어떻게든 성과로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1: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을 내린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최근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간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전해져요.
0: 맞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좀 시끄러웠던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면은 이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만큼은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절차를 좀 무시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는 다소 위험부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KFA가 참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국내 리그 소속 선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파 선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은 시즌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소집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2: 네. 유럽파 선수들은 각 선수들 그리고 소속팀과 협의한 일자에 따라서 따로따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셀틱에서 뛰고 있는 양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 경기까지는 양현준 선수 뛰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9월 10일 이후에 이제 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파 선수들은 9월 1일부터 14명이 소집이 되는데 나머지 유럽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그 해당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1: 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완전체 혹은 이제 1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뭐 경기 시작 전까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0: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 9월 1일에 소집이 된 이후에 4일까지는 일단 뭐 체력 훈련만 좀 강도 높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소속팀 경기 일정이 있는 선수의 같은 경우는 잠깐 소속팀에 다녀와야 하고 그리고 이제 6일에 일본으로 출국을 해서 뭐다음에 일본 시즈오카에서 조금 전지훈련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좀 훈련을 하다가 그다음에 15일 경기에 맞춰서 이제 나고야로 좀 이동을 하는 시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파 선수가 결국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즈오카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좀 온전한 전술훈련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아시안게임 이제 구성원이 선수단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선수들의 조직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참 이게 타임 어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코칭 스태프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네. 또 아시안게임 선수단의 상당수가 또 소속팀에서 경기 출전 시간이 또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 감각 우려에 대한 것도 좀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조별 라운드에서 맞붙는 카타르랑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U23 아시안컵을 망친 바람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수단과 감독과 뭐 다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좀 다른 방면에서 대비도 평소보다는 좀 녹록지 않다. 여러모로 참 악재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시작부터 좀 희망찬 소식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만 전해드려서 저도 참 죄송한데 이번 저희가 3연패까지 했는데 이번엔 4연패 도전입니다. 근데 뭐 약간 좀 부담스럽네요. 여러모로.
2: 네, 지금 뭐 한국 축구가 역대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에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앞서서 세 대회 연속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거기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다. 그런 비판이 더 쏟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을 넘어서 대한축구협회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번 그 아시안 게임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강한 집념 혹은 압박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D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라크가 기권을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랑 사우디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나라 중에 2위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근데 뭐 만에 하나 2패를 하면 2위 안에도 못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카타르와 사우디가 정보를 얻기가 까다로운 상황이어서 코칭 스태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KF의 지금 분석관은 카타르 2부 리그도 지금 참관을 갔다고 하는데 카타르 U23 대표팀이 그 2부 리그에 좀 훈련 삼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사우디도 정보 획득이 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압박을 이겨내야 하는 대회이기도 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아시안게임은 참여하는 모든 대표팀이 늘 압박이 있긴 했습니다.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압박과 어려움 부디 잘 이겨내고 목표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K리그에서는 감독과 선수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흐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월간 축구 전문지 베스트 11의 조남기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이승우 선수와 그리고 울산의 김현석 감독이 경기 도중 거친 언쟁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컸죠.
2: 네, 지난 주말 열렸었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울산의 경기 현대가 더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후반에 이승우 선수가 울산 수비수의 거친 플레이에 넘어지면서 어깨가 빠졌습니다. 전북 구단의 설명에 따르면 이승우 선수가 그 이전에도 약간 습관성 어깨 탈구가 있어서 그 상황에서 혼자서 좀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라운드에 남아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깨를 끼워 맞추는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시 0-1로 지고 있던 울산의 팬들이 이승우 선수가 시간을 끈다라고 생각하면서 야유를 했는데, 이승우 선수가 어깨를 끼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교체가 돼가지고 나오는 상황에서 울산 팬들에게 어떤 이제 제스처를 취했고, 그 뒤에 김현석 감독이 이승우 선수에게 또 뭐라고 했고, 이승우 선수가 김현석 감독에게 또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팀 뭐 선수들이랑 관계자들이 엉겨붙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주고받은 좀 말들도 서로 얘기는 엇갈리고 뜻은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1: 그 뭐 스포츠 현장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뭐 선수끼리의 충돌은 있었는데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감독과 선수의 충돌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생소하기까지 합니다.
3: 네, 저도 굉장히 처음 보는 네. 광경이었던 것 같고, 뭐 유러피언 리그에서도 가끔 봤던 것 같긴 한데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주중 경기 때도 이제 정정용 감독에게 한번 물어봤었는데, 현장에서 정정용 감독은 이제 말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그냥 주중에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감독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승우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김현석 감독은 다른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좀 이제 일단락을 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승우가 잘하는 후배니까 자신감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이런 사태를 두 감독들은 좀 빠르게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있어서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24라운드 경기 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K리그1은 주중에 25라운드 일정까지 치렀습니다.
2: 네, 주중에 열렸던 경기 서울이 홈에서 부천을 잡고 리그 3연승을 달리면서 2위 전북과 승점을 15점 차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안양은 마테우스 선수의 멀티골로 4연패를 끊고 인천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고요. 광주는 다잡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좀 앞서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역전패를 당하면서 2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지금 K리그 역대 무승 기록이 25경기인데 네. 이제 2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굴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K리그 1 순위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기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3: 네, K리그 1은 38라운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25라운드까지 진행이 됐고 13라운드가 남았습니다. 상당히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온 이름 역시 FC 서울입니다. 승점 53점으로 정말 근래 보기 드문 과거의 전북 현대가 생각날 만큼의 좀 독보적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위 그룹이 상당히 길게 늘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2위 전북, 그다음에 3위 울산, 4위 강원, 5위 제주, 6위 포항, 7위 안양, 8위 인천까지 단승점 5점에 다 묶여 있고요. 네. 그리고 9위 대전, 10위 부천, 11위 김천도 32점부터 27점까지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보면은 2위부터 11위까지는 어떤 연승 몇 번 하면은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앞서 서우정 기자가 말해준 대로 지금 광주가 23경기 연속 무승인데, 그래서 그 현재 광주는 12위고 승점이 1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1위 김천과도 승점 차이가 15점이나 나는 상황입니다.
1: 그렇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2위부터 11위까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라운드 한 라운드가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주말 대진표가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서우정 기자.
2: 네, 29일 토요일에는 두 경기가 열리는데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울산과 김천이 격돌하고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부천과 안양의 경기가 열립니다. 8월 30일 일요일에는 네 경기가 열리는데요.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와 대전이,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 인천과 전북이 맞붙습니다.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가 있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23경기 연속 무승에서 탈출하기 위한 광주가 1위 서울을 상대 도전을 이어갑니다.
1: 그렇습니다. 뭐 순위표대로라면은 강원대 포항의 경기도 눈길이 가고, 또 그리고 이제 최하위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광주와 서울의 대결도 궁금해지는데, 만약에 광주가 서울을 잡아내고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깊잖아요.
3: 대반전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흐름상으로 뭐 광주가 FC 서울을 넘어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지금 승리 DNA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뭐 당장 무승부만 거둬도 다행이라고 보고, 서울이 이렇게 앞서간다고 해서 지금 방심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시즌에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아주 좀 꽤나 높은 확률로 서울이 리드를 잡고 게임을 풀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라운드에 좀 주목해볼 만한 K리그1 경기는 인천 전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천도 인천인데 전북의 정경용 감독이 지금 경기 결과와 경기 내용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순위는 놀랍게도 2위지만 그래도 꽤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현장에서 팬들이 그 응원 걸개를 좀 거꾸로 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상당한 지금 반감을 표출하고 있고, 주중에 김천전에서도 정경용 감독이 경기 후에 원정 이제 팬들 앞으로 다가가서 한동안 좀 이야기를 듣고 네. 이제 뭐 다음 경기 잘하겠다, 반드시 이기겠다, 지금 어떤 경기 내용보다는 오로지 결과를 잡아보겠다, 이런 의지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북의 결과가 2위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이번 라운드에서 흥미롭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서울의 송민규 선수 유럽 이적설이 나오던데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2: 네,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네, 송민규 선수가 포르투갈로 출국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팀은 포르투갈 1부 리그 소속의 나시오날이라는 팀인데요. 과거에 석현준 선수가 뛰었었고, 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고향인 마데이라 섬을 연고라고 있고, 호날두 선수도 그 팀에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송민규 선수가 연봉을 대폭 본인 양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럽 도전을 위해서 그 결단을 내렸고요. FC 서울 구단 그리고 김기동 감독과도 잘 풀고 나서 이제 부천전을 고별전을 치른 뒤로 지금 이제 포르투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뭐 이제 거의 뭐 완료가 되어 간다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K리그 2 상황도 보도록 하죠. 여기는 승격 경쟁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3: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위부터 6위까지 승점 차가 단 8점밖에 나지 않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위는 이정효 감독의 수원 삼성이 승점 44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즌 중엔 2위였지만 다시 지금 1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2위는 서울 이랜드, 그리고 3위는 수원 FC고, 서울 이랜드와 수원 FC는 각각 승점이 41점, 40점입니다. 그리고 4위 대구, 5위 부산, 6위 화성인데, 대구는 39점이고 시즌 내내 1위였던 부산은 최근에 기세가 많이 꺾여서 현재 승점 38점으로 페이스에서 다소 처진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화성이 순위는 6위지만 이 중에서는 가장 반전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지금 차두리 감독과 아이들이 똘똘 뭉쳐서 기대 이상의 승점을 모아가고 있고, 만약에 시즌 후반에 좀 흐름이 붙는다면은 뭐 플레이오프 이상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잘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를 영입하자마자 효과를 봤네요.
2: 네, 팀의 에이스 헤이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급하게 루이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입단 3일 만에 이제 천안 원정에 나섰는데요. 루이스 선수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자신의 수원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넣으면서 1-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루이스 선수에게 투자한 이적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팬들의 반응이 나왔고요. 루이스 선수가 K리그2 득점왕 출신인데 수비에 비해서 공격이 다소 아쉬웠던, 그래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는 수원 팬들이 이 루이스 선수 영입에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K리그2 24라운드 또 어떤 경기들을 주목하면 좋을까 봤더니 지금 시간에도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지금 시간에 일단 두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들어오기 전에 현재 안산 대구가 열리고 있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안산이 1-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대구가 2-1로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두 골을 넣나 봤더니 오늘 이제 K리그 300경기 출정 달성이라는 업적을 세우고 뛰고 있는 세징야 선수가 51분이랑 60분에 두 골을 몰아쳐서 현재 게임을 뒤집은 상황입니다.
1: 네.
3: 그리고 전남과 천안은 현재 전남이 1-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계속해서 K리그 2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대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8월 29일 토요일에는 성남과 서울 이랜드, 경남과 파주, 김포와 수원 삼성, 화성과 충북 청주 경기가 있고요. 8월 30일 일요일에는 수원 FC와 부산, 김해와 용인의 경기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던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고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전작 다 취소되는데 축구장 찾는 분들은 더 뭐 비도 오지만 또 날씨도 덥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날씨 잘 유념해서 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주말 축구와 함께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서호정 기자, 조남기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부여와 보령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존 경북 전남에도 호우특보 남아있는 가운데 강한 비가 이들 지역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원 일부와 충청 이남에 비가 집중되겠고요. 밤까지 수도권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과 충청 이남 최대 80mm 가까이, 또 소나기가 수도권으로 5에서 6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강 상태도 있겠고요. 내일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 내일도 역시 충청과 전북에 최대 80mm 정도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모레도 역시 충청 오남에 시간당 50mm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21에서 26도로 일부 열대야 있는 곳 있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광주 32도 등 25도에서 33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 또 모레까지는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겠습니다. 또한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또 제주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높겠고요. 당분간 달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히말라야 대홍수 이틀 만에 또 다른 홍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에 자연적으로 생긴 대형 호수에서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1: 둑이 무너질 가능성 때문에 구조작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호수에는 물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거로 보여 네팔과 중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험준한 협곡 사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흙탕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상부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아래쪽 대형 호수로 쏟아진 겁니다. 이 호수는 이틀 전 빙하가 붕괴되면서 물길이 막혀 만들어진 자연댐입니다. 네팔 경찰이 오늘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에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강 수위가 상승했다는 네팔 라수와 지역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0: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도 오늘 오전 자연댐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1: 자연댐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0: 자연댐은 눈사태 전부터 이미 25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측 국경 검문소와 약 1100m의 고도차가 있어 붕괴된다면 순식간에 물이 저지대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30일까지 약 3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자연댐으로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며 중국 측 국경 검문소가 있던 르카쩌시로의 통행증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2: 이틀 전 진흙과 바위가 섞인 토성류는 불과 7분 만에 중국 국경 검문소를 덮쳤습니다. 평균 시속 170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가 토성류의 위력을 더 키웠고 앞길에 있는 모든 걸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 세 개의 지붕에서 쏟아진 급류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보테코시강의 다리들이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수십 톤은 될 법한 집채만한 바위도 힘없이 물살에 굴러갑니다. 강변에 있던 집들은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물결, 거기에 함께 쏟아져 내린 진흙과 바위, 토성류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중국 티벳 자치구 국경 검문소를 덮칠 당시 물살은 시속 100km를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1: 홍수가 지롱 국경 검문소까지 이동하는 데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약 20km를 7분 만에 이동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3: 빙하가 붕괴된 걸로 추정되는 지점부터 검문소까지는 약 20km. 이 거리를 7분 만에 도달하려면 물살의 속도는 시속 약 171km입니다. 2011년 16명이 사망했던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도 토사와 바위 등이 시속 60km 정도 속도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4: 보통 빠를 때는 60km,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도
1: 국립 산림과학원 박사입니다.
4: 내려왔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20에서 40 정도의 속도로 내려오고요.
3: 지난해 스위스에서도 알프스 산사태로 마을 하나가 토사와 암석으로 대부분 매몰됐습니다.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과학자들은 이번과 같은 재앙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2: 대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540명이 넘고 실종자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150km나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도 시신 7구가 발견돼 이번 대홍수의 위력을 방증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5: 토성류가 휩쓸고 간 강변 마을. 두껍게 쌓인 진흙 더미로 마을 전체가 마치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참혹하게 부서진 주택들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 당시에 바위 마치 큰 바위가 물에 떨어졌을 때 강도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큰 바위가 물에 떨어지면 구멍이 생길 만큼의 위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5: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5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 제 형제를 제발 구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벌써 사흘 동안이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5: 외국인 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자국민으로 집계된 인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힌두교 성지를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1: 여행사 관계자들이 문자가 올 것이다. 실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인 실종자 친척입니다.
5: 피해 지역에서 150km나 떨어진 인도 북부 강가에서도 이번 대홍수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인도까지 떠내려갈 정도로 대홍수의 급류는 위력적이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2: 네팔 누아코트의 마을에 있던 시장은 거대한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맨손으로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를 찾다가 또 홍수가 온다는 소식에 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대홍수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마을 상황을 김기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6: 큰 길을 따라

0: 따라 상점 70여 곳이 들어서 있던 노아코트의 둥개 바자르. 사람과 물건으로 붐비던 시장은 온통 회색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시장 입구의 은행에는 아직 진흙이 가득하고 현지 행정사무소 건물은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채소 가게를 운영하던 사시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가게를 찾아왔지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1: 자동차 한 대와 오토바이 두 대, 채소 가게까지 모두 홍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0: 또 다른 상인은 건물 2층에서 맨손으로 힘겹게 진흙을 걷어냅니다.
2: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뚫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뻘처럼 빠지는 진흙 때문에 복구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0: 갑자기 달리는 사람들. 댐이 또다시 범람했다는 소식에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구조대원들까지 수색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1: 작업 중이었는데 상류에서 또 홍수가 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와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인명구조대장의 말입니다.
0: 긴장감이 감도는 군 헬기장. 헬기는 고립 지역에서 구조한 주민들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릅니다. 한국 업체의 발전소 터널 공사장에서 탈출한 인부들도 가까스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1: 터널 안에서 일하고 있어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업체 공사장 인부입니다.
0: 가족을 잃은 주민들이 가득합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남은 기타 우짜이 씨는 5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1: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아들은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라수와 주민입니다.
0: 이 지역에서 오늘 아침까지 모두 900명이 구출됐습니다. 네팔 누아코트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3: 실종자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 72시간이 내일 정오쯤 끝납니다. 생족 같은 진흙밭에서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구조작업을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진흙을 뒤집어쓴 남성들이 구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됐던 작업자들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진흙구덩이에선 걷는 것보다 아예 미끄러지는 게 더 빠릅니다. 도로가 끊겨 고립된 마을엔 헬기로 구조대가 투입됐습니다. 재난재해에서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온통 피해 현장을 뒤덮은 진흙 때문에 수색과 구조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현장에 투입돼도 치워야 할 토사의 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마을을 강타한 홍수에 실종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수색 작업도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잔해 밑에 있을 수도, 홍수에 휩쓸려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 경찰입니다.
4: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보단 막막함이 더 큽니다.
1: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쌀과 옥수수, 찻집까지 모두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이웃 하나만 남았습니다. 대홍수 피해 주민입니다.
4: 유니세프는 이번 대홍수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가 1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3: 이번 대홍수의 원인과 경위를 분석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암석과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암빙 사태였고 이게 대홍수로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김세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5: 네팔 대홍수 원인과 관련해 이런 영상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빙하호가 범람했다거나 계곡에 인식댐이 만들어졌다 터지면서 홍수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 지질조사국과 중국과학원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홍수의 시작은 암석과 빙하가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리는 대규모 암빙 사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암빙 사태가 발생한 해발 고도 7,200m의 랑탕 리룽산을 AI 그래픽으로 구현했습니다. 암석과 빙하 붕괴가 시작된 곳은 고도 5,200m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반엔 산비탈을 따라 엄청난 속도로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바닥과 절벽에 계속 충돌합니다. 돌과 자갈, 얼음 조각으로 부서지는 동안 충격과 마찰로 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얼음이 빠르게 녹게 됩니다. 처음엔 암석과 얼음이 줄을

0: 이었지만 점차 물의 양이 늘면서 흐름이 빨라졌고 특히 V자 계곡에 들어서면서 벽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주변의 모래, 진흙까지 끌어들이며 강력한 토성류로 변해 대홍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암빙 사태가 난 곳과 가장 가까웠던 지룡 검문소 영상을 보면 뿌연 흙먼지가 날립니다. 대홍수가 덮쳤다기보단 암석과 토성류가 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주변 퇴적물과 물을 휩쓸어가며 걸쭉한 진흙물로 바뀌고 하류로 갈수록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홍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5년 전 인도 차몰리 홍수 때와도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2,690만 세제곱미터의 암석과 빙하가 붕괴됐는데 그중 20%였던 빙하는 49억 리터의 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이번 대홍수는 깊숙한 산악지대에서 발생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 영상이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이 영상들엔 삶과 죽음이 찰나에 갈리는 재앙과 마주한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사람들. 잠시 뒤 산 위에서 밀려내려온 급류가 대형 건물은 물론 이 일대를 순식간에 집어삼킵니다. 버스들이 세워져 있던 주차장과 건물들도 힘없이 무너지며 급류에 휩쓸려갑니다. 대홍수의 엄청난 위력이 CCTV에 그대로 담겼다면 SNS로 확산한 영상들에는 주민들의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3: 피해 도망쳐.
2: 맹렬한 기세로 마을로 들이치는 급류. 다리도 무너뜨리며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자 주민들은 온 힘을 다해 달아납니다. 때마침 강가를 지나던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재앙의 현장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노동자가 찍은 이 영상은 이미 수천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거로 전해집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이렇게 SNS 등을 타고 거의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참사 현장의 비극에 안타까워했고 각국은 잇따라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4: I extend my deepest condolences.
3: 희생자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연대하겠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2: 대홍수가 휩쓸고 간 비극의 현장. 국제사회는 이제 구조 영상을 공유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0: 비공식 실종자까지 감안하면 이번 대홍수로 인한 최종 인명피해 규모는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시내 병원에는 애타게 가족을 찾는 이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카트만두 현지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전합니다.
5: 네팔 카트만두 시내의 한 병원.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혹시나 병원으로 이송됐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찾아온 겁니다. 실종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명단은 이미 빼곡하게 찾습니다.
3: 홍수 나고 나서 아들이 연락이 안 돼요. 컨테이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물건 싣고 있다는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5: 병원 곳곳에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아직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초조하고 애가 탑니다.
3: 다른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기대하고 있습니다. 2, 3일 있다가 올 것 같아요. 실종자 가족입니다.
5: 이 병원 외벽에는 신원 미상의 사망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행방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이미 만실입니다. 헬기와 앰뷸런스로 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만 수십 명이 넘습니다. 실종자가 최대 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더해 2차 홍수의 우려가 가족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0: 이렇게 실종자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지만 현지 사정으로 구조나 수색 작업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네팔 현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승준 특파원,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 소식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5: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의 소재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오늘 새벽 이곳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활동의 주안점은 실종자 수색이

0: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전에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위해 헬기를 임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네팔 군 당국이 2차 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운항을 허가하지 않아서 헬기들이 피해 현장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카트만두 공항에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신속 대응팀이 네팔 당국에 조속히 헬기 운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팔 당국의 구조 작업도 상황이 비슷한 걸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2차 홍수 등으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네팔 당국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은 트리슐리 수력발전소입니다. 트리슐리 강에는 10개의 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의 터널 안에 약 100명 정도가 갇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팔군 대변인은 오늘 헬기 2대를 투입했지만 터널 입구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1: 전해드린 것처럼 2차 홍수 우려 등으로 현지에 있는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고 현장에 고립됐던 마지막 우리 국민 한 명은 안전지역으로 이동한 가운데 정부는 군 수송기 투입 등도 네팔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2: 어젯밤 카트만두에 도착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숨 돌릴 틈도 없이 수색 장비부터 차량에 옮겨 싣습니다. 신속대응팀과 기업들은 헬기 6대를 빌렸고 오늘 오전 사고 현장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팔 군 당국이 2차 대홍수 가능성을 우려해 운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관 5명이 포함된 신속대응팀 6명은 헬기에 오른 상태에서 허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운항 허가를 받자마자 저공 비행을 통해 연락 두절된 9명을 찾기 위한 1차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지형이 워낙 험해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입니다. 사고 현장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도 대사관 직원과 함께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서 안전지역으로 대피한 9명과 함께 곧 카트만두로 이동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3: 한국인 한 명이 사고 지역인 라수와에서 헬기로 여기 누아코트로 이송됐습니다.
2: 외교부는 현지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공석이던 주 네팔 대사에 박재경 짐바브웨 대사를 즉각 임명했고 박 대사는 이번 주말 네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구조대 추가 파견과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 의사도 네팔 측에 밝혔는데 네팔 정부가 수용할 경우 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투입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1: 우리 기업들의 공사 현장은 V자 협곡으로 평소에도 유속이 매우 빠른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발 홍수에 대한 경고가 이미 있었고 현장을 살핀 보고서에도 지형상 위험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4: 거센 물살이 덮쳐 건물들이 통째로 쓸려나간 곳에서 약 30km 아래쪽에 우리 기업들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양쪽 산비탈이 가파르고 강폭이 50m 안팎으로 좁은 지형. 이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홍수 관련 경고가 나왔습니다. 발전소 투자를 이끈 아시아개발은행이 착공 다음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질 빙하로 인한 돌발 홍수 위험이 있다며 경보 체계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설치된 센서는 물이 센서 위치까지 올라오면 경보를 울리는 방식인데 돌발 홍수일 경우 센서 자체가 떠내려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5: 쓰나미 이상의 그 파괴력을 가져요. 그 효과적인 센서들을 가지고
6: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5: 어떻게 예보를 할지 요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4: 올해 보고서에선 기후변화에 더 주목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지적을 받은 후 경보체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의 파괴력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사무동과 숙소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1: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는데 극한 호우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세음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연일 이어지던 폭염도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에선 소나기가 지나면서 시민들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8: 우산을 갖고 나올지 말지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는데 여의도 딱 나오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더라고요.
7: 충청과 남부지방으론 강한 비구름이 통과했습니다. 세종시 고우면에는 시간당 80mm 극한 호우가 쏟아져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되는 등 최대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과 동쪽 고기압 흐름이 맞물려 한반도 방향으로 수증기가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집니다. 토요일엔 저기압이 통과하며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립니다. 일요일엔 빗줄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저기압이 지난 뒤 건조한 공기가 덥고 습한 공기와 맞부딪히며 폭 좁고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호우도 예고됐습니다. 남쪽 먼바다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열대요란도 변수입니다.
9: 열대요란이 발달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요. 비구름의 정체성이 강화돼 비의 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7: 이 경우 지난 거제 폭우처럼 강한 비구름이 장시간 한 지역에 정체하며 극한 호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주말을 지나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 침수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1: 이번 주 초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KBS가 위성으로 확인해 보니 일부 농경지와 저지대에서 대규모 침수가 확인됐습니다. 조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 구름 사이로 누렇게 색이 변한 압록강이 보입니다. 강물은 강둑까지 차올랐습니다. 북한 신의주에 14시간 동안 333mm라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그 이튿날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와 미화도 온실농장 일부도 물에 잠겼고 정유시설인 피연군의 봉화학공장도 주변 농경지까지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전파를 활용해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SAR 위성으로 살펴보니 폭우가 내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곳곳에서 짙은 보라색의 침수구역이 확인됩니다. 침수 피해 면적은 최소 680헥타르, 축구장 950개 넓이로 추산됩니다.
11: 압록강이 범람했으라기보다는요.
6: 장성학 한국 우주 안보 연구소 전문위원입니다.
11: 잠기면서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10: 북한은 2024년 7월 폭우에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뒤 민심 악화를 우려해 홍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비 피해를 제대로 막진 못했습니다. 침수된 온실농장은 사나흘이 지나도록 물이 빠지지 않았고 공군 비행장은 뻘밭으로 변해 재 기능을 할지 의문입니다.
12: 상수도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6: 정은희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입니다.
12: 홍수 관련된 시설들, 도시 기반 시설들이 아직은 여전히 많이.
10: 북한은 폭우 당시 라디오로 호우 경보를 내보냈지만 비 피해에 대해선 지금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대법관 후보자 한 명을 다시 재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한 후보자 2명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4: 청와대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재청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재청한 지 열흘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15: 현재 상태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6: 청와대
15: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않으므로
15: 대법원장에게 다시 재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4: 가장 먼저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재청이었다며 재청권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15: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14: 법원 행정처가 손 후보자 재청 직전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 백지화를 타진한 점도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후보자 자체로도 남성 위주의 대법관 구성 등 다양화 측면에서

0: 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에게 후보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하게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 추천위가 선정한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판사 중에서 재청하란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재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청와대 결정이 나온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후속 절차를 검토해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2: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요구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재청 논란 이후 열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3: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이 검토할 후속 절차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기존 추천위가 추린 후보 3명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재청하는 방안입니다. 청와대도 기존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하게 재재청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자를 최종 재청한 순간 나머지 3명의 후보 자격도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법원 조직법상 후보 추천위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하도록 해 추천위도 다시 꾸려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4: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찰이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이어지자 다음 달 6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이 금지되고 행사도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내년 43조 3천억 원으로 53.5% 확대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첨단 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30만 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인공지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두의 AI 사업을 이끌어갈 기관들로 SKT와 카카오, KT 세 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조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가 상승에 힘입어 27%대 기금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 삶에 꽃과 나무가 없다면 생각만 해도 삭막하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에 눈이 즐겁고 초록이 가득한 숲을 보면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그런데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유리 교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서 생물학자로 진로를 바꿔 20년 동안 식물을 연구해왔는데요. 한 자리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서도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살피고 빛과 물을 찾아서 움직이고 때로는 비워내고 털어내고 멈출 줄도 아는 식물. 닥쳐온 위기에도 묵묵히 견디며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식물에게서 배우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이유리 교수 지금 만나봅니다.

0: 네, 이유리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이유리입니다.
0: 네. 아, 교수님 정말 올여름 너무너무 뜨거웠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이게 날이 이렇게 뜨거우면 식물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사람보다는 좀 잘 견딜까요?
1: 사람이랑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더우면 땀 뻘뻘 흘리잖아요. 네. 근데 땀을 흘리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몸에 있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식물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식물도 땀을 흘려서요. 네, 기공을 통해서 물을 배출을 하면서 그 증산작용을 통해서 몸에 체온을 낮추는 일들을 좀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일들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차이점은 우리는 이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더우면 뭐 손으로 부채질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에어컨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식물은 그렇게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뭔가 그것을 버티기 위한 일들도 해나갑니다. 그래서 뭐 지면으로부터 자기의 잎의 구조를 좀 띄어내서 거리를 좀 두는 일도 하고요. 아니면 잎의 방향을 좀 틀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열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일들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고 밖에서 서서 하루 종일 있으라고 그러면 잘 못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무언가를 식물이 해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0: 살려고 애쓰네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저는 교수님 이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이시라고 그런 직장까지 다니다가 뒤늦게 생물학을 공부해서 지금 교수님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죠.
1: 예. 네, 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이제 회사 생활을 먼저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다가.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재미있게 일도 하고 또 공부도 좀 하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면서 이제 독학사 시험을 통해서 그 대학 검정고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학사학위도 받고 또 뭐 창업 같은 것들 해본 적도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컴퓨터 강사 같은 것들을 해보기도 하면서 나름 이제 재미있게 지내기는 했었어요.
0: 그럼 대학 학력도 독학으로
1: 예, 맞습니다.
0: 따내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학은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1: 프로그램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재미있었어요. 네. 그런데 뭔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데 바쁘게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게 저는 좀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끝난 걸로 예. 완성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뭔가 안에가 좀 텅 빈 것 같은 거 공허감이 되게 컸고 네. 그거를 뭔가를 좀 채우고 싶다는 갈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0: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밤새야 되고
1: 맞습니다.
0: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들었어요.
1: 그래서 네. 거의 많이 밤샜던 것 같아요. 많이 밤새면서 일하고.
0: 예.
1: 그래서 그런 것을 근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았는데 나름 즐기면서 일을 하긴 했는데
0: 예.
1: 그냥 무언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왜 생물학이었나요? 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왠지 취직도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생물학과는 좀 거기에 비해서는 뭐 취업이나 이렇게 먹고 사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불리할 것도 같은데.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저희 사장님한테 제가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했더니 사실은 다들 말리셨어요. 굶어 죽는다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 나이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바꾸냐 그것도 생물학으로 가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0: 네.
1: 이제 제가 무언가를 답을 찾아서 무언가 진리를 찾아서 가는 어떤 그런 쪽을 해야 마음의 공허함이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좀 주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 동생도 사실은 생물학과였고요. 그래서 주변 영향도 좀 있었고 제가 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서 생명의 신비 자체는 신비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어쩌면 그런 생명의 신비를 찾아서 답을 찾아서 공부하는 과정들이 나한테 맞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0: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되셨잖아요. 그렇게 뒤늦게 하셔가지고
1: 네.
0: 이제 고려대 생물학과에 편입을 하셨더라고요. 들어가서는 정말 도서관에서 살림을 차리다.

0: 그래서 이제 예습을 열심히 했는데 예습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책 챕터 하나를 예습을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 투성이니까 그걸 위해서 책을 한두 권씩 더 봤어야 됐고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거의 도서관에서 파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1: 네. 재미도 있었나 봐요.
0: 아, 근데 재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했고 재미있었고 예. 제가 이제 집이 이제 본가가 서울인데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하철 타고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끊기기 전에. 그래서 근데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결국은 이제 그 고대 앞에 그 고시원에 방을 잡고서 아예 거기서 예. 공부하면서 한 2년은 진짜 고시생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거의 살림을 차린 거예요. 진짜로. 잠은 잠깐 고시원 가서 자고 살짝 자고 네, 다시 맞아요. 도서관 와서 또 공부하고 강의실 가고. 야, 근데 생물학도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식물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따로 있으셨나요?
0: 보통 수업 시간에 받았던 어떤 그런 계기들이 조금 누적돼서 나타난 네. 결과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4학년 때 식물 생리 수업에서 받았던 과제였어요. 이제 과제 제목이 딱 이랬어요. 식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논하시오. 처음에는 간단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식물이 언제 살고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하는 거 그냥 기술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여다볼수록 과제를 쓸수록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식물의 뭐 무슨 청진기를 심장박동을 재서 죽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도 왜 사람이 잠깐 멈췄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30초 후에 다시 깨나면 살았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식물은 30초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3개월은 버텨도 다시 살면 살았다고 해야 되나? 3개월 갖고도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막 몇백 년씩 잠들어 있는 씨앗이 다시 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 그 이제 조금 식물에 대한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식물의 삶과 죽음에 대해 논하라 철학적인 느낌도 나는
0: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그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계가 좀 불분명하고
1: 네.
0: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식물을 한 개체라고 볼 것인지 어떤 징후가 있어야 살았다고 볼 것인지 하는 경계를 정하는 문제라서
1: 네.
0: 아직도 여전히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1: 그 교수님이 포스텍 대학원에서도 공부하시고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도 연구를 하셨는데 식물의 신호 전달이 또 주요 관심 분야이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 안에서 이제 여기 여의도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여기
1: 네.
0: KBS잖아요. KBS가 식물의 핵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1: 네.
0: 식물의 크기가 여의도만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사람만하다고 보시면요. 저기 저 여의도 끝에 있는 순환도로에서 무언가 일이 발생을 해요.
1: 네.
0: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일이 이 KBS 홀까지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 네.
0: 근데 그 사람이 여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어떻게 찾아올까? 그 부분이 사실은 신호 전달 과정에 있어서 맹점인 부분이거든요.
1: 예.
0: 얘가 눈 없이 여기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무언가 신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간에 관련된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하고
1: 예.
0: 있고요. 실제로 배달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1: 네.
0: 그 앞에, 그 도로 앞에 있는 애가 무언가 이제 물질을 거기에서 전달을 해야 돼.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1: 예.
0: 근데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 아.
0: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타기만 하면 이쪽으로 전달이 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그런 길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다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뿐만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와야 되는 애가 그 도로 여의도 사방에 있잖아요. 사방에 있는 애가 다 이 KBS를 찾아오려고 한다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많고 복잡해야 되겠죠.
1: 네.
0: 그러면 도대체 그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조절되고 어떻게 만들어졌 다가 그 길을 어떻게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 저는 사람의 인체가 엄청 신비하잖아요. 또 식물도 물론 생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지만 사람만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간단하지 않은 문제 같아요.
0: 근데 세포의 수준에서는 같은 복잡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만큼 무슨 막 기관

0: 사람들이 엄청 사람은 사실 발달돼 있고 또 뇌가 뇌신경이 발달돼 있고 막 분화가 엄청 발달돼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움직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식물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세포 단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신호를 전달하고 해야 되는 일들은 동식물과 동일하게 사실은 네. 그 활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유지 그 어떤 생명체의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복잡도로 예. 식물도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서울대 교수가 되기 전에는 식물의 노화와 수명을 또 연구하는 또 연구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연구를 하는 거고 사람의 노화하고도 조금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있는지요?
0: 식물 제가 이제 그러니까 로잔에서 박사하고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먼저 있었던 것이 식물 노화 수명 연구단이라고 하는 이제 연구단이었습니다. 그 연구단에서는 식물이 식물의 수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었고 주로는 1년생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1년생 식물의 경우 한 해 살이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열매의 숙성과도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벼가 이제 거의 열매가 쌀알이 맺히는 그 시기가 되면 식물도 사실은 죽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 맞물려 있는 현상인데요. 식물의 죽음을 조금 더 늦추거나 빠르게 하면 열매의 생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과도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열매가 숙성하는 과정 동안에 만약에 조금 더 얘가 조금 더 푸릇푸릇하게 존재할 수 있다면 영양분들을 더 열매에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을 거라서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기초적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수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기초연구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생산성과도 굉장히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식물을 지금 이제 연구하시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들보다 공부는 늦게 시작하셨지만 훨씬 늦게 시작하셨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식물에게서 배운 거 연구한 것들을 책으로 교수님께서 내셨는데 사실은 인간이 식물한테 많이 의존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0: 네. 사실은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식물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잖아요. 이제 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식물에게 의존적이기도 한 것도 굉장히 그 한 단면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제 뭐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먹는 것들이 있죠. 사실 커피, 이제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네. 커피 한 잔 마셔야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에 존재하는 카페인이 사실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방어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잎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어떤 열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어떤 방어물질인데 우리가 그 씁쓸한 맛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 각성 효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키우면서 활용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식물의 것을 가져다 쓴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네.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아 식물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번식을 유도하고 있다라고도 사실은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그 방어물질이 인간이 좋아하게 되면서 커피를 이제 대량으로 재배를 하게 되고 근데 우리는 왜 식물은 한 자리에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고.
0: 네,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냥 보면 식물은 보통 이제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외도 있어요. 그래서 미모사 같은 식물의 잎은 그러니까 우리가 딱 손으로 건드리면 작은 잎들이 빠르게 이렇게 접어지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리주옥 같은 거는 이제 곤충이 잎 안쪽에 감각모를 딱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순간에 입을 닫아서 곤충을 이렇게 잡아 붙잡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식물이 아주 빠르지 않게 움직이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눈에는 멈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방법과 그 시간의 타임을 조금 더 길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식물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동물이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간다고 했을 때 동물의 움직임은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건데요. 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는 몸이 이제 한 곳에 있다 보니까 몸 전체가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그곳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는, 그러니까 몸의 이제 주된 부분들은 한 곳에 멈춰져 있지만 뿌리라던가 잎이라던가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자라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곳에 가는 거죠.
1: 이동의 방식이 성장이군요.
0: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좀 깁니다.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굉장히 길어서 네. 우리가 타임랩스 같은 경우로 좀 길게 찍어서 그걸 빠르게 돌려보면 사실은 이게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1: 맞아요.
0: 뿌리가 뻗어나가는 걸 보면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나선형으로 돌기도 하면서 자기가 가야 될 곳을 가기도 하고요. 잎이나 꽃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과 밤에 따라서 각도 같은 것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걔가 성장을 해서 뻗어나갑니다.
1: 네.
0: 그리고 흔히 보는 덩굴송 같은 것들, 그것들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기가 잡고 나갈 애들을 좀 찾고요. 그랬다가 누군가를 딱 발견하기만 하면 굉장히 그 좁은 각도로 감아 올라가거든요. 이제 예. 그런 것이 사실은 이제 식물의 입장에서 보는 어떤 운동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가끔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0: 맞아요.
1: 뭐 24시간 1년을 촬영해서 그걸 막 고속으로 돌려주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가만히 있는 게 아니네.
0: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그냥 봤을 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간대에서 열심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유리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식물이 소리를 듣고 서로 신호도 주고 받는다. 이게 실제로 식물이 소리를 감지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이제 뭐 귀도 없고 뇌도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을 감상하듯이 듣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얘가 모차르트를 좋아해 아니면 헤비메탈을 좋아해 이런 말을 논할 수도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만드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 감지한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생리학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면에서는 듣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얘가 정말 소리를 들을까? 그래서 보통 이제 벌이 오잖아요.
1: 네.
0: 벌이 오면 얘가 이제 그 꿀을 막 만들어내는데 얘가 혹시 벌이 오는 걸 벌이 오는 날개지 진동 소리 있죠. 윙윙윙.
1: 네.
0: 그 소리를 혹시 듣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해서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벌이 오는 게 아니라 벌은 없이 벌이 내는 소리만 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꿀의 당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했고요. 또 한 가지는
1: 저는 그 날개짓을 느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0: 네, 근데
1: 소리만 들려줬는데도
0: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느끼는 거죠.
1: 예예. 예.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샐러리 같은 거 먹을 때 아삭아삭 소리 나잖아요.
1: 네.
0: 근데 얘가 똑같이 애벌레가 식물을 먹을 때도 아삭아삭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의 반응이 애벌레가 내는 그 아삭아삭하는 소리들을 가지고서도 반응을 보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식물을 뜯어먹는 작용은 없고요. 소리만 들려줬어요.
1: 네.
0: 그랬더니 실제로 방어물질을 그러니까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얘가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근데 그 소리를 구별도 하는 거죠. 반가운 소리인지 벌의 날개의 반가운 소리인지 나를 뜯어먹는 애벌레의 소리인지를 구별해서 어떨 때는 당도를 높이고 어떨 때는 방어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보면 얘가 확실히 소리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1: 예.
0: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교수님이 이제 책에서 식물에서 배운 삶의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덜어냄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0: 식물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보죠. 때가 되면 잎도 떨궈내고 꽃이나 열매들을 많이 떨어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굉장히 일상처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벚꽃이 봄에 막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요.
1: 네.
0: 이제 우리가 즐기는 현상 중에도 하나인데요. 그렇게 미련 없이 어느 시점인가 불필요하게 된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떨궈내는 어떤 덜어내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흥미로운 점은 그 덜어내는 그 조직, 그러니까 덜어내기, 그러니까 떨어뜨려내기 위한 조직이 굉장히 특별한 조직인데요. 그것을 얘가 언제 만드냐면 잎을 처음 만들 때부터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내가 잎이 필요해, 잎이 필요해서 내가 잎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시점부터

0: 사실은 내가 얘를 어느 순간인간 보내야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 그 생명 과정 안에 그것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무엇을 버렸나, 그러니까 무엇을 버렸나 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보냈냐 하는 관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식물들이 이제 잎을 떨궈내지만 사실은 얘가 남겨두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다시 싹을 틔울 에너지나 가능성 어떤 이런 것들을 몸에다 축적해서 남겨내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떨궈내는 건데 그러한 떨궈냄이 단순히 이제 상실이나 포기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준비이다. 비유 자리를 비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사는 방식들을 조금 더 돌아보게 하는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1: 네. 덩굴 식물은 다른 식물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함께 살아가잖아요. 이 덩굴 식물이나 숲을 보면서 인간관계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흔히 우리가 혼자서 다 잘하고 혼자서 잘 해내가는 것들을 굉장히 격려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일에는 굉장히 조금 저하게 되기도 하고요.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덩굴 식물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바꿔 먹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얘 혼자 잘 못 자라죠. 혼자를 잘 못 자라서 뭔가를 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단단한 벽이 필요하건 벽이거나 아니면 나무나 바위와 같은 것들을 이제 붙잡고서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이 정말 나는 이것밖에 못 가지고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굉장히 잘 살아가고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하나의 몫을 이제 해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혼자만이 사는 것만이 어떤 미덕이다가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 또한 그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숲을 보면서도 한없이 경쟁만을 해서 굉장히 높은 식물만 가득하게 있는 숲이 과연 건강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고 비켜주었을 때야 햇빛도 아래까지 더 들어갈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야 사실은 여러 층층의 것들이 같이 어울려 살아야 숲이 건강하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역시도 조금은 그러니까 나만 혼자 잘 해야지라기보다는 어떤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결국은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닐까 하는 삶의 방식들을 좀 돌아보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1: 네. 바오밤 나무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나무 중에 제일 거대한 나무고 나이도 많은 나무잖아요. 저희
0: 네,
1: 신민식 작가님, 바오밥 작가님도 나오셨었는데 바오밥을 통해서 발견한 삶의 지혜랄까요? 어떤 게 있으신지요?
0: 아마 어린 왕자 읽으신 분들은 네. 다 바오밤 나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죠? 그 저 어린 왕자의 행성을 다 그 뒤덮는 어떤 골칫거리로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크고 거대한 나무가 사실은 굉장히 느린 나무라는 점이 저는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얘가 그렇게 커다랗게 자라지만 사실은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자라서 그만큼 커다란 몸체를 잃었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느리지만 자기의 속도로 그 환경에서 맞는 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란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느린 쪽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 중에 좀 유독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는 학생들이 좀 3명 정도 있었는데 네. 제가 그중에 가장 느려가지고 느린 부족 족장으로 불렸거든요.
1: 느린 부족의 네. 족장님.
0: 네. 아. 그래서 좀 많이 느리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네. 문제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바오밤 나무를 보면서 조금 예. 생각해보고 위로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오랫동안 이제 식물을 연구한 학자로서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뭔가 좀 식물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좀 가장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양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봤던 세상들은

0: 뭐 1과 0이거나 정답이 있고 오류가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명확한 세계였다면 식물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뭔가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각자의 향기도 다른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방식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런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쟁이고 누가 1등이고 굉장히 서열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식물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나여도 괜찮다, 내가 내 속도여도 괜찮다라는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네. 많이 남습니다.
1: 그러네요. 요즘 그냥 내 거 아니면 다 틀렸다고 하는 세상에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서울대 생명과학부 이유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과 모레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누그러지겠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저기압이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소강상태에 부은 것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 강원 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20에서 80, 경기 남부 10에서 60,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제주도는 5에서 40mm입니다. 돌풍감기 천둥 번개 치는 것이 있겠고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글피까지 내렸다 그쳤다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24도, 서울 광주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3도, 광주 부산 울산 32도, 대구 31도, 서울 인천 대전 30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모레까지 동해안에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4도, 습도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중국과 네팔의 국경 지역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현재까지 38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대홍수 여파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홍수 참사로 희생된 시신들이 피해 지역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인도 내 강 하류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과 인접한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당국은 주내 마하라지 간지 지역과 쿠시나가르 지역의 간다크 강에서 시신 총 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시나가르 지역에서도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기 위해 인상착의 정보 등을 네팔 측에 공유하고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돼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오늘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대피한 우리 국민 9명과 함께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의할 점이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 특별검사부 후보자들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후보자는 모두 10명으로 대통령은 이 특검의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충북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의 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승휘입니다.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며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의 경찰관. 결국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되고 체포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었죠. 그러다가 통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허위 종결로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어쩌면 무사히 귀가할 수도 있었던 실종자들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유가족들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분노와 억울함으로 온전한 애도의 시간마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권리조차 빼앗긴 이들을 향한 도리와 예의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씁쓸한 소식을 비롯한 오늘의 화제의 뉴스들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알아보죠. 정보와 음악이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8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마룬5의 노래 She Will Be Loved.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리죠.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팔과 중국 국경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아마 뉴스 보시고 너무들 놀라셨을 거예요. 절대 네. 순식간에 물이 밀어닥칠 수 있나 싶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이틀 만에 또다시 댐이 붕괴됐어요.
1: 네. A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티벳 자치구 쪽에서 또다시 댐이 붕괴됐다는 정보가 네팔 당국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팔 경찰에서는 구조대원과 보안요원들에게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긴급 지시했고요. 추가 피해에 대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구조 구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네. 또 네팔 북부 라소아 지역에서 진행되던 헬기 구조 작전도 일시 중단이 됐고요. 주민들도 언덕 위 등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0: 일단은 정말 다행히도 수력발전소 건설

0: 현장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안전한 네. 지역으로 이송이 됐고 그렇지만 이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의 소재는 아직까지도 또 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1: 네. 그래서 외교부에서 임시 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1명 및 대사관 직원 1명도 오늘 오후에 네팔 군헬기로 안전 지역으로 이송됐다.
0: 그렇군요.
1: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10명은 급류가 휩쓸고 갈 당시에 예. 비교적 지대가 높은 발전소에 있었던 10명이고요.
0: 그렇죠. 예.
1: 그렇죠. 이분들은 구조가 된 거지만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숙소와 사무실로 쓰던 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산속으로 대피했을 가능성 등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합동신속대응팀은 전날 밤에 현지에 도착해서 이날부터 본격적인 수색 구조 지원에 들어갔는데 현재 실제 수색 작업은 네팔 군과 경찰이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신속 대응팀은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네팔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사고 지역이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험준한
0: 그렇더라고요.
1: 히말라야 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육로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0: 일단 추가적인 뭐 인명피해 없어야 될 텐데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1: 그렇죠.
0: 신속한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까?
1: 이 어제 오후에 출국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서는 홍콩을 거쳐서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11시간여 만에 도착을 했고요. 정부와 기업들이 각각 3대씩 모두 6대의 헬기를 확보해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는데 이륙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2차 대홍수 가능성과 또 험준한 현장 여건 탓에 네팔 당국이 이 사설 헬기 운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석이었던 주 네팔 대사의 박재경 주 짐바브웨 대사를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이 신임 대사가 부임을 하면 네팔 당국과의 협조는 물론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0: 그리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야기.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제주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 결국은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어요.
1: 네. 그동안 이 경찰관 부경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부경장은 실종자와 내가 직접 통화했고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신사 통화 기록 아니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시를 했더니 최근 조사에서는 실종자가 통화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그래서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가 나오자 이런 사실을 시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란 씨 사건은 물론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실제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경찰관이 가족과 상급자에게 실종자는 무사하고 위치를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설명을 한 뒤에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앞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번 일을 좀 파헤치고 네. 수사를 해야 될 텐데 뭘 좀 집중적으로 밝혀야 될까요?
1: 이건 저도 궁금하고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 있죠. 왜 이런 거짓말을
0: 글쎄 말이에요.
1: 네, 굳이 네. 했느냐. 이렇게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게 단순히 업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0: 네네.
1: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을 해서 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그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뒤에 이 경찰관이 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부경장이. 그래서 경찰은 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면서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음 주에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또 사건 경위를 보다 자세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0: 그리고 주차 빌런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종종 계실 거예요.
1: 네.
0: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서 통행을 방해하는. 저는 이게 지금까지 그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
1: 맞습니다.
0: 이제 이걸 처벌을 할 수 있게 좀 대폭 강화된다고요.
1: 이게 종종 뉴스에 많이 보셨다시피 좀 뭐 네. 주차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 불만을
0: 보복으로
1: 갖고 보복으로 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0: 아파트 출입 게이트에 딱
1: 완전히 막는 거죠. 네. 그런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부터는 이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부설 주차장 아니면 민간 노회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 이렇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한 처벌 대상이 드디어 됐습니다.
0: 네네.
1: 과태료가 크게 강화가 됐는데 한 번 위반을 하면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제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고의로 출입구를 막아서 주민이나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를 하면 강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0: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네. 주민들이 안 불편하려면 이걸 얼른 쳐줘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차량을 강제로 옮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 네. 곧바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 먼저 주차장 관리자가 운전자에게 차량을 빨리 이동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요.
0: 일단 권고부터.
1: 그렇죠. 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 해당 지자체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요. 이후에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뿐만이 아니고 공공 무료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분들 있잖아요.
0: 아, 있어요.
1: 예. 이런 차량에게도 그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공영 주차장에 텐트를 치거나 취사하고 뭐 야영을 하는 행위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0: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는 마동석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참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네. 시원하게 봤었는데 이제는 법이 생겼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법대로 좀 잘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 작가의 뉴스한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다른 부부 웨딩 사진에 얼굴만 AI로 합성을 해서 자신의 청첩장으로 사용을 했다.
1: 네.
0: 그러다가 논란이 됐고 결국 이제 사과하는 일까지 네. 생겼어요.
1: 그러니까 한 예비 부부가 요즘은 그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나오면 네. SNS 올리는
0: 그렇죠.
1: 경우 많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SNS 모바일 청첩장에 올린 웨딩 사진이 사실은 이게 다른 부부의 사진에 얼굴만 AI로 합성된 이미지였다는 게 드러난 건데 이걸 SNS에서 본 원본 사진 속 부부가 직접 아 이거 우리 웨딩 사진이기 때문에 내려달라. 그래서 원본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0: 실제. 얼굴이 다른데도 용케 알아보셨나 보다.
1: 그러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고 또 빨간 스타킹이 되게 특징적이었어요.
0: 아, 뭔가 이렇게 특징이
1: 특징적인
0: 있으니까.
1: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한 사진 작가도 나섰는데 사진 사용이나 변형을 허락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삭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
0: 예.
1: 그래서 예비 부부 측에서 해명을 하기를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AI를 잘하는 지인에게 소액을 주고 맡겼는데 도용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한 뭐 사진 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다.
0: 그러니까 공유 사이트에서 공유 사이트. 예.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거죠.
1: 근데 어쨌든 문제의 사진 모두 삭제는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 원본 부부도 직접 통화를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 사건은 네. 원만하게는 마무리됐습니다.
0: 뭐 결혼을 안 해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 찍으시지.
1: 아, 그러니까요.
0: 좋은 날인데
1: 네.
0: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얼굴을 바꿨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네요.
1: 네. 얼굴만 AI로 바꿨더라도 뭐 배경이나 구도, 의상, 포즈 등 이게 사진작가의 창작적 표현일 수 있잖아요.
0: 예.
1: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원본 사진을 무단으로 이렇게 변형한 2차적 저작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진작가의 저작 재산권은 물론이고 원작을 허락 없이 변형한 동일성 유지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작 재산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가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요. 이번 사례는 원작자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형사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합성이 쉬워질수록 타인의 사진이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런 네.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조심해야겠고요.
1: 네.
0: 다음 소식 제가 읽어보다가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1: 아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0: 피가 좀 마르고 네. 잠을 못 잤을 것 같다 싶은데 축의금을 보내려다가 내가 20만 원 보내려고 그랬는데 네. 공을 하나 실수로 잘못 붙여서 200을 보냈다.
1: 그럴 수 있죠.
0: 야 이거를 네. 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으신 지인분이 또 보여준 반응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1: 네.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사연이었는데 지인 결혼식이었어요. 그래서 축의금 보통 20만 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내려다 진짜 실수로 공 하나를 더 붙여서 200만 원을 덜컥 송금을.
0: 20 보내신 것도 많이 했다. 친한 사이인 거잖아요.
1: 아 친한 사이죠. 그러니까. 2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4일이 지난 후에
0: 어떡해.
1: 그걸 받은 지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이거 잘못 보낸 거 맞지?
0: 참 좋으신 분이다. 그쵸?
1: 얼마나 마음이 풀렸을까요?
0: 내가 미처 먼저 말하지 못하는
1: 그렇습니다.
0: 걸.
1: 예. 이게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180만 원을 돌려보내줬고 근데 또 한마디 이것도 저는 좀 감동적이었는데 10년 전에 자네 장모님 장례식 때 나는 5만 원밖에 못 보냈는데 20만 원씩이나 보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문자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0만 원에 대한 4일치 예금 이자는 없다. 뭐 이런 농담까지 덧붙이면서 훈훈함을 더한 사연이었습니다.
0: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입장 바꿔서 제가 준 사람이 아니라 제 통장에 200이 들어왔어요.
1: 맞아요.
0: 그랬을 때 나는 선뜻 먼저 연락할 수 있었을까? 그냥 꿀꺽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1: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돈도 돈이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참 깊어서 맞습니다. 감동을 준 거잖아요.
1: 네. 예. 이게 글을 올린 분도 아, 내 돈이지만 이거 내 돈을 돌려받은 것도 고맙지만 그 마음이 다시 돌려준 마음이 더 고맙다. 이렇게
0: 그렇죠.
1: 말했고요. 예. 이 사연이 되게 화제가 된 이유도 누리꾼들이 아, 참 멋진 어른들이다. 오늘 인류의 충전 뭐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참 낭만적이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송금 실수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상대를 좀 먼저 배려를 하고
0: 그러니까요.
1: 좀 믿음을 주는 모습이 이런 감동을 전했다는 평가가 아유.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아유, 금요일에는 이런 소식만 좀 많았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다음 주엔 좀 더 많이 가져와 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욱 작가님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라우브의 노래 I Like Me Better.

0: 오늘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임희훈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혹시 외국 친구들이 많으신가요?
0: 외국 친구요?
1: 네.
0: 한국 친구도 별로 없어요.
1: 괜히 제가 물어봤네요. 너무.
0: 네. 네. 제가 인간관계 좀 좁아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안 왔으면 좋겠어요.
1: 좁고 네. 깊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0: 그렇죠.
1: 네. 네. 아무리 우리가, 저도 뭐 외국 친구 거의 없습니다만은 외국 가족 중에서 친구처럼 느껴지는 가족이 있어요. 바로 미국 가족인데 네. 심슨 가족이라고.
0: 아, 너무 유명하잖아요.
1: 네. 너무 친숙하고 막 그들의 캐릭터 다 그려지고.
0: 그렇죠.
1: 이 심슨 가족 정말 엄청난 애니메이션이에요. 에미상 아시죠?
0: 네네.
1: 37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0: 엄청나네요.
1: 네. 이 심슨 가족에 대해서 뭐 케이블 채널이나 이런 것들로 단편적으로 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
0: 네.
1: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시즌 1부터 20시즌까지 제20시즌까지 20개 시즌의 전체 에피소드와 설명을 담은 가이드북 심슨 월드라는 책이
0: 네.
1: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이 되었습니다.
0: 그러면은 그 양이 상당할 것 같은데.
1: 양이 일단 원고지 2만 장이 넘고요. 분량이 일단 책 페이지 수로 하면 1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 책 무게를 달면 4kg이 넘게 나갑니다. 이 진정한 벽돌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들고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거 들기가 일단 힘든 책인데요.
0: 네.
1: 이 심슨을 그렸던 이 미국 만화가죠. 맷 그레이닝도 이 미국판 얘기하는 건데 심슨 월드 이 책 머리 위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벽돌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책을 또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 또 뭐 디자인 편집 이 작업도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는데 번역가 편집자 디자이너 14명이 뭉쳐서 3년간 제작에 매진했다고 하고요.
0: 네네.
1: 특히나 현지의 이제 저작권사에서 이 심슨 가족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특유의 유머 말장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번역을 못하면 계약 해제해버리겠다.
0: 아, 그 뉘앙스를 좀 잘 살려라.
1: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0: 그렇겠어요.
1: 하더라고요. 정말 네. 미국의 몇십 년 사신 분들도
0: 네.
1: 이 심슨 가족의 이 말장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0: 그렇죠.
1: 의미를.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 조사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슨 가족에는 정말 많은 문화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 담겨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정말 다양한 음악가들도 등장을 하고요. 직접 목소리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캐릭터로서 출연하는 경우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대화 중에 언급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음악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시리즈가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심슨 가족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나 했더니 이제 거기에 출연한 어떤 목소리 출연한 가수가
1: 네.
0: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거죠.
1: 맞아요.
0: 누구예요? 그래서
1: 오늘은 그래서 저희 시간에 소개해드린 굉장히 큰 가수분들이 많이 나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조금 피하다 보니까 스팅.
0: 스팅.
1: 스팅. 한숨부터 나오시네요.
0: 이제 또 가을이 또 네. 오나 보다. 가을이 오나 봐. 그죠?
1: 쳐서 매직은 안 와도 가을 스팅은 옵니다.
0: 정말 가을 낙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 아니에요? 뭔가 좀
1: 그렇죠.
0: 황량하면서도
1: 네.
0: 마음의 고독처럼 다가오는 그런 목소리.
1: 그러니까요. 반팔티 벗고 그 코트라도 입어줘야 될 것 같은
0: 그러니까요.
1: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이 스팅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심슨 가족에. 그래서 스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스팅이 영국 사람이죠?
1: 그렇죠. 영국 네. 사람이죠. 네, 1951년생이고요. 영국 잉글랜드 북부의 뉴캐슬 근처에 있는 소도시예요. 윌젠드라는 소도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본명은 스팅이 아니고요. 고든 매튜 썸너예요. 고든 썸너입니다. 현재는 74세가 됐네요.
0: 오, 이렇게 74세고. 연세가 많아요?
1: 네. 부친은 우유 도매업자였고요. 모친은 미용사였어요. 좀 독특한
0: 네.
1: 가정에서 자랐고. 이 윌젠드라는 소도시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윌젠드가 은근히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영국 조선업의 본산이었었어요. 조선업의 본산으로서 정말 큰 부유를 누렸던 도시가 바로 윌젠드인데
0: 네.
1: 이게 이제 196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이 조선업이 발달하면서 이 도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0: 조선업 하면 우리나라잖아요.
1: 한국 비롯해서요. 네. 그래서 한국의 조선업이 정말 나비의 날갯짓, 나비 효과처럼 이 네. 윌젠드를 급속히 쇠락하게 만들었어요.
0: 아기온이네.
1: 네. 그 쇠락해가는 속에서 스팅은 성장을 했고 실제로 예. 스팅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고향이 정말 한때는 융성했었던 때인데 다른 나라들 한국 비롯하는 데서 조선업이 발달하는 바람에 세상에. 쇠락의 길을 걷고 심지어 나중에는 스팅이 The Last Ship 마지막 배라는 네. 앨범을 내고 이게 또 뮤지컬화도 되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그런 얘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나비의 효과로 스팅의 그런 쓸쓸한 노래는 우리가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0: 뭔가
1: 해봅니다.
0: 스팅의 음악 세계에 네. 한국 조선업이 기여한 바도 좀 있는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거제나 이쪽이 네.
0: 그러니까
1: 이렇게 쓸쓸한 부분을 많이 키웠을 수가 있다.
0: 스팅은 또 이제 폴리스를 결성해서 밴드 활동도 했잖아요.
1: 맞아요. 어려서부터 네. 아주 음악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고 1977년에 이 밴드 더 폴리스를 결성을 하게 되죠. 예.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이 스팅 정말 장르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드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유명한데 폴리스 시절에도 특이한 건 이제 질주하는 펑크락 같은 이런 느낌. 펑크락은 사실 뭐 쓰리 코드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코드 진행, 단순한 리듬 이런 것들로 유명한 음악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틀은 펑크락에 가까운데 여기 레게의 특성도 있고 또 펑크의 그런 펑키하다고 그러죠. 약간 엇박자 같은 것들이 나오는 이런 특성도 있고 뉴웨이브라고 하는 당대에 네, 그 네. 유행했던 장르적인 특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곡마다 또 곡 하나 안에서 자유자재로 바뀌는 이런 변덕스러운 진행들 이런 것들이 아주 스팅과 더 폴리스의 전매 특허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팝, 락, 레게 심지어 때로는 클래식, 재즈, 월드 뮤직 거의 모든 음악을 자신만의 어떤 스팅표 음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스 시절 또 스팅 솔로 시절 다 포함하면 그래미 17번 수상을 했고요. 이야. 특히나 Every Breath You Take라는 노래 폴리스의 노래로 유명하죠. 올해 노래를 그래미에서 수상을 했고요. 이 스팅은 그래서 골든글로브, 에미상, 그래미 다 받아봤습니다.
0: 그렇군요.
1: 아카데미 주제가상은 못 받아봤는데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네 번이나 올랐어요.
0: 네. 그럼 일단 곡을 하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까요?
1: 네. 스팅의 솔로 커리어를 대표하는 명곡이고요. 역시 아까 이제 영국인이다. 스팅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곡이에요. 뉴욕의 영국인이라는 곡이에요. 가사도 참 재밌는데 미국에 온 영국인이라서 조금 특이한 시선을 받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괜히 지팡이 들고 다니고 커피보다는 차를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본인 영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영화에서도 봤죠. 매너가 인간을 완성한다. 이런 자문을 믿으면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고 느리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영국인의 자부심을 좀 풍부히 나타내는 그런 노래예요. 훗날에 이제 래퍼 퍼프데디, PDD라고도 불렸었죠. 이분의 곡 I'll Be Missing You에 또 샘플링이
0: 네.
1: 되면서 또 한번 인기를 얻은 노래고요. 재즈적인 아주 세련된 접근 속에서 락, 힙합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아주 폭발적인 반전 부분도 품은 그런 명곡이 되겠습니다.
0: 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함께 들을까요?

0: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 우리 네. 펍데디 이야기할 때
1: 잘못 얘기했어요.
0: 그렇죠.
1: 히트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좀 에러가 나가지고 펍데디 앨범의 싱글에 들어간 건 Every Breath You Take라는 곡.
0: 맞아요. 페이스 에반스 함께 불렀던.
1: 맞아요. 네. Englishman in New York은 다른 곡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스팅은 뭐 워낙에 이제 뮤지션으로 큰 그 인상을 남기고 네. 음악사에 뭐 한 획을 그었지만 뮤지컬 영화에도 참여한 멀티 엔터테이너였어요.
1: 맞아요. 이 스팅 보면은 키도 크고 뭐 우리 어르신들 얘기로 기골 장대하고 호대 멀쩡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좀 외모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잘생겼잖아요.
0: 맞아요.
1: 뭐 대부분 음악에 평생을 바치긴 했지만 뭐 배우 또 뮤지컬 제작자 작가로도 이제 활약을 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자전적 뮤지컬 더 라스트 쉽이라는 작품, 마지막 배라는 작품 제작을 했고 직접 출연도 했고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비롯한 세계 무대에 여러 무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스팅의 주로 카메오 출연을 많이 했는데요. 이 듄이라는 작품, 듄 그 최근에 제작되고 있는 이 현대판 듄 말고 1984년작 영화 듄이 있습니다.
0: 듄이 또 있어요?
1: 네,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0: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 보면은 후반부에 뭐 쉬운 말로 이제 나쁜 놈네 진지 안에서 가드처럼 지키고 있는 분으로 나오거든요. 아, 약간 스팅이? 단역으로. 예. 근데 워낙에 키가 크고 특이하게 생기셔가지고 스팅이 저기 왜 서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분이라서 아마 카메오로 넣기를 영화 감독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고, 뭐 가이리치 감독의 럭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스에도 출연을 했고 감초 연기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자서전 브로큰 뮤직이라는 부서진 음악이라는 자서전 냈는데 저도 이 작품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도입부부터 빨려 들어갑니다.
1: 글도 잘 쓰나 보네요.
0: 네, 소설이 아니고 그냥 자서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필력이 뛰어나서 정말 흥미진진하고요. 음악가로서도 꾸준히 활동해서 2021년에 정규 17집 더 브릿지 내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뭐 싱글 발표라든지 최근까지도 투어 활동, 공연 활동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그야말로 뭐 종합 예술인인 스팅인데 그 많은 앨범 중에 오늘 어떤 걸 좀 집중해 볼까요?
0: 네, 1993년에 냈었던 대표작이에요. 10 Summer on a Stairs라는 앨범이고요.
1: 저 아직도 이 CD를 갖고 있잖아요.
0: 아, 이 CD는 정말 필청입니다. 필청 음반이에요.
1: 소장의 가치가 있어요.
0: 소장 가치가 있어요. 이 앨범 제목이 좀 거창해요. 뭐 10개의 어떤 뭐 강론자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 일종의 말장난인데요. 서머너라는 단어가 스팅 아까 본명이 고든 썸너라고 했는데 썸너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서머너로 변형을 했고 또 테일스라는 거는 이제 캔터베리 테일스에서 나왔습니다. 초서의 고전이죠. 네네. 이 캔터베리 이야기에 대한 오마주도 담았는데요. 이 10개의 이야기라는 것처럼 이 앨범에는 12곡이 들어있는데 첫 곡과 마지막 곡은 어떤 시작하는 것과 또 에필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10곡을 하나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로 꾸민 그런 앨범이에요. 일종의 컨셉트 앨범이고요. 앨범 표지에는 마치 중세시대처럼 이제 스팅이 앉아있고 배경에 성벽이 있고 성벽 앞에 큰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거는 이 말이 이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서 대여한 게 아니고 스팅의 말이에요. 스팅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1: 아, 마주예요, 스팅이?
0: 마주예요.
1: 마주야 또.
0: 네, 이때 되게 젊었을 때인데 이미 마주였고 이 말이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엄청 크고 통통합니다. 이게 일반 말이 아니고 아이슬란드 품종의 말이에요. 여행 프로 같은 거 보면 아이슬란드에 있는 그 말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앨범에는 뭐 첫 곡 If I Ever Lose My Faith in You부터 시작해서 뭐 Fields of Gold 또 영화 리셀 웨폰 3에 나왔었었던 이 리셀 웨폰에는 에릭 클랩턴과 함께 연주한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솔로 앨범에는 새로운 편곡으로 담은 It's Probably Me 그리고 영화 레옹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해서 맞아. 정말 인상적인 곡 Shape of My Heart 정말 맞아. 명곡이 빼곡빼곡하게 담겨있는 앨범입니다.
1: 이게 이 앨범에 들어있잖아요. Shape 맞아요. of My Heart가.
0: 네.
1: 두 번째는 그러면 뭘 들을까요?
0: 이제 왠지 멜랑콜리해지는 곡 가을바람 불면은 듣고 싶어지는 곡 뭐 Shape of My Heart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스팅은 못 만나고 스팅의 기타리스트 정말 스팅과 함께 수십 년 동안 활동 중인 도미닉 밀러라는 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네네. 이 도미닉 밀러가 이제 이 Shape of My Heart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실 혼자서 스팅 기다리면서 기타 연습하고 있었는데 쇼팽의 곡을 이게 피아노 곡이지만은 기타로 한번 바꿔서 연습용으로 연습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네. 문이 열리면서 스팅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방금 그 곡 뭐야? 그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연습곡이야 연습곡이 원래 쇼팽 곡이고 그랬는데 이제 스팅이 이거 노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거 노래 안 돼. 이거 노래로 만들긴 어려워. 그랬는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뚝딱 완성된 그런 곡이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미닉 밀러가 말하는 스팅의 특징은 전혀 노래가 될 것 같지 않은 화성 진행이나 멜로디나 이런 것들로 기어이 정말 그럴듯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곡도 곡이지만 가사도 굉장히 시적인 곡인데요. 맞아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카드놀이에 비유를 하면서 돈과 권력 이런 것들 다 사람들이 원하지만 난 늘 Shape of my heart. 하트의 모양, 마음의 생김새에 관심이 있다. 이 나에게 있어서 카드 게임은 하나의 명상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아주 시적인 곡입니다.
1: 저도 하트에 막 관심이 많아요.
0: 좋아요에 관심 많으시군요. SNS에서.
1: 듣겠습니다. 네. Sting의 노래 Shape of my heart.

0: 스팅의 노래 Shape of My Heart 함께 들으셨습니다. 아직 뭐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이 곡 스팅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가을 맞을 마음의 준비가 좀 되는구나 싶기도 한데.
1: 그러게요.
0: 일단은 우리 처음에 얘기 심슨 가족부터 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대체 스팅 그 심슨 가족에 뭘로 나오나요?
1: 이 스팅이 워낙에 좀 진지한 이미지잖아요. 네네. 곡만 들어도 정말 초진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특유의 그 진지한 또 사회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가 겸 뮤지션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네. 이 만화 속 마을 스프링필드의 이기적인 주민들과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풍자의 소재로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시즌 3에서 바트가 이제 바트 심슨 아시죠? 그 우물에 빠졌다고 속인 장난에 낚여서 직접 스프링필드까지 날아와서 이 스팅이 네. 구호송 이 바트를 구하자는 노래를 오. 직접 만들어서 부르고 직접 삽질까지 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캐릭터로 네네. 등장을 하고 시즌 6에서는 또 라디오 진행자 버치 발로우가 방송 중에 진보 성향 유명인들 조롱할 때 스팅의 이름을 또 명시를 해서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네. 시즌 8에서는 허리케인이 이제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뭉칠 때 과거 우리 우물 사건에 스팅을 잊지 말자 이런 선행까지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이런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0: 네. 그리고 스팅 말고도 그 심슨 가족의 뮤지션들이 네. 많이 등장하는데
1: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폴 맥카트니 여러 번 나오고요. 마이클 잭슨 여러 번 나오고요. 뭐 에어로 스미스, 레드 칠리 페퍼스가 또 공연하는 장면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요. 네. 뭐 심지어는 이런 뮤지션들이 직접 심슨 만화만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무대에서 가상 공연 펼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흥미로운 작품이 심슨 가족이고 이 해설서가 또 심슨 월드입니다.
0: 그렇군요. 아마 오늘 방송 이제 들으시고 스팅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심슨 가족 다시 한번 볼까 약간 그러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꼭 끝곡을 또 전해주셔야겠네요.
1: 네. 스팅의 이 10 Summer Tales를 앨범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가을색의 대표곡이죠. Fields of Gold라는 곡 골라봤고요.
0: 너무 기다렸어요. 예.
1: 서풍이 보리밭을 스쳐 지나갈 때면 당신은 나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황금빛 들판을 걸었지요. 야. 하지만 가장 슬픈 포인트는 이게 다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정말 황금빛 보리밭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스팅의 노래 Fields of Gold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임희훈 음악전문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 방금 소개해드렸죠. 스팅의 Fields of Gold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북의 안동, 문경, 예천에 호우특보가 발효진 가운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고 그 밖에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인천과 경기 지역에는 약한 소나기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강수량 강원 남부, 충청권 남부지방 20에서 80, 경기 남부 10에서 60,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제주도 5에서 40mm입니다. 모레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충청권 호남지방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글피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세종 대구 24도, 서울 광주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는 곳이 있겠지만 남부지방 중심으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아 무덥겠습니다. 제주 33도, 광주, 부산 32도, 대구 31도, 서울, 인천, 대전 30도, 강릉은 28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5도, 습도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어서오세요. 작가의 방입니다. 작은 서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입주 작가, 저는 소설가 천설란입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입주 작가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 방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작은 서점의 애청자 다독이들인데요. 제가 정말 만나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제 소설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은 서점 낭독의 밤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어색한 구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다섯 분은 저희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보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도 안 와주실 줄 알았거든요.
2: 그래서
0: 이렇게 오신 거 한 번씩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성함이랑 같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온 김승은입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저는 인천에서 온 장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도 분당에서 온 다독이 이하로라고 합니다.
0: 여기서 고향 친구를. 네. 네. 아,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서 온 서혜준입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네.
7: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김시우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일산도 가야죠. 네. 아, 네. 다들 너무 먼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여기 가까운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하는 낭독의 밤인데 특히 마지막에 인사해 주신 시윤님은 또 성우 씨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목소리부터가 너무 남다르신데 성우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소설을 읽힌다는 게 너무 긴장되고 설레거든요. 사실 제가 북토크랑 행사 갔을 때도 작가님 독자분들한테 낭독을 부탁드릴까요? 하면 다 거절하거든요. 그게 너무 민망해요. 근데 이 라디오에서는 좀 용기가 날 것 같아서 이제 부탁을 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낭독할 제 소설은 가장 최근에 냈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라는 책인데요.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소설인지 낭독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소설은 좀비 소설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섯 분들은 읽고 와주셨나요?
1: 네.
0: 아,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 세 편의 연작으로 되어 있고 주인공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1부에 읽을 내용들은요. 로맨스예요. 납득해 주시나요?
1: 네. 완전
2: 너무.
0: 너무 로맨스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로맨스인데 인간 대 인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비와 인간의 사랑으로 그려본 로맨스고요. 우주선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제 깨어난 등장인물이 그 변해버린 자신의 어떤 인연, 연인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얘기로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첫 번째로 1부를 읽을 생각인데 저희가 한 두세 페이지 가량을 이제 서로 넘겨받는 식으로 읽고 이미 이제 어떤 파트를 읽을지 다 정해둔 상황이어서요. 한번 차분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돌아갈 집이 없는데. 모니터에 오류가 뜬다. 옥주 선체 분리에 실패했어요. 원인을 분석 중이에요. 선체가 추락하면서 분리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수동 조작으로 분리 가능한 구간은 몇 군데 남아있어요. 조종실과 가장 가까운 곳은 의료실 구간이에요. 하지만 조종실로 가려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시스템의 오류로 문 하나만 열 수 없어요. 조종실 문을 열면 화물실 문도 함께 열릴 거예요. 문을 열지 않고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내가 문을 열고 의료실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과 화물실에 있는 타일러가 그곳까지 다다를 시간을 예측해줘. 내가 문을 열고 다시 조종실로 돌아와서 문을 닫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타일러를 따돌리는 게 가능한지도 바로 분석해볼게요. 키사 그리고 무코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줘. 분석 결과예요. 의료실까지 도달 예상 시간은 1분 40초예요. 화물실에 있는 타일러가 바로 반응해 달려온다고 하면 예상 도달 시간은 약 2분 10초예요. 옥주가 의료실에서 레버를 내린 후 조종실로 복귀해 문을 다시 폐쇄하기까지 필요한 총 소요 시간은 3분 50초로 예측되어요. 타일러가 의료실까지 오는 것은 그보다 30초 정도 늦어요. 결과적으로 타일러를 따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키사의 예측은 언제나 정확하다.
4: 그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대답이 없다. 찾고 있어? 네. 언제든 답을 찾으면 바로 알려줘. 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감염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되돌아올 수 있는지, 무코가 옥주를 끝까지 물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에르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에르사가 아니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모두 살펴볼게요. 무코를 두고 조종실 문 앞에 선다. 의료실까지는 1분 40초 안에 도착해야 하고 3분 50초 안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10초 단위로 시간을 알려줘. 네, 옥주. 망설이지 말아요. 조종실 인터폰 패드로 문 열림 버튼을 누른다. 내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생기자마자

바로 복도로 달린다. 귓가에는 메트로놈 같은 초침 소리가 울린다. 그러다 10초가 됐을 때 삑 하고 굵고 짧은 벨이 울린다. 기사가 틀릴 경우는 딱 하나다.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그런 게 아니라면 기사는 언제나 맞다. 그리고 나는 숨가쁘게 복도를 달리며 내가 정보를 다 알려주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조건을 덧붙였어야 했다. 나는 무코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건 나의 예측이지만 높은 확률로 무코의 마음도 그럴 거야. 그러니 서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돼? 사랑이 파멸이 되고 간절함이 재앙이 될 확률이. 의료실에 도착해 수동 분리장치를 찾는 순간 나는 저 멀리 복도에서 달려오는 무코를 발견한다. 발목을 짓뭉개며 달려오는 무코. 헬멧이 벗겨졌는지 얼굴을 훤히 드러내며 달려오는 무코. 볼살이 뜯긴 무코의 얼굴. 묵묵히 달려오는 무코는 마치 붕어빵맨 같다. 기사, 붕어빵맨이 이 행성의 대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0: 근조화한 하나 없는 엄마의 초라한 장례식장에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경찰이었다. 보리자루처럼 덩그러니 앉아있는 나를 데리고 상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불 하나가 초라하게 깔려있는 그 방은 순식간에 취조실이 되었고 그곳에서 경찰은 나에게 엄마가 숨을 거둘 당시에 방에서 자고 있었던 게 맞는지, 왜 센터에 있지 않고 집에 있던 건지, 엄마의 소리나 외침은 듣지 못했는지를 물었다. 엄마를 잃은 딸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는 없었다. 오히려 이 죽음을 사고가 아닌 살인으로 바라보는 날카롭고 강압적인 태도가 느껴졌다. 하지만 경찰들의 그런 태도가 도리어 편안했다. 엄마를 잃은 안쓰러운 딸로 나를 대했다면 수치와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이들은 이웃의 신고로 몇 번이고 엄마로부터 나를 분리한 사람들이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내 등을 토닥이는 경찰의 손길에서는 수고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위로, 조금만 더 힘내면 정말 다 끝이라는 암묵적인 의미가 담긴 손길. 경찰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고혈당성 쇼크인데 평소에 인슐린 주사를 집에서 따로 맞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날은 주사를 제때 맞지 못했을까? 그것도 하필 집에 네가 있던 날에. 평소에 혼자서도 잘해오던 걸 그날 못했고 너는 그 집에 있었어. 괴로워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아니면? 그가 말끝을 흐리며 다른 경찰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열린 상주방 문틈으로 편의점 봉투를 손에 든 무코가 보였다. 저 봉투 안에는 다급하게 오게 되어 챙기지 못한 검은 양말과 클렌징 폼, 그리고 생리대가 담겨 있을 것이다. 무코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런 무코를 컨닝페이퍼처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습관처럼 옷장에 들어가요. 이제 엄마는 방문을 함부로 열지도 않고 제 발을 붙잡고 등을 내리칠 정도로 기력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옷장이 편하거든요. 그 집에서 그 공간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행성 같아요. 오늘 집에 간 건 하굣길에 갑작스럽게 생리가 터졌거든요. 센터보다 집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피 묻은 팬티를 센터에서 빨고 싶지도 않았고요. 손빨래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졸렸어요. 딱 10분만 자고 갈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낮에는 엄마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옷장에 들어가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잤어요. 금방 깰 줄 알았는데 일어나니 3시간을 잤더라고요. 슬슬 엄마가 올 것 같아서 그만 가려고 나왔는데 엄마가 죽어 있었어요. 아니,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요. 죽은 건 구급대원이 오고서야 알았어요. 죽을 때가 돼서 너무 오래 혼자 방치되면 썩어버리니까 엄마가 저를 불렀고 딸로서 빨리 시체라도 치우게 하려고 운명이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딸된 도리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인가 보다 하고요.
1: 경찰들은 사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구조금을 내고 엄마 영정 사진에 절을 올렸다. 텅 빈 장례식장에 앉아 간단히 떡과 과일, 사이다를 몇 입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나갈 때는 모코도 함께 배웅했다. 나를 계속 조사하던 경찰이 나가기 전 넌지시 물었다. 그런데 왜 어머니가 네 방으로 손을 뻗은 채 죽었을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다. 제가 거기 있는 걸 알았나 보죠. 엄마는 언제나 제가 숨어 있는 곳을 잘 찾았거든요. 둘째 날, 엄마의 직장 동료라는 사람 다섯 명이 찾아왔다. 그들은 무미건조한 얼굴로 잠시 머물다 떠났고, 엄마의 조문객은 그들이 마지막이었다. 화장장에 갈 때는 센터 직원들이 관을 함께 들어주었다. 엄마가 불에 타는 걸 멍하니 지켜보고 있으니 무코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나 안 슬퍼. 알아. 헛헛하지도 않아. 알아. 그냥 불멍하는 거야. 알아. 무코야,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무코가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 이제 어디서 살지? 몇 달 있으면 센터에도 못 있고 우리 집 전세금은 빚쟁이들이 다 가져갈 건데 살 집이 하나도 없네. 옷장이라도 챙기고 싶다. 놀이터에 옷장 두고 살면 안 되나? 자물쇠만 잠그면 되잖아. 아니면 나도 너 따라서 군대나 갈까? 대학 가자. 남은 몇 달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해서 정시로. 너 우주 가고 싶다며. 그러려면 대학 졸업장 필요해. 나도 대학 갈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바르고 씩씩하게 자란 아이처럼 굴어? 곰팡이 연구자 될 거야. 무코의 말은 단단했다. 무코의 목소리는 형태가 없는데도 그 단단함이 느껴졌다. 왜 하필 곰팡이야? 벽지에 핀 곰팡이 하도 봤더니 정 붙었어? 나 같아서. 우리 같아서. 나보고 곰팡이 같다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잖아. 상한 음식도 잘 먹잖아. 생존력이 강하잖아. 혹시 지금 나한테 욕하는 중이야? 결국 살아남아서 누구보다 멀리 가는 것까지가 곰팡이야. 죽은 유기물한테도 삶의 순환을 되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자. 그러다 나중에 온전한 집도 구하자. 옷장에 안 들어가고 옷장 위에 안 숨어도 되는 집. 내 소원이야. 마지막에 소원이라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수학능력 시험까지 남은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코피 쏟으며 공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껏 살면서 누군가 내게 소원을 빌어본 적이 처음이어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뤄주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대학에 들어가 나는 공대생이 되었고 무코는 자연대생이 되었다. 무코의 소원을 이뤄준 다음에야 알았다. 무코가 바랐던 소원은 나를 살리는 것이었다. 기왕이면 멋지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갇혀있지 않아도 되게 넓고 시원한 곳에서 마음껏 숨쉬며 살 수 있게.

내렸던 레버를 다시 올렸다. 그리고 다시 내리면서 30초가 초과한다. 수동 분리를 시작한 선체가 격하게 요동치고 이곳으로 다가오는 타일러의 발소리가 들린다. 전력을 다해 뛰면 가능할 것도 같아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무코에게 손을 뻗는다. 조종실로 함께 돌아가려고. 그런데 무코가 나를 지나친다. 내 손을 잡지 않고 그냥 간다. 균형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선체가 기운다. 추락 충격으로 고장난 건지 양쪽 날개를 동시에 떨어뜨리지 못하고 한쪽만 떨어진 탓이다. 기울어진 선체의 몸이 나뒹군다. 헬멧이 벽에 세게 부딪힌다. 쪼개지는 소리가 나며 실금이 생긴다. 표면만 살짝 긁힌 거예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실금 너머로 달려가는 무코의 뒷모습이 보인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해요. 쫓아가지 마세요. 키사가 내 마음을 읽은 듯이 서둘러 말한다. 조종실 엔진을 점화시킬게요. 3분 내로 돌아가야 해요. 서둘러요. 돌아가요, 옥주. 냉정하게 판단해요. 무코는 죽었어요. 에르사로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에르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가장 높아요. 나머지 확률은? 카르누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는 희박한 확률이 남아있어요. 희박해? 네. 불가능은 아니라는 소리네. 네, 하지만 높은 확률을 앞에 두고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선택하는 건 어리석어요. 돌아가요, 옥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키사, 근데 왜 안 오지? 무코는 타일러와 증상이 다르지만 심장이 멎었다가 되살아났다는 지점에서 이미 인간이라 볼 수 없기에. 아니, 무코 말고. 붉게 전멸하는 우주선 복도를 응시한다. 키사가 경고했던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달려오지 않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무코가 뛰어간 곳으로 향한다. 조종실은 반대편이에요, 옥주. 돌아가요. 살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은 조종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키사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한 번도 살고자 했던 적이 없다.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다. 그곳이 어디든. 선체가 기울어진 상태로 분리되자 굉음이 들리며 우주선 자체가 산산이 부서지려 한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가지마. 무코가 그랬다. 안 가도 돼. 내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냥 나랑 있는 것뿐이야. 내가 너를 놓아주지 않는 거야. 내 탓이 아니야.

0: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이고요. 오늘은 다독이들과 함께 낭독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전 들은 곡은 할로로의 영영입니다. 이 노래는요, 그 제 소설과 어울린다고 작가님이 추천해줘서 이제 들어봤는데 이 뭔가 무코와 옥주의 관계성과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게 더 마치 이 OST 마냥 듣게 되었는데요. 앞에 일부를 함께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제 문장이 너무 다사롭게 느껴졌어요. 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아무렇지 않았던 문장이 꽤 괜찮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훌륭하게 읽어주셔서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 앞으로 독자분들께 낭독을 자주 부탁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2부도 계속 이렇게 낭독을 이어가볼 생각인데요. 이제 그 두 번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의 파트는 제 숨소리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연작의 단편은요. 엄마가 휠체어를 타서 차마 이제 어떤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운송선을 타지 못했던 딸과 엄마, 그리고 아이가 딸이 이제 그런 지체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태우지 않아서 도망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두 모녀들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2부는 좀 통으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자의 편지 파트를 읽어주실 건데 뭔가 약간 그 1부를 듣고 나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편지로 읽어주실 것 같아서 지금 너무 설레거든요. 이렇게 한번 낭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둘기에게 오늘은 새벽에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매일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알람 소리 없이 저절로 눈을 뜨는 게 힘들어. 근데 오늘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 내가 어제 카카포한테 깨워달라고 속삭였거든. 비둘기가 그랬잖아. 카카포는 새벽에 꼭 깨어있어서 내가 자고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나도 두 사람의 데이트를 방해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어. 오늘은 비둘기의 생일이잖아. 짝짝짝. 그래서 자기 전에 카카포한테 내가 새벽에 일찍 비둘기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깨워달라고, 아주 작게 움직여도 좋으니까 기척만 내달라고 했어. 우리는 카카포가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깨는 초동력이 있잖아. 그리고 있지, 카카포가 정말로 새벽에 끙 하고 몸에 힘을 주지 뭐야? 그래서 눈 뜰 수 있었어. 내가 열심히 접은 카네이션 꽃다발이야. 꼭 옷에 꽂고 다녀.
2: 제비에게 아빠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 아빠도 잊고 있었는데. 고맙다고 제대로 말하고 싶었는데 순간 당황스럽고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 붙어났다. 울어서 당황했지? 그러고 보니 제비 생일도 얼마 안 남았네. 아빠랑 생일이 2주밖에 차이 안 나잖아. 갖고 싶은 거 있니? 부담 없이 말만 해. 비둘기는 뭐든 다 구해올 수 있어.
0: 비둘기에게 비둘기 생일이랑 카카포 생일은 영원히 안 잊을 자신 있어. 비둘기가 옛날에 그랬잖아.

나를 챙기는 건 중요하다고. 어떤 날이든 확실히 챙기지 않으면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고 그랬잖아. 물론 다른 의미에서 한 말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비둘기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비둘기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주 어릴 적에 어떤 날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해. 비둘기는 믿지 못할 테지만 아주 짧고 통통했던 내 손가락, 쌀알처럼 붙어있던 내 손톱, 오랫동안 쥐고 있어서 손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쌀과자, 그리고 머리카락이 잡히지 않는 밋밋한 아빠의 등, 줄 것이 없어 한참을 방황하던 어린 단풍잎 같던 내 손, 머리를 뒤덮은 담요, 마치 내 등을 감싸안는 것처럼 따뜻한 저녁 노을, 익숙한 두 개의 숨소리, 자연스럽지 않고 펌프질이 섞인 요란하지만 연약했던 숨과 아무 소리도 없이 미약했지만 강인했던 숨. 요란한 건 카카포의 숨이고 소리 없던 건 비둘기의 숨이었어. 그곳은 병원이고 카카포는 며칠째 잠들어 있어. 비둘기는 며칠째 잠들지 못하고 있고 비둘기의 몸에서 푸석푸석한 냄새가 나. 그 냄새를 뭐에 비유해야 좋을까? 잘 모르겠어. 오래된 옷장 냄새랑 비슷하지만 그만큼 퀴퀴하지 않고 비 오는 날 덜 마른 옷에서 나는 냄새 같다가도 그만큼 꿉꿉하지는 않아. 내가 코를 박고 있던 아빠의 등에서, 뒷덜미에서, 내게 이유식을 떠먹여주던 손에서 유독 짙게 나. 내가 숨을 세게 쉬면 모래처럼 우수수 조각이 떨어질 것만 같은 냄새야. 아빠한테서 종종 그런 냄새가 나. 바람에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아. 내가 가끔 새벽에 아빠를 꽉 끌어안을 때 있잖아. 아빠가 아직도 잠투정을 부린다고 하던 날들. 그때 사실 아빠가 흩어질까봐 불안해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또 아빠를 약하게 본다고 뭐라 할 거지? 하지만 나는 아빠가 독수리가 아니라 비둘기라 좋은걸. 비둘기는 독수리보다 약하지만 독수리는 하지 못한 걸 해냈어. 그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내가 죽길 바라는 인간들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티기.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냄새가 있어. 국화꽃 냄새. 기억에는 있지만 살아본 적은 없는 듯한 그런 집이야.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카카포가 보여. 비둘기는 식탁 앞에 서 있었는데 양손에 피자 한 판과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피자 냄새는 맡아지지 않았고 울고 싶을 정도로 진하게 풍긴 국화꽃 냄새만 기억나. 피자 냄새를 묻어버릴 정도로 집안에 가득했던 국화꽃 냄새. 냄새가 기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식탁 위에 비둘기와 카카포의 결혼식 사진이 놓여있고 비둘기는 그 앞에서 국화꽃과 피자 한 판을 놓았어. 등에 업고 있던 나를 무릎에 앉히고 하염없이 앉아있었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고 싶었는데 참았어. 거짓말 같지? 하지만 진짜야.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배를 감싸고 있는 비둘기의 손가락을 어루만졌어. 왜 그래? 라고 묻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말을 몰라.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을 벌려서 소리내는 방법을 몰랐어. 그리고 비둘기는 그날 끝끝내 나에게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 아가, 엄마 목소리는 이제 못 들어.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어. 엄마는 이제 숨으로 우리랑 대화할 거야. 더 길게 말했었는데 뒤는 떠오르지 않아.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뒤덮어서. 그날 비둘기는 카카포와 첫 번째 이별을 한 거지. 카카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억 속 카카포의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 곁에 남은 숨으로 대화하는 카카포를 받아들이고. 아빠는 그때 숨 쉬고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 왜 그랬어?

제비에게. 엄마는 이제 숨으로 우리랑 대화할 거야. 그러니 잘 듣고 온몸으로 기억해둬. 아가가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한때 너의 숨이기도 했던 숨의 말을 잘 들어야 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숨에 모든 말이 새겨져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 집중이 문제지. 긴장할 때 숨은 빨라지고, 편안할 때 숨은 느려지고, 두려울 때 숨은 딱딱해지고, 슬플 때 숨은 축축해진단다. 화가 날 때 숨은 잘게 쪼개지고, 답답할 때 숨은 늘어붙는다. 욕망할 때 숨은 뜨거워지고, 낙담할 때 숨은 미지근해진다. 사랑을 느낄 때 숨은 찬란해지고, 그리움을 느낄 때 숨은 잠시 멈춘단다. 그리고 이런 숨은 코나 입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빠는 엄마의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어깨와 등에서도 숨을 느낀단다. 특히 엄마처럼 숨으로 소통하는 인간들은 더 잘 느낄 수 있어. 엄마 품에 안겨봐. 아가를 가장 온전하게 안고 있던 품. 한때 아가의 전부였던 품. 오르락내리락 하는 숨의 리듬을 아가가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럴 거거든. 그럴 수 있거든. 그때 제비에게 해주었던 말이야.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을 다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 이후로 아빠 자신에게 몇천 번 되풀이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제비 말이 맞아. 그때 아빠는 숨쉬고 있는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 선이 필요했어. 아빠가 기억하는, 아빠와 영원을 약속했던, 아빠가 붙잡고 싶은, 내 심장과 기억을 내주고서라도 되찾고 싶은 과거의 엄마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다시 출발하시오. 그걸 하지 않으면 아빠는 안개 속에 갇히게 돼.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아무리 걸어도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 없게끔 만드는 안개. 아빠는 그 안개 속에서 평생 흐릿한 실루엣으로 남은 엄마만을 부르며 살 수 없었어. 아니,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빠 눈앞에는 다시 출발해야 할 다른 차원의 문이 있었고, 그 밖에는 눈이 아플 정도로 선명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 그곳에 카카포와 제비가 있어. 안개는 아빠가 머물던 아늑한 곳이지만 나가야 해. 너무 선명해서 아픈 저 세계로 넘어가야 했어. 안개를 빠져나가면 안개는 흩어지겠지. 그래서 아빠는 끌어안고만 있어서는 안 될 안개를 마지막으로 끌어안은 거야. 향이 안개를 밀어내고 꽃이 저 너머로 아빠를 인도했단다. 그렇게 아빠가 알고 있던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

가끔 엄마의 눈이 아주 빛날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아빠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구나 하고 오래도록 그 눈을 마주보고 있고는 해. 아주 잠깐 행복해하고 그렇게 다시 보내준단다. 제비야, 헤어질 때를 놓쳐서는 안 돼. 놓아줘야 할 때를 알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안개 속에 갇히게 되니까. 싫더라도 우리는 잔인하도록 선명한 세상을 바라봐야 해. 눈이 시려 눈물이 날 때는 손바닥으로 눈을 잠시 감싸주면서. 알아둬야 할 건 숨처럼 시야도 온몸에 퍼져 있단다. 외면에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처럼 몸이 아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두 팔로 네 몸을 감싸줘야 해. 그리고 제비야, 네가 잠꼬대하는 걸 들었어. 누군가를 향해 끝없이 밉다고 하더라. 그게 아빠는 아니지? 제발 아니기를 바라. 그걸 들은 후로 며칠 동안 제비가 저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싶었어. 어렴풋이 짐작하기는 해. 그래도 제비야, 염증 같은 응어리는 떼어내는 연습을 해야 해. 염증은 몸을 붓게 만들고 몸이 부으면 숨쉬는 것도 힘들고 시야도 탁해지거든. 그런 몸으로는 세상을 제대로 마주하기 힘들어. 사람은 몸이 힘들면 똑같은 것도 더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마련이거든. 고마운 것들에 집중하자. 아빠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해. 곧 제비 생일이네. 우리 생일이 며칠 차이 나지 않다 보니 10월은 케이크를 두 번 먹는 달이어서 제비가 좋아했었지. 특히 좋아하던 치즈케이크는 당장 먹을 수 없어 아쉽겠지만, 그래도 이번 생일에 가지고 싶은 거 있니? 바라는 거나 구할 수 있는 건 뭐든 구해다 줄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고. 어떤 세상에서든 우리를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망가진 세상에서도 열심히 쉬지 않고 느리지만 확실한 숨을 쉬자. 사랑한다.

0: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천설란이고요. 오늘 다독이들과 함께 낭독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방금은 더 비틀즈의 I Will 이어 들으셨습니다. 저 듣다가 울었어요, 사실. 근데 제 소설을 듣다가 온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좀 부끄러워서 애써 열심히 참았거든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1: 울었어요.
2: 저도요.
0: 이게 읽으니까 정말 다르네요. 이게 저한테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혹시 짧게나마 소회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1: 뭔가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는데 보통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읽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0: 저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3: 원래 소리 내서 읽으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님의 좋아하는 소설을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읽으니까 새로 다시 약간 처음 읽었을 때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똑같은 책을 두 번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책을 또 읽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0: 근데 제가 지금 딱 그래요. 저는 이제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항상 쓰고 나면은 독자분들이 막 슬프다고 하거나 이럴 때 왜 슬프지?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공감. 오늘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2: 저는 근데 원래 그냥 보면서 읽는 것보다 저도 읽으면 소리에서 읽은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이 하는 것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들으면서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많고 너무 신기한 시간이었습니다.
0: 저도 네. 어떠셨나요?
4: 저는 책을 읽을 때 낭독을 하는 건 거의 처음이어서 좀 어설프긴 했는데 하면서 보이지 않던 의미 부여가 생겨서 좀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저도요.
5: 저는 책을 원래 그냥 혼자서 읽었을 때도 울었거든요, 여러 번. 근데 이제 오늘 낭독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오늘은 울지 말고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 중간에 머뭇거리신 게 반칙이었어요.
5: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읽으면서도 울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읽으시는 거 들으면서도 울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좋아하는 글을 또 이렇게 소리 내면서 모여서 읽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구나 라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네.
0: 저도 되게 많이 느낀 게 이 소리 목소리의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물론 뭐 감미롭고 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진심이 느껴지는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확실히 다르구나를 너무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너무 너무 좋은 시간인데요 지금. 지금 녹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졌는데 영원히 끝내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무도지 않는 곳에서 소설을 쓰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상처 입었고 세상 자체도 다 망가졌지만 결국에 끝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죽어간 마음만으로도 이 사람은 이 멸망한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니 제가 잊고 있던 그 회복이 저에게 다시 온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낭독을 하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3부의 292페이지를 읽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3부는요. 이미 이제 앞에 1, 2부가 뭐 좀비가 나타나 직후 혹은 이제 좀비가 한참 막 떠들썩했던 시기가 다 지나고 정말 지구에 덩그러니 남은 레즈비언 부부들이 서로를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특히 이 부부의 특징은 둘 다 좀비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좀비 시점에서 진행되는 얘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감염되는 것 같다. 아내가 입술을 들썩였다. 배가 고픈 새끼 새의 입질 같은 게 아니다. 내게 말을 하고 있다. 이로 깨물어 피를 낸 아내의 입술과 내 입술에 맞대어 입을 맞췄다. 나는 아무래도 너한테 감염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느끼한 말을 한 걸 알면 아내가 진자머리 칠 건데 그래도 봐주겠니? 낭만적인 멸망을 맞이하자. 지구를 독차지한 기념으로. 아침이 왔을 때 다시 카트에 아내와 장풍이를 싣고 움직였다. 새벽 내내 파도 소리를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있는 것이다. 그 파도가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아서 더 지체할 수 없었다. 바다로 가는 내내 어젯밤 아내가 나에게 속삭인 말이 무엇이었을지 궁리했다. 퀴즈는 금방 풀리듯 말듯 했다. 여보, 바다가 보였다. 거대한 해변이, 건물 하나 없이 오로지 검은 바다뿐인 곳이다. 단 한 번도 인간이 밟아본 적 없는 검은 물. 모든 건 다 잊어도 나는 잊지 마. 우리 서로는 잊지 않기로 해. 장풍이를 해변에 놓아주자 녀석은 치사하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바다로 가버렸다. 고맙다는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가 그게 얼마나 염치 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애초에 장풍이를 바다에서 꺼낸 것이 인간이구나. 아무도 우리에게 인간 대표자의 자격을 주지 않겠지만 이곳은 이제 우리뿐이므로 감히 인간 대표가 되어 장풍이에게 사과했다. 아내와 나란히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시간도 이제 해와 달에 얽매이지 않게 된 걸까?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의 피부는 이제 완전한 고목이 되었다. 아내가 나지막히 내뱉은 말을 아직도 풀어내지 못했지만 어쩌면 머지않아 아내가 알려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지. 장풍이가 바다로 돌아갔듯이 결국에는. 하지만 나는 복수를 아는 인간이다. 그러니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대들. 당신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제 이 행성에는 우리뿐입니다.

책 한 권을 읽는 건 한 인물의 삶을 읽는 것과 같은데요. 저의 한 페이지는 어떠셨나요? 천설란의 방에 놀러와주신 다독이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헤어짐은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하니까요. 조금 아쉬워하며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소설가 천설란이었고요. 우리 또 만나요.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과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암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정말 웃긴 영화라는 점. 이 기묘한 조합이 Don't Look Up의 매력입니다. 영화는 과학자들과 일부 양심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좌절감,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와 언론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경시하는 유명인사들을 겨냥하는 풍자 등이 뒤섞인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환경운동가들에게 영화

대화가 한층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나오미 클라인은 저서 도플갱어에서 케이트의 캐릭터를 언급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공경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의 기이한 모순을 완벽하게 반영한다. 우리 모두는 지구의 실존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작은 자아를 강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도록 부추기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에 갇혀 있다. 기후과학자 피터 칼무스도 이렇게 짚었죠. 이 영화는 기후붕괴에 대한 사회의 끔찍한 무대응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영화다. 신랄한 풍자와 냉소적 코미디로 달려가던 영화가 숨을 고르는 것은 후반에 다다라서입니다. 청년 율의 등장은 케이트, 그리고 나아가 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모두는 종말 앞에서 분노하며 외치는 것을 그만두고 차라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삶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길을 택합니다. 두려움 앞에 요란하게 반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랑의 언어를 주고받는 이들은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이는 종말 앞에서 인간다움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훈훈한 마무리를 택할 아담 맥케이 감독이 아닙니다. 그는 쿠키 영상에서까지 신랄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면 상태로 우주를 떠돌던 탈출가들의 비참한 최후와 한 생존자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죠. 당연하게도 그 영상을 볼 사람은 없습니다. 윤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호남,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오전까지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 모레까지는 동해안에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20에서 80, 그 밖에 지역 10에서 60mm고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제주도 5에서 40mm입니다.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소강상태 보이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충청과 호남 30에서 80, 경상권 20에서 60,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 5에서 30mm입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글피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늦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후 구름 낀 날이 많겠고 폭염은 누그러지겠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함경도 20에서 70mm, 평안도 10에서 50, 황해도 5에서 3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5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29도, 청진은 최저 19도, 최고견 22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흐리고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30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강릉 22도, 대관령 18도, 낮 최고 철원, 강릉 28도, 춘천 29도, 대관령 25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4도, 충주 23도, 대전 세종 24도, 낮 최고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31도, 군산 30도, 광주, 목포 32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4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창원 26도, 낮 최고 대구 31도, 부산, 울산, 창원 32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내일 산지와 중산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은 약하게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기온 제주 33도, 서귀포 31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27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5도, 습도 82%, 해 뜨는 시각은 5시 59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입니다. 중국과 네팔의 국경 지역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현재까지 389명이 숨지고 91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 지룡현에서도 대홍수 여파로 보이는 산사태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558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어제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대피한 우리 국민 9명과 함께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네팔에 어제 저녁 9시 부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출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26일 오전 1시 15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베트남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며 현금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럽 최고령 군주인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가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은 현지 시간 28일 성명을 내고 하랄 5세 국왕이 오늘 오전 6시 35분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랄 5세가 별세함에 따라 하랄 5세와 소냐 왕비의 아들인 호콘 왕세자가 자동으로 노르웨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장례식이나 새 국왕 즉위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북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의 힘은 콘텐츠의 확장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새롭게 거듭나는 콘텐츠의 효과, 원작의 생명력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뮤지컬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과 연애를 머릿속 세포들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유미의 세포들 만나봅니다.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앤톤의 Close to M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창작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고 드라마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뮤지컬로도 성공을 거뒀죠?
2: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던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웹툰 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1: 네.
2: 누적 조회수가 34억 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힐 정도로 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 작품인데 이렇게 무대로 전하게 되는 생생한 현장감이 아주 잔잔한 인기몰이를 계속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유미의 일상 그 연애를 머릿속에 있는 세포들의 시선으로 풀어내는데 그 세포들 한 명 한 명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작품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1: 네. 같은 작품을 각색하게 되면 그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 장르만의 특징을 살리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장르의 차별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저는 익숙하지만 다시 새로운 이 재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1: 네.
2: 원소스를 굳이 왜 멀티유즈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명한 원작 그 IP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출발점에 불과한 거고요.
1: 네.
2: 그렇게 변형된 콘텐츠가 얼마나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좋은 작품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1: 네.
2: 그래서 너무 다 알고 있지만 무대를 보면서 다시 새로운 재미를 찾지 못하면 왜 굳이 우리가 변형된 콘텐츠를 봐야 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1: 네.
2: 정말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익숙한 이야기인데 무대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살아난다고요?
2: 그러면서 보면 이 작품은 굉장히 성공적인 잘 만든 뮤지컬이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좋은 창작 뮤지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2: LED 화면 너무 잘 활용하고 있고요. 무대가 약간 인형집 같기도 하고 장난감 통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1: 네.
2: 아마 웹툰이나 드라마 보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라면 영상으로 표현됐었던 혹은 그림이나 이미지로 만들어졌었던 것들이 어떻게 무대에서 실제적으로 잘 표현될까 궁금하실 텐데
1: 네.
2: LED를 아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어요.
1: 그리고
2: 열고 닫히는 문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출들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별을 맞이하니까 대홍수가 유미 세포들 마을에서 벌어지는 예,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우선순위쇼 같은 장면 정말 감각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고요. 객석의 관객들에게도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관객 세포들 뭐 환영해 관객 세포들 어서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네. 위트 있어서
1: 네.
2: 공연에 대한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이미 5년 전부터 배우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작품이었다고요.
2: 제작을 한 게 샘 컴퍼니 이라는 회사인데요.
1: 네.
2: 정말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 사이에서도 약 오디션에 입소문들이 꽤 많았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연으로 참여한 배우들도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요즘 아주 각광받는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유미 역으로는 소녀시대 멤버였어 티파니 형,
1: 네.
2: 예, 김혜원 배우와 함께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사랑세포 역할이
1: 중요하죠.
2: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이런 느낌인데 김소양 배우, 유리아 배우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두 번 봤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 같은 역할을 다르게 표현을 해서
1: 그렇군요.
2: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1: 네.
2: 원작에 없던 견습세포도 하나 등장을 해요. 109라고
1: 109이라는
2: 이름으로 네. 붙여서 나오는데 견습세포는 아무래도 드라마나 웹툰에 없었기 때문에
1: 네.
2: 그 견습세포 따라가는 재미가 아주 독특하고 그 정체를 알아보는 이야기가 주요한 네. 테마로 등장을 합니다. 견습세포 109 역으로는 최재림 배우 정말 연기 잘하죠.
1: 네.
2: 정태근 배우와 함께 등장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견습세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 동작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는 매력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촉 세우는 촉세포 있거든요.
1: 네.
2: 김영웅 배우가 이 역으로 나오는데 1200대 1의 경쟁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역시 뭐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랬지만 각각의 세포가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 세포들 따라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 감성세포가 된 한준영 배우라든지 촉세포 또 은큼세포. 네. 은큼세포 나올 때마다 너무 박장돼서 기대는 재미인데 은큼세포가 파티를 벌이는 장면 같은 것들도 무대에서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1: 음악을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2: 원작에 없는 겸수세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109번 세포거든요. 자신을 109이라고 부릅니다. 뮤지컬 넘버 109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줄거리 살펴볼까요?
1: 막이 오르면 유미의 세포 마을이 등장합니다.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네. 아기자기한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세포들 웹툰 보신 분 특히 드라마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세포들이 나오는데 정말 재미있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출출 세포 늘 배고픈 세포인데 머리에 떡볶이 꽂고 있는 것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사랑 세포 프라임 세포가 돼 있어서 나와 있는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견습세포 109도 갑자기 탄생해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이미지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 구웅과 사귀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구웅의 주변에는 여사친 세희가 있죠.
0: 네.
1: 이 세희가 늘 두 사람의 연애를 방해하는 인물로 등장하고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세포들 뭐 분개하기도 하고 같이 분노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촉세포가 유미와 세포마을의 평화를 지킬 유일한 희망으로 견습

0: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갖게 만들게 되고요. 견습세포 109는 자신의 이름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과연 이 세포들 유미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무대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네. 오프닝 때신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세포들이 꼽는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라고요?
0: 너무 재밌어요. 한 세포 세포 바라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세포들 만나는 재미 같은 것들은 특히 맨 마지막에 커튼콜 때요. 원작 웹툰에 나왔던 이미지들을 띄워줘요. 그리고 그 세포 연기를 했던 배우가 가운데로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1: 네.
0: 그거 한 명 한 명 비교해서 보면서 박장대소 하는 분들 많고 박수 치시는 분도 많을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체험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 오프닝 때신에서 그 세포들의 모습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네. 세포들의 이야기라는 게 좀 특이한데 원작을 모르는 사람도 뮤지컬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0: 처음에 조금 진입 장벽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을 알고 보면 저 세포 한 명 한 명의 대사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런 사전 지식이 없는 분이라면은 앞부분은 조금은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각각의 세포가 좀 익숙해지면서 이야기 전개 과정이 눈에 쏙 들어오는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웹툰을 보지 않고라도 무대를 찾아가 보고 나중에 웹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 네, 아까 그 같은 세포인데 두 번 봤더니 아예 다른 표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주어진 대본을 그대로 연기해야 되는 라이센스 공연과는 확실하게 차별이 될 것 같아요.
0: 이게 아무래도 창작 뮤지컬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배우들도 창작에 참여하면 공연가에서는 오리지널 캐스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1: 야,
0: 내가 초연 배우니까 그 캐릭터를 완성하고 성격을 규정짓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같이 연습하고 서로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서 반가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사랑세포가 역시 큰 역할을 해요.
1: 네.
0: 그 사랑세포 역으로 나오는 김소양 배우가 견습세포 최재림 배우와 함께 부르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원작에 없는 캐릭터, 추가된 캐릭터가 아까 견습세포 109이라고 하셨는데 최재림 배우로 캐스팅한 것만으로 봐도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최재림 배우가 워낙 네. 성격 있는 역할을 잘하고 중요한 네.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견습세포로 나온 게 미스매치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극강의 어리숙함, 귀여움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잘 담아내서 관객들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합니다. 대사 하나하나에 나오는 이미지도 너무 잘 표현하고 능숙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같이 나오는 정태근 배우가 좀 순수함에 더 집중돼 있다면 네. 최재림 배우는 능수능란함이라는 게 느껴지는 캐릭터여서 같은 캐릭터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것도 흥미롭게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이기도 합니다.
0: 네, 뭐 제목이 유미의 세포들인데 정말 모두 하나하나가 각각의 주인공일 것 같아요.
1: 사실 뮤지컬에서 이런 재미난 캐릭터를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다양한 나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유미의 세포들 보면 그런 작품들 떠올리게 됩니다. 뮤직 인 마이 하트 같은 작품이 좀 그런데 소극장 뮤지컬로 주인공이 작가인데 작가의 마음속에 있는 네 명의 캐릭터가 작가의 이야기를 어떤 고민에 빠지면 서로 막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유미의 세포들은 그런 소극장 뮤지컬이었던 뮤직 인 마이 하트를 대극장으로 확장시킨 버전 같다. 각각의 세포가 유미를 위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 하나하나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세포들이 전부 나와서 함께 부르는 넘버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 하나의 우주. 우린 결국 다 유미의 세포들이고 하나의 우주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견습세포, 명탐정세포, 불안세포가 함께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0: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원종원 교수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니요. 웅이는 남자 주인공이 아니에요.
3: 그럼 누가 남자 주인공인데?
2: 없어요.
3: 어?
2: 남자 주인공은 없다고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죽은 감성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시 이야기 오늘은 정우승 시인의 시집 함께할게요. 이영주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그 길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9월 앞두고 있는데요.
2: 네.
1: 사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올해는 추석이 있긴 하네요. 네. 9월이 좀 많이 기다려져요. 그렇게 이유 없이 기다려지는 것들이 있죠?
2: 네. 9월이 이유 없이 기다려지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아마 가을이 시작된다라는 느낌 때문이기도 한 거고 또 이제 좀 여름에 이번에 폭염이 좀 상상 초월이었잖아요.
1: 그렇죠. 너무 길고 심했죠.
2: 그래서 이제 좀 찬바람 같은 것들이 그리워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상하게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그리움이 생겨납니다.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기후가 주는 우리의 어떤 자극이랄까 감수성 발달에 날씨가 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가을이 되면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누군가를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
1: 와,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그리움이 생겨난다는 구절은 나중에 시에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알겠습니다.
1: 너무 시적인데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애정하는 시인이죠. 정호승 시인의 시집 들고 오셨어요?
2: 네. 정호승 시인의 편의점에서 잠깐이라는 시집 중에 패배에 대하여 술잔을 앞에 놓고 연필을 깎으며 편의점에서 잠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작년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었어요.
2: 네.
1: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시거든요. 근데 네. 너무 더 젊어 보이셔서 갑자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2: 아니 정우승 씨는 워낙 동안이시긴 하셔서.
1: 네, 정말 아직도 소년 같으시더라고요.
2: 관리를 좀 잘하시나요 혹시? 운동도 막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나요?
1: 어릴 때부터 알긴 알았었는데 네. 생각하시는 게 그냥 소년 같으신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몸이 네. 따라가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부인한테 많이 혼났다고 하시더라고요.
2: 네. 아예 그래도 지금 정우 네. 선생님 정도면은
1: 그런 감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시 쓰시고 네. 활동하시는 거
2: 활동
1: 같아요.
2: 많이 하시잖아요.
1: 많이 하시죠.
2: 특강도 많이 다니시고
1: 네. 네. 그래서 특강을 이렇게 나이 드셔서까지 하실 줄 부인이 모르셨어서 요즘에는 좀 대우가 좋아지셨다고.
2: 너무 웃기다.
1: 보통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잖아요.
2: 그렇죠.
1: 예, 보통 친구분들은 다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2: 네.
1: 친구들보다 거의 막 20여 년을 일을 더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대우를 받고 계신다고. 네.
2: 네. 일을 또 열심히 하시니까 또 네, 계속 맞아요. 그 유지를 하고 계시나 봐요.
1: 그러시더라고요. 정우성 시인의 시는 노래 가사말로도 참 많이 쓰였죠.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사랑하는 시인일 텐데 우리 정우성 시인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정우승 시인님 양력을 통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연세는 처음 이번에 인지를 했는데 1950년에 태어나셨네요.
1: 맞아요.
2: 네, 하동에서 태어나서 대구에 성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로 데뷔를 하셨고 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로 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이 되셨네요. 그러면은 시소설을 지금 동시까지
1: 네. 네,
2: 다 섭렵한 정말 재능 있는 문인이신데 시집으로는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별들은 따뜻하다 새벽 편지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 이 짧은 시간 동안 포옹 밥값 여행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당신을 찾아서 슬픔이 택배로 왔다 편의점에서 잠깐 이렇게 있습니다.
1: 네.
2: 그 이후에도 너무 많은 책이 있어서 이 정도로
1: 그러니까요. 예.
2: 뭐 그래도 문학상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서울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편은 문학상, 카톨릭 문학상, 상화시인상, 공초

0: 문학상, 석정시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네요.
1: 네.
0: 아, 이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구에 정호숙 문학관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때 와서 말씀해 주시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는 민망하기도 하시고
0: 네,
1: 아, 누가 오겠냐 막 이러셨는데 정말 많이 방문한대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로 관광객들
0: 국민이니까 네.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종종 가시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네.
0: 야, 근데 자기 이름으로 된 문학관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1: 그것도 살아생전에
0: 네,
1: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진짜 복받은 문인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방문을 한다는 건 네. 그만큼 또 그의 글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셨다가
1: 네. 얼마나 사랑받는 작가인지를 이제 실감을 하신 거죠.
0: 네. 예.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0: 네. 패배에 대하여 라는 시입니다. 패배에 대하여 정호승. 나는 패배가 고맙다.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패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한때는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으나 분노도 가을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항복하지는 않았다. 인생의 패배자는 없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다.
1: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구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0: 네. 이 패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성공 말고 패배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너무 가치 있게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사실은 성공보다는 패배를 더 많이 하고 그 패배를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만 계속해서 성공은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또 삶의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떻게 보면 대신님이 굉장히 날카롭고 촌철살인으로 사실은 우리는 패배의 감각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패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를 읽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패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었고 나도 너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소름이 돋는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이런 게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성공과 행복과 긍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갖게 되면 내가 실패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를 키우는 것은 패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1: 나는 무조건 항복하지는 않았다. 인생의 패배자는 없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이 말도 굉장히 생각해보게 되는
0: 그렇죠.
1: 구절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너는 지금 패배했지만 앞으로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말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패배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되는 말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패배에 자신이 있어요? 라는 말도 사실은 더 큰 영웅담 같은 말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 같습니다.
1: 네. 정말 짧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한편의 인생 극장 네. 같은 시네요.
0: 그렇네요.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굉장히 간결하고 강단 있게 우리 삶의 어떤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다음 시는 술잔을 앞에 놓고라는 시입니다.
1: 네.
0: 술잔을 앞에 놓고 정호승. 술잔을 앞에 놓고 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곁에 가 앉고 싶다. 술잔을 앞에 놓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

0: 빈 술잔을 앞에 놓고 혼자 울던 때가 있었다.
1: 네, 이 시는 정우승 시인의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시인 것 같아요.
0: 네, 저도 술잔 앞에 놓고 막 울면서 술값 계산해 주시는 상황이 되면 좋겠네요.
1: 그러니까요. 왠지 정말 계산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요.
0: 이래서 혼나셨나요?
1: 근데 술을 잘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0: 아, 그러면 진짜 그냥 마음이 되게 이렇게 넓으신 상황을 잘 표현하신 것 같네요. 술을 좋아하고 막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리 조절을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왜 정말 술 못 마시는 사람들도 네. 인생에 너무 힘든 일을 맞닥뜨리면 왜 소주 한 병 사서 앞에 놓고 한 잔 따라 놓고 못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잔 마시고 혼자 취하고. 예.
0: 아, 너무 웃기네요.
1: 근데 정말 술잔 앞에 놓고 운다는 게 얼마나 그 사연이 많다는 거겠어요.
0: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연을 계속 들어주는 것보다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눈물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막 시끄럽게 서로 대화하는 것보다 침묵 안에서 그 옆에 그 몸의 진동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깊은 위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말하기는 싫고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1: 그쵸.
0: 그런 것들 너무 잘 캐치하신 것 같아요.
1: 네. 정우승 시인과는 이영주 시인 아버지뻘이라 술 한잔 하신 적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0: 네. 전 지나가면서 네. 뵙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린 적이
1: 그렇죠.
0: 있지만
1: 그렇죠. 근데 네. 그 시인들의 술자리는 좀 다를 것 같아요.
0: 시끄럽죠.
1: 오.
0: 네. 생각보다.
1: 그렇군요.
0: 시끄럽게 마십니다. 시인들이 아. 술을. 그러니까 이제 술에 취해서
1: 보통 때는 안 시끄럽다가 시끄러워지는
0: 네.
1: 거죠.
0: 말이 없다가 평소에는 뭐 친한 사람들 아니면 별로
1: 네, 왜냐면 왠지 좀 극 아이가 많을 것 같아서
0: 그래서 되게 노력형 아이들이 대부분 거의 99%가 노력형 아이들이고 재밌는 거는 비평가들은 대부분 이에요.
1: 아,
0: 너무 신기하죠.
1: 그렇군요.
0: 소설가들은 섞여 있는데 아. 시인들은 거의 90%가 극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친하지 않으면 말을 못 하고 있고
1: 그렇죠.
0: 그 술이 좀 들어가면 술김에 시끄러워지는 아. 상황이 돼서
1: 그럼 뭔가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싸움도 많이 나고
1: 재밌겠네요. 아 싸움도
0: 예 말싸움도 많이 나고
1: 그렇군요.
0: 네.
1: 거기 끼는 거는 힘들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는 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놓고 술 못 네. 마시지만 이렇게 구경
1: 네 그러니까요.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옆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게
0: 알겠습니다.
1: 네 이번엔 어떤 시 만나볼까요?
0: 네 연필을 깎으며 라는 시입니다. 연필을 깎으며 정호승 새벽에 홀로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연필을 깎으며 나를 깎는다. 죽은 나뭇가지 같은 분노를 깎는다. 너의 손을 잡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었던 내 분노의 눈물을 가늘게 깎는다. 피는 나지 않는다. 결코 칼을 내려놓지 않았던 분노에 가득 찬 손이 고요해진다. 싸락싸락 창밖에는 싸락눈 걸어오는 발소리 분노의 강을 건너며 거칠게 소용돌이치던 물결 소리가 고요하다. 사각사각 새벽에 홀로 일어나 연필을 깎으며 나를 미워하던 나에게 용서를 청한다.
1: 연필을 깎듯이 감정을 깎는다는 표현이 참 신선한 것 같아요.
0: 네. 연필을 깎는 행위가 약간 수행행위 같지 않는가 싶고
1: 네.
0: 그 요즘은 뭐 연필을 특별할 때 쓰는 경우가 많고
1: 그렇죠.
0: 대체로는 뭐 워드를 치거나 아니면 자판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뭐 볼펜도 있고 심지어 가까운 것 중에 샤프도 있는데 굳이 네. 연필을 쓸 때는 어떤 감수성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옛날에는 진짜 연필만 썼는데 그래서 손이 막 까매지고 이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심지어 깎는 행위 자체는 정말 이제는 수행의 행위처럼 느껴질 정도로 소중한 행위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시인들, 소설가들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연필을 깎는 걸 즐기는 젊은 시인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연필을 수집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비싼 연필도 되게 비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집해서 좀 어느 날은 이 연필을 깎아서 쓰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그런 시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연필 깎는 행위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사는 것 중에 하나 감정을 깎는다? 이런 것이 많은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시간들을 갖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마 칼로 연필 깎아본 분들은 알 건데 진짜 정성 들여서 이렇게 힘도 적절히 조절해야지 그게
1: 안 그럼 다 부러지고
0: 예, 예쁘게 앞에가 뾰족하게 깎이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정말 수행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깎으면서.
1: 네.
0: 근데 정말 새벽에 연필을 깎으며 나를 미워하던 나에게 용서를 청한다. 와, 이거 진짜 시답네요.
1: 네, 너무 예. 하고 싶은 행위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던 나를 용서를 청한다는 일이 쉽지 않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0: 네.
1: 스스로를 미워하는 걸로 되게 많이 빠지고 그러면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나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나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까지 잘 안 가게 되는데
0: 네.
1: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 나를 위로해야 된다. 나 자신이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네.
1: 우리가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시 읽으면서 연필 깎으면서 막 그 분노를 깎고 뭐 이제 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깎아내고 이런 것은 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읽고 정말 나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한 편 더 만나볼게요.
1: 네. 편의점에서 잠깐이라는 시입니다. 편의점에서 잠깐. 정호승. 늦은 밤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당신을 만나다니. 당신은 맥주를 사러 왔고 나는 라면을 사러 왔는데 편의점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죽기 전에 잠깐 당신을 만날 수 있다니.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당신은 아직도 겸손의 손으로 캔맥주를 들고 당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나는 교만의 손으로 컵라면을 들고 그리운 눈인사를 나누며 아직도 사랑하는 척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 작년에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몇 해나 되었다고 공연히 부모님 안부를 나누는 거짓의 입술에 돌아가신 부모님만 또 돌아가신다. 이미 우리의 계산은 다 끝났다.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계산하다가 돌아서서 결국 무엇이 순익인지 알지 못하고 사랑이 죽음이 되는 시간은 흘러 오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다시 만났으나 당신이 산 캔맥주는 당신이 계산하고 내가 산 컵라면은 내가 계산한다. 편의점에서 사랑을 판매한다 해도 할인가로 사랑을 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불량품. 오늘 밤 편의점의 흐린 불빛은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항구의 불빛처럼 쓸쓸하다. 잘 가라. 우리가 비록 편의점에서 잠깐 만났다 할지라도 부둣가를 밝히는 검은 불빛을 따라 또다시 밤배는 떠나간다.
0: 정말 이 시 한 편으로 단편 드라마 한 편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래서 제가 네. 소설 안 쓰고 시 쓰는 거. 짧게 딱 할 수 있잖아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말 그 세상에서 어느 순간엔 누구보다 진짜 부모 형제보다 가까운 존재였었는데 네. 헤어지고 나면 그보다 정말 남남은 없잖아요.
1: 아니 그리고, 이상하게 꼭 헤어지고 나면 꼭 또 한 번 만나지 않아요?
0: 전 못 만나던데.
1: 아, 그렇군요.
0: 네. 너무 많으셨던 거 아닌가?
1: 아니요. 서울이 너무 커져. 목소리
0: 만난
1: 너무
0: 거 보니까. 예. 아, 근데 정말 저도 뭐 우연히 만났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서 상상을 해보게 되거든요.
1: 어떠세요?
0: 아, 예전 그 사람 만났다면 어떤 표정이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상상해보게 되잖아요.
1: 네.
0: 정말 어색할 것 같긴 해요.
1: 네.
0: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색한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이상하고.
1: 도망가기도 네. 괜히 내가 왜? 이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고.
0: 네.
1: 진짜 그런 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너무 이렇게 담백하게
0: 네.
1: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 시여서
0: 맞아요.
1: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어떤 상황에서 되게 나이 들어서 만난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는 더 당황스러울 것 같은
0: 그렇죠.
1: 느낌.
0: 그렇죠. 근데 그 나이 들어서 서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복이네요.
1: 정훈 선생님 동안이시니까.
0: 그러니까.
1: 얼굴이
0: 그 여자분이
1: 그대로...
0: 먼저 알아보셨나 봐요. 네. 70대에 만났는데 알아보는 거는 웬만큼 관리 잘해서는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1: 아, 네. 너무 빵 터졌어.
0: 네.
1: 아 진짜
0: 네.
1: 그 사람이 맞나? 이럴 텐데.
0: 그러니까요. 네. 아, 긴가민가해서 말도 못 걸 것 같은데.
1: 최강 동안이십니다.
0: 근데 정말 아직도 사랑하는 척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 하셨는데 나이 연세를 생각하면 부모님은 정말 예전에 돌아가셨을
1: 네,
0: 텐데
1: 그렇죠.
0: 얼마나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면 부모님 이야기를 했겠어요.
1: 진짜 돌아가신 지 꽤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한.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돌아가신 부모님만 또 돌아가신다. 이거 너무 센스 있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아 여기서 진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뭐 공연이 부모님 안부 나누는 것도 다.
0: 그렇죠. 서로 사실 또 사귀었던 사귀니까 배우자를 묻기도 너무 애매하잖아요.
1: 맞아요. 네. 와이프는 잘 지내?
0: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아이들 이야기할 수도 없고
1: 맞아요.
0: 결국 돌아가신 분이
1: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중
0: 그치 그쵸 예 아.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구체적이고 진짜 그럴 법해서
1: 네.
0: 이거 경험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1: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0: 그쵸 그쵸
1: 네. 아마도 이렇게 생생한 감각이 되려면 상상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0: 맞아요
1: 그게 어떤 경험에서 부풀릴 수는 있지. 지만 전혀 경험이 없는 데서 이런 생생함이 나올까?
0: 네.
1: 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0: 참,
1: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정말 시가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게
1: 네.
0: 앞에 약간 코믹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빵 웃음이 터지기도 하다가
1: 네.
0: 편의점에서 사랑을 판매한다 해도 할인가로 사랑을 살 수 없다 해도 살 수 있다 해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없는 불량품. 와, 정말
1: 천철살인이죠.
0: 예, 네. 여기서는 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1: 네. 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복구가 안 되는 상태? 이런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0: 그렇죠.
1: 이런 메시지도 주고 또 너무 약간 애틋하게 슬픈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0: 그렇죠.
1: 그런데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요소가 있구나.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면서
0: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시가 너무 좋으니까 얘기가 재밌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명시는 명시인 것 같습니다. 자, 시 이야기 오늘 정호승 시인의 가장 최근 시집이죠. 편의점에서 잠깐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어드릴게요.

간절기, 기미듬. 유리창을 닦는다. 안에서 닦고 밖으로 나가서도 닦는다. 유리창을 유리창이 없는 것처럼 닦아놓으면 새가 부딪혀 죽는다. 사람의 얼굴이 깨지기도 한다. 이목구비 안쪽을 닦는 수양이 중요하지. 교양이 높은 이들이 나에게 팁을 주었다. 코뼈가 부러지고 뺨이 찢어져 봐도 이런 말 할까? 커다란 창이 있는 호텔 라운지형 카페에서 나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한다. 바깥 사람들은 상스럽게 부채질하며 말다툼하고 안은 쾌적하지만 약간 춥다며 붙어하는 이들도 있다. 내부 적정 온도에 어울리는 이들이 주요 고객이다. 조금 싼 데가 생기면 옮길 거면서. 오늘은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를.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가진 양면성에 관해 생각한다.

투명한 것과 없는 것을 혼동하지 않을 때까지. 여름과 여름 사이에 시간이 부서진다. 잔상과 전조가 먼지처럼 혼합된다. 계절과 계절 사이의 간절기가 마치 투명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 같죠. 김이듬 시인의 간절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이죠.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어서 당내 결속을 다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당 안팎에서 균열도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 내부 상황 취재기자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오세훈 시장의 반발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대치전선, 역시 기자들의 취재 후기로 함께 하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금요일에 만나는 시간이죠. 여의도 프레스룸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박승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참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좀 잠깐 하고 넘어가 보시죠. 오늘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국 대법원에 따른 그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게 김도영 기자님,
1: 네.
0: 조희대 사법부와 본격적인 대립을 보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이제 곧 입장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재제청을 하느냐 아니면 새 추천위원회를 꾸리느냐 요거를 가지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0: 재제청을 할까요?
1: 아니요. 좀 힘들어 보여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대법원장도 밝혔던 입장이 이제 그 김민기 부장판사는 사실 그 나머지 두 분은 지금 다시 재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김민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관과 부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네. 입장을 표현했는데 그걸 또 대법관이 좀 대법원장이 그걸 또 뒤엎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여권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김민기 부장판사를 하라는 입장인 거로 보이고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게 이제 그 대법원이 할 수 있는 선택에 가깝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청와대와 굉장히 큰 낙찰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업계 사법부와 행정부의 대결이 본격화된.

0: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1: 사실은 그냥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넘겨서 거기서 이제 부결시키는 방법이 좀 스무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조이드 대법원장에 대한 그 여권 전체의 불신이 반영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22명의 대법관을 더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입니다.
2: 그 사실 사면 제출했을 때부터 이미 갈등은 굉장히 폭발한 상황이라서 전면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전면전이 맞다.
2: 네, 이미 네네. 전면전인 상태였었어요. 신명계 쪽 인사한테 이거 잠깐 물어봤는데.
0: 아, 취재 내용 있군요.
2: 네, 그냥 반응 같은 건데 네.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전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예전에 이제 네. 사전에 논의를 하고 했고 이렇게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었던 건데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0: 그렇게까지 표현합니까?
2: 네. 그래서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표현으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곁다리 얘기긴 한데 이게 서울법대 패권주의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다른 법조인들을 서울대 출신 아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0: 그거 항상 이런 논란 있을 때마다 프레임 이제 시작되는 거겠죠. 예, 정치인들의 프레임.
2: 네. 그래서 네. 더 강력하게 그냥 쭉. 그 청와대나 뭐 여당 쪽은 강하게 나갈 것 같고
0: 네.
2: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보면 뭐 인사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광희의 인사 실패로 보인다.
0: 그러니까
2: 넓은 뜻입니까? 의미의 인사 실패로 네. 보인다라는 건데 사실 대법관 임명을 이제 대통령이 엄밀하게 말하면 다 주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행정부 인사하고는 좀 다른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조율이 좀 잘 안 된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다 좀 조정이 안 되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산라만상이 다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책임으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책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사법부랑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 이 그림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0: 그렇죠.
2: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0: 아, 왜냐하면 이렇게 사법부를 건들면 결국에 이어지는 말은 공수치수 또 이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문제로 뭐라고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세를 펼칠 수도 있잖아요.
3: 네. 그래서 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한다. 그다음에 뭐 탄핵을 한다. 여러 가지 강경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0: 네.
3: 그런데 최근에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 민주당 관련해서 법사위원들이나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다수의 친명 신청 여러 개파석 옅은 의원들 취재해 봤더니
0: 네.
3: 수면 위의 반응이랑 수면 아래의 반응이 되게 달라요.
0: 좀 알려주십시오.
3: 이게 지지율 30%대의 나비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0: 네.
3: 그러니까 조희대 탄핵 그다음에 조작기소 특검 신중론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신중하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수령은 8월 31일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아요.
0: 그러니까 탄핵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3: 네. 민주당 내부를 취재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 혹은 동조하는 의원이 훨씬 적어요. 근데 그 훨씬 적다라는 게 우리가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10명한테 전화해서 반응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기자가 의원한테 이제 그러니까 전화로 취재해서 물어보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0: 네네.
3: 기자랑 의원만 알잖아요. 10명 중에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은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확 바뀌었어요.
0: 네네. 예.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앞자가 이제 3자도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나오다 보니
3: 네.
0: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3: 그렇죠.
0: 다소 한 발 빼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3: 네. 그래서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 속도 조절과 신중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조심조심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러면 뭐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진 사퇴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2: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체제가 딱 들어설 때 전당대회 과정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잖아요. 이 갈등을 좀 봉합할 계기가 필요했는데
0: 네.
2: 알아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타나줬다는 거예요.
0: 아, 서면으로. 민주당이 이제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공격할 대상이 생겼다.
2: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김민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물러나라. 뭐 조희대 씨 이런 표현 쓰면서 공격을 하긴 한 건데
0: 네.
2: 문제는 이제 아까 쭉 얘기해줬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만약에 탄핵을 했다가는 역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김민석 대표도 얘기를 안 하고 주변부에서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많은 그런 그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0: 또 그 이진숙 의원 건도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김민석 대표가 나서고 있잖아요. 또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부에 이제 갈등을 좀 돌리는 이런 흐름이라고도 보는 거죠.
1: 박수영 기자 얘기 받아서 하나만 네. 더 재밌는 포인트를 이야기하면 지금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민석 대표가 명청 갈등이라는 전당대회를 엄청나게 그 어렵게 그 큰 내용 끝에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 측면 분명히 하나 있고 또 지금 민주당이 친청계 3인방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엄청 강경파 의원 3명 지도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김민석 대표의 1호 사실상 1성이 조희대 씨였고 네. 사실상 이게 그래서 언론 일주일간 도배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현수막으로 또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2: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지구인들 다 힘을 합해야죠. 그걸 물리쳐야 되니까. 민주당 내부에 좀 목소리들이 시끄러우니까 하나의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총공세 약간 이런 느낌에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지율 내용 좀 언급이 있어서요. 지난 22일에서 24일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 결과에 이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긍정 38.9% 부정 57.9%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좀 국힘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1박 2일간의 연찬회 분위기 김종희 기자님 어떻게 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1: 사실 저는 이 연찬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네네. 내근하느라 못 갔는데 저희가 이제 기자 두 명을 여기 보내서 이제 1박 2일간 취재시켰는데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그 기자 두 명한테 그 국민의힘 연찬회를 한 줄 요약하면 뭐니? 라고 했더니 박근혜만 남은 연찬회라고 하고 또 한 명의 기자는 박근혜로 시작해서 박근혜로 끝난 연찬회였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1: 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연찬회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기 전에 되게 어수선했대요. 거기서 뭐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는데 연찬회 안 분위기는 되게 집중도가 낮았대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뭐 발표하는 내용도 뭐 인공지능 내용이고 어렵고 딱딱하고 해서 당장 의원들한테 와닿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2: 아니 그 집중도가 낮았다는 건 잘 안 듣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1: 네. 핸드폰 하는 의원들도 많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워크숍 가면은 그렇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회사의 워크숍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 이런 얘기도 하죠. 아 진짜 핵노잼이다. 재미가 없다. 그래서 연찬회 밖에서 아마 간식으로 옥수수를 제공했었나 봐요. 그래서 옥수수 먹으면서 335 수다 떠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2: 어떻게요?
1: 그래서 이때부터 막 활력이 돌고 모든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보고 그다음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모두가 다 집중했다. 그 안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해도 잘 안 듣고 그냥 딴짓하고 핸드폰 하고 그냥 눈에 초점이 없고 막 이런 상황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의원들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이랬거든요. 확실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로 연찬회를 풀어서 썼습니다.
2: 그렇죠. 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죠. 네. 아니 김동연 기자님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하다 존재감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3: 아니 뭐 영향력이 없지 않죠 최근에 네. 근데 그게 TK 정도에 국한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김종일 선배가 좀 과장을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2: 아, 그렇습니까?
3: 당연히
2: 선배한테 과장을 섞어서
3: 얘기했다고 아니 당연히 전직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럼 들어와서 연설하러 오는데 의원들이 안 일어나고 그냥 뭐 박수 안 치고 뭐 그렇게 하나요? 그거 아니고 하네요. 불만 섞인 분위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의원은 듣다가 못 듣겠다 자러 가야겠다고 나가는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찬회가 이거 그 박근혜 의원 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연찬회 참석 안 하고 떠나간 사람도 좀 있어요.
2: 누굽니까? 궁금한데요.
3: 아니 뭐 어디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네.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연찬회 가면요, 언제 휴대폰하고 원래 딴짓 많이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녁에 이제 막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술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2: 근데 술 금지령 내렸잖아요. 이번에 네팔에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3: 뭐 이제 공식 만찬에서는 아마 안 먹었던 만찬에서. 것 같은데. 네,
4: 끝나고는.
3: 끝나고는 그래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2: 이거 문제 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3: 사진이 나오면 문제가 될 텐데.
2: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워딩은 정확한 오딩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0: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된다였습니다. 이 말은 그러면 지금의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말과 뭐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박승봉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의원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들었을 때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으니까 특히 이제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장도영 대표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떠난 의원도 있다고 말하셨는데 저도 실제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연찬회는 가지 않고 전화로만 좀 분위기를 물어봤는데
0: 네.
1: 이 딱 박근혜 전 대통령 강연 끝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뺨한데 후려맞은 기분이다. 그래서 아니 중진 의원들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중진 의원들을 바보로 몰았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라고 하는데 민심은 지도부가 싫다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여기 있을 의미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이 비당권파 의원의 표현이기는 한데 비당권파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장도영 대표 체제의 중심으로 뭉치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고요. 당권파 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이 역시 받아들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뜯어보면은 전부 내부 총질하는 뜨내기들 겨냥하는 거라서 뜨끔들 했을 거다. 이제 이걸로 우리는 힘을 받는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장도영 대표의 힘을 실려가는 모습이라고 여기, 평가하는 거네요.
2: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0: 네.
2: 뭐 장도영 대표는 처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2: 그런데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단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장동혁 대표의 제가 이제 감격을
0: 약간 아, 감격을 했다고요?
2: 약간 뭐 해갖고 눈시울도 약간 붉어지는 아니 눈물이 났다는 건 아니고 저희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그 아, 부분을 그
1: 부분을 과장돼 과장
0: 너무 과장이다.
2: 제가 기절한데. 제가 지금 동영상을 미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0: 아, 저 봤어요 그 영상.
2: 예, 살짝 이렇게 좀 이게
0: 촉촉해졌다.
2: 예, 촉촉해졌다 이제
0: 그 정도로
2: 올림픽 공원에서 자주 보여주셨던 모습 같은데 약간 그런 감격이 좀 묻어 나왔다.
0: 벅차올랐다.
2: 네, 그런 점이 있는데 네. 근데. 되게 냉소적인 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연찬에는 장동혁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무대인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든 뭐든지 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뭐 주인공이 박근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실패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김도현 기자 얘기한 게 완전히 과장은 아닐 수 있는 게
0: 네.
1: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시 원내대표가 초청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원래 찾아가서 그렇죠.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도영 대표한테는 따로 상의는 안 했대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에서 듣고 뭐 이런 정도 내용은 나중에 있었는데 미리 몰랐는데 그래서 당권파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혹시 좀 뭐 불쾌할 만한 상황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굳이 뭐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닌데 상의할 것까지 있겠느냐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싫은 건 아니지만 또 완전히 환영하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0: 그렇죠.
1: 와서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분명히 장도영 대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데 과연 이제 김도영 기자 얘기 정도로 이제 감격을 했을
0: 그 정도는 아니다.
1: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2: 아니 이제 그 영상을 본 저의 판단입니다.
3: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우리 김도영 기자 얘기처럼 저희 거의 연찬에 가 있던 기자 두 명도 장도영 대표가 그 순간 되게 벅차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0: 아니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지.
2: 눈물을 흘렸다고 안 했고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는 것 같았다.
0: 아니, 너무 났어 너무.
1: 네.
0: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정점식 원내대표가 초대를 했고 근데 내가 부른 건 아닌데 내가 부른 건데 좀 떨떠름하고 있는데 네.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하시니 벅차올랐다. 정도.
3: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한 의원이 있었는데 저 전화를 해봤더니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겼다라는 얘기를 한 의원이 있더라고요.
0: 그 제주 부린 곰은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가
3: 불렀는데 사실 전직 그 대통령이 정당의 연찬에 참여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거든요. 저는 정당 출입하면서 처음 봤는데 거기 와서 사실 전직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부의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라는 박근혜의 메시지를 장도혁 대표가 확 끌어안은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본인한테는 되게 큰 이제 방어막이 됐는데 확실히 아까 우리 두 기자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비영남 비당권파 측 의원들은 지금 혁신을 말해야 될 때 탄핵당한 대통령을 부르면 어떡하냐. 자중장애해야 될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 큰 문제는 아까 김동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제

0: 연기국회 치러야 되고 혁신과 개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거 회기처럼 비춰진다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토론 매너로 얘기하는 의원들이 부분이었어요.
1: 이 감격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2: 또 다른 감격이 있습니까?
1: 네. 이게 저도 정점치 원내대표 입장은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 주변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와서 당 지도부에 힘 실어준 건데 혹시 뭐 의도랑 좀 다른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정점치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사진 링크를 보내줬는데
2: 그러네요. 예예. 예.
1: 그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동혁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 김민수 최고위원이 박근혜 화이팅 하고 그 다음에 장동혁 화이팅, 그 다음에 정점식 화이팅 이렇게 하거든요.
2: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1: 네, 그렇게 오. 하니까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되게 감격하는 표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악수하는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2: 두 번째 감격이 나왔군요.
1: 네. 네. 근데 이제 사진으로만 보면 이렇게 입을 막 가리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제가 이게 영상으로 안 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요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 어쨌든 당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로 각자의 해석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영치 기자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맞고 박근혜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초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도 이야기를 해본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잖아요.
2: 그렇죠.
3: 근데 이제 비당권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징계 정치를 했다는거나 아니면 당원 중심주의로 간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장 대표를 좀 손을 들어주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니까 당황을 그렇죠. 했던 거고 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또 약간 지금 이제
2: 나오시겠죠.
3: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계속 네.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나올 때마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낸다면 우리도 계속 끌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2: 말씀 잘 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당권에 힘을 줄어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국민의 힘에 대해서. 그건 장동혁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의 무게를 싣는 분위기였던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중은 이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일 기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0: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계속 가서 총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2: 네.
0: 그런데 당장 최고위를 해체시켜서 장동혁 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이에요.
2: 그럼 뭐 자연스럽게 끌어내리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네, 상황 변화와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정점식 원내대표의 또 행보가 엄청 묘한 게요. 이분이 지금 곧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당대표처럼 움직이고 있다. 정작 당대표는 장외에서 올림픽공원 시위를 가거나 강성 지지층들 만나는데 지금 당대표의 시선으로 당대표처럼 일정을 하고 동선으로 메시지를 나는 사람은 오히려 정정식 원내대표다.
2: 네네네.
0: 그리고 중진들, 3선들, 4선들 많이 만나면서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 맞다.
2: 근데 포스트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아주 강단 있게 딱 이제 선을 각을 딱 쳐서 전선을 딱 치고 우린 반 장동혁이야. 무조건 이건 해체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 라는 그런 강한 방법으로 할 생각은 정정식 전 대표는 없어 보여요.
2: 아니 그러니까요. 김도영 기자님.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발이 뭐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1: 있죠.
2: 그 있다라는 그 분들이 왜 이렇게 잠잠해요? 왜냐면, 왜 아무것도 못해요?
4: 왜냐면은 네. 이런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를 지금 몰아냈을 경우에 몰아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신동욱 최고랑 김재원 최고 그다음에 심지어 양영석 최고까지 지금 물러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러날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정기국회 시작하는데 지금 와갖고 장동혁 대표 내려갖고 비대위 세우고 뭐 이럴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대안이 부재한다는 겁니다.
2: 네.
4: 그다음에는 누가 할 거냐.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의 주류는 한동훈 의원을 데려와가지고 뭘 시키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임기를 채우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뭐 2월, 8월, 아마 8월까지 계속 하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네. 다른 의원

0: 을 이제 좀 당 대표로 좀 세우려는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죠.
1: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런 입장을 그냥 이제 뭐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서 들어봤을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삼선 의원들이 연속으로 삼선이 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아픔이 있대요. 네. 당선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총선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네. 총선 승리한 적이 없어 선거를 거의 못 이겼고 그다음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대선을 다시 이겼는데 또 계엄 일으켜가지고 또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지금 체제로 못 이길 것 같다. 이 생각까지는 좀 확실한 겁니다.
2: 근데 지금 체제로 장동욱 대표 체제로 못 이길 것 같다.
1: 근데 이제 대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회적으로 들어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도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2: 네.
1: 한동훈 의원 제외하고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전당대회 나올 수가 없는 인물이고 후보군이 좀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계속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친한계 쪽은 좀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인상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오세훈 시장하고 좀 적극적으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친한계 의원분들이?
1: 네. 그 친한계 쪽에서 뭐 이거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한 표현이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원래 생각은 오세훈 시장이 복당을 좀 도와주고
2: 네.
1: 오 시장은 전당대회 참여가 어려우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대신 뭐 승리를 하거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협력을 좀 하고 그다음에 총선 끝난 다음에 대선 때는 경쟁을 하자. 이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 네네.
1: 이제 오 시장 그 재판 상황 때문에 좀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근데 뒤집어서 보면 친한계도 역시 딱히 지금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다음 게시판 문제가 좀 경찰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면서도 뭐 이제 그냥 표현으로 전해드리면 이재명 정부에서 쉽게 결론 내줄까? 안 내줄 것 같아. 오래 끌릴 것 같아. 뭐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2: 오히려 질질 끌어서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보는군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입장 차이일 수 있는데 친한계에선 이게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경찰에서 결론만 내면은 그냥 이게 풀이해진다. 이 일종의 원죄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제명된 근거가 돼 있으니까 그 근거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보는데
2: 네.
1: 그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 산하에 있는 경찰이 안 들어줄 것 같아. 빨리 정리를 안 해줄 것 같아. 이렇게 또 예측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카드 저런 카드 다 막혀있는 상황이고 뭐 최종 카드로는 이제 뭐 가처분 같은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쓰일 수도 있다.
2: 거기까지
1: 그런 정도. 예. 그건 마지막 카드일 것
2: 같아요. 그 이제 뭐 내년 2월, 뭐 내년 8월, 뭐 그때 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네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당대표를 진짜 새로 뽑아야 되는 그 그렇죠. 시기에 대해서.
3: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정중동의 행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 네.
3: 총선은 많이 남았는데 만약에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빠르게 결정돼서 열린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질 거라 생각을 지금 별로 안 해요.
2: 네.
3: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체제를 만약에 내년 4월에 선거가 열리거나 2018년 총선은 장동혁 체제로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너무나 큰 공포감이 있으면 지금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빨리 우리가 바꿔야지라고 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하락기에 들어갔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체 쇄신 동력이 되게 크게 떨어져 있어요. 국민의힘.
2: 일단 좀 지켜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109명 의원 중에 이번 워크숍에 98명이 참석했으면 참석률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3: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101명이 참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 아, 잠깐 들렸다가 가신 분도 계셨나.
3: 네, 아마 이제 그런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장동윤 체제에 힘이 실린 거 아닙니까?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러 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모이세요. 우리 워크숍 합니다. 근데 당대표가 일단 주최를 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으면은 장동욱 당대표의 힘이 좀 실리는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림은.
4: 아 근데 의원 네. 워크숍이라는 거는 원래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거고요.
2: 네.
4: 특히 이제 의원 일정 맞춰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뭐 참석률은 원래도 높았던 거고 장동욱 대표 체제에 그 힘이 실렸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합해라 해서 힘이 실렸냐라고 물어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서 그 기자회 간담회에서 이게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4: 그 말은 이제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른바 당 주류 TK 의원들 당내 의원들의 압력에서 장동혁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월요일 최고위원회에도 올라올 게 없고 본인의 워딩으로 미루어 짐작을 했을 때에도 본인이 합리적 기준 시기와 우려에 대한 그가 있는 만큼 그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가 나가는 게

0: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합리적 기준이 뭐 1, 2주 새에 빠르게 만들어질 거면은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을 지선 100일 정도 앞두고 당명 변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1: 안 했죠.
0: 안 했죠. 네. 안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3개월 지났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 안 잡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물러선 거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장동욱 대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은 미리 그 다져놓고 이제 밭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꺼내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던졌다가 뒤로 하면은 철군하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했으면은 하는 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크게 두 번은 물러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리더십 상처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가장 관건인 변수는 시간이에요.
1: 시간.
2: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공천이고 그렇죠. 2028년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장대혁 대표를 바라보는 요새 당권 파트리나 그 중간에 개파석이 옅은 다수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장동학 대표는 요새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임까지 가는 길이 되게 탄탄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방금 김동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그 이야기는 진짜 많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선이 선거에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민심을 쫓아올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연임, 당권을 지키는 데 시선이 다 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전지적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되게 잘하고 있다.
3: 어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총선까지.
2: 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그렇게 강하게 흔들지 않는다.
1: 네, 알겠습니다.
4: 그 하나만 덧붙이면은 네.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더 안정화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뭐 이런 이제 헷갈리는 지점인데 이거 평가의 영역일 수도 있긴 한데
3: 그 맞는 거예요? 안정화가 된 겁니까? 지금 이제
4: 근데 이거를 저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나 한번 반대표에서 반대파에서도 인정을 하느냐 이걸 좀 기준으로 보는데 일단 내부 당권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안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일단 기구 같은 거 출범하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네네.
4: 근데 친한계 쪽의 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솔직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조금 더 안정화된 건 맞다 이전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 힘이 더 실린 건 맞는데 이제 김도영 기자 얘기한 대로 그렇다고 이게 압도적으로 강력한 당권이냐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해 준 대로 그 당협위원장 전담 당협위원장 교체 건에 대해서 당권파 의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이게 연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의견 듣는 과정을 거치고 그냥 나중에 할 걸로 이렇게 네. 예측하고 연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연기 아니고 진짜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수렴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결국에 말씀들 기자분들 말씀을 좀 정확히 보면 일단 시간이 많이 남았고 선거까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는 멀리서 좀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하나 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 시선들이 국민의힘에 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급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급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 왜냐면 이제 서울 시장이 이제 재보선이 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좀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 친한계에 이어서 중진 저격에까지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 복당을 위해서 아랫목을 대우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중진들까지 경향하는 이유. 김종 기자님, 안철수 의원이 좀 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 안철수 의원은 결국에는 차기 당대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에 나서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3: 네.
2: 근데 안철수 의원이랑 김기현 의원이 묘한 인연이 있어요. 두 사람이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로 맞붙었었거든요.
3: 아, 그렇군요.
2: 예, 근데 당시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선출 방식이 당원 100%로 바뀌어요.
3: 기억납니다.
2: 예, 그래서 결과가 네. 우리 모두가 기억하다시피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승리를 하죠. 서로
3: 김기현 의원이요?
2: 네, 아, 예. 김기현 의원이 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는지 저 스스로는
3: 김민석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2: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박승봉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되게 재밌는 제목의 그 이름을 달아가지고 에일리 가수의 그 가사 노래 제목이었나요 그게?
4: 네, 노래 제목 뭐 달라졌어 완전히 아니,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나.
2: 네, 그렇게 해서 노래 안철수 의원이
3: 에일리.
2: 네, 우리가 얘기했던 가장 극중에 있던 중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 김기현 의원 또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당대표 말씀해주신 당대표나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좀 준비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한동훈 의원과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좀 물밑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분위기는?
4: 한동훈 의원은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전해 듣고는 있고요.
3: 네.
4: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어려워진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오세훈 시장도 재판 걸려 있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주요 그런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사퇴하고 당내 상황이 썩 좋지가 않고.
3: 네.
4: 그리고 한동훈 의원 본인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의원들이 많이 좀 관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좀 있어요.
3: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도 잠깐 한번 좀 해보죠. 뭐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존재감 드러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고 싶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선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랑.
4: 네, 배신의 정치 뭐, 네, 찍혔죠.
3: 배신자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앙금 풀어야 넥스트 레벨로 진화되는 거 아닙니까?
4: 그러니까 이게 언제 풀리는 건지 이제는 알 수가 없게 됐는데.
3: 아니 풀리긴 할까요?
0: 이게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딱 이제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 뭔가 그 유승민 전 의원이 한 1년 전부터 이제 만나고 유영하 의원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고 그 이전부터 저도 듣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랄까 만나서 푼다기보다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풀고 싶지만
3: 마음을 열었다.
0: 아, 풀고 싶고 뭐 네. 이런 열어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제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일단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봤던 게 유영하 의원이 최근에 그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에 전 의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사과를 하면은 만나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3: 네네네.
0: 그걸 봤을 때 현실 가능성은 없다.
4: 제가 아까 말한 그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날 그 기사 중에 한 명을 유승민 전 의원도 넣었거든요. 포인트는 뭐였냐면 그 유승민 전 의원 측근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포지션은 닥치고 통합이다. 그러니까 통합과 혁신이라고 썼는데 통합을 앞부분에 썼다는 것도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의 포지션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배신의 정치로 찍히면서 당을 두 번 뭐 만들게 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한 번 만들고 뭐 합당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 분당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상징을 통합의 상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다. 포지션 자체를. 이제 그러려고 하면 가장 그 자신을 배신의 정치로 찍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통합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3: 네.
4: 그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3: 그렇죠.
4: 것 같아요.
3: 그렇죠. 배신자의 단어를 지워야죠. 네, 저희도 니층에게.
2: 이번 예. 주에 유승민 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은 방금 박순봉 기자 얘기처럼 일단 닥치고 통합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도 끌어안고 한동훈도 끌어안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게 탄핵에 강 건너자는 거예요.
3: 네.
2: 탄핵을 이야기하는 순간 너무 과거의 시시비비 문제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3: 언제 탄핵 말하는 거예요?
2: 두 번의 탄핵을 다 이야기하는
3: 두 번의
2: 거예요.
3: 탄핵을
2: 예,
3: 다 건너자.
2: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네. 하는 얘기가.
3: 다 건너는데 지금 유승민 의원만 못 건넌 거 아닙니까?
2: 아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 폭정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작은 차이를 다 뛰어넘자. 무조건 통합을 하자. 이런 포지셔닝이더라고요.
0: 근데 이제 당내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게 이제 포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거부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3: 유승민 전 의원과 포용은 좀 약간 좀
0: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3: 겁니까?
0: 서로 예. 이제 그 포용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권파 이제 주류 다수의 입장에서는 다수도 자기들이 이제 포용 당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 탄핵 반대라는 건 정치적 결단이었다. 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포용 당해야 하냐?
3: 포용을 해도 우리가 포용을 해주는 거지. 네.
0: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3: 그런 뜻이군요.
0: 마찬가지로 또 이제 비주류들도요. 특히 친한계에서는 아니. 포용은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포용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포용을 당하는 건데 포용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포용당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3: 네.
0: 그래서 닥치고 통합이라는 게 그 힘을 갖기가 지금 조금 힘이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4: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그 주류 의원이 하는 얘기가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제 이 주류 의원은 찬성을 했거든요. 탄핵 찬성을 했었는데 그거는 여당 의석이 어차피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더하든 말든 그건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만약에 막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재판 같은 것들이 일정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탄핵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자체가 탄핵을 그 찬성하고 이런 게 옳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0: 아직도 못 건너군요.
1: 정당 입장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개혁신당이 3석밖에 안 되지만 밖에 있고 그다음에 친한계도 언제 뭐 분당 시나리오가 나올지 어쨌든 화학적 결합으로 우리가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를지 알지 없는 입장에서 이 탄핵안 건너지 않으면 결국 쪼개진 상태에서 2028년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인식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까지 해봤고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가 많네요. 자, 이번에 오세훈 시장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최근 정부와 용산공원 개발 둘러싸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용산공원만은 뭐 1cm도 용납하지 않겠다. 절대적으로 지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영철 기자님.
2: 네.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크게 세 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오 시장이랑 얘기를 해보면 녹색 덕후입니다. 공원이랑 그 뭐 한강도 마찬가지일 거고
0: 남산도 그렇고요.
2: 네, 실제로 뭐 자기가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0: 맞아요. 예.
2: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시민단체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공약 중에 하나도 녹지축이라 그래서 동북권부터 남북까지 해서 공원을 쭉 잇는 그게 이제 서울시 핵심 사업이기도 해요.
0: 그렇죠.
2: 그래서 용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중심에 제일 큰 뭐 이제 공원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고
0: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뭔가 하나의 업적을 용산에 만들겠다 그리고 그렇죠. 대선으로 향하겠다 이런 의도도 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2: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자기 거다라고 보여줄 만한 뭐 예를 들면 청계천 같은 그런 대형 사업은 아직 없거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이제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 때 2007년에 첫 임기 때 본인 특별법에 깊이 개입한 거예요.
0: 그런데 그러니까. 그 특별법 용산공원 특별법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사석에서 이제 오 시장이랑 얘기를 해보면 너무 그때 일을 들춰보고 막 이러려고는 하지 않으려고는 본인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네.
2: 그래서 거기에 있는 비하인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있는 비하인드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지금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듯 노 대통령의 업적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나도 지분이 좀 있어.
2: 지분이 그게. 많이 있고 네. 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네. 그거를 뭐 개발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진 찍으러 가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0: 네네.
2: 그만큼 특별법에 대한 애착이 일단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적인 건데 이거를 짓는데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 오염토 를 뭐 정화하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옮겨가지고 그 짓고 이런 게 천문학적이고 짓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크게 뜯어보면 이 정도 세 개가 반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0: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결정을 내려도 이 아파트로가 임대 아파트가 올라올 수 있는 네. 시간까지도 10년 이상 걸린다.
2: 네,
0: 불가능하다.
2: 그래서 내놓은 얘기죠. 대안이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 탄천물질센터인데
0: 네.
2: 그것도 평소였으면 못 지어요. 10년 넘게 걸리니까.
0: 네.
2: 근데 그 용산이랑 비교해보면 거기보단 빠르다는 거죠.
0: 근데 국토부 장관이 만남을 하고 나서 탄천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울였던 것 같은데 다시 아 여기 옮기려고 해도 더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반대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 이게 톤이 조금 바뀐 게
0: 톤이 처음 바뀌었어요. 예.
2: 만났을 때는 좀 긍정적이었어요.
0: 맞아요.
2: 근데 국토부 쪽을 취재를 해보면 대비가 안 돼 있어 이걸 얘기를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0: 아.
2: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부동산 사업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 원래 이전까지는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 카드를 꺼낼 줄 모르고 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지금 어쨌든 닥칠 공급이라는 컨셉을 국토부는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아파트 1만 세대? 괜찮다? 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0: 잘 몰랐군요, 네. 그러면.
2: 네. 근데 그 다음에 김영배 시당위원장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했어요. 그 어디로 옮길 거냐? 이거 결국 하수처리장인데 경기도로 옮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0: 이게 물재생센터가 사실 주민들한테 반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향도 나고 뭐 이렇게 오수니까 좀 냄새가 나서 이걸 좀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여기에 맞게 이것도 옮기고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찬성할 것이고 여기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용산공원은 반대가 심하니 낫지 않느냐라고 했다가 지금 제가 봐서 국토부 장관께서 정치적으로 한번 당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진다라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2: 예, 근데 국토부 장관의 워딩을 아직도 보면
0: 네.
2: 찬성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이전할 거냐가 하나 추가된 거거든요. 근데 김영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요걸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건 빠지고 어디로 이전할 거냐 이거는 허황된 얘기다.

0: 만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약간의 혼선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1: 그 약간 주도권 싸움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여권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되게 심플하게 메시지를 내거든요. 세금으로는 부동산 못 잡아.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돼. 한 이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데
2: 네.
1: 정부 쪽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계속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걸 수용하는 그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 그러네요, 그러네요.
1: 마찬가지로 네. 이제 탄천 같은 경우에도 오 시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수용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새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게 아니고 해결책을 내놓은 게 아니고 오 시장 안이 설득된 그림.
2: 그림상.
1: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도권을 갖고 내 제안을 받아. 용산공원은 안 되니까요.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이거 받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런 의견이 또 민주당 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의견이 갑자기 또 튀어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평행선을 그려가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3: 맞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지금 조금 짚어야 되는 게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 그만 없었으면은 굉장히 뭔가 완전 주가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2: 아,
3: 오세훈 시장은 정말로 뭔가 시운이 가장 없는 정치인 아닌가. 이제 서울시장 이기고 나서 갑자기 올림픽공원 터지는 바람에 본인이 받아야 될 하이라이트를 이제 장동 대표가 채갖고 이번에서도 원래 야당의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2: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약간 계획을 세울 때 부동산 대토론에서 완벽하게 좀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약간 주춤했는데 사실 용산공원에서도 한 발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용산공원 좀 강하게 부딪히는 모양새이긴 해요.
4: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용산으로 완전히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2: 네.
4: 오세훈 시장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이 서울시장을 한 분이잖아요. 근데 대중들의 머릿속에 서울시민들의 머릿속에 오세훈 시장은 뭐 했지?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2: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거를 내세우긴 하더라고요.
4: 오세훈 시장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과 관련된 별로 좋지 않은 별명도 있고
2: 네.
4: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서울의 중심 용산을 지킨 이거는 오세훈의 되게 큰 레거시가 될 수 있거든요.
2: 네.
4: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이잖아요.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김도영 기자 얘기처럼 야당의 서울시장은 대권에 가까이서 가게 됩니다.
2: 네.
4: 그래서 이심이 중요하죠.
2: 알겠습니다.
3: 근데 이제 지금 서울시내 멸실이 1년에 한 4만 호 정도 됐나요?
0: 네.
3: 예, 4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요. 뭐 거의 한 10년 후, 20년 후 이런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매년 4만 호가 없어지는데 공급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생생님께서 근데 정부는 왜 꼭 용산공원에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실 분
0: 그러니까
2: 계십니까?
0: 빈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게 그거를 지금 엄청 빨리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착공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이주 수요가 거기서 원래 살던 원주민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2: 네.
0: 그럼 거기까지가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김용범 실장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만났을 때도 김용범 실장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역 주민이 지금 이제 뭐 집 주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 네.
0: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여당도 그쪽으로 지금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비사업 규제도 풀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용산 국제연무단지에서도 뭐 만 호 얘기 나오고 뭐 서울시장은 8천 호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미 확정되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확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확정이 된 곳을 빨리 진행하면 되지 왜 용산공원에다가 또 임대아파트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짓냐 뭐 이런
0: 그렇죠.
2: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0: 공급대책에서도 3기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네. 아무래도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되 그러니까 저번에 뭐 헬기 타고 보러 다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2: 네네네. 네, 실제로 헬기 타는 모습
0: 사진
2: 나왔잖아요.
0: 네, 네, 헬기를 탔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석에서 서울시는 굉장히 비웃긴 하던데 50대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청년층 겨냥한 것도 있다고.
2: 청년층 겨냥도
1: 있다. 그렇죠. 왜냐면 청년 그 되게 상징적인 땅이잖아요. 서울의
2: 그렇죠,
1: 중심에
2: 그렇죠.
1: 있는 땅에다가 청년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청년들이 실제로 거기에 이제 당첨되고 이러면은 살아보고 이러면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측면도 지금 청년층 지지율 많이 빠졌거든요.
2: 그러니까
1: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봐야 될
2: 그림도 있군요.
0: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년 뭐 15년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정치적인 거 아니냐, 정치적인 구호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2: 근데 또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이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뭐 러시아, 뭐 일본, 뭐 미국에 뺏겼던 땅을 드디어 시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공원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무현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완벽하게 여기는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자꾸 계속 건드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까?
4: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해보잖아요. 네. 아까 공소처랑 비슷한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용산에 공원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2: 상당히 누굽니까? 아 너무 궁금해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4: 그리고 예. 민주당에서 되게 뼈 아파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국토부가 서울시에 밀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까 신영철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서울시에서 탄천 카드를 꺼낼지 몰랐어요. 아, 실제로
2: 예상을 못했군요.
4: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만약에 탄천에서 더불어서 여권에서 더 밀어붙이면 마곡에도 있는 그런 이제 처리장 이런 거에다가 짓자라고 얘기할 카드를 다 준비해두고 있었는데 정부 여당에서 그거를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꺼내서 공세적으로 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2: 어떻게 보면 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협상 능력에 한방 먹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4: 관가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지금 공급에 관해서는 서울시 국토 관련 공무원분들이 국토부에 계신 공무원들 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고 베테랑이라는 거예요. 특히 국토부가 세종시로 내려갔잖아요.
0: 그렇죠.
4: 예. 이제 막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대학만 나오고 혹은 서울의 고향이 아닌 분들은 서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 빈 땅이.
2: 서울에 있고. 대한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더 많이 한다. 네. 뭐 그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2: 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치권 이슈를 네 분의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죠.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신영철 한겨레 신문 기자, 김도영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18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들 오늘도 뭐 박장대소하시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6: 오늘도 네. 좀 더 진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즐겁게 재밌게 주말 아, 저녁이고 밤이니까요. 아, 재밌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하십니까? 저는 거의 박순봉 기자님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6: 안 웃죠.
2: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웃어주시네요.
6: 네, 좀 다 같이 편하게 네.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비슷한 지금. 직군이기도 하고
2: 아, 그렇군요.
6: 또 앵커님도. 네. 재밌으십니까?
2: 제가 편합니까?
6: 불편합니다.
2: 불편한 진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또 시사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1박 2일간 워크숍도 진행됐죠. 전반적 분위기 한번 박수모 기자님께서 표현해 주시죠.
6: 아까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다 연찬의 전반이 가려졌다면 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하고 정청래 의원 사이 갈등으로 연찬회가 다 가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근데 최민희 의원과 박성원 최고위원은 뭐 러브샷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되긴 했잖아요.
6: 사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2017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네. 저는 이제 정치부 출입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거라 옛날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바른정당이 있었는데 김무성 고문하고 유승민 의원이 그쵸. 술을 주고받다가 입을 맞춘 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두 달 뒤에 예, 다 갈라섰어요. 예. 네. 두 달 뒤에 아예 탈당해버리거든요. 당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실제 이해득실이나 그런 뭐 입지와 상관없이 그쵸. 이런 네. 뭐 러브샷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갈등은 지금 되게 심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언급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 측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패자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진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 근데 그 말도 좀 이해한다라는 의견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패자인데 무대 위에서 갑자기 이름을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듣는 입장에서 아니 뭐 실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그래도 승자의 여유는 되게 멋있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격했다라는 거죠. 네,
1: 그런 불만이 좀 있고.
4: 민주당 연찬회 끝나고 민주당 의원들이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15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랑 소통했는데 단 한 명도 김민석 대표가 잘했다라고 하는 의원은 없었어요. 이게 너무한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반응이 뭐였냐면 뜨악했다. 김민석 대표가 선을 넘었다. 그리고 방금 박순봉 기자 얘기처럼 화합 차원의 워크숍을 한 건데 결국에는 석청 갈등만 남게 되지 않았냐.
2: 그러네요.
4: 근데 그걸 누가 빌미를 제공했느냐. 김민석 대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해달라고 한 모 의원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너무 취해 있는 것 같다. 한 번쯤 그러니까 자중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김민석 대표가 지금 당을 TF정당처럼 만들어가지고 엄청 빠르게 전 의원을 다 동원하는 방식의 이제 그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TF에 이제 낙점된 의원들 그리고 뭐 위원회에 낙점된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론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는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 그렇군요.
4: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갈지 전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김민석 총리 아니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에도 그랬대요. 약간 탑다운의 방식의 스타일이고 본인이 워낙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폭도 되게 좁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고 지금 우리 당 분위기가 어떨지에 대한 느낌이 좀 적은 것 같다.
2: 아니 근데 김민석 대표는 이야기했잖아요. 당청이 수평적 관계 로 이제 진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당대표와 그 구성원들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4: 그러니까 소통하는 스타일이 바텀업이라기보다 분명히 탑다운
2: 상이하달식이라는 얘기잖아요.
4: 네, 예. 되게 속도전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그 당이라는 게 이제 선거를 치르거나 우리가 지지율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명의 소수의 지도만이라는 게 아니라 당 전원을 되게 빠르게 빡세게 이제 운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2: 네, 이렇게 되면 잡음이 계속 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3: 그런데 그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김민석 대표가 자기를 거론해줬을 때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완전히 그 중심에 다시 올려준 거예요. 그 노선을 두고. 근데 김민석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보통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각기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부딪혀가지고 이긴 쪽 노선으로 일단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실패를 노정하고 이럴 경우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 지자마자 정청래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김민석의 주장이 오히려 틀린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친천계 최고위원도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복으로 읽힐 수도 있는 지점이거든요.
2: 오히려 불복까지 갑니까?
3: 그러니까 완전 뭐 내가 뭐 대표로 인정 못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쨌든 노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당대회에서 노선이 정리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나중에 뭐 김민석 대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뭐 끌어내릴 수 있을지언정.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거고 본인이 제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최근에 페이스북을 조금 전에 올렸었는데 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왜 실명 공개 논쟁을 안 하겠습니다. 정치는 노선을 제기하고 선택받고 실행하고 평가받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게 지도력의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김민석 대표가 적었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읽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2: 오히려 불편을 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 뭐 이렇게 SNS에 남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강력하게 또 받아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그
1: 측면계 쪽에 들었던 인상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김도영 기자가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당대표로 선출이 됐으면 이긴 쪽 노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40% 지분을 얻었다고 해서 40%의 영향력을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김문수 후보한테 40%를 줘야 되냐.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확실하게 이걸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대표가 딱 찍어가지고 저의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4: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라는 그래요? 게 단순하게 당대표의 선출 과정이 아니다.
2: 그 불복 아닙니까?
4: 그렇게 이야기 당연히 이제 김민석 대표 측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 반대 측이나 다수의 개파색 옅은 의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당대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서로 수긍하는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실패했고 연찬회 때 당 대표가 패장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때리는 역할, 때리는 모습을 분명하게 연출을 했다. 그 부분은 김민석 대표가 정무적으로 실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3: 아니 근데 선거의 결과가 노선을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건 거죠. 그거는 그게 선거의 의미인 건데 거기에서 노선 그를 정리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친청계 의원입니까?
2: 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근데 그 본인의 감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느끼게 내가 기분이 나빴으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거라고 읽혀야 되는 거 아닐까요?
4: 그런데 예. 지금 민주당의 되게 다수의 의원들이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게 뭐냐면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당대표 역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이름을 일부러 빼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연찬회에서는 PPT 띄워놓고 나는 통합의 길로 갈 거야. 더스템 정치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2: 앞뒤가 맞지 않는다.
4: 그렇게 받아들인 의원들이 되게 상당수라는 거 실제로 그렇군요. 취재를 해보면.
2: 심영수 기자님은 뭐 좀 취재된 거 없습니까? 이 뒷이야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가지고요.
0: 네. 그래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요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자리를 떴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거를 뭐 혼자서 그냥 올린 게 아니고 주위에 많이 물어봐서 올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위 조절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지금처럼 사실 회장의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친청계들이 있고 결국 그 세력 다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청계를 어떻게 보면 좀 누르려고 하는 김민석 대표의 시도에 뭐 진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숨어 있어야, 그러니까 좀 밑에 있어야겠지만 네네. 계속 다시 나와서 친청계 수장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되는 순간인데 어디까지 내가 표출을 해야 되냐. 그 첫 번째 순간이 이번이 아니었나 이렇게
2: 그 경계선에 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좀 수면 위로 드러난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다.
0: 어떻게 보면 이번 것도 좀 수위 조절을 한 거거든요. 네.
3: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의 워딩을 보면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방법론과 판단의 문제다. 네. 그 방법론과 판단의 문제에서 이 노선이 일단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뭐 물론 뭐 그 패장의 이름을 거론한 게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수 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2: 기분 나빠지 약간 이런 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4: 제가 취재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초반에 한 2주 보내는 거에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 멸칭을 쓰고 싶지 않지만 애니띵 밭 문조 털레이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락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수락연설이라는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도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TV를 띄웠어요. 이게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어떤 특정 뭐 김어준 씨나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시민 그 작가나 여러 지지층들과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통합의 정치 그러니까 왼쪽을 탄탄하게 하고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게 맞느냐 그냥 왼쪽을 비워두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
3: 근데 그렇죠? 유시민 씨가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요. 윤석열의 이재명 대통령을 빗대면서 집권연합을 해체하면은 탄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이게 수용이 가능한 주장이냐고요.
2: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다고요?
3: 예, 탄핵이 됐듯이 이렇게 집권연합이 해체되면 쫓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쫓겨난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쫓겨난다라는 건 탄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 아 그렇게 연결 지으셨군요.
1: 어쨌든 예. 정청래 의원권이나 뭐 이제 유시민 작가권은 좀 빼고 별개로, 보면은 네. 김민석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불만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친명계라고 확실히 볼 수 있는 의원이었는데
2: 친명계도 불만이 나옵니까?
1: 네, 뭐 어떤 불만이었냐면 네. 그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제 발언 조심하자 아니 그 비공개 발언 유출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2: 뭐 채팅방이나 이런 곳에서
1: 아니 그 일단 최고위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또 말 조심하자 입단속도 했었거든요.
2: 있었죠. 네.
1: 근데 그때 이제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좀 지시형이었는데 아, 이게 의원들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지금 초기에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고 이런 거는 뭐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좀 예전에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어떤 결정을 할 때 되게 의견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0: 이견이 많으면 좀 지연시키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김민석 대표는 되게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결정하려고 하고 타당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1: 과하다.
0: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좀 취해 있는 것 같다. 지금 당대표 되고 너무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 당무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한다.
2: 그렇군요. 아니 근데 당대표가 이제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되면 내가 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해보다 보면은 좀 의욕이 과하게 표출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작 단계부터 이렇게 위에서 찍어 내리듯이
0: 지켜보는 정도 같아요. 네, 수면 그렇죠. 아래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고.
2: 네.
0: 근데 지금 하여튼 조금 불만들이 있어요. 뭐
1: 불만들이
0: 예를 들면은
1: 나온다.
0: 그 김남준 홍보위원장이랑 뭐 그 90도 인사했다가 45도로 뭐 조정하고 이런 거 SNS로 주고받고 이런 것도 이게 이재명 대통령 따라하는 것 같은데 초기에 하는 방식이. 근데 지금 시점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인기도 많고 초기라서 좋게 보였는데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2: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와 김호준 씨도 뭐 진보선영 빅스피커들과의 관계 설정도 좀 관심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요 짧게 한번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인데 뭐 민주당 TV 만들겠다라고도 이야기도 나왔고요. 개파 간 불씨가 좀 남아있는 거죠? 신영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3: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4: 저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그 얘기이기 때문에
2: 마른 잠장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 말라갑니까?
4: 개파간 불신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2: 꺼지진 않았다.
4: 친천계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가 막 끝난 마당에 대놓고 막 사실 그때 이제 뉴스공장을 친천계 최고위원들이 나갔을 때도 사실 비판적인 여론이 당내에 많았고
2: 많았죠. 예.
4: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길목길목마다 터져 나오겠죠.
2: 알겠습니다. 김종희 기자님이 마지막으로 한 20초, 40초 정도 남았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5: 민주당 내부의 개파 갈등은 결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2: 네.
5: 저는 결국 화약고는 공소 취소를 청와대와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온다고요?
5: 그 부분에
2: 이 지지율이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5: 그러니까
2: 있잖아요.
5: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되면
2: 네.
5: 지금의 수면 아래로 잠복한 개파 갈등은 정말로 대폭발할 것 같아요.
2: 대폭발할 것이다.
5: 네.
2: 그 지점들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
5: 네.
2: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한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신 박승봉 경향신문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기자, 김도영 한국일보기자, 김종일 시사저널기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나란히 모여서 단합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회식 한번 했다고 팀워크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당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비슷할 겁니다. 사진 속에서는 웃고 악수할 수 있지만 진짜 단합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9월 정기국회 여야가 보여줘야 할 건 단합된 사진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여야 할 겁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68.5%는 빚을 안은 채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당시 부채도 평균 8,5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사업을 정리한 뒤에도 빚이 남아 다시 일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부터 채무 조정 그리고 재기를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대전, 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개최하는데요.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자금 지원이나 채무 조정은 물론 취업과 재창업, 경영 컨설팅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전 재산과 온 열정을 다해 지켜온 내 가게, 벼랑 끝에 몰린 채 모두 포기할 순 없습니다. 특히 지원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민만 하다 적기를 놓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겠죠. 이번 상담회 등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재기의 기회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김광석의 일어나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의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2: 네. 오늘은 우리가 뭐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주류냐 비주류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1: 네.
2: 뭐 그런 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뭐 20년, 30년 전에 뭐 20대, 30대 학생 시절 또 한참 이 뭐 신입 직장인 시절에는 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 그게 무슨 주류, 비주류 나누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인식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나야 나.
1: 아.
2: 예,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2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의 결과입니다.
1: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더 돈을 쓰고 싶다는 응답 결과가 높게 나왔던데 이걸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2: 그렇죠. 나야나라고 하는 문화. 정체 응답자의 무려 78.8%니까요. 거의 10명 중 8명 정도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막 따라가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그 돈을 쓰고 싶다. 이제는 정말 이른바 우리가 요즘에 줄여서 개인 취향, 개취라 그러죠.
1: 네.
2: 남들이 잘 모르는 취향에도 내 만족이 크면 충분하다라는 응답 결과로 나온 건데 그만큼 이제는 뭐 내가 중요한 거지.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 참 그런 이야기 우리 왜 학창시절 때 많이 들었어. 아니 근데 어쩌려고 그러니 애들 다 이 옷 입고 다니는데 너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러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2: 뭐 잔소리든 아니면 부모님의 조언이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나일 뿐인데 정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내 돈을 쓰겠다.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나까지 덜렁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내 만족 중심의 소비 태도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 그렇다면 어떤 뭐 관계나 술자리 등에서도 이런

0: 뭐 남이 정한 기준보다는 나의 컨디션, 만족 이런 게 우선시 되는 건가요?
1: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장면들 기억날 거예요. 야 오늘은 다 한 잔씩들 하는 날이야. 그러면은 뭐 부장님, 뭐 본부장님,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말 그대로 예외가 없죠. 그쵸. 가야 되죠. 그런데
0: 네.
1: 요즘 회식 자리 가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요즘에 그렇게 되면 직장 갑질에 걸립니다. 아 저는 오늘 컨디션이 그래가지고 그냥 콜라로 갈게요. 이러면 예전 같으면 빠지가는 분위기겠죠. 뭐 갑자기 이 완전히 분위기가 사르름 같은 분위기가 됐을 때 요즘은 안 그래요. 나는 오늘 맥주 한 잔만 마시기로 했어요. 그럼 그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술자리에서도 지금 회식 자리에서도 남들 기준보다는 전체에 요구받는 것보다는 내 컨디션과 만족이 우선이다. 뭐 예를 들어 술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장 상사분들이 다 나쁜 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술은 소주지 이러면서 오늘은 소주야 하는데 아니 나는 소주 안 먹는데 왜 소주를 강요하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죠.
1: 그것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또는 술 마시지 않고도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분들 많죠.
0: 맞아요.
1: 영화 이제 보면서 스파이더맨이 재밌다면서 오디세이지. 근데 그런 영화 봐도 보통 3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뭐 직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고 끝나고 나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한 5, 6시간을 같이 있는 겁니다.
0: 네.
1: 그게 회식이죠. 또 재미있고. 요즘 막 맛있는 또 디저트 케이크 먹으면서 깔깔깔 호호.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만족스러운 자리다라는 인식들도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런 달라진 트렌드로 본다면 평소에 삶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확실히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잘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내가 이 옷 입고 그러니까 이른바 자신들의 취향과 개성을 더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옷을 입을 때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남성들이 날 어떻게 볼까? 또는 여성들이 날 어떻게 볼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가?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경험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유행이나 모임은 웬만하면 또 참여해보는 것이 좋다. 또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놓쳐도 괜찮다.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보던 막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만능이어야 되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인생이 고달플까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육아도 잘해야 되고 또 너무 멋져야 되고 좋은 선배여야 되고 그러면 좋은 아내여야 되고 이러면 힘들거든요.
0: 그렇죠.
1: 뭐 두 개 잘하면 세 개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내 컨디션과 만족이 우선이다. 아까 그런 사례도 말씀드렸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떻게 매번 완벽해. 또 어떻게 매번 준비되어 있어. 어떨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멋있는 방송인데 어떤 날은 좀 아니야. 그러면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어떤 날은 방송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근데 너무 자책하고 책망하면 그것도 부담인 것이거든요.
0: 네.
1: 네.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아니 잘 되는 날이 있으니까 못 되는 날도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이제는 태도 면에서도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0: 또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나의 취향이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1: 일단 요즘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주류다 비주류다.
0: 그렇죠.
1: 그런 표현 확실히 안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럴 때는 써죠. 나는 술 마시니까 주류야. 난 술 안 마셔 비주류야. 이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로 나누어서 마치 내가 대세이냐 뭐 이건 주류야 비주류야. 그게 구분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냐. 그래서 무려 69.1%는 내 취향이 주류인지 비주류인지 난 그 구분하지도 않아. 그냥 뭐 내가 즐기면 그게 주류인 것이고 내가 뭐 즐기지 않으면 그건 비주류다. 그렇다고 해서 비주류가 나쁜 것인가?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응답. 또 대중적인 수요를

0: 일반 문화, 주류 문화라고 하는 데서는 74.2%. 뭐 대중적인데? 하지만 대중적인 것이 늘 옳은 것, 대중적인 것이 늘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런 만큼 그냥 그럴 뿐이야 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상당히 이제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인식의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 글쎄요. 이렇게 이 인식 변화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좀 우리가 하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 관성적으로 이끌렸던 것 자체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은 마치 이 획일화된 문화에서 일탈을 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때는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지금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한때는 교복을 다 입었잖아요. 그럼 교복을 안 입으면 이상한 것처럼 또 남들은 다 이렇게 단발머리를 하는데 나만 곱슬머리로 머리를 길렀다. 그러면 이상한 애가 되는 거죠. 그럼 불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어떤 규격화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뭔가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됐던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류냐 비주류냐를 나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뭐 이전 앵커나 우리 청자분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연 그렇던가요? 과연 그게 정답이던가요? 그게 과연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이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1: 네.
0: 이제는 경험에 의해서 또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뭐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게 강요하거나 또는 마치 그것이 일탈인 것처럼 이 비난하던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1: 그 주류와 비주류라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0: 이게 말하자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주류냐 비주류냐의 이미지가 어떨까. 주류라 그러면 일단은 유행에 민감하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가. 그다음에 대중적인. 아무래도 뭐 주류라는 것을 주자를 바꾸면은 다수가 즐기는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종류가 주류다. 좀 트렌디하다. 또 활발하다. 또 사교적이다. 상업적이다. 시적이다. 친근하다. 가령 우리가 스파이더맨, 뭐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영화, 뭐 주류 영화 이렇게 또 불러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1: 네.
0: 비주류는 뭐냐? 개성이 있는, 독특한, 독립적인, 창의적인, 신선한, 특별한, 오타쿠 같은, 자존심이 높은.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주류의 이미지가 나쁜가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다를 뿐인 거죠. 가령 우리가 크게 뭐 관객이 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아실 겁니다. 개봉했을 때는 크게 관객들이 흥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그 영화 패밀리맨 같은 영화 있거든요.
1: 네.
0: 그런 영화 우리 KBS를 통해서도 아마 명절날 또 꼭 KBS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런 영화 보면 감동적이에요.
1: 그럼요.
0: 그런 영화가 뭐 아주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화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뭐 비주류 영화라고 굳이 분류한다 하더라도 나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를 뿐인 거죠. 종류가 다르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만큼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비주류에 대한 이미지를 만약에 2010년 정도에 조사를 했다면 좀 나쁜 이미지로 이야기를
1: 네.
0: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점점 이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기보다는 좀 문화적 다양성이나 개인적 취향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빅데이터 경제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기찬이 부릅니다.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삼성전자가 내놓은 4대 3 사이즈의 폴드 8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근데 내년 모델은 심지어 가로가 더 길어질 것 같다고요.
2: 네. 저도 마침 지인이 제 친척이 이거를 갖고 있어서 봤는데.
1: 아.
2: 사고 싶더라고요. 약간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어쨌든 인기가 정말 많은 건 뭐 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43 사이즈라고 그러니까 즉 영상을 보는데 특화된 이 어떤 컨셉이 네. 단순히 영상에 대한 선호 때문을 넘어서서 네. 새로운 형태의 이 폼팩터라고 보통 영상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새로운 형태의 이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그 그게 프레시한 거잖아요. 신선한 거잖아요.
1: 그쵸.
2: 요거에 대한 수요까지 조금 겹치는 것 같습니다.
1: 아.
2: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예 내년에 이제 출시할 갤럭시 G A 시리즈에서는 조금 더 가로

0: 도로가 긴 거, 폴더블폰을 지금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시겠지만 그두번 접는 트라이폴드라고 하는 그 핸드폰 폰도 있었잖아요.
1: 네.
0: 물론 시제품만 나왔다가 잠깐 보여주고 이제 양산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거 출시해놓고 시장 반응 보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나온 43 사이즈의 이 폴더 8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니까 아, 그러면 이 트라이폴드도 가격은 비싸겠지만 비쌀 수밖에 없죠.
1: 그쵸.
0: 화면이 세 개니까. 그렇지만 이거 먹힐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이.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로로 더긴 와이드 폼팩터, 이
1: 네.
0: 긴 휴대폰에 무게를 든 이유가 이 말씀드린 갤럭시 폴드 8의 호실적 때문인데 사전 예약이 144만 대, 역대 삼성 스마트폰 최다
1: 아,
0: 기록이고요. 그
1: 그래요?
0: 다음에 사전 예약을 해서 지난 4일 마감을 했는데 70%가 다이 폴드 8에 몰렸고 이 전작인 G7 시리즈 비교하면은 거의 40% 많은 물량이고 올해 상반기에 나온 갤럭시 S26 시리즈도 웃돌고 엄청난 이런 기록들을 지금 이미 폴드 8이 지금 세우고 있어서
1: 네.
0: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 휴대폰 사업부, MX 사업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 폴드 8 물량을 100만 대 그래서 더 늘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협력사에 좀 부품 발주를 넣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당초 가장 많은 280만 대 생산량이었는데 추가 물량을 하면 280 물량이 아니라 380만 대, 근 400만 대 가까이 물량이 더 나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재고로 쌓일 게 별로 없고 거의 다 팔릴 거를 생각하면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올해 하반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되겠죠. 4분기 때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죠. 사실 이번에 2분기 때 적자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삼성이 내년에도 와이드 폴더블 폰에 힘을 주겠다고 밝히는 게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를 겨냥한 거겠죠?
0: 예. 노태문 사장이 지난 6월 달인가요?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폴더블폰을 만든 게 7년째야. 그렇게 우리 간단치 않아. 애플이 뭐 대단하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뭐 기자들 앞에서 그냥 자신감을 표명하는 정도 아닌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이 애플의 폴더블폰이 43 사이즈랍니다.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G 폴드는 폴더 8은 원래는 예정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애플이 4:3 사이즈의 폼팩터를 만든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에라 니들이 출시하자 우리가 먼저 출시해야지 해서 나온 게 아닌가 제 그냥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선점 효과. 그러니까 애플이 폴더블폰이라는 걸 처음 시장에 출시하면서 누리려고 했던 어떤 그런 선점, 그런 효과를 삼성전자에서 약간 물을 확 타버린 거죠.
1: 김을
0: 예,
1: 세게.
0: 김세게 그렇게 했다라는 성격이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와야 될 거는 아 그러면 애플이 이번에 내놓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G폴드, 그러니까 폴드 8을 빼고 이걸 차치하고 애플의 이43 사이즈의 43 사이즈라는 게그 폴더블 43 사이즈라는 이 폼팩터가 굉장히 시장의 수요를 잘 읽은 거였구나. 역시 애플은 애플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좀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가을에 지금 9월 출시 예정이니까 당장 다음 달이긴 한데 뭐
1: 네.
0: 예정이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럼 삼성전자도 이 폴드 8이라고 하는 43 사이즈 폼팩터가 있고 애플도 새로운 이 폴더블폰 첫 폴더블폰이 이제 43 사이즈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이제 정말 시장에서 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삼성이 선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싸움의 이 경쟁의 관건은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온 G8 시리즈들이 이제 최대 300만 원 넘기는 그런 제품까지
1: 네.
0: 있었잖아요. 물론 폴더 8은 아니긴 합니다. 폴더 8은 대략 300만 원이 안 되긴 합니다. 250만 원, 300만 원 사이긴 한데. 만약에 애플이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대로 2,000달러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의 금액으로 나온다 그러면
1: 예.
0: 애플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갈 가능성 높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로 최근에 애플이 이 반도체 칩 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예정대로 2,000달러 정도에 나올 거냐 아니면 삼성을 감안해서 더 낮출 거냐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또 재미있을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1: 이렇게 폴더블폰이 시장에 그야말로 대세로 떠오르다 보니까 관련 부품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고요.
0: 예. 앞서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가로로 더긴 휴대폰, 그다음에 또 하나 100만 대를 폴더 8을 추가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삼성전자가 발표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0: 그런데더라 하고 나중에 애플이 확인도 안 해줘요. 물건 내놓으면서 맞네 그게 맞았던데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될 경우 이 관련 부품 업체들도 당연히 늘어나는 어떤 그 물량에 그만큼 더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플레이 디스플레이죠. 현재 우리 기존의 바 형태 이 휴대폰은 디스플레이가 하나지 않습니까? 네. 화면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폴더블 폴더는 접기 때문에 화면이 기본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즈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트라이폴드 같은 것은 화면이 결국 세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G 폴드 같은 경우도 그 플립형 같은 경우는 앞에 또 작은 모니터가 하나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는 예를 들어 모니터가 세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모니터, 그 화면이 세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LCD 패널이, OLED 패널이죠. 정확하게는 OLED 패널이 세 개 또는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패널 만드는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OLED 패널은 다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5년 동안 그 공장 그 뭐랄까요? 그 짓는 거를 중단을 했던 그 충청권의 공장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공사를 재개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 재개가 된 이유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증설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3대 프로젝트 발표 때 이재용 회장이 충청권에 140조 원의 뭐 HBM이라든가 또는 LCD 쪽 이런 쪽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 계획 중에 있던 140조 원 중에 일부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대략 한 뭐 한 60조 원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대규모로 또 투자가 이쪽에서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 기업이 대규모 이렇게 조 단위 또는 몇천억 단위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공장을 새로 짓든 증설을 하든 간에 적어도 5년 이상 뒤를 보고 앞으로 5년 동안에 이 제품의 물량이 더 늘어날까라는 어떤 그런 계획 하나의 그런 전망 하에 이걸 시작을 하거든요.
1: 네.
0: 이를테면 5년 뒤에 이렇게 다 돈 몇천억 들여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5년 뒤에 수요가 확 줄어버린다. 그럼 그 회사 망하는 거죠.
1: 난감하죠.
0: 그거를 잘하는 회사가 이제 큰 기업들이 되는 건데
1: 네.
0: 삼성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에서 대규모로 수조 원의 투자를 해서 이 OLED 플레이 쪽을 키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적어도 앞으로 4, 5년간은 이 폴더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 아마 그거에 더 힘을 실어 넣어주는 게 결국은 애플도 이 시장에 두른다 이 부분이 아닐까 경쟁도 사실은 되지만 폴더블 시장을 키운다는
1: 키운다.
0: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 미국 빅테크들이 데이터 구하기에 적극 나섰다 이 얘기 한번 들려주시죠.
0: 예, 이거 좀 짧게 좀 정리를 하면 최근에 재밌는 하나 기사가 나온 게요.
1: 네.
0: 구글이 뉴욕 파산 법원에 올라온 한 항공사의 기업 데이터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드를 $1,000,000 우리 돈 150원에 나찰을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그냥 내가 크게 질러서 산 그런 경매 이제 이런 식의 경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1: 네.
0: 재미있는 게 구글이 인수한 게 뭐야 보니까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산의 이메일 1억 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드 3천만 줄인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게 산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이 안에 그 기업들이 뭐 보고도 하고 뭐 윗사람들이 승인도 하고 그다음에 팀 간의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 과정 이게 이메일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 그렇죠.
0: 내용들이. 그다음에 또 심지어 직원들의 대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이 구글 같은 그러니까 AI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는 데이터가 되고 이 데이터가 결국은 향후에 AI 에이전트 시장으로 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이제 토양이 된다,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구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존은 최근에 희귀 도서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지금 그 책들을 다 뜯어가지고요 파쇄를 해가지고 그걸 다 스캔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한 작업일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희귀 도서를
0: 그 책을 하나만 한 번만 이렇게 스캔을 해놓으면 이제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또 큰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결국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이제 그냥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다 수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데이터가 필요한데 에이전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는 기존에 올라와 있지 않던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민간 기업의 정보, 개인 간의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1: 네.
0: 또 하나가 그 레딧이라고 미국의 그 커뮤니티
1: 네.
0: 그 하는 그 앱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도 지금 그 돈으로 사서 그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거는 메타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인스타.

0: 그래서 메타는 돈 안 들이고 자기네 걸 가지고 좀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메타가 이 빅테크들 간의 경쟁에서 메타 무시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종국적으로는 애플이 무시도 안 당하는 이유, AI에 지금 특별히 투자하는데 무시 안 당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개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1: 그런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 있군요.
0: 네.
1: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윤 경제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8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3: 네. 8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1: 그러니까요.
3: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이 좀 조용한 시장인데 요즘은 주식보다도 이슈가 더 많은 것
1: 그러네요.
3: 같습니다. 일단 이슈가 많은 부동산 시장 8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살펴볼 텐데요.
1: 예.
3: 조사 시점이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도 나오고 세제 개편안 모두 반영된 시장이니까요. 서울을 보게 되면 0.2%입니다. 주간 상승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전주가 0.21이니까
1: 네.
3: 살짝 올랐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구별로 보게 되면 온도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1: 그래요.
3: 서초구 지난주 8월 2주차가 -0.04%였는데요. 8월 3주차 이번 주는 -0.09. 0.05%포인트 하락폭이 확대가 됩니다. 이제 차가 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는 -0.02에서 -0.05. 서초구 강남구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지역이라는 곳들이 모두 다 하락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1: 예.
3: 이제 강남 3구죠. 송파구는 0.12에서 0.1%. 아직 상승은 상승인데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지역들은 온도 차이가 아직은 좀 따뜻합니다.
1: 그래요.
3: 강동구는 0.13에서 0.22%고요.
1: 오히려.
3: 마포구는 0.2에서 0.29%.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노원구는 0.34%입니다. 지난주가 0.32%.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상승세가 견고합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 아마도 이번 세제 개편안의 직격탄이죠.
1: 네.
3: 초고가 주택 한 35억, 40억 넘어가는 집들은 실거주를 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거주로 바뀌게 되고 한도도 2029년부터 10억으로 이제 축소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제 큰일 났죠. 10억으로 축소되기 전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세무사 상담 받고 요즘 세무사들이 그래서 엄청 바쁩니다.
1: 그러시더라고요.
3: 어떻게 해야 될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핵심 지역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약세 하락 전환됐고요.
1: 네.
3: 나머지는 여전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역을 한번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도 서울 외곽 지역과 비슷합니다. 동남권이라고 하죠. 일단 남쪽은 좀 강세입니다.
1: 네.
3: 안양 동안구가 0.17%, 성남 분당은 0.42%, 용인 수지는 0.3%, 기흥은 0.33%, 서울 외곽 지역과 비슷하게 꽤나 높은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0.47%고요. 한참 논란이 됐던 동탄 신도시는 0.12%로 이제 사실 그렇게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죠.
1: 네.
3: 그래서 0.12%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인천은 0.11%. 지방에 비하면 뭐 상승폭이 좀 큽니다만
1: 네.
3: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낮습니다. 그래도 0 정도가 0.16% 정도이고요. 경기도는 앞서서 말했듯이 이제 동남권은 강세인데
1: 네.
3: 경기도 이천시는 -0.18%. 너무 동쪽으로 가거나 너무 북쪽으로 가면 좀 약세고
1: 네.
3: 남쪽은 좀 강세입니다. 지방은 0.03%. 거의 뭐 약보합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은 0.05%, 울산이 0.07%고 세종은 0.02%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 주간 동향 통계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그 용산공원 부지 활용하는 방안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소장님께서는 합의가 될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3: 야, 이게 합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여론이 압도적으로 개발해야 돼. 주택이 부족하니까 개발해야 돼라고 하면 아마 서울시도 강하게 반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 주변의 여론을 보더라도 굳이 꼭 용산공원을 개발해야 돼? 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을 등에 업은 아마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개발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네. 그래도 개발을 한다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부 부지 그러니까 어린이 정원이라든지 일부 부지를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뭐 서울의 고질적인 주거 불안 공급 부족 수요 과잉 문제가 해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도를 보게 되면 어린이 정원이 이게 한 귀퉁이에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맞아요. 길게 이렇게 들어와 꽤 있어요. 꽤 커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맥을 잘라버립니다. 용산공원을 처음 설계한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일부가 아니라 공원 전체에 맥을 끊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용산구의 국회의원이 권영세 국회의원인데 다른 대안을 좀 제시하긴 했습니다. 국군 재정관리단하고 외교부 주차장 이런 데를 좀 활용하자. 나머지 짜투리 땅을 좀 활용해야지 공원 중간에다가 떡 짓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게.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좀 강경하게 여기 꼭 개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다 차치하고 합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합의를 하고 공사를 들어가도 토지 정화가 한 1조 정도 들어가고요. 기간이 한 5년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환경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5년은 들어갈 거다라고 하니까 5년이면은 이미 임기 끝나버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화하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길게 사회적 합의를 좀 해야 될 문제고 일단 당장 집중하는 곳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겠네요. 그 이쪽하고 더불어서 알짜배기 땅으로 꼽히는 땅이 그 과천 경마장 부지 이쪽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3: 경마장도 이제 알짜 땅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마장도 지금 속도를 좀 내고는 있습니다. 정부가 경마장하고 이제 방첩사가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에서 이제 예외로 해서 이제 속도를 좀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조만간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노조도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하지 마라. 주민들도 반대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체 부지가 발표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항상 그랬잖아요. 대체 부지도 충분한 합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뭐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대체 부지가 아마 발표만 할 것 같거든요. 발표하면 경마장이 이게 좋은 시설일까요? 안 좋은 시설일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1: 안 좋은 시설로 보겠죠.
3: 혐오시설로 봐요. 네. 우리 동네에 경마장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1: 이미지가.
3: 원래 있는 데 같으면 그 수입이 들어오고 세수가 들어오니까 이제 좋아하는데 새로운 주거지에 이렇게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이제 반대합니다. 교통도 복잡해지고 네. 또 이게 사행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많아.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가련지구, 대규모 주택개발지구가 계속 과천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경마장까지 옮기면서 또 지어야 돼? 왜 과천만 짓는 거야?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노조도 반대하고 있고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린벨트 푸는 서리풀 지구 같은데 보상 좀 빨리 해서 네. 빨리 개발하고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참 주택 공급 문제 해결하는 게 정말 쉽지 않네요. 또 이 8.13 대책 내에서 유일하게 서울 내 부지인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이쪽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고요?
3: 아 이게 참 이게 쉽게 가는 데가 하나도 없네요.
1: 그러네요.
3: 염창공원이 이제 1000세대입니다. 염창 강서구에. 그래서 아 공원 부지가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된 공원이니까 염창산 기슭에 이제 이게 땅이 있는데 여기 한강변이니까 하면 괜찮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은 또 강력히 반발을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

0: 근데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염창동은 지금 또 난개발을 해서 주거 지역 그러니까 뭐 주택이 너무 많다.
1: 아, 이미.
0: 그래서 도로도 좁고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힘들고 아. 편의 시설도 부족한데 또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차라리 길도 좀 넓히고 주민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다.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자꾸 집만 지으면 어떡하냐. 아. 또 도로 뭐 상하수도 뭐 전기 모든 게 다 문제다라고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지어야지 청년들을 위해서 집이 없잖아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이쪽에 가면 여기가 문제 저쪽에 가면 저기가 문제 지금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이렇게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에 서울의 전세 매물이 557건이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가을 이사철 앞두고 어떡해요.
0: 큰일 났어요.
1: 큰일 났네요.
0: 지금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없는데 네. 제가 친한 기자가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 받아보니까 이제 전세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미리 좀 알아봤답니다. 내가 이사 갈 전세집이 있나? 네. 근데 진짜 없어가지고 지금 불안해 죽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세 매물이 없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최대 피해자가 이제 세입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을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아 내가 입주하는 게 낫겠어. 아무래도 뭐 물론 그 국회 처리 과정 또 정부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를 또 수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은 일단 불안하다. 내가 불안하니까 입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세입자한테 실제로 연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세입자들은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달 21일 기준으로 서울 전세 매물이 2만 500 21건인데요.
1: 네.
0: 세제 개편안 발표 전이 2만 1000건이었으니까 1078건이니까 557건 2.6%가 줄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줄었다는 거고 나중에 확정되는 거 보고 아마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지금 또 부족한데 500건이라도 줄었다는 게 문제고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되면 걱정입니다. 그래서 KB 부동산 보더라도 전세 서울 전세 가격 전망 지수가 136.1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로 130을 계속 웃돌고 있는데
1: 네.
0: 이게 100이 넘어가게 되면 전세 값이 상승할 것 같아라는 전망이 많다는 거거든요. 136이니까
1: 어휴, 훌쩍.
0: 거의 이 정도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전세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민 주거 안정이 1순위이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좀 우리 세입자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부도 정책의 1순위를 전월세로 바꾸고 지금
1: 그러게요.
0: 총력 투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하루빨리 좀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뉴진스가 부르는 어텐션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백화점 신발 매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 사이에는 이런 응대법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찾는 신발이 품절됐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곧바로 그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창고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창고에 다녀와 품절된 걸 알려주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이죠. 신발을 팔지 못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손님에게 점수를 딸 수 있고 언젠가 그 손님이 재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소한 감동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해왔을 때 면전에서 바로 거절을 해버리면 무시를 당했다는 감정을 남길 수도 있겠지요. 당장 들어주기 힘든 부탁이라도 그래 한번 알아봐 줄게 하고 성의를 보여주는 것. 결국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상대방의 마음에 감정 대신 작은 감동을 남기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리 정원의 노래입니다.

네, 일본의 정리 수납 전문가 곤도 마리에의 에세이 정리의 힘 중에서 설레는 물건이 행복을 준다에 나오는 내용 소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질 정도로 왜 좋은지 알 수 없는 물건이지만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설레는 물건이라서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나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자신만의 소중한 물건을 직접 보고 만지게 하는데 간혹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들도 많다. 열 손가락 각각에 다른 눈이 달린 손가락 인형들, 아무리 봐도 나무 부스러기처럼 보이는 유목 수집, 낡고 고장난 자명종 등 그런 물건을 예로 들자면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게 설레세요? 하고 당황스러움 섞인 나의 질문에 고객은 주저없이 설레죠? 하고 답한다. 반짝이는 고객의 눈빛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물건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물건에 둘러싸여 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삶 아닐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리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정리의 힘이다. 집세기 신고 왔네. 김세레나의 노래입니다.

한 주를 잘 견뎌낸 끝에는 잠시 새로운 풍경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의 작은 설렘을 더하는 시간,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전북 무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밤하늘을 수놓던 초록빛 반딧불이 기억하시겠지요? 예전엔 시골 논밭이나 냇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었고 개똥벌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와 함께 곳곳에 밝은 인공 조명이 많아지면서 서서히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요. 이 반딧불이를 보존하기 위해 오랫동안 진심을 다한 곳이 바로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무주군에서는 반딧불이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 청정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덕분에 무주의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별처럼 반짝이는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침 딱 일주일 뒤인 9월 4일부터 13일까지 무주 반딧불 축제가 열리는데요. 올해가 30번째입니다. 이 축제의 백미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 프로그램인데요.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서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가 허공에서 뿜어내는 신비로운 초록빛 군무를 감상하는 시간이지요. 인공 조명을 꺼버리고 순수한 자연의 빛을 찾아 떠나는 시간. 아주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무주 반딧불이 축제 이야기와 다른 무주의 여행지까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진의 노래 님과 함께 김용임의 반딧불 사랑 그리고 나훈아의 아이야 난 반딧불이란다 세 곡 들어보시죠.

네, 나훈아의 노래였습니다. 아이야 난 반딧불이란다. 앞에 들으신 노래 두 곡, 남진의 님과 함께 그리고 김용임의 반딧불 사랑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다음 주에 열리는 무주 반딧불 축제를 앞두고 전북 무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즐길 거리가 많아 보입니다. 더욱 낭만적인 밤을 만들어줄 전통 행사들도 놓치기 아까운데요. 뽕나무 숟가루와 소금을 한지에 말아서 장대에 매달고 불을 붙이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가 유명하지요. 대금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물 위로 붉은 불꽃이 꽃잎처럼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장관일 겁니다. 돗자리에 누워서 무주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반디별 소풍 프로그램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주의 밤을 반딧불이와 낙화놀이가 빛내준다면 무주의 낮은 덕유산이 빚어낸 맑은 물줄기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늦더위를 시원하게 씻어줄 무주 구천동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시죠. 무주 구천동은 덕유산 자락을 따라 무려 70리에 걸쳐 펼쳐진 아주 유명한 계곡입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33곳의 절경, 그러니까 구천동 33경을 품고 있는 곳이죠. 빽빽한 원시림이 하늘을 가려 천연 그늘을 만들어주는 계곡 옆 산책로, 일명 구천동 어사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계곡물 소리와 코끝을 스치는 짙은 숲내음에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실 겁니다. 여유가 좀 되신다면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 됐던 커다란 바위굴 라제통문을 통과해보면서 천년 전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여름의 끝자락에 다녀오기 좋은 전북 무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수첩 만나보시죠.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오은주의 구천동 아가씨, 김홍철의 계곡의 무지개, 그리고 이수미의 방울새.

0: 네, 오늘도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결국 시간에 떠밀려 추억으로 남게 되겠지요. 다가오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잠시나마 고단했던 여름날의 기억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네요.
1: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운데.
0: 저희야 뭐 그냥 그래도 실내에서 일하니까 괜찮은데 네. 돌아다니시는 우리 신단장님 걱정이 돼서 탈라시면 안 되는데.
1: 저도 뭐 이제 이력이 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0: 건강체여서 다행입니다. 예, 정말. 예. 네. 정말 이 야외 활동하는 그 직업은 약하면 못할 것 같아요.
1: 못해요.
0: 예, 아유. 단단님은 올여름 돌아봤을 때 이거 하나 그래도 잘했다, 이건 기억에 오래 남겠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1: 제가 최근에 이제 등산을 조금 했어요.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가 있잖아요.
0: 예,
1: 일상에서 항상 있잖아요.
0: 그럼요, 예, 예.
1: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는 혼자 이렇게
0: 산에다 잘 풀어내고 오셨군요.
1: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나 그건 참 잘한 것 같다.
0: 그 중요한 겁니다. 습관을 들인다는.
1: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든 삶에도 되게 이게 약간 그럼요. 영향을 줄 것 같아요.
0: 예.
1: 스트레스 좀 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0: 예. 아니 그 좋은 환경에 사시면서 이제까지 산을 좀 그래도 습관을 잘 안 들이고 사셨군요.
1: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케줄이 들쭉날쭉해서
0: 맞아요.
1: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0: 예. 예. 애써 무조건 다니셔야 됩니다.
1: 예.
0: 맞아요. 좋은 또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실 것 같고. 그나저나 선곡 수첩 인기가 참 대단한 게
1: 왜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주세요. 김은실님, 이재현님 같은 경우는 이 코너를 지금 우리가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1: 네.
0: 일주일에.
1: 네. 네.
0: 한 시간으로 늘려달라.
1: 깜짝 놀랐네. 이 코너를 없애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0: 아니 어떤 분은 또 한 시간이 아니고 이틀 연속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방송을 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네.
0: 방송의 참맛,
1: 그 음악도
0: 진가를
1: 아시고.
0: 아시는 분들이죠.
1: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우리 담당 곽인준 담당 프로듀서님하고
0: 예.
1: 우리 또 원석현 아나운서님하고
0: 예. 조경원
1: 작가님 예.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저는.
0: 아니, 저희가 뭐 와서 잘 드시면 좋죠. 그런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1: 예.
0: 항상 그 푸짐한 또 선물 먹거리를 들고 오셔가지고 나눠주시잖아요.
1: 그러니까
0: 저희가 더 배부르죠. 예.
1: 그냥 지금 얌체처럼 숟가락 하나 얹는.
0: 아유 너무 겸손해
1: 좋은
0: 왔습니다.
1: 결과가 또 이렇게. 예.
0: 어쨌든 코너를 좀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선곡 주제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1: 네. 올해 그냥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실 저는 가을 바람이 참 좋아요. 그럼 뭐 한이 바람이라 그러나요? 그게 너무 이게 살랑살랑 약간 서늘도 아니고
0: 예.
1: 뭐 이런 거
0: 정말 기분 좋은
1: 살랑살랑 들어올 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0: 이게 왜냐하면 또 여름에 바람 자체가 너무 훅 그
1: 습하기도
0: 하고
1: 습도가 있으니까
0: 너무 열기가 넘쳐가지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 바람이 바뀌었을 때
1: 그러니까.
0: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1: 너무 기분 좋죠. 예. 산뜻하고
0: 가을 느낌 들고 예.
1: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다음 계절을 부르는 마음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선곡 주제를 시원한 바람의 노래.
0: 아유 좋겠네요. 아주 오늘 좀 시원하고 후련한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첫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이거 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패티김 씨의 바람 따라 별 따라라는 노래가 있어요.
0: 바람 따라 별 따라.
1: 73년도에 발표가 됐대요.
0: 이게 번안곡 아닌가요?
1: 번안곡입니다. 원곡은 이제 그리스 작곡가 마노스 하지다키스. 저의 그 이제 전설 하나라는 이제 곡이에요.
0: 예.
1: 그래서 뭐 나나무스쿠리가 불렀고
0: 그리스의 국민 여가수죠.
1: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기록윤 선생님께서 편곡을 이제 다시 재편곡을 하셔가지고
0: 예.
1: 그 당대 최대의 가수죠. 이별이 이제

0: 히트가 된 그 수록된 그 작품의 예. 앨범에 들어갔던 곡인 것 같아요.
1: B면에
0: 2번 트랙에 있던 곡인데 사실 이게 기록인 패트킨 부부가 이제 이혼 후에 네. 그 73년도쯤에 그때 당시 이제 나왔는데
1: 곡 작업은 그래도 하셨군요.
0: 그렇죠. 근데 예. 그 글이 그 어떤 두 사람의 얘기 같은 느낌 바람 따라 별 따라 멀리 멀리 떠났나라는 그런 가사가 당시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상황을 네. 간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나.
1: 기록윤 선생이 편곡과 또 가사까지 쓰셨나 보죠.
0: 그렇죠.
1: 예. 네. 글도 워낙 잘 쓰시니까요. 작사도 잘 하시죠. 그리스 음악인데 왠지 우리나라 전통 리듬이 느껴지는
0: 그렇습니다. 게.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국악에 이런 것들 보면 홀수박자잖아요. 궁작자, 궁작자 다 삼박자 계통이거든요.
1: 그런데
0: 그렇죠. 그 삼박자 계통의 리듬을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하셨어요. 편곡을.
1: 아, 편곡할 때.
0: 네.
1: 아,
0: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색다르면서 낯설지도 않고
1: 아.
0: 꼭 우리나라 곡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1: 그게 편곡의 힘이죠.
0: 번안곡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 그랬어? 이렇게 좀 의아해요.
1: 예.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0: 네,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1: 언덕에 올라.
0: 그렇습니다.
1: 언덕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불겠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원곡은 혼성 포크 그룹 뉴 크리스티 민스텔스. 아, 발음 어렵다.
1: 미국 그룹이죠, 미국.
0: 그렇습니다.
1: 네. 네. 뉴 크리스티 민스텔스.
0: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그 작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다시 김도영 씨가 다시 이제 써서. 통기타로 번안곡을 만든 곡이에요.
1: 원곡 제목은 이제 그린 그린이라는 제목이었나요?
0: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거 다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올라
1: 워낙 유명한 곡이죠.
0: 넓은 데를 바라보며 뭐 이거 뭐
1: 와, 많이 불렀죠 옛날에.
0: 그 응원가로도 많이 불렀고
1: 예예. 예. 예.
0: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뭐 캠파이어하고
1: 떼창으로 많이 불렀던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투 코리언스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김도향 그리고 손창철이라는 두 분이서 이제 결성된 듀오인데
1: 네.
0: 197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벽오동 숨은 뜻은 뭐 이 노래 나왔을 때
1: 예.
0: 71년도에 그 데뷔를 해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입니다.
1: 네. 이후 김도향 선생은 뭐 혼자 활동도 많이 하셨고
0: 그분은 뭐 그 CM송으로
1: 맞아요.
0: 아마 CM송으로 굉장히 많은
1: CM송으로도 많이 활동하셨고 나중에 또 명상음악도 많이 만드셨고
0: 맞습니다. 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CM송?
1: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이런 거 아닐까요?
0: 그렇죠. 맛동산 먹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뭐 이건, 스크류 밤을.
1: 아, 이거 직접 들어가면 안 되죠.
0: 안 되죠.
1: 제품명 들어가면 안 됩니다.
0: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1: 예. 어쨌든 백발의 멋진 노신사를 여전히 또 방송을 넘나들면서 하고
0: 그렇습니다.
1: 계시고 저희 또 1호 초대석에도 나와주셨었는데 여전히 멋지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패티김의 바람 따라 별 따라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패티김의 바람 따라 별 따라, 투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두 곡 다 외국곡의 원곡인 번안곡이었지만 또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그 새로운 곡으로 탄생한 곡들이었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시원한 바람의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덕에 올라는 가사를 바꿔서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1: 맞아요.
0: 예, 짓궂게
1: 많이 불렀어요.
0: 예, 기억나시죠?
1: 기억납니다. 예.
0: 자, 노래 속에 바람이 등장하는 곡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요에.
1: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통계는 뭐 없지만 그 대중가요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렇게 보니까
0: 네.
1: 거의 한 수천 곡.
0: 아.
1: 네. 자연 곡, 수천 곡.
0: 자연 환경을 소재로 한 뭐 제목을 따져봤을 때 가장 많은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습니다. 일단 바람이 들어가면 네. 거기서 뽑아내는 이 소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면 일단.
0: 바람도 그 느낌이 다 달라서
1: 그러니까요.
0: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슬픈 처연한 심정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상쾌한 심정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입하기 좋은 단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1950년대 이제 그 황정자 선생님의 봄바람 님바람부터 해서 뭐 조용필 씨의 바람이 전하는 말,
0: 아.
1: 김광섭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들을 보면
0: 바람 김범.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예, 정말 많죠.
1: 맞습니다. 예.
0: 그 바람의 그 상징성이랄까 그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 아, 실게 너무 많아요.

0: 바람이.
1: 자유로운 어떤 방랑자의 이미지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예. 스쳐가는 붙잡을 수 없는 어떤 인연 같은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아, 혹시 뭐 신단장님은 바람을 소재로 한 노래를
0: 또 많아요. 제,
1: 있어요.
0: 제 곡 중에서 바람, 하늘 이게 나오는 게 가사가
1: 아,
0: 되게 많아요.
1: 그렇습니까? 네. 역시 네. 바람을 좋아하시는군요.
0: 그 바람 잘못하면 이상합니다. 아, 이거 바람 좋아요.
1: 바람 뭐 둥이가 아니라 바람잡이. 바람잡이. 네, 분위기를 많이 잡으시잖아요. 청운노래자랑의 바람잡이시죠. 뭐.
0: 그렇죠. 뭐. 예. 그렇습니다.
1: 네. 괜히 또 이상한
0: 뭔가 생각하죠. 굉장히 수습하려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아, 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예. 괜히 찔리셔가지고.
0: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서 뭐 고향도 나올 수 있고 바람아 내 전에다오.
1: 그러면 고향바람.
0: 고향 가고 싶다라든가
1: 예.
0: 뭐 바람에 그대의 향기가 느껴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재가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우리나라의 바람은 좀 이쁜 이름도 많아가지고 예, 아까 한이바람도 얘기했지만
0: 맞습니다.
1: 예,
0: 맞습니다.
1: 참 그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 순 우리말의 바람 이름이 많더라고요.
0: 네.
1: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저희 소시적에 정말 많이 수고했던 여가수인데
0: 그러니까
1: 예.
0: 지금도 그대로 있겠죠.
1: 아. 뭐가요? 그 이미지가
0: 모습이 예.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1: 못 뵌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뭘 그, 하시는지
0: 그러니까요.
1: 몰라가지고 예. 이지연 씨
0: 바람아 멈추어 다오
1: 예.
0: 89년도니까 뭐 꽤 오래됐잖아요.
1: 예.
0: 2집 앨범 이게 전영록 씨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1: 아, 전영록 씨 곡이군요.
0: 그렇죠. 이제 바람을 이제 그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기 또 그렇게 쓰여져요. 바람이.
1: 아. 예,
0: 그래서 얄미운 존재.
1: 아.
0: 예, 바람 불면 떠날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1: 그렇군요.
0: 불지 마라. 멈춰다오. 예, 네가 불면 떠나간다. 뭐 예. 이런 느낌의.
1: 이 노래도 뭐 가요 톱10에서 거의 5주 예. 연속 1등 했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든컵까지 달성을 했어요.
1: 맞아요. 예.
0: 10회 가수상 거의 휩쓸었죠. 뭐.
1: 전영록 씨가 작사 작곡하고 그 당시에 또 화제가 됐던 게 백두산의 유현상 씨가
0: 맞습니다.
1: 프로듀서를 했어요.
0: 예, 같이 프로듀서를 했어요.
1: 이지연 씨의 근황을 얼핏 듣기로는 그 미국에서
0: 네,
1: 뭐
0: 네.
1: 셰프로 활동
0: 그렇습니다.
1: 하신다고?
0: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 식당을 운영해 오다가
1: 아.
0: 그 미국 이제 애틀랜타에서
1: 예.
0: 바비큐
1: 아.
0: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1: 애틀랜타도 우리 한국 교민들 많이 사시잖아요.
0: 많죠.
1: 예. 거기도 또 교포 공연도 많이 가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가서 뵈신 적은 없습니까?
0: 없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후배가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좀 소개해서 한번 볼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1: 한번 한국 나오시면 모시고 싶네요.
0: 네.
1: 야외 바베큐 레스토랑 하신다니까 야외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바람이 좀 멈춰줘야겠네요.
0: 그렇죠.
1: 네. 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지연의 노래입니다.

0: 바람아 멈추어다오 이지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오늘 시원한 바람의 노래 주제로 듣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말에 예쁜 바람 이름이 참 많아요.
1: 네.
0: 한이바람도 있고 새바람도 있고 꽃바람도 있고 산들바람 뭐 좀 수없이 많은데.
1: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주는 그 느낌들이 또 있잖아요.
0: 그 네. 뉘앙스가 어감만 들어도 어떤 바람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 한이바람 같은
0: 한이바람.
1: 거. 그런 가을에 이렇게 저쪽 그 서쪽에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랑 나 내 옷을 이렇게 살짝 살짝 건드려 주는
0: 예.
1: 그 느낌 거기서 이제 살짝 졸음이 또 옵니다. 더 좋죠.
0: 저는 꽃바람도 좋을 것 같고
1: 꽃바람 좋죠.
0: 새바람은 약간 좀 왠지 오트물 막 들어올 것 같은
1: 그렇죠. 약간 서늘하고 쓸쓸한 이런 느낌
0: 네, 그런 뉘앙스가 드네요. 네. 자, 좋은 기운이 담긴 바람이 많이 많이 불어오길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셔야죠.
1: 네.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조용필
0: 바람의
1: 씨.
0: 노래.
1: 네. 이 노래 진짜 대곡 같아요. 제가 이거 차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목 풀 때 네. 이 노래를 많이 연습을 합니다.
0: 아, 그러십니까? 너무 과하게 연습하셔가지고 목이 오히려 잠기면 안 돼요.
1: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너무 이 노래 했어요.
0: 그래요?
1: 이게 뒷부분도 좋은데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0: 뭐 똑같은데요? 아니 모창은 정말 잘하시오.
1: 이게 예. 모창한 거 아니에요, 제가.
0: 아, 원래 그렇게 비슷한 창법을 갖고 계시는군요.
1: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뭐
0: 우리가 할 때 비음을 많이 구사하시는.
1: 좀 많이 합니다.
0: 예. 어쨌든 이 곡이 김순곤 작사의
1: 그렇습니다.
0: 김정욱 작곡. 아, 97년도.
1: 김정욱 씨가 이분도 베이스 치는 분이에요.
0: 아, 베이시스트예요?
1: 베이시스트예요.
0: 아, 친하시겠네요.
1: 좀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베이스 치는 분들이 참 곡을 잘 쓰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악기 주자들이 곡을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기타리스트도 곡을 많이 쓰십니다만 베이시스트들이 작곡가들이 많더라고요.
1: 많아요. 뭐 윤상 씨도 그렇고
0: 맞네요.
1: 베이스 씨가 많아요.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악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1: 그때 이제 성격상 그 악기를 선택을 할 때 그런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베이스라는 게 단음 악기면서 리듬 악기에 속하고
0: 그렇죠. 예.
1: 예를 들어서 코드 악기는 화성이 많이 붙어서 꺼리가 많아요. 그런데
0: 아.
1: 이 단음 악기 뚱 도를 한번 뚱 치는데 한 음만 친단 말이에요.
0: 단순하죠.
1: 거기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많은 여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상상을 하게 되고
0: 예.
1: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0: 제가 아는 가장 그 훌륭한 베이스 출신의 작곡가는 신재동 선생입니다. 제가 아는
1: 아, 그 네. 정말
0: 물론 김정욱 선생도 아주 훌륭한 네, 분이지만
1: 네. 그리고 우리 원석한 아나운서께서는
0: 네.
1: 그 해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0: 저는 면전 폭격을 잡았습니다.
1: 네. 존경합니다.
0: 네.
1: 네.
0: 뭐 칭찬을 많이 퍼부어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1: 네.
0: 아, 이 노래가 이제 그 16집 앨범에 담긴 곡이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서 노래들이 뭐 자연의 바람이나 뭐 이별을 뜻했다면은 이 곡은 진짜 심오한
0: 네. 인생 철학에 담긴
1: 인생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뭐 살면서 알게 될까. 바람이 말하는 그 얼마나 심오합니까?
0: 그렇죠.
1: 가사가. 예. 락 발라드 이제 장르인데 이 조용필 씨가 자기 수많은 히트곡이 많잖아요.
0: 네.
1: 그 중에서 가장 아끼는 최애 노래.
0: 아, 정말입니까?
1: 네,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0: 본인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1: 그렇죠.
0: 자, 그 노래 바람의 노래.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성우 조민수 읽음. 머릿말. 왜 지금 200년 전 다산의 기록법인가? 기록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0: 용이 귀양지에 있은 지 18년 동안 경전에 전심하여 시경, 서경, 악경, 역경, 춘추미 사서에 대해 저술한 것이 모두 230권이니 정밀히 연구하고 오묘있게 쳐서 성인의 본뜻을 많이 얻었으며 시문을 엮은 것이 모두 70권이니 조정에 있을 때의 경험을 담은 작품이 많았다. 법교와 제도 및 목민, 송사, 국방, 국토 등 국가의 일과 의학, 문자 등을 편찬한 것이 거의 200권이니 모두 성인의 경전에 근본하였으며 시의에 적합하도록 힘썼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혹 기묘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찬 묘지명. 다산 정약용이 환갑을 맞아 쓴 자찬 묘지명에 실린 글이다. 원래 묘지명이란 한 사람이 죽은 후 가까운 사람이 그의 삶을 기리고 행적을 남기기 위해 쓰는 글이다. 하지만 다산은 스스로 자신의 묘지명을 썼다. 특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산의 성향을 생각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다산은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산은 학문의 성과는 물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거의 책 한 권에 달하는 자찬 묘지명에는 그의 삶의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다. 오랜 귀향 끝에 그리던 집에 돌아와 지난 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며 쓴 묘지명이기에 더욱 뜻깊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글이다. 다산은 왜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에게 기록이란 습관 이상의 삶의 방식이었다. 학문의 결실도, 일상 속 사소한 일도, 자신이 겪었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소회도, 배움을 위해 찾아왔던 젊은이에 대한 가르침까지도 모두 글로 적어 남겼다. 인생 최악의 상황인 귀향 생활에서 깨달은 소명도 기록해두고 마음에 확고히 새겼다. 이렇듯 글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선포하는 일이다. 자신에게는 물론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내가 쓴 대로 반드시 지켜나가고 결코 되돌아서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에게 기록이란 학문을 연구했던 평생의 결과물이자 인생 자체였다. 다산의 기록은 어떻게 500권의 여유당 전서가 되었는가? 자찬 묘지명 속 짧은 글은 그가 만들어낸 최고의 아웃풋인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 전서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귀향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 자신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는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또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먼저 다산은 자신이 어떤 것을 기록했는지 이야기한다. 유학자로서 유학 경전에 관련한 230권의 저술과 삶의 소회와 뜻을 담은 시와 글 70편, 고위공직자로서 경험을 담은 국가 경영에 관한 200여 권의 책까지 다양하다. 이 기록물들에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글의 마지막 두 문장은 다산이 왜 기록했는지를 말해준다. 모두 성인의 경전에 근본하였으며 시의에 적합하도록 힘썼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혹 기묘히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산은 조선 후기 가장 뛰어난 유학자이지만 또한 실용을 중시하는 실학자였다. 모름지기 기록은 실제 삶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현실을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신이 남긴 기록물을 찾아 읽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산의 글이 유교경전에 충실하면서도 200년 전의 구닥다리 글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글이 되는 이유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산의 의도는 정확히 맞아들었다. 당대에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다산의 글은 큰 도움이 된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회로 삼는 법, 생각과 성찰과 지식을 모아 하나의 지적 결과물로 남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기록하는 삶과 가치 있는 글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1: 오디오
2: 최고의 클립.
0: 그 다음 다산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도 예문의 글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8년 동안 경전에 전심하여는 기록의 전문성을 갖출 것과 그것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쌓아온 실력과 내공을 바탕으로 다산은 유학의 경전에 충실하면서도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온 옛 유학자들의 오류를 찾아내 고칠 수 있었다. 정밀히 연구하고 오묘히 깨쳐서 성인의 본뜻을 많이 얻었으며 역시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대목이다. 하나하나의 기록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삶에서 나의 기록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생각도 강력한 지적 자산이 된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다산은 자신의 기록법에 대해 시문집에서 몇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주었다. 그 중에 그의 학문과 기록법의 가장 바탕이 되는 초서법을 빼놓을 수는 없다. 무릇 한 권의 책을 얻더라도 내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기록하여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도 열흘 공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책의 핵심을 가려뽑아 기록하는 초서법과 책을 읽으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해두는 질서법은 가장 효율적인 독서의 방법이라고 다산은 두 아들과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며 가르쳤다. 이처럼 기록이란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흔히 생각하듯이 느린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다. 다산은 두 아들에게 책을 초록해 적는 것은 한 모서리를 들어 세 모서리를 뒤집는 방법이라고 했고 아원각비 서에서도 한 모서리를 들어 세 모서리를 뒤집고 하나를 배워 열을 아는 것은 배우는 자의 책무라고 했다. 한 모서리를 들어 세 모서리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공자가 말했던 공부의 핵심인 거일반삼의 법칙을 말한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0: 기록하여 모으고이다. 다사는 초서법을 통해 기록했던 것을 모두 모아두었다. 그렇게 모았던 자료들이 학문의 결실이 되었고 500권의 압도적 성과를 내는 소중한 지적 재료가 되었다. 글이란 마음의 깃발이니 마음속에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다산의 기록법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글이다. 대학에는 수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성과 바른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다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지켰고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책을 쓸 때도 모두 이 두 단어를 근본으로 삼았다. 올바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삶을 살아내고 그 마음으로 글을 쓴다. 다산의 책이 시대를 가리지 않고 놀라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이다. 다산의 기록법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했다. 이미 다산에 관한 책을 5권이나 썼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교만이었다. 하지만 중간중간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다. 다산의 글을 읽으며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기록해 왔는가? 어떤 자세로 무슨 글을 썼는가? 나는 글의 온 정성을 담았는가? 무엇보다도 내 삶은 정성과 바른 마음이 바탕이 되었는가? 다산이 남긴 기록들에서 나는 그 깊은 생각과 성찰의 기회를 얻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께서도 소중한 멈춤의 시간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나는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글 한자 한자의 무게는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조윤재.
1: 누나, 이것 좀 들어봐봐.
2: 싫다.
1: 아, 왜?
2: 화장하는 거 안 보이냐?
1: 아, 누나!
2: 아, 왜?
1: KBS 오디오북.
2: 아, 진짜. 들어볼까?
0: 1. 근본. 생각의 뼈대를 세우고 지식의 주춧돌을 놓는다. 1. 초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 뽑아라.

절대로 자포자기 하지 말고 성의를 다해 힘써 책을 읽고 책을 베끼고 글을 짓는 일에 혹시라도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 폐족으로서 글을 배우지 않고 예의도 없다면 어찌하겠느냐? 모름지기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의 공력을 다해야 겨우 사람 축에 들 것이다. 나는 고생이 매우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책을 읽고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을 들으면 이로써 근심이 사라진다.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많은 책을 읽고 읽으며 중요한 것은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다산이 경상도 장기를 거쳐 전라도 탐진에 가서 장장 18년을 귀양지에서 보내던 시절. 두 아들에게 끝없이 전했던 가르침이다. 특히 다산은 책에서 핵심을 가려뽑아 기록하는 방법인 초서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에게는 어려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가려뽑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산은 단순히 좋은 문장을

제껴 적는 기술로만 초서를 말하지 않았다. 초서에 앞서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기록하기 위해 그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어떤 학문이든 기준이 될 수 있는 뚜렷한 주관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공부할지 분명히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핵심을 가려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초서는 나의 학문이 먼저 주관이 있어 확립된 후에야 가능하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저울이 마음에 생겨야 어떤 것을 취하고 버릴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문의 요령을 지난번에 말해주었는데 필시 네가 잊어버린 게로구나. 그렇지 않다면 왜 초서를 의심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였겠느냐? 언제나 책 한 권을 읽을 때는 학문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흘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고 해도 열흘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지식을 얻었다면 반드시 기록해두어야 한다. 발견할 때 한번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긴다. 그러한 과정이 지식을 문서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참고자료가 된다. 방대한 책 중에 내가 쓰는 글에 필요한 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책을 찾는다고 해도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다. 그때 내가 뽑아놓은 초서가 있다면 지식은 책장 속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낡고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늘 내 가까이에 존재하며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다산이 초서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고전학자 조윤재의 다산의 기록법을 들으셨습니다. 다산은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의 저서라는 압도적 결과물을 냈습니다. 그의 방대한 저술, 수많은 개혁안과 정책 제언, 학문과 경세를 아우른 성취를 보며 사람들은 흔히 다산의 천재성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의 성과 뒤에는 평생에 걸쳐 이어진 치열한 기록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초서, 관찰, 찰록, 분류, 편집, 증언, 비판 등 다산을 최고의 지식인으로 만들었던 그만의 18가지 기록법을 총망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뽑는 법,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기록하는 법, 기록을 엮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법, 하나의 기록에서 여러 주제를 뽑는 법 등의 방법뿐 아니라 독자들이 직접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기록을 시작하는 법부터 기록을 책으로 만드는 법, 나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 다음 세대로 기록을 전승하는 법까지 단계별로 네 편의 기록법 가이드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조민수였습니다.

0: 꽤 좋아지셨네요. 이제 추적 관찰만 하면 되겠어요. 한 달 후에 오세요.
1: 당분간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선고를 들은 날, 나는 벤치에서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문다. 8월의 덥고 습한 바람이 언덕 위에 있는 병원을 둘러싼 나무들을 흔든다. 누구 하나라도 자기 노래를 듣지 못할까봐 온 힘을 다해 우는 매미와 잔잔한 파도처럼 부드럽고 우아하게 결대로 움직이는 나뭇잎들이 초록빛 숲속에 전복처럼 숨어있다. 왜 나만 코로나가 폐렴이 되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나는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질문은 이렇게 수정되어야 한다. 왜 나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 나에게 온 코로나가 폐렴이 되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왜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지적인 질문이고 우주와 세계의 모든 세부에 적용 가능한 단 하나의 열쇠다. 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어떤 일은 일어나고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에겐 이유를 아는 지혜도 결과를 바꿀 권능도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밀어내거나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두 팔을 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
1: 갈등을 겪을 때마다 엄마는 말에 떨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반문하고 분노하고 빈정거렸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때마다 엄마는 같은 말을 반복하기만 했다.
2: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하라고.
1: 매미가 목이 터져라 우는 2024년 8월의 H병원 벤치에서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피토체드 향을 맡으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이해는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이론은 책 속에 있지만 현실은 책 바깥에 있다는 걸. 알 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뭔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다. 꺼내보니 구겨진 종이 쪼가리와 레몬맛 새콤달콤이다.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이제는 내 아이가 대를 이어 먹고 있는 작고 네모난 캐러멜. 나는 그걸 천천히 까서 입에 넣는다. 정말로 새콤하고 어딘가 달콤한 그 맛이 마치 태어나 처음 먹어본 음식처럼 낯설다. 영수증인 줄 알았던 종이 쪽지를 펴보니 다른 글자가 적혀있다.
3: 빨리 낫기 쿠폰 99.
1: 눈이 간지러워 고개를 든 순간 시야를 가득 채운 초록색은 아주 오래전 내가 물속에서 보았던 그 초록빛 같다. 빛이 쏟아지고 물결이 요동친다. 나는 아득하게 가라앉는다. 누군가 나를 건져낸다.

0: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도착해 있다. 보름만이다. 은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대뜸 안아달라고 한다. 아내가 말리지만 아이는 완강하다. 그새 더 자란 것 같은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들자 둘째는 내 귀에 대고 속삭인다.
1: 아빠, 어제 아팠지? 내일은 아프지 마.
0: 귓바퀴 안으로 다시 물이 흘러든다. 동그랗고 따뜻한 8월의 초록색 물방울이.

0: 검을 얻어서
1: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덧 우리 수업도 끝나갑니다. 지난 2주 동안 갑작스럽게 휴강을 하게 돼서 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줌 수업하면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고 했었는데 사람 일이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네요. 네. 제 목소린 괜찮나요? 아직은 말을 하면은 오래 좀 하면은 숨이 좀 차가지고 중간중간 물 마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 수업만 끝나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따라왔던 주인공의 여정도 이제 끝나갑니다.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우리는 영웅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중대한 시련을 겪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가장 혹독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러면 터널을 통과한 영웅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요? 바로 보상입니다. 아, 왜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을 지나더라도 끝나면 최소한 빛이 쏟아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보상이죠. 조지프 캠벨의 이론을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에 맞게 12단계로 발전시킨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은 이 단계를 검을 얻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검이라는 게 꼭 엑스칼리버 같은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캠벨의 표현을 빌리면 궁극의 은총인데 그게 꼭 칼이나 검의 모습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잠시만요. 자, 이제 스타워즈의 루크 스카이워커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다스베이더에게 오른손을 잘리고 나서 내가 네 앱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했죠. 그가 얻은 검은 뭘까요? 오히려 들고 있던 광선검은 오른손하고 함께 잃어버렸잖아요. 이때 루크가 얻은 검은 진실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싸워온 적의 실체이자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끔찍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 그건 달콤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가깝죠. 하지만 그 진실 덕분에 루크는 비로소 거대한 우주의 운명과 맞서는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반지의 제왕 속 프로도는 어떤가요? 운명의 산 꼭대기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 뜨거운 용암 앞에서 그는 반지를 스스로 파괴하는 데 실패합니다. 자기 욕망에 지고 말잖아요. 대신 골룸이 반지와 함께 사라져주죠. 그럼 프로도가 얻는 검은 뭘까요? 저는 그게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말이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좀 슬프게 들릴 수도

0: 하지만 그건요, 제 생각에 절대 반지보다 더 귀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영웅이 얻는 검이라는 건 가장 깊은 동굴에 들어가기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증표 같은 거예요. 많은 경우 물리적인 전리품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결혼이기도 하고 화해이기도 하고 용서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진실이나 깨달음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네, 꼭 물건을 얻어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잃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로도를 보세요. 결말에 가서 반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여기에 변화와 자기 확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A가 A-가 되고 소문자 A가 대문자 A가 되고 I가 어른이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이야기는 사실 성장서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전에 제가 하마르티아 얘기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 식으로 말하면 이건 하마르티아, 결함을 가진 주인공이 수많은 여정 속에서 페리페테이아, 위기 행동을 반복하며 조금씩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아나그누리시스, 발견을 통해 성광처럼 자기 자신이라는 진실을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네. 자기가 믿어왔던 세상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찾아오는 것. 잠시만요. 그게 바로 영웅의 검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잔란하게 그 사람 자신이 되는 무기. 죄송하지만 제가 숨이 차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1: 강사님,
2: 회의실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른다. 나는 그가 누구일지 알 것 같다.
1: 몸은 좀 괜찮으세요?
2: 나는 아직 숨쉬기가 어렵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등 뒤로 솟아나는 땀이 식은 땀이 아니기만을 바라면서.
1: 실은 저희가 마지막 수업에는 못 오게 되었어요.
2: 이 낯익은 여성 수강생의 이름을 나는 아직 외우지 못했다. 원래 이름을 잘 못 외우기도 하지만 사실 수강생들의 이름은 일부러 외우려 하지 않는다. 다른 선입견이 작용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녀에 관한 정보를 떠올린다. 어릴 적 오빠를 잃은 동생, 막걸리 아저씨의 아내. 하지만 그렇게만 그녀를 기억하고 싶지는 않다.
0: 아, 네.
2: 말하고 나니 너무 짧게 말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시군요. 아쉽네요. 다르게 말했어야 하는데. 왜 그러시죠? 이유를 물었어야 하나?
1: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
2: 하지만 수강생은 말을 덧붙인다. 기시감이 든다. 나는 이 장면을 언젠가 본 적이 있다.
1: 이 앞에서 차 한잔 하셨으면 해요.
2: 6주 만에 우리는 맥도날드에 다시 모여 앉았다. 같은 장소, 같은 자리. 이번에는 모두 똑같이 빅맥 세트를 3개 시켰다. 막걸리 아저씨만 700원을 더 내고 세트를 라지로 업그레이드했다. 계산은 여자 수강생이

0: 왕생이 했다. 대기번호 6342.
1: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2: 예, 고생했습니다.
0: 자리에 앉자 여자 수강생이 먼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3: 에이, 뭐해? 음식 나오기 전에 빨리 말씀 드려.
0: 막걸리 아저씨가 아내를 재촉했다. 불안한 기운이 맴돌았지만 나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뭘까? 당연히 좋고 기쁜 것일 리는 없다. 사람의 느낌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이고 깎이고 축적된 경험의 빅데이터여서 많은 경우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적중한다. 그 순간 나의 모든 촉이 소리치고 있었다. 제발 최악의 것만 아니기를. 그리고 동시에 가능한 최악들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2: 책을 내고 싶다는 걸까? 원고를 봐달라는 걸까? 자녀의 글쓰기 과외를 맡아달라고? 장학금 지원했을 추천서를 써달라고? 또 뭐가 있지? 다음 수업에 또 들어오겠다고?
1: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0: 제발.
1: 제가 무영이 엄마예요.
0: 그때 모니터에 6342번이 떴고 아저씨가 일어나 음식을 픽업하러 갔다. 나는 당황해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대체 지금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궁금할 정도였다. 먼 기억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가는 길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바다가 보이는 대학교, 소설 창작 수업, 갑자기 사라진 청년, 애플을 준 학생, 이무영.
4: 자.
0: 아저씨가 우리 앞에 트레이 두 개에 담긴 빅맥 세트 세 개를 내밀었고, 그러자 곧 코끝에 따뜻하고 고소한 햄버거와 감자튀김 냄새가 풍겼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들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대체 뭘까? 무영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으로 다시 최악의 상상들이 이어졌지만 비정한 부교감 신경은 내 침샘을 자극해 입안 가득 침이 고이게 만들었다.
2: 일단 드시죠.
1: 네. 예.
5: 소설 극장 문지역 장편소설 실전 한국어 민음사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인영 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것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9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염특보 및 열대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 해안,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앞바다 오전 북내지 북동풍, 오후 서내지 북서풍 3에서 8m로 물겠고 흐리고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북내지 북동풍 4에서 8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7에서 12, 오후 6에서 11m로 물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8에서 12, 오후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9m로 물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2m로 물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1m로 물겠고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7에서 13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4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5 내지 3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3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바깥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2m로 물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서

전해지서 풍사에서 9m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서 풍 6에서 11m 물결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서내지 북서풍 6에서 11m 불겠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앞바다. 남동 내지 남풍 5에서 12m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동내지 남동풍 6에서 13m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오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 오후 서내지 북서풍 2에서 8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동내지 남동풍 오전 5에서 12m, 오후 6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동 내지 남풍 6에서 13m로 불겠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북내지 북동풍 오후에는 남동 내지 남풍 6에서 13m로 불겠고 오후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 내지 남풍 9에서 14m로 불겠고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동 내지 남풍 8에서 13m로 불겠고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동 내지 남풍 8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2도 대지에 북서 1m 1015헥토파스칼 13도 블라디보스톡 남풍 3m 1012헥토파스칼 17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010헥토파스칼 20.6도 청진 바람 없고 비 1010헥토파스칼 21도 김책 북서 1m 비 1011헥토파스칼 19.8도 신의주 동풍 1m 비 1009헥토파스칼 20.3도 원산 바람 없고 비 1011헥토파스칼 19.2도 평양 북풍 1m 비 1007헥토파스칼 20.6도 해주 바람 없고 1007헥토파스칼 24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1m 1007헥토파스칼 22.8도 백령도 북서 1m 1006헥토파스칼 21.6도 강릉 남서 1m 1007헥토파스칼 22.4도 동해 남서 1m 1007헥토파스칼 23도 서울 북동 1m 1006헥토파스칼 25.4도 인천 남풍 1m 1006헥토파스칼 26.4도 울릉도와 독도 북동 2m 비 1007헥토파스칼 22.8도 서산 남서 1m 1007헥토파스칼 25.3도 울진 바람 없고 1007헥토파스칼 23.2도 포항 남서 2m 1006헥토파스칼 25.3도 군산 남동 1m 1008헥토파스칼 25.2도 부산 북서 3m 비 1007헥토파스칼 25.9도 통영 남서 4m 1007헥토파스칼 27.3도 목포 남동 2m 1008헥토파스칼 26.4도 여수 남서 5m 1008헥토파스칼 27.5도 제주
남풍 1m, 1700도파스칼 27.6도 서귀포, 남서 2m, 1800도파스칼 27.8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북동 5m, 1013헥토파스칼 15도 삿포로, 북풍 2m, 1011헥토파스칼 17.6도 네무로, 북서 9m, 1800헥토파스칼 16.3도 아오모리, 남풍 1m, 1011헥토파스칼 19.2도 센다이, 북서 1m, 1011헥토파스칼 22도 와지마, 남서 1m, 1011헥토파스칼 21.5도 도쿄, 북풍 2m, 1010헥토파스칼 25.9도 하치조 섬, 서풍 4m, 1010헥토파스칼 26.8도 사이고, 북동 4m, 1008헥토파스칼 24도 마쓰에, 남서 1m, 1008헥토파스칼 25.1도 오사카, 북풍 1m, 1009헥토파스칼 27도 시오노미사키 꽃, 서풍 6m, 1100헥토파스칼 27.8도 이즈하라, 남풍 4m, 1800헥토파스칼 28.9도 후쿠오카, 북풍 1m, 1900헥토파스칼 28.7도 가고시마, 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8.4도 시미즈, 남서 3m, 1100헥토파스칼 27.8도 나제, 남동 3m, 1700헥토파스칼 27.7도 미다미다이토섬, 남동풍 7m, 1700헥토파스칼 27도 나하, 남동 6m, 1300헥토파스칼 28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2헥토파스칼 26.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화경기, 소화경련, 열성경련 모두 같은 의미로 불리는데요. 아이가 갑자기 고열과 함께 눈을 높이 뜨고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단 열이 나면 부모들은 무척 당황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경기가 반복된다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아집니다. 소화 경기의 원인도 궁금하고요.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서 눈을 높이 뜨고 입술은 파래지는 증상을 보일 때 부모는 깜짝 놀라 당황합니다. 소아 경기, 열성 경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같은 의미일까요?

0: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경기가 소아기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이죠?
1: 그렇죠. 우리가 뭐 경기라고 하면은 딱 질병명은 아니고 네. 흔히 이제 쓰는 용어가 되는데 말 그대로 놀랐다. 놀랄 경에다가 뭐 기운이 있다. 놀랐는 기운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 흔히 이제 6개월에서부터 한 5세 정도의 그런 영유아기 아기에게서 많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깜짝 놀래거나 뭐 의식을 잃거나 뭐 좀 뭔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경기 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경기의 범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연령이나 증상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좀 의학적으로 얘기를 좀 한정 지은다 그러면 이제 열이 좀 많이 나서 생기는 이제 열성 경련을 이제 경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0: 비교적 흔한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경기를 일으킬 때 부모는 너무 당황을 하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뭐 정말 증상으로는 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머리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응급 상황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맞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발생 빈도로 보면 이제 뭐 외국 자료들을 보면 뭐 2에서 5% 정도의 건강한 아이들에게서도 한 번 정도 경험한다고 하고 또 열성 경련으로는 뭐 소아에서 한 4에서 10%라고 하는 그러한 발병률을 좀 보이고는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명당 1명 정도는 이제 한 번씩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나 후유증이 생기는 거는 아니고 이제 단순 열성 경련인 경우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다른 질환들 뭐 감기나 또 열이 좀 많이 나게 되면서 한번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그럼 소아 경련, 열성 경련은 같은 의미인가요?
1: 뭐 소아 경련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그 넓은 범위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몸이 경련이 오게 되는 거는 뭐 우리 씨죠. 뭐 우리 감정이 이제 뻣뻣해지기도 하고 의식도 뭐 좀 그렇고 잃게 되고 또 눈도 막 돌아가고 뭐 팔다리도 굳고 뭐 입술도 파래지고 뭐 좀 호흡이 힘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이제 경련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단순 열성 경련은 이제 열과 관련된 열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경련을 열성 경련이고 가장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단순 열성 경련이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좀 나타나는 경우들은 이제 복합 열성 경련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조금 더 길게 된다든지 뭐 반복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났을 때에는 뭐 다른 유사 질환들의 위험성들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라서 보편적으로 그냥 쓰는 거는 뭐 경기라고 생각하고 경련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용어는 좀 혼합돼서 쓰이는 것 같은데요. 보통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증상을 얘기할 때 일단 열이 나고 흔히 눈이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하던데요.
1: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서 뭐 말 그대로 경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의식을 잃고 또 이제 온몸도 이제 뻣뻣하게 경직이 된다든지 또는 뭐 팔다리가 이제 좀 진짜 경련이어서 떨리는 것들도 좀 보고 뭐 눈의 위치가 뭐 돌아간다든지 뭐 한쪽으로 치우쳐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모님들이 놀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는 이제 호흡 이상이 오거나 뭐 또는 뭐 소변이나 대변을 또 실수하기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증상들이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 열성 경련이 되는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속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성 경련의 이런 증상들은 5분 이내에 좀 이제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분 이상이 진짜 넘어가거나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응급실에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전체적인 부분의 증상이 나타나냐 뭐 한쪽 팔만 떤다든지 한쪽이 뭔가 전체적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이러한 증상들 그리고 또 이제 잠깐의 경련이 있는 다음에 또 이게 계속 자려고 하고 좀 쉬려고 하는 거랑 정말 이제 몸이 축 늘어지거나 정말 의식이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정도들을 좀 봐서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체크를 하고 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양상들을 좀 관찰하는 것이 좀

0: 증상을 좀 관찰할 때 중요한 방법이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1: 경기를 일으킨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말 그대로 이제 경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이 되고,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경련, 경기, 이거는 이제 똑같은 이제 그 한자로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의식을 잃거나 몸이 뻣뻣해지거나 뭐 떨리는 그런 경련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경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경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의학적인 용어로 딱 되는 게 경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때 이제 아 아기들이 경기를 일으킨다. 뭐 정말 뭐 의식도 잃고 막 정말 뭔가 좀 다른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그런 것들로 돼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열성 경련을 일으켰다 또는 뭐 발작을 일으켰다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경기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냥 좀 통용됐던 민간 그 용어처럼 뭐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그런 범위라고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인은 뭔가요?
0: 일단 이 열성 경련의 원인은 말 그대로 이제 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이제 그런 성장기에 성숙되지 않는 그런 열에 대한 적응하는 능력들이 좀 아직은 미완성된 그런 상태의 그 역류하기일 때 우리 몸에서 이제 열이 오르는 체온이 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일시적으로 좀 과민하게 좀 반응들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원인은 뭡니까라고 하면 이제 높은 열이죠. 우리 체온이 올라가는 뭐 38도 이상 좀 급격하게 좀 올라갔을 때 뇌의 어떤 반응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높은 열을 나게 되는 그 또 원인들은 그 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뭐 우리가 뭐 독감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중이염이 올 수도 있고 뭐 장염이나 뭐 다른 뭐 바이러스 감염 자체도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뇌염이나 뇌수막염이나 또는 다른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처럼 뭐 어쨌든 열이 몸에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의 질환들이 있고 또 근데 그게 열이 난다고 해서 또 다 올 수 있는 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열이 나는 경우들이 좀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를 안 하고 열성 경련이 없이 또 잘 이겨내고 또 이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열이 원인입니다라고 하면 열나면 무조건 열성 경련을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이 열이 왜 나는지 이거를 잘 애가 이겨내고 좀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또 스스로 또 열이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단순히 이제 또 그런 질환들에서 뭐 해열제를 쓰거나 다른 치료약을 써서 또 개선이 되면은 열성 경련까지 또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너무 또 이제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또 아이가 깜짝깜짝 잘 놀라거나 할 때 밤에 경기할까 봐 불안하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이게 보통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경기라는 말의 용어 때문에 좀 혼란을 가지시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라는 게 이제 놀랄 경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애가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거나 굉장히 불안해하거나 또는 뭐 큰 소리 놀라면 막 울거나 보채거나 이제 이러면은 아 이게 경기인가 또 이렇게 또 경련이 오는 건가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그냥 불안하거나 깜짝 놀라는 거는 그냥 과민 놀란 반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놀라는 거죠. 아기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그런 과민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 되어 있어서 좀 잘 놀래거나 했을 때 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되고 이제 간혹 이제 뭐 그 복합성 경련인 경우라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장기간 좀 시간 15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또는 뭐 간질 관련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뭐 그런 다른 그런 이 경련과 관련되는 그런 질환들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는 조금 진료를 보거나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아기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래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거나 열성 경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경기를 일으킬 때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면 될까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대처가 궁금한데요.
0: 그렇죠. 이게 증상이나 이게 상태를 잘 보시고 당장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나 양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성 경련이 단순 열성 경련이라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5분 이내에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5분 동안을 잘 대처를 하고 아기가 편하게 좀 눕히고 혹시라도 이제 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좀 옆으로 돌리거나 좀 이제 기도를 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거나 또 이제 그럴 때 또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그런데 갑자기 뭐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뭘 먹이거나 물리거나 이제 그러면은 또 그걸로 인해서 2차성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좀 그 5분을 좀 잘 넘겨지게 갈 수 있게 좀 편안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 의식도 많이 없고 굉장히 또 굉장히 경련도 뭐 5분 이상 지속이 되고 또 만약에 이제 24시간 내에 뭐 2회 이상 또 다시 경련이 있다든지 또는 뭐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그런 신경학적인 문제들이나 뭐 경련 발작이나 이런 가족력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좀 빨리 이제 응급실을 가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의식을 잃고 팔다리가 굳고 몸이 떨리고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동반되기도 하나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경련이라고 하는 경기라고 하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아이에게 있어서는 또 이제 단순 진짜 경련이 열성 경련인지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체하거나 뭐 장염이나 다른 뭐 구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뭐 경련처럼 나타나는 경우들인지 또는 이제 아기들 경우에 뭐 이제 우는 경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우는 경기라기보다는 그냥 뭐 만 3세 전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 표현하면서 뭐 때 쓰는 거 굉장히 이제 뭐 때를 쓰고 하면서 이제 울다가 이제 뭔가 경련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하나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뭐 복합적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 증상을 좀 잘 관찰하라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건지 아니면 어떤 좀 아이의 생리적인 거나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있는 건지를 좀 잘 구별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우선 높은 열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킬 때 고열이 가장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열성 경련이 경기에 가장 그 대표적인 거고 열이 나는 38도 이상이 되면은 좀 경련이 생기거나 열성 경련이 좀 잘 올싸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 뭐 감기가 걸리거나 독감이 걸려서 또는 중이염이 있어서 보면은 뭐 39도 올라가고 좀 40도 이하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잘 버티고 잘 노는 애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게 고열 자체 로 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아직 이제 뭐 성숙되는 과정에서 증상들을 또 이겨내는 과정에서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원인을 모르고 뭐 해열제를 오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을 좀 충분히 수분 섭취 탈수를 방지하고 땀뱃줄에서 열을 좀 잘 풀려나가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평소에 이제 그런 열에 대한 상태들 적응 능력들 또는 아이가 그런 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되면은 즉각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필요를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고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열성 경련이 가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물론 이제 그런 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무슨 증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좀 치료를 하고 관리를 잘해서 탈수가 오면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을 또 잘 발산하면서 또 체온을 잘 스스로 낮출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성장 과정에서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1: 그럼 아이들은 감기로도 고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0: 네, 기본적으로 감기인 경우에 열성 경련까지 대부분 가느냐 또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감기는 열성 경련 없이 잘 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열성 경련에 오는 거는 뭐 이제 뭐 5% 뭐 중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열성 경련을 뭐 한 번 정도 경험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아기들이 감기는 뭐 여러 번 걸릴 수도 있게 되는데 열성 경련 없이도 잘 지나갈 수 있어서 되는 거고 감기에 대한 거는 이제 감기 치료를 잘 하는 거고 감기가 또 이제 뭐 바이러스성으로 좀 발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고열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감기 치료를 하거나 어떤 열 조절을 잘 해주면은 뭐 열성 경련 경기까지 뭐 항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의 있어서는 한의학에서도 이제 뭐 체하는 거 관리해주고 감기 치료 잘해주고 그리고 이제 놀라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런 기본적인 그런 건강 관리만 잘 해주면은 뭐 경기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열이 내리면

0: 열이면 좋은데요. 근데 열이 내리지 않고 계속되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다른 원인들은 다르지만 열이 좀 이제 좀 많이 올라가 38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이제 열성 경련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를 하는 거죠. 뭐 꼭 뭐 열성 경련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조절하는 그 뇌 그 신경계 그 중추 신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떨어지지 않고 하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성장기이기 때문에 미완성된 그런 조절 능력으로 이제 과민하게 반응할 때 이제 열성 경련을 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열 온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물론 40도를 넘어가면 이제 당장 응급실을 가야 되는 거고 38도에 39도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체온계도 좀 잘 자주 재보고 또 아이 컨디션이나 또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혹시 뇌전증으로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1: 그렇죠.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해서 이제 아 뭐 만에 하나 뭐 확률은 떨어지지만 열성 경련이 있으면 이제 뇌전증으로 가는 건 아닌가 또는 뭐 증상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단순 열성 경련인 경우가 뇌전증으로 가는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걱정을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 이제 열성 경련 중에서 뭐 15분 이상 되고 또는 뭐 이제 한쪽만 좀 발생하거나 뭐 24시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들을 이제 복합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조금 뭐 뇌전증으로 그런 그 위험성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높다 이렇게 봐서 이런 경우는 꼭 진료를 봐야 되는 것들이 되고요. 단순 열성 경련으로 뭐 아 이게 머리가 열을 받아서 뭐 어떤 다른 이제 뇌전증이나 다른 질환들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0: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의식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의식을 깨운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물을 먹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뭐 기도로 넘어가서 폐로 넘어가면 이제 질식이 오히려 또 위험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입을 좀 깨물거나 이제 입이 좀 닫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기도를 확보를 한다고 해서 뭐 딱딱한 걸로 이제 뭐 물리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치아를 좀 부서지거나 좀 물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혀를 좀 손상되거나 또 손가락을 다칠 수 있거나 이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막 머리를 흔들거나 뭐 자극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좀 그렇고 또 오히려 이제 너무 꼭 끌어안거나 뭐 너무 몸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완을 좀 시키면서 편안히 하면서 시간을 재고 증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하면서 이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또는 아이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찰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예방을 위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아이가 잘 놀라는 것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라고 하니까 그냥 놀라는 것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열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감기, 중이염, 뭐 독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평소에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감기 예방에서 뭐 물론 평소에 잘 먹고 잘 자고 뭐 체력 키우고 면역력 키우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손 씻기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또 이제 뭐 유행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개인 위생을 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제 또 뭐 수분 공급이나 뭐 탈수 방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또 이제 그런 가족력들이 좀 열성 경련 관련되거나 또 이제 그런 경련 관련되는 가족력이 있으면은 또 평소에 미리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이제 응급 상황에서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열성 경련을 한번 하거나 또는 열이 한번 오르고 났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얘기하면 체력 회복. 애기들이 밥도 잘 먹고 좀 우리가 또 열이 또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도 열이 많고 항상 뭐 감기 걸렸다면 열이 잘 오른다. 그러면은 좀 열을 좀 잘 관리를 해주고 몸의 열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한약 치료를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체력 관리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좀 예방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한의학에서는 예방을 비롯해서 경기가 잦은 아이들의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1: 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도 뭐 이제 경기라고도 했지만 이제 경풍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0: 그러면 뭐 금방 왔다 간다고 해서 풍이 바람 풍자 이제 변화되는 거라고 해서 풍이 붙는 질환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응급 상황에서 또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그 응급실을 가거나 하는 쪽으로 가서 네. 오히려 이제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치료보다는 그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좀 비위가 허약해서 좀 체력이 좀 떨어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좀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좀 치료를 한다든지 네. 또는 이제 그럴 때는 뭐 보증기탕이나 뭐 이런 비위를 좀 좋게 해주는 약 처방을 쓸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열도 막 잘 오르고 성격도 급하고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간열이 있다고 해서 네. 간에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약들 뭐 시호청간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몸에 이제 체질적인 열을 좀 조절을 하고 체력을 좀 올리는 쪽으로 네. 좀 이제 그런 예방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회복시키는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또 평소 아이의 증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0: 그렇죠.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 놀래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네. 또는 뭐 잘못 먹으면은 뭐 체했는데 꼭 열이 난다든지 뭐 감기만 걸리면 이제 특정 열이 잘 난다든지 뭐 네. 중이염이 심하다든지 뭐 장염이 잘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제 먹고 자고 식습 운동하고 또는 땀을 빼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좀 평소에도 이제 안 아플 때도 그 맞춰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좋고 네. 또 이제 어떤 계절적으로 그런 뭐 중이염이 오거나 뭐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좀 그거에 맞춰서 예방을 해주는 것들도 부모님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소화 경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내 얘기네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자도 피곤한 당신을 위한 수면 처방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대한 내용인가요?
1: 예, 수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제 얘기예요, 사실은.
0: 네, 제 얘기예요. 예,
1: 자도 피곤합니다. 네. 뭐 그런 분들 계시죠. 하루 6시간, 7시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영 풀리지 않는다. 머리가 멍하다. 물론 피로는 수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밖에 영양, 대사, 운동, 뭐 피로 해소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피로 해소의 으뜸은 역시 질 좋은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도 피곤한 당신을 위한 수면 처방은 만성피로의 원인을 단순한 시간 부족이 아니라 수면의 질, 그리고 뇌 호르몬의 대사 변화, 그리고

0: 생활 습관의 변화에 있다라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마음과 뇌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준용 원장은 네. 저마다의 사연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이분들을 상담해보니까 네. 공통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더라. 수면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일반인들도 이런 증상 호소할 수 있거든요. 일단 잠이 부족하면 하루가 힘들어요.
1: 아유, 그렇죠.
0: 일상이 흔들립니다. 네.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식욕도 억제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인과 증상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뭐 현대인들이 다들 수면 부족의 문제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면 부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최근이요. 잠이 부족할 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뇌와 호르몬 대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1: 건강관리에서 수면은 참 중요하죠. 어쩌다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도 안색도 안 좋고 식욕도 사라지고 멍해지면서 무기력해지잖아요.
0: 그렇죠.
1: 참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죠.
0: 맞습니다. 책에는 자신감 부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네. 이분은 제가 요즘 자신감이 부쩍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은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소연했다고 그럽니다.
1: 네.
0: 근데 이분을 상담을 해보니까 수면 부족 때문이었던 거예요.
1: 그랬군요.
0: 근데 실제로 잠을 잘 못 자면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우리 뇌에는요. 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이 전전두엽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충동을 다스리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는 부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전전두엽이 뇌 안쪽에 자리 잡은 편도체와 연결이 돼 있는데
1: 네.
0: 편도체의 역할은 위험을 포착해서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잠을 잘 자고 뭔가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통제하는 겁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돼.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뇌가 이러한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을 점검하고 정리해서 이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런데 잠이 부족해지면 이 연결과 조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연결이 끊겨 있으니까 전전두엽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유난히 거슬리고 감정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책에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UC 버클리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면 시간이 한두 시간만 달라져도 우리가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는 힘에 차이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은 뇌의 감정 조절 장치에 평소보다 과부하를 주게 되고 그래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수면 부족이 뇌 감정 조절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커진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전전두엽이 기능을 못하면 편도체가 작동을 하는데 이걸 끊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자는 자신감이 사라진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도 수면 문제 때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 네.
0: 우리가 식욕 호르몬이 그렐린인데 이건 지금 먹어도 돼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줍니다.
1: 네.
0: 그리고 반대로 포만감 호르몬이 렙틴인데 이건 그만 먹어야 돼라는 신호를 줍니다.
1: 네.
0: 평소에는 이 그렐린과 렙틴 호르몬이 균형을 잘 맞추면서 먹을 때 먹게 하고 통제할 때는 통제하도록 해요.
1: 네.
0: 먹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한 날에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고 예. 렙틴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무려 변화폭이 15% 안팎

0: 빠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그럽니다. 이 성장 호르몬 그러면 뭐 애들에게나 뭐 관여되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의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성인의 몸에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잠이 줄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지방을 태울 수 없고 인슐린 저항성이 겹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복합적인 원리로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 참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원인들을 듣고 나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0: 네. 일찍 자면 되죠. 카페인을 줄이면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1: 네.
0: 사실 누구나 알고 있어요. 잘 지키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규칙처럼 외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 카페인, 술, 야식, 그러니까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 익숙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단지 하지 마라라는 식이 아니라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사실은 우리가 잠을 쫓을 때 되게 좋은 음료지 않습니까?
1: 네.
0: 커피를 마시면 왜 정신이 맑아지고 졸음이 사라지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데노신이란 물질이 뇌가 활동할 때 세포에서 분비돼서 차곡차곡 쌓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졸음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동안에 우리 뇌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아데노신이 조금씩 뇌에 쌓여요. 졸리는 겁니다. 근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아데노신 대신에 수용체에 먼저 달라붙습니다.
1: 예.
0: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동안에 쌓여서 잠을 유발하는데 이 카페인이 이거하고 구조가 비슷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먼저 결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를 속이는 겁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뇌는 지금 피로가 쌓여있잖아요.
1: 그렇죠.
0: 커피를 마셔서 졸음이 달아나는 건 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피로를 느끼지 못해서 잠이 달아나고 이게 문제는 자주 마시게 되면 수용체가 늘어나서 내성이 생기고요. 커피도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끊으면 두통이라든가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분들은 주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그렇군요. 어쩌면 이런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 요인들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0: 그렇죠. 잠이 안 오면 사실 집착이 생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제일 사실 쉽게 하는 게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오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1: 네.
0: 오히려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1: 네.
0: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에 또다시 잠이 안 오네 술 마셔야 되네 라는 생각을 악순환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불면증이 심할수록 알코올 의존 위험이 높아지고 알코올 사용이 늘어나면 다시 불면증이 악화되는 양방향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는 게 어느새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ADHD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수면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ADHD가 있는 분들이 잠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자려고 누워도 한참을 뒤척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 성향이 있는 분들은 누워있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 미래, 나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멈추지 않는 생각의 배경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가게 하는 그

0: 그런 뇌회로라고 부릅니다. ADHD 뇌에서는 예. 이 네트워크가 과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애를 쓰고 몸은 누워 있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1: 예.
0: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부르고
1: 아.
0: 공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1: 또 요즘은 스마트폰도 문제잖아요. 이건 저도 예외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0: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마트폰 조명
1: 네.
0: 이게 참 문제인데요. 야간 조명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 일부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그럽니다.
1: 네.
0: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이게 사실은 수면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빛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저자는 보통 우리가 뭐 몇 시간 자냐 이것도 얘기하지만 언제 잠드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1: 네.
0: 언제 일어나느냐가
1: 아.
0: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단순히 눈을 뜨는 것만으로 생체 시계가 바로 켜지고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햇볕을 쬐는 순간 그때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되고
1: 네.
0: 약 16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하품과 졸음이 찾아온다고
1: 아,
0: 그럽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1: 네.
0: 눈을 떴어요. 일어났어요.
1: 네.
0: 근데 어둡게 하고 방에 있으면 사실은 깬 것 같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상 후에도 어둡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1: 네.
0: 우리 몸이 기상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밤이 되어도 정신이 또렷해지고 새벽까지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0: 햇볕을 쬐고 나서 16시간 뒤에 우리 몸은 하품과 졸음이 온다라는 이 생체 시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1: 네.
0: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매일 외부의 어떠한 신호를 받아서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신호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아침 햇빛을 감지하면 세포들이 뇌 속의 중추시계인 식교차상에게 아침이 왔어 활동해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그럽니다.
1: 하루 몇 시간 자는 게 건강에 좋은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도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요?
0: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루 7시간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1: 네.
0: 이야기하지만 수면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총 수면 시간보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보다 깊은 수면을 얼마나 잤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우리가 뭐 렘수면 이런 얘기하지
1: 네.
0: 않습니까? 같은 시간을 자도 수면 구조가 무너져 있으면
1: 네.
0: 우리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1: 네.
0: 깊은 수면에 접어들 때마다 소음으로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1: 어허.
0: 그래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한 거죠.
1: 네.
0: 그랬더니만 다음 날 아침에 아주 뚜렷한 피로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을 총 잤느냐보다 중요한
1: 네.
0: 게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1: 네.
0: 저자는 일단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1: 네.
0: 잠을 좀 못 잤더라도 낮에 어떻게든 또 그 잠을 보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 네.
0: 가족이 중요하다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건강이 중요하다면 가볍게 산책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잠을 완벽하게 자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낮에 자신의 루틴과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편이 다시 수면 사이클을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의 지적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수면 시간, 수면의 질, 수면 환경 복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자도 자도 피곤한 당신을 위한 수면 처방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015B의 이젠 안녕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기상 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9일 오전 5시 발표 기상 통보입니다. 특보 사항입니다. 전북 군산과 익산에 호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일부 수도권, 전라권, 제주도에 폭염특보 및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는 것이 있겠지만 남부지방 중심으로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가 나타나는 것이 있겠습니다. 서해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오전까지 파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 내일까지는 동해안에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천문적으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기개황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소강상태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수량 충청과 남부지방 20에서 80, 경기 남부, 강원 남부 10에서 50,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도 중북부 5에서 20, 제주도 5에서 40mm입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과 호남, 경상 내륙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31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2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모레 밤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은 시간당 20-30mm, 일부 충청과 호남지방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 충청과 전북 50에서 100, 만곳은 150mm 이상, 전남권, 경상권 30에서 80, 만곳은 전남권에서 100mm 이상,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제주도 20에서 60, 수도권과 강원도 5에서 30mm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에 그치겠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경기 남부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 전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수원 30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강원 남부 비가 내리겠고 강원도 중북부 지역은 오후까지는 소나기, 밤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29도, 대관령 25도, 강릉은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가 오는 것이 있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30도, 충주 29도, 대전 세종 30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그리고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목포 31도, 군산 30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그리고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 보이는 것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부산, 창원 31도, 울산 32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산지와 중산 간 지역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은 약한 비가 한때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33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비가 오겠고 낮 최고 27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오전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6도, 습도 85%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58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 수도 2,500명에 육박했습니다. 희생자 추정 시신 7구가 피해 지역에서 150km 떨어진 인도에서 발견됐습니다.
1: 실종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 등 헬기 2대를 동원한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네팔 홍수 피해 4개 주엔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0: 어젯밤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택시 2대와 연쇄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1: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의 최대 80mm 등 전국에 빗 또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아침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0: 히말라야 대홍수 발생 나흘째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80명이 넘었고 실종자도 2,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인명피해 규모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150km 떨어진 인도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토성류가 휩쓸고 간 강변마을. 두껍게 쌓인 진흙더미로 마을 전체가 마치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참혹하게 부서진 주택들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When boulder hits
3: water, what happens? 당시에 마치 큰 바위가 물에 떨어졌을 때 강도와 비슷했습니다. 아주 큰 바위가 물에 떨어지면 구멍이 생길 만큼의 위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인도인 관광객입니다.
2: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580명이 넘었습니다.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합니다.
3: 제 형제를 제발 구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벌써 사흘 동안이나 소식이 끊겼습니다. 실종자 가족입니다.
2: 외국인 실종자의 절반 이상이 자국민으로 집계된 인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힌두교 성지를 찾았다 변을 당했습니다.
3: 여행사 관계자들이 문제가 올 것이다. 실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인 실종자
2: 피해
3: 친척입니다.
2: 피해 지역에서 150km나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 희생자 추정 시신 7구가 발견될 정도로 대홍수는 위력적이었습니다. 구조당국이 아직 접근조차 하지 못한 지역이 많은 데다 비공식 실종자들까지 감안하면 인명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0: 네, 이번 대형 재난에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서 어제 헬기 2대로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기다리는 소식은 아직까지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급파된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은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4: 신속대응팀과 기업들은 헬기 6대를 동원해 어제 오전 사고 현장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와 2차 대홍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네팔 군 당국이 운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팔 군 헬기 한 대와 민간 헬기 한 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연락 두절된 9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찍은 지도를 앞서 네팔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인근 도로가 유실돼 헬기 외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신속한 수색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험한 지형을 고려해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도 대사관 직원과 함께 안전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3: 한국인 한 명이 사고 지역인 라스와에서 헬기로 여기 무아코트로 이송됐습니다. 네팔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4: 외교부는 현지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공석이던 주 네팔 대사에 박재경 짐바브웨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와 간다키, 코시, 룸비니 등 네팔 4개 주에 대해선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0: 우려했던 2차 피해도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가 맞닿은 고산지대에서 빙하 붕괴로 만들어진 대형 호수가 범람하면서 구조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5: 험준한 협곡 사이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흙탕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당국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상부에서 눈사태가 발생해 아래쪽 대형 호수로 쏟아진 겁니다. 이 호수는 이틀 전 빙하가 붕괴되면서 물길이 막혀 만들어진 자연댐입니다. 네팔 경찰은 어제 중국 티베트 자치구 쪽에서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강 수위가 상승했다는 네팔 라수아 지역 관계자의 언급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도 어제 오전 자연댐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이 관측됐다며 구조작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6: 자연댐 토사 재방이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현재 중단된
5: 자연댐은
6: 상태입니다.
5: 자연댐은 눈사태 전부터 이미 25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측 국경 검문소와 약 1100m의 고도차가 있어 붕괴된다면 순식간에 물이 저지대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당분간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며 자연댐으로 빗물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며 중국 측 국경 검문소가 있던 르카쩌시로의 통행증 발급도 중단됐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이제 오늘 정오가 가까워지면 대홍수 발생 이후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됩니다. 1분 1초가 절실합니다.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한 필사의 구조 작업을 계속해서 이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진흙을 뒤집어 쓴 남성들이 구조대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됐던 작업자들입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진흙구덩이에선 걷는 것보다 아예 미끄러지는 게 더 빠릅니다. 도로가 끊겨 고립된 마을엔 헬기로 구조대가 투입됐습니다. 재난재해에서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온통 피해 현장을 뒤덮은 진흙 때문에 수색과 구조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현장에 투입돼도 치워야 할 토사의 양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마을을 강타한 홍수에 실종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수색 작업도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잔해 밑에 있을 수도, 홍수에 휩쓸려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아코트 인명 구조 대장입니다.
1: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보단 막막함이 더 큽니다.
2: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쌀과 옥수수, 찻집까지 모두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이웃 하나만 남았습니다. 대홍수 피해 주민입니다.
1: 유니세프는 이번 대홍수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가 1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3: 네, 이번 대홍수, 빙하가 붕괴된 직후 진흙과 바위가 섞인 토석류가 중국 쪽 국경 검문소를 덮치기까지 단 7분이 걸렸습니다. 시속 171km의 엄청난 속도 때문에 피해가 유독 더 컸던 겁니다. 김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세 개의 지붕에서 쏟아진 급류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보테코시강의 다리들이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수십 톤은 될 법한 집채만한 바위도 힘없이 물살에 굴러갑니다. 강변에 있던 집들은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물결, 거기에 함께 쏟아져 내린 진흙과 바위, 토석류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중국 티벳 자치구 국경 검문소를 덮칠 당시 물살은 시속 100km를 훌쩍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 홍수가 지룬 국경 검문소까지 이동하는데 7분 정도 걸렸습니다. 약 20km를 7분 만에 이동하는 것은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4: 빙하가 붕괴된 걸로 추정되는 지점부터 검문소까지는 약 20km. 이 거리를 7분 만에 도달하려면 물살의 속도는 시속 약 171km입니다. 2011년 16명이 사망했던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도 토사와 바위 등이 시속 60km 정도 속도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5: 보통 빠를 때는 60km,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에 거의 60km, 시속 60km 속도로 내려왔다고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20에서 40 정도 이창호 속도로 내려오고요.
4: 지난해 스위스에서도 알프스 산사태로 마을 하나가 토사와 암석으로 대부분 매몰됐습니다.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 과학자들은 이번과 같은 재앙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3: 이 대홍수의 원인을 놓고도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물이 한 번에 밀려든 홍수가 아니라 암석과 빙하가 뒤섞여 마치 산사태처럼 쏟아진 암빙사태였다는 분석입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0: 네팔 대홍수 원인과 관련해 이런 영상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빙하호가 범람했다거나 계곡에 인식댐이 만들어졌다 터지면서 홍수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 지질조사국과 중국과학원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홍수의 시작은 암석과 빙하가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리는 대규모 암빙사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암빙사태가 발생한 해발고도 7,200m의 랑탕리룽산을 AI 그래픽으로 구현했습니다. 암석과 빙하 붕괴가 시작된 곳은 고도 5,200m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반엔 산비탈을 따라 엄청난 속도로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바닥과 절벽에 계속 충돌합니다. 돌과 자갈, 얼음 조각으로 부서지는 동안 충격과 마찰로 열이 발생합니다.

0: 하고 이 때문에 얼음이 빠르게 녹게 됩니다. 처음엔 암석과 얼음이 줄을 잃었지만 점차 물의 양이 늘면서 흐름이 빨라졌고 특히 V자 계곡에 들어서면서 벽을 깎아내리는 동시에 주변의 모래, 진흙까지 끌어들이며 강력한 토성류로 변해 대홍수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암빙 사태가 난 곳과 가장 가까웠던 지룡검문소 영상을 보면 뿌연 흙먼지가 날립니다. 대홍수가 덮쳤다기보단 암석과 토성류가 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주변 퇴적물과 물을 휩쓸어가며 걸쭉한 진흙물로 바뀌고 하류로 갈수록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전형적인 홍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5년 전 인도 차몰리 홍수 때와도 유사합니다. 당시에도 2,690만 세제곱미터의 암석과 빙하가 붕괴됐는데 그중 20%였던 빙하는 49억 리터의 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1: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의 공사 현장은 홍수가 시작된 강의 상류 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V자 협곡으로 평소에도 유속이 매우 빠른 곳인데요. 공사 초기 현장을 살핀 조사 보고서에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신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거센 물살이 덮쳐 건물들이 통째로 쓸려나간 곳에서 약 30km 아래쪽에 우리 기업들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양쪽 산비탈이 가파르고 강폭이 50m 안팎으로 좁은 지형. 이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홍수 관련 경고가 나왔습니다. 발전소 투자를 이끈 아시아개발은행이 착공 다음에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지질 빙하로 인한 돌발 홍수 위험이 있다며 경보체계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당시 설치된 센서는 물이 센서 위치까지 올라오면 경보를 울리는 방식인데 돌발 홍수일 경우 센서 자체가 떠내려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물이 밀고 들어옵니다.
3: 쓰나미 이상의 그 파괴력을 가져요. 그 효과적인 센서들을 가지고 위험을 언제 어떻게 예보를 할지 요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돼요.
2: 올해 보고서에선 기후변화에 더 주목했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시공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측은 지적을 받은 후 경보 체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의 파괴력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사무동과 숙소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4: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아, 이번 주에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 4개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8월에 태풍 4개가 동시에 활동을 하는 건 1994년 이후 32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태풍의 여파로 장마 같은 날씨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폐장을 했지만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해변을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안전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사고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의 경우에 해수욕장 폐장 이후인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안 사고가 무려 81건 발생을 했고요.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들까지 확대를 해본다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스노클링을 즐기는 곳이나 낚시 포인트, 해안가 노지 캠핑장, 또 너울성 파도가 잦은 방파제와 해안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주말에 바닷가에 가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고요. 야간에 또 약주 드시고 물에 또 들어가

하시는 분들 제발 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쪼록 날씨 그리고 파도 상황까지 미리 확인을 좀 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 29일 토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0: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1: 요즘 전월세 부담이 많이 커졌죠. 특히나 서울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주할 집을 찾는 실수요자들이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를 잘 활용을 하면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체크인 시간에는 나는 큰돈 없이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한다 라는 책을 통해서 경매가 정말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자이신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지옥션은 어떤 곳입니까?
2: 저희 회사는 그 경매 정보 회사고요.
1: 네.
2: 저희가 하는 역할은 그 언론과 함께 이제 경매 시장에 대한 뭐 흐름,
1: 네.
2: 그다음에 어떤 이슈,
1: 네.
2: 그다음에 뭐 언론의 그 칼럼 기고 이런 역할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곳인가요?
2: 부동산 경매 정보 회사입니다.
1: 아, 네. 네. 경매라는 게 사실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뭐 네. 미술품 경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2: 네. 그래서 부동산입니다.
1: 네. 아까 일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요즘 뭐 한 30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2: 아, 맞습니다. 이 법원 등기 정보 광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요.
1: 네.
2: 그 경매 신청에 들어와서 그걸 이제 낙찰 받으신 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그런 분들이 연령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30대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의 시장으로 네.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1: 저도 그 사회 초년병 시절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경매 공부를 조금 해본 적이 있거든요.
2: 네.
1: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돈도 많이 부족하고 뭐 그래가지고 시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단 한 분이라도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 제목처럼 정말 큰돈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까?
2: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네. 각자의 어떤 일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다음에 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1: 네.
2: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돈 없이라는 게
1: 네.
2: 정말 내가 어떤 꼭 자금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1: 네.
2: 내가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지역을 가기 위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
1: 네.
2: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범위 안에서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나중에 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그런 단계적인 전략을 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당장 어떤 우리가 이제 소득이 어떤 늘어나는 것보다 상승장에서는 그 아파트값 상승 이 더 크잖아요.
1: 최근에 많이 올랐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걸 무작정 이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게 맞지 않을까
1: 네.
2: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1: 분명히 돈이 없이 살 수는 없는데
2: 맞습니다.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할인된 그런 가격으로
2: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경매는 싸게 사는 게 목적이고
1: 네네.
2: 가장 큰 장점인데 아무래도 네. 나중에 이제 갈아타기 할 때 좀 더 네. 유리할 수는 있겠죠.
1: 아까 이제 30대 분들이 많이 낙찰을 받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30대 분들의 비율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경매 시장에.
2: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경매 시장 하면은
1: 네.
2: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1: 예.
2: 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1: 네.
2: 이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뭐 보유세 인상 이런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부터는 아무래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다라고
1: 예.
2: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이제 경매 지표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찰율, 뭐 낙찰가율 이런 것들인데 뭐 간단히

0: 간 낙찰률과 낙찰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 예.
0: 낙찰률은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30%대.
1: 네.
0: 그러니까 10건이 나오면은 한 3건 정도만 낙찰되고 있다. 그런데 한창 과열됐던 2021년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1: 네.
0: 낙찰률이 80%가 넘어갔어요.
1: 그때는 모든 자산 가격이 막 오를 때잖아요. 맞아요. 2021년에.
0: 그래서 어떤 자산이든 다 안 사면 벼락까지 된다라고 할 때였으니까. 그런데
1: 네.
0: 지금은 10건이 나오면 한 3건 정도만 낙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1: 네.
0: 나머지는 좀 유찰, 한두 번 정도 유찰되고 있다. 이게 이제 분위기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낙찰가율은 100%가 넘어
1: 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감정가가 이제 100%인데 시장에 나오면은 평균적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간다는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은 조금 빠지고 실수요자들이 그래도
0: 맞습니다.
1: 쏠쏠한 한 채를 위해서 뭔가
0: 그렇죠.
1: 조금 더 이렇게
0: 그렇죠.
1: 돈을 쓰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가요?
0: 그렇죠. 10건 중에서 3건만 낙찰이 되는데
1: 네.
0: 그 3건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역별로도 차별화가 있는 상황이고
1: 네네네.
0: 그다음에 연식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1: 네.
0: 면적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점이 많이 나고 있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뭐 내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각종 대출이나 뭐 세금 뭐 규제 이런 것들이 꽤 있는 편이잖아요. 최근에 좀 더 많아진 편이고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은 경매는 이런 규제에서 조금 자유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네.
1: 어떤 점에서 다르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0: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정책들이 대부분 경매도 다 적용이 돼요.
1: 아 그런가요?
0: 사실 이제 작년에 6.27 대책이 나왔을 때도 뭐
1: 네.
0: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고 뭐 11호 대책 때도 이제 금액에 따라서 뭐 6억 원, 4억 원, 2억 원 이렇게 차등을 줬잖아요. 그것도
1: 네.
0: 마찬가지로 또 경매에도 적용이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1: 네.
0: 뭐 이유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매라는 거는 채권 채무 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해소를 해주는 거잖아요.
1: 예, 예.
0: 근데 그 매수인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쟁률이 줄어들겠죠.
1: 네.
0: 그럼 이제 낙찰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각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만약에 그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1: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좀 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나온 것들에는 사람이 좀 더 몰릴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겠네요.
0: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특히 네. 이제 재건축 아파트,
1: 네.
0: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제 입지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1: 네.
0: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하지만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 허름한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는 좀 싫단 말이죠. 근데 그 매매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은 입주를 해야 하니까 실거주를
1: 네.
0: 해야 하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또 바로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시세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됐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게 뭐 올 초까지 얘기인가요? 아니면
0: 작년 하반기까지.
1: 작년 하반기까지.
0: 물론 이제 지금도 어떤 굉장히 입지가 좋은 뭐 음악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죠. 근데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이슈가 계속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이런 세금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약간 매수세가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1: 네. 그럼 약간 실전에 약간 들어가서 내가 이제 경매를 시작해봐야겠다. 첫 발을 한번 떼어봐야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가요?
0: 일단 저는 뭐 이제 경매뿐만 아니라 뭐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고 싶다라고
1: 네.
0: 했을 때는 경매부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1: 왜입니까?
0: 일단 경매를 공부를 하면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경매를 공부는 하는 거지만 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또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가 무슨 의미인지 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말소가 되는지 인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또 배당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경매 분석이 아니라 내가 임차인의 지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또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1: 예, 실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0: 맞습니다.
1: 습득하게 된다는
0: 맞습니다.
1: 거군요.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을 처음 공부할 때는 경매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네.
0: 그다음에 뭐 경매를 하다 보면은 뭐 꼭 이제 경매가 내 집 마련이 절대 원칙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물론 이제 경매를 공부하다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것과 어떤 매매 시장에 나와 있는 금매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네. 금매가 또 나한테는 낫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매를 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0: 하지만 경매를 알고 있어야지 그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아,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공부해서 무조건 경매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매를 네. 알고 있으면 내가 약간 선택지가 넓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경매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그럼 경매를 시작할 때 제 주위 분들 보면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0: 뭐 일단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근데 네. 이제 이게 법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SNS도 많이 이제 정보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1: 네.
0: 그래서 뭐 값비싼 수강료를 주면서 학원에 굳이 가실 필요는 없으시다. 혼자 얼마든지 습득은 할 수 있지만
1: 네.
0: 그걸 이제 물어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분만 있다면은 사실 네. 이제 어려움은 없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초 지식 습득하시고 이제 가장 빨리 내가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전처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경매 물건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내가 굳이 이제 거기를 꼭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도
1: 네.
0: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산다라는 생각 하에
1: 관심을 가지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시세도 조사를 해보고 등기부등본 열람 해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도 갈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법원 가서 내가 실질적으로 입찰표를 작성하고 안 내면 되는 거니까 작성해보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도 한번 내 가격과 비교를 해보고
1: 네.
0: 이렇게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
1: 아, 실전처럼 네.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럴 때 이제 기본 지식 같은 게 이 책에도 좀 많이 녹아져 있고 그다음 여러 네. 사례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제가 최대한 네. 다른 강의를 안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1: 네.
0: 네. 아마 네. 보시면 네.
1: 알겠습니다. 책방 가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감정가를 믿고 입찰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감정가와 실제 집값의 차이는 뭐고 입찰하기 전에 실제 집값은 또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러니까 감정가격은 처음에 채권자와 경매를 신청하면은
1: 네.
0: 법원에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1: 네.
0: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매겨라 이렇게 네. 이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매가 신청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입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기간.
1: 네.
0: 그게 보통 최소한 6개월 차이가 나요. 길면은 1년 이상이 차이 날 수가 있고요.
1: 기간이 좀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장에서는 감정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장에서는 감정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감정가가 시세를 정확히 어떤 반영을 할 수는 없다. 현재 시세를.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참고 가격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1: 네.
0: 내가 시세 조사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아파트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경매 시장에서는 싸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1: 네.
0: 과연 매매 시장에서 가장 싼 게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뭐 이제 매물이 인터넷 매물이 안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경매는 내부를 미리 보기가 어렵습니다.
1: 그렇겠죠 아무래도
0: 그렇죠.
1: 안 열어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네.
0: 이제 매매는 사실 이제 그런 내부를 보고 의사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직접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단지에 가서 매물의 상태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 직접 비교하고 경매 물건은 뭐 가장 안 좋다라고 가정하에 들어가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1: 아 매매의 물건보다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
0: 그렇죠.
1: 예.
0: 일단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이제 낙찰가를 산정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직접 현장 인터넷만 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탐색을 해야 한다라고
1: 예.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니 그냥 언뜻 생각해도 사실 뭐 1, 2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0: 맞습니다.
1: 엄청 엄청 큰 돈이 드는 것이고 물론 좀 싸게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겠다.
0: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하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 같은 걸 볼 때 뭐 근저당, 가압류, 뭐 전세권, 뭐 이런 권리 분석이 조금 막막한데 가장 중요한 점 한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십시오. 이런 거 꼭 봐야 된다.
0: 일단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1: 네.
0: 근데 등기부 등본상 권리 분석 그렇게 난이도가

0: 높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특히 주택은.
1: 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권리가 말소가 되는지 어떤 권리가 인수가 되는지 이것만 판별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1: 네.
0: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어떤 금전 채권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권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누군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한 거잖아요.
1: 네.
0: 뭐 가압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고.
1: 네.
0: 자, 이런 돈과 관련된 금전 채권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먼저 설정이 돼 있으면 그 후에 있는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1: 네.
0: 등기부 등본 분석은 이렇게 간단해요. 특히 아파트는. 그래서 조금만 그 의미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이런 것들만 아시면은 초보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1: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네. 그 등기부 등본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거를 재미나이라든가 챗GPT한테 딱 넣어주고 권리 분석 해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0: 있습니다.
1: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잘 나오나요?
0: 사실 그런 AI가 분석도 정확도로 따지면
1: 네.
0: 95% 이상은 해요. 사실
1: 네.
0: 그래서 정말 초보자라면 그렇게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1: 네.
0: 사실 5%가 문제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돌려봤을 때
1: 네.
0: 못 맞추는 경우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근데
1: 100%는 아닌 것 같다.
0: 맞아요. 아직. 근데 초보자 분께서 이게 100%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1: 네.
0: 그러려면은 자신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1: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 챗GPT 이렇게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0: 네.
1: 교차 검증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0: 뭐 교차 검증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1: 네.
0: 하지만
1: 네.
0: 경매에서는
1: 네.
0: 1%의 실수로 정말 큰 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자신 있고 알고 있어야 한다.
1: 네. 본인이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찰이 여러 번 돼서 가격이 떨어진 물건이 이제 약간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이 쌀수록 약간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함부로 이렇게 덤비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유의점들이 있을까요?
0: 초보자 분들께서 가장 또 좋아하시는 게 많이 유찰된 거.
1: 그렇죠. 싼 거.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서울은 한번 유찰되면은 20%씩 저감이 돼요. 그러니까
1: 예.
0: 10억짜리가 한번 유찰되면 8억 그 다음에는.
1: 그럼 다른 지역에는 안 그런가요?
0: 다른 지역은 또 30%씩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서울은 또 이제 8억에서 또 유찰되면
1: 예.
0: 20% 저감되면 얼마?
1: 6억 4천?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또 한 번 유찰되면.
1: 어렵네요. 계산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정도만 유찰되면은 거의 네. 이제 반값이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거 정말 싸다. 그래서
1: 네.
0: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 가격까지 떨어졌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걸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1: 네.
0: 물론 이제 문제가 없는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신에게 온 행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1: 네.
0: 뭐 세 번, 네 번까지 유찰된 것들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1: 네.
0: 뭐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였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다. 그래서 전혀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했구나. 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냥 덥석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제 보증금을 따로 물어줘야 하니까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1: 기본적인 상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군요.
0: 맞습니다.
1: 이게 내가 초보자인데 이렇게 싼 걸 아무도 안 들어갔어? 하면 약간
0: 의심을 해야죠.
1: 두려움을 좀 가져야 네. 되겠네요. 초보자 네.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아파트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0: 빌라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대한 대체재 혹은 보완재 역할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면은 덩달아서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도 올라가기도 하고.
1: 네.
0: 하지만 주의할 게 하락장에서는요.
1: 네.
0: 아파트보다 더 하락 이 더 가파릅니다.
1: 그렇겠군요.
0: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접근할 때 뭐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1: 네.
0: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시세 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1: 네.
0: 아파트는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가 다 정형화되어 있고 실거래 가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조사를 하는 게 편하지만 빌라나 이런 것들 개별성이 굉장히 강해요.

0: 어떤 한 건물 안에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다른 빌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향이나 층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고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시세 조사가 굉장히 관건이다.
1: 아, 시세 조사가 관건이다. 네.
2: 그다음에 그게 또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좀 잘 안 올라와져 있잖아요. 빌라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0: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뭐 10군데 이상은 비교를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빌라하고 네. 그만큼 시세 조사에 대한 공을 들여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간혹 이제 경매에 나온 것들 중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2: 위반 건축물이요? 네.
0: 원래 이제 우리가 연립 다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네. 총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그런 빌라를 보면은 6층인 경우도 있고 5층인 경우도 있어요.
2: 불법으로 증축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0: 그렇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4개층은 주거로 사용하는데 1개층은 상업시설로 허가를 받은 거죠.
2: 아, 예.
0: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죠.
2: 네.
0: 근데 그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면 뭐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빌라 똑같은 빌라 내가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낙찰을 받으면 일단 취득세 부분부터가 달라져요. 상업시설로 취득세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를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주의를 해야 합니다.
1: 아 주의해야 될 게 조금 더 많군요.
0: 네네. 네. 그리고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 오피스텔은 이렇게 이제 시세가 아파트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살기는 좋지만 네. 나중에 어떤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줬을 때 과연 임대 수익률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월세를 준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꼭 고민을 해서 네. 수익률이 얼마 정도인지 이걸 꼭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2: 정말 내 집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사실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명도인 것 같아요. 명도라는 네. 것은 이제 살고 계신 분을 이렇게 내보내는 네. 약간 그런 일인데 명도할 때 가장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0: 사실 이제 그 살고 계시는 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런 과정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또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 그렇죠.
0: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그 명도라는 절차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 네.
0: 협상을 하는 거고.
2: 네.
0: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살던 분들이 어떤 뭐 보증금을 뭐 크게 잃거나 아니면은 소유자인데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2: 그렇겠죠.
0: 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한 1개월 정도 지나면 자신의 입장을 좀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낙찰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2: 네.
0: 서로 간에 어떤 기간이나 그다음에 위로금, 뭐 위로금 쪽으로 좀 드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협상이 안 되면 또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도 할 수가 있거든요.
2: 네.
0: 근데 그건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2: 네.
0: 어차피 그것도 이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비용 안에서 그 살고 계신 분들한테 뭐 위로금 쪽으로 이제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시작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한 90% 이상은 협상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2: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0: 네.
2: 90% 이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게 남의 불행을 약간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책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라가 그렇죠. 개입해서 정리를 해야 그래야 또 이게 순환이 되는 거니까
0: 네.
2: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저희가 또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번 주 체크인 나는 큰돈 없이 부동산 경매로 내 집 마련한다 쓰신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 올바른 건강 정보와 상식을 채우는 내 몸 살리는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 이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방귀입니다.
1: 방귀. 살짝 부끄럽긴 한데 사실 저는 집에서 방귀 안 끼는 사람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안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튼 안 끼면 정상이 아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1: 어떻게

0: 게 사실 있습니까? 하루에?
1: 네, 뭐 정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평균적인 횟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건강한 성인은 하루 평균 15번에서 많게는 25번 정도 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수면 중에도 아하. 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느끼는 횟수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그 양은 이제 하루에 배출되는 가스가 적게는 500ml, 네. 많게는 1500ml. 그러니까 큰 페트병 하나 분량에 달하고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장이 이제 24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네.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리 현상이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근데 이 방귀가 몸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1: 네. 신기하죠. 뭔가 몸에서 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게.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입으로 삼킬 수가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 음식을 먹거나 침을 삼키거나 심지어 말을 할 때도 조금 조금씩 공기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소화기관을 타고 내려가서 결국 항문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네. 생기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자체 제작되는 가스인데요. 대장으로 내려가면은 대장에 대장균이라고 이제 수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죠. 걔네들이 네. 이 음식들을 분해하고 발효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가스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아까 삼킨 공기랑 섞여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방귀가 되는 거죠.
0: 네. 어렸을 때 꽁보리밥 먹으면 방귀를 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콩이 방귀를 많이 유발한다 이런 얘기도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콩이 네. 주범입니까 혹시?
1: 네 맞습니다.
0: 콩이 주범이다.
1: 네. 콩은 이제 방귀를 부르는 음식이 맞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장내 세균들이 유독 좀 분해를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를 더 많이 뿜어내게 되고 대표적으로 또 이제 양배추, 뭐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뭐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 이런 애들이 네. 장내 가스를 다량으로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균들이 어떻게 보면 잘 열심히 분해하다가 이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오는 거긴 하고요. 네. 그 반면에 이제 뭐 쌀, 생선, 토마토 이런 애들은 아주 소화가 잘 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많이 네. 먹어도 별로 가스가 나오지 않고 방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방귀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시면 식단부터 좀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0: 내가 좀 많이 낀다 싶으면 식단 조절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참아야 될 순간이 있잖아요. 버스라든가 뭐 네. 엘리베이터라든가 이게 이제 참으면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뭐 다들 참아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적도 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 건강에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배출되지 못한 가스들이 장내에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게 심하면 1리터 이상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장이. 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복부 팽만감, 뭐 더부룩함 이런 것들을 당연히 느낄 수가 있고 장 심하면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해서 변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그 참으면 그게 어디로 갈까요?
0: 그게 글쎄요, 뭐 다른 구멍으로 나오나?
1: 네, 가스의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다시 흡수가 됩니다.
0: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요,
1: 네네.
0: 다시?
1: 가스가 흡수가 돼가지고 또 폐로 돌아다니다가 기체가 나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바로 네. 폐로 가서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참다 보면 방구가
0: 네. 입으로 나온다.
1: 입으로 나올 수도 있다.
0: 진짜 다른 구멍으로 나오네요. 네. 어이없군요. 근데 그런 속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방귀를 참으면 살이 찐다. 네. 이게 맞는 속설입니까?
1: 속설이긴 한데 네. 어느 정도는 또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요새 이제 장내 미생물 연구가 활발한데 그걸 네. 보면은 장 속의 노폐물과 가스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좀 나빠지게 되고 네. 그럴 때 이제 비만 세균이라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피르미쿠테스라는 균들이 네. 막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균들은 이제 장 속에서 당분을 과도하게 발효시키고 지방산을 쓸데없이 더 많이 생성해내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먹어도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살이 찔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살이 찔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끼다 보면 예를 들면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삼겹살 네. 먹은 다음 날 마늘도 같이 먹었다 그러면 약간 좀 악취가 좀 나는데

0: 이게 왜 악취가 나고 또 사람마다 냄새가 다르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걸 먹으면은 이제 독해집니다. 방귀가. 아. 당연한 현상이고. 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병에 걸렸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방귀 냄새를 아주 지독하게 험악하게 만드는 물질들,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걔들을 먹으면 이제 뭐 황화수소, 암모니아, 벤조피렌 같은 고약한 냄새들을 내는 애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 소고기, 돼지고기, 뭐 아니면 기름진 음식, 맥주 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네. 장내 세균이 이제 인돌이나 스카톨 이런 애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고
0: 네.
1: 그런 애들이 지독한 악취를 뿜어내게 되는 겁니다.
0: 네. 그래서
1: 근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이제 오히려 양은 많아질 수 있는데 냄새는 좀 적은 거고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소리는 적고 양은 적어도 지독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0: 자, 끼는 양이 많아지는 것은 채소. 끼는 양이 적지만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육류.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유독 냄새가 계속 심하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럴 수도 있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0: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게 있으시면
0: 네.
1: 방귀가 막 잦고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장내에서 정상적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이제 이상 발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반 증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방귀만 자주 지는 게 아니라 뭐 복통이 있다거나 식욕이 떨어진다거나 체중이 뭐 감소했다거나 뭐 변비 설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타난다. 이러면은 이제 장벽에 염증이 생길 정도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대장암까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난생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봤는데
1: 네.
0: 그냥 뭐 약이 이렇게 주입되니까 기억을 잃고 정신 차려 보니까 다 네. 끝났더라고요.
1: 네네. 네,
0: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더라.
1: 네. 수면으로 하면 뭐 네. 쉽게 하실 수 있죠.
0: 한번
1: 네.
0: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유독 좀 이렇게 소리를 좀 크게 이렇게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네.
0: 그 뭐 신체적인 특징이 연관돼 있는 겁니까?
1: 네. 일단은 소리가 크다. 라는 건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은
0: 네.
1: 가스의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나오거나
0: 네.
1: 아니면 속도가 빠를 때 네. 크게 날 수 있죠. 그러니까 관악기 우리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럼펫 불 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건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습니다.
0: 아, 건강한 거다.
1: 네.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치질이나 항문 주변 질환으로 인해서 그 통로가 좁아졌다. 그러면 이제 가스가 빠져나오면서 마찰력이 강해져서 막 소리가 좀 날카롭고 좀 크게 변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네. 뭐 혹시 내가 치질이 아닌가 아니면은 뭐 거의 좁아져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평소에 가스가 좀 자주 차거나 아니면 냄새 뭐 횟수 뭐 이런 걸 좀 줄이고 싶은데 해결책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1: 맞아요. 이거는 조금만 고쳐도 훨씬 네.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0: 네.
1: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될 것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집어넘기자입니다.
0: 네.
1: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안으로 쓸데없는 외부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 안에 가스가 차고 그게 내려가면 또 방구로 변하고
0: 허겁지겁 먹으면 이제 그렇죠.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것도 안 좋겠죠. 계속 네. 들어가니까.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껌을 씹거나 아니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네. 빨대 특히 빨대로 이제 마실 때 입안에 있던 공기를 같이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빨대를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식품들, 그러니까 유제품, 콩류, 밀가루, 고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유산균을 좀 많이 드시면은 또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방귀 횟수와 냄새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약간 트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것도 뭐 정상적인 횟수 같은 게 있습니까?
1: 그렇죠. 트림 역시 뭐 정상적으로
0: 네.
1: 누구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0: 네.
1: 평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20에서 30회 정도 하루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소리가 안 나고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아주 미세하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트림을 유발하는

0: 뭐 어떤 원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식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0: 네.
1: 네. 우리가 즐겨 먹는 기름진 음식 아니면 카페인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0: 네.
1: 트림을 유발하는 강력한 주범들입니다. 이건 아까랑 좀 다르게 뭐 발효가 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성분들이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주는 그런 하부 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 이런 밸브 같은 게 있는데
0: 네.
1: 그 힘을 느슨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위에 가스가 역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림이 아주 자주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약간 공기 연화증이란 증상도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침을 계속 삼키면서 공기까지 빨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먹은 것도 없는데 나는 뭐 말도 많이 안 하고 먹지도 않는데 가스의 위가 계속 위에 가스가 차고 그게 트림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0: 제가 트림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
1: 그럴
0: 이렇게
1: 수
0: 생각할 수 있군요.
1: 네네.
0: 근데 이제 트림할 때 어떨 때 보면 이 약간 뭔가 역류하는 것 같고 막 약간 맛 같은 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1: 네.
0: 이게 뭐 건강 신호 같은 걸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1: 네네 맞아요. 이거는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신호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신맛이 나는 트림이 있고 쓴맛이 네. 나는 트림이 있는데
0: 네.
1: 일단 신맛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위가 산성 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위액이 식도를 역류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0: 네.
1: 쓴맛은 또 다른데 쓴맛은 알칼리성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 담즙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십이지장에 있던 담즙이 위를 통해서 식도까지 올라왔다. 굉장히 많이 역류를 하는 거겠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십이지장 궤양이 있다거나 뭐 담낭에 질환이 있다거나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결국 이제 뭐 방귀, 트림 이런 것도 몸속의 가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이 고민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실천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먼저 음식을 드실 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자이고요. 충분히 분해돼서 이제 내려가면 위와 장에서 발효도 좀 덜 되고 가스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0: 네.
1: 탄산음료나 맥주, 커피 이런 것보다는 따뜻한 네. 보리차나 둥글레차를 자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최소 2시간, 3시간 동안 절대 눕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은 가스가 위장이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가스를 생성을 줄여주고 아래로 얌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0: 식사를 하고 눕지 않고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운동하는 것은 이제 혈당 피크도 좀 막아주고
1: 맞아요.
0: 너무너무 좋겠네요. 네,
1: 여러모로 굉장히 네. 좋은 운동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생활 습관을 좀 바로 잡아보시고 그래도 심한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동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는 또 김진현 아나운서가 찾아오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오래전부터 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예부터, 예로부터 또는 옛부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들은 모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이 중에 틀린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일까요? 먼저 예라는 말은 아주 먼 과거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이 표현이 사용된 예문을 보면 꼼꼼한 성격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바위에는 예로부터 괴이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와 같습니다. 이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라는 명사는 주로 예나 예로부터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말이 명사기 때문에 뒤에 조사를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란 표현은 명사 예에 조사 로와 부터가 합해진 것입니다. 우리말에서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부터 등과 같이 조사와 조사가 겹쳐서 사용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한편 예시란 말은 지나간 때에 라는

뜻의 관형사입니다. 보통 옛 자취, 옛 추억, 옛 친구와 같이 쓸 수 있는데 관형사 뒤에는 조사를 쓸 수 없고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하므로 옛부터라는 말은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고로 옛것과 같은 맛이나 멋이 있다란 뜻의 형용사는 명사 예에 전미사 스럽다가 합해진 예스럽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전북 익산과 군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지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고요. 오늘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 내일과 모레 글피까지도 흐린 하늘은 지속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오늘 곳에 따라 비가 오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나 강원 중북부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 또 소나기 오는 곳은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일부 권역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동시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수도권이나 전라권역,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이 26도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이 31도, 제주 33도로 덥겠고요. 세종과 대전이 30, 강릉 28도 등으로 이렇게 많은 지역이 30도 언저리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주로 들어 있어서 차츰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에는 아침 기온도 21, 2도 안팎,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의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외교부는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네팔에 어제 저녁 9시부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룸비니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라수아 지역 임시대피소에 잔류해 있던 우리 국민 한 명과 대사관 직원 한 명도 어제 오후 네팔 군 헬기로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대피한 우리 국민 9명과 함께 수도 카트만두로 이동할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의할 점이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에서의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미국과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출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경찰청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검사 20명을 비롯해 검사 수사관과 경찰 등 수사 인력 60여 명의 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모레 사건 기록을 먼저 넘겨받아 검토하고 향후 수사 계획을 세워 다음 달 7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같은 대학에 다니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26일 오전 1시 15분쯤 부산 중구에 있는 20대 베트남 여성의 집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며 현금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남권과 전북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은정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네팔의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 실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을 찾기 위한 정부의 신속 대응팀 네팔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추가 댐 붕괴가 발생하고 또 대규모 홍수 발생 위험이 있어서 사고 지역에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비 피해 상황도 걱정인데요. 이번 주말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 소식이 있는데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비가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면서 지역 간의 강수 강도라든가 양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하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알려드립니다. 생활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팔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우,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도 좀 되고.
1: 네.
0: 지금 피해 상황이라든가 우리 정부 뭐 대응팀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1: 네, 네팔과 중국 국경을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지금 네팔과 중국에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어났고요.
0: 예.
1: 실종자 수도 2,5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0: 실종자 2,500명이 넘었어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사상자 거의 한 3,0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79명에 달하고요.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0: 파리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도 기존에 977명에서 1924명으로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말씀드렸던 전체 실종자 수는 2482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우리나라 국민 9명인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0: 어제 헬기 두 대를 투입을 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국민을 찾기 위해서 현지에 지금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급파가 됐는데 헬기 6대를 동원해서 어제 오전에 사고 현장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지금 변덕스럽고 2차 대홍수 가능성이 있어서 네팔 군 당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팔 군 헬기 한 대와 민간 헬기 한 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 까지는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신속대응팀 관계자가 연락이 두절된 9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찍은 지도를 앞서 네팔 당국에 전달했다고 지금 설명을 했고 사고 현장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게 도로 자체가 유실이 됐기 때문에 헬기 외에는 사실상 접근이 어렵고 헬기는 또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1: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0: 예, 그래서 또 지형도 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고려하고 있는 것이 드론 투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고립된 10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명도 대사관 직원과 함께 지금 안전지역으로 이동한 상황이고요. 이미 구조된 우리나라 분 10분의 경우에는 귀국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네. 동안에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소득은 늘었다. 소비는요?
0: 소비는 그만큼 못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뺀 거를 이제 실질 지표라고 하는데요.
1: 네.
0: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1.5%가 늘었어요. 근데 소비 지출은 0.4%, 실질 소비 지출은 0.4%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그럼 우선 소득이 어떻게 늘었나 확인을 해보니까 일에서 번 근로소득은 2.2%가 줄었고요. 대신에 고유가 피해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금이 17% 가까이 늘어나서 끝내는 이제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 1.5% 늘어난 지표로 나타난 건데 근데 소비 지출이 적게 늘었잖아요.
1: 예.
0: 소득이 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갑을 닫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3고라고 해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지금 5월,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셋값이 1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월세가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사실은 가구에서 내는 대출금리 부담이
1: 그렇죠.
0: 예, 네, 2분기에만 12%가 넘게 늘었고요. 뭐 일각에서는 6월 중순에 주식시장이 원체 좋았으니까 투자를 위해서 돈을 안 쓰고 소비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1: 일부의 분석이 그렇다 이거죠.
0: 네. 네. 근데 현재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랑 그다음에 환율의 영향으로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물가가 오르고 게다가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소득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줄인 지출이 뭐가 있나 항목들을 좀 살펴보니까
1: 네.
0: 치과 진료비가 11% 넘게
1: 아이고,
0: 줄었고요.
1: 예, 예.
0: 해외여행비 숙박비도 약 9%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나 술과 같은 기호식품 소비도 줄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덜 쓰고 병원도 덜 가고 취향을 이제 반영하는 술 소비, 담배 소비, 여행 이런 것들이 줄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1: 네. 정부가 출생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더 늘린다고요?
0: 네.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금액도 좀 늘린다는 건데요.
1: 네.
0: 지금까지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가 되게 많았어요.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해봤는데 우선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바우처로 주는 것도 있고 포인트로 주는 것도 있고.
1: 그거 언제 다 챙겨요?
0: 네.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지원이 더 줄어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와 같은 기존에 주던 거를 이제 그 단순화하는 거죠. 아이맞이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이렇게 단순화하는데요. 아이맞이 지원금.

0: 지원금은 첫째 아동은 1,000만 원 이제 목돈으로 주는 거예요. 둘째 아동은 1,200만 원, 셋째 아동 이상은 1,5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원금의 경우에는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주는데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우대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00만 원씩 더 추가가 돼서 첫째 아동은 1,500만 원, 둘째는 1,700만 원, 셋째 아동은 2,000만 원의 아이 지원금을 줍니다. 기존의 건 바우처로 줬었는데 이 아이맞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나 사용기한에 제한이 없이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라 내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하는.
1: 2027년 7월 이후에.
0: 1일 이후에 출생하는 아동에게 적용을 하고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네. 제도대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그걸 7월?
0: 예, 7월 1일.
1: 자,
0: 그리고 아동 기본수당은요. 그 매달 20만 원씩 줘요. 그런데 네. 0세부터 13세까지, 13세 미만이니까 12세 12월달까지 지급을 하고요. 지금 그 지급 형태는 현금 10만 원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대 지역은 10만 원씩 더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는 20만 원씩 받는데 10만 원씩 더해져서 3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0세에서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 추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존의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 규모입니다.
1: 예.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났어요?
0: 네. 어제 이제 지원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동안은 그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통해서 비수도권의 취업 청년한테만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줬는데 예. 이걸 수도권 취업 청년들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2년간 최대 금액도 지금은 720만 원이거든요. 근데 1,800만 원까지 2.5배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적금을 납입을 하면 납입액의 12%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 적금도 지금 소득이 있는 청년들만 쓸 수 있거든요.
1: 예.
0: 그래 적금을 부어야 정부에서 이렇게 더 더해주는 경우인데 소득 요건을 없애서 19세부터 34세 누구나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다니면 정부 지원율이 25%까지 늘어나고요. 중소기업 취업하면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줬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랬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거 10년까지 최대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이게 그동안 좀 지적이 있었는데 취업한 경험이 있는 구직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1: 신규는 없었고.
0: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으로 넓히고 구직 촉진 수당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60만 원씩 지급이 됐었는데 65만 원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하나 만듭니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청년하고 공공기관을 매칭해 주는 플랫폼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 청년 구직자 가운데 과거의 훈련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적임자를 매칭해 주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 결정적인 건 창업이랑 이제 취업을 많이 시키는 건데 오는 2030년까지 민간 채용 연계 인턴십하고 공공 일자리 청년 창업 등을 30만 개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예.
1: AI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네. 있고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그 국산 네. AI
0: 예.
1: 이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네. 뭐 선정 업체가 좀 나왔다면서요?
0: 네. 다음 달 말에 이제 베타 서비스가 나오게 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성형 AI를 주로 이제 절반 정도 국민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선발된 SK텔레콤과 카카오 KT가 이제 정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그래픽 처리장치 GPU 지원을 받아서 무료 AI 서비스를 만드는데요.
1: 네.
0: 뭐 질문에 답하는 챗봇이 요즘 많이들 쓰시긴 하는데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해주는 AI 비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AI를 익히고 뭐 지금 계산기 쓰시는 것처럼 AI를 좀 편리하게 쓰라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인데요. 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AI 대상자들이 이용자들이 식당 예약 같은 거를 번거로운 일들을 AI 비서가 해주고 채용 공고를 검색하면 뭐 일정만 안내해 주는 게 지금 포털에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1: 예.
0: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개서 작성도 도와주고 면접 준비까지 도와주는 그리고 고령층이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앱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로도 이용할

0: 수 있도록.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게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메신저를 쓰고 있으니까 별도 앱을 깔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메신저에서 예약 신청 결제까지 하는 서비스고요.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통화용 AI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여러 제휴 서비스뿐만 아니라 KT 미디어에서도 AI 이렇게 불러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건 계획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다음 달에 이제 베타 서비스가 나오는데 네. 그게 써보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나올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이거 쓸만하네. 이거 뭐야?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0: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쓰던 생성형 AI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비교했을 때
1: 요즘 뭐 재미나이나 이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0: 많이 썼던 분들이 써봤을 때 완성도 면에서
1: 그렇죠. 비교 되겠죠.
0: 예,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어린이 보호구요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0: 많습니다. 15,000 군데가 넘습니다. 정확히.
1: 예, 대부분 뭐 30km 이하로 이제
0: 예, 현재
1: 예, 돼 있는데.
0: 네.
1: 새벽에도 계속 그거 해야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거 좀 바뀐다면서요?
0: 네. 해보니까 그 새벽 시간에는 교통사고 건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15,000 군데가 넘어가는 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신경 쓰면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자정부터 6시까지는 속도 제한을 좀 줄여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네. 이제 한 50km로 다니다가 시속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30km로 줄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카메라 있으니까.
0: 아, 갑자기 네. 감속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가지는 건 맞지만 통행이 뜸한 늦은 시간까지는 이걸 유지하지 않고 좀 풀어주자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경찰에서는 지금도 한 60군데 정도는 이 제한 속도가 풀려져 있거든요. 그걸 예. 연말까지 이제 160군데로 늘려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제한속도 제한 적용 대상이 편도 2차로 이상인데 네.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사고가 없었던 심야 시간대는 주변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운영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속도 제한이 좀 풀려 있는 곳은 전체 0.5%밖에 안 되는데요. 연말까지 좀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속도 제한 완화에 따른 일부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주변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거를 풀어도 될까? 부모님들의 걱정스러운 시선도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이거 봤어요. 배추밭에서 네. 이제 배추를 수확해가지고 트럭에다가 싣는데
0: 네.
1: 이거를 뭘 물에 담그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포르말데이드라고
0: 맞습니다.
1: 해서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네. 벌어난 일이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국산 배추 김치
0: 정말
1: 많이 분들
0: 먹잖아요.
1: 많이 먹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온 배추도 괜찮은가 걱정됐는데 이거 좀 알아봤다면서요.
0: 네. 수거해가지고 실제로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허베이성의 농장에서 찍힌 영상이 이제 먹거리 불안을 자극한 겁니다. 배추의 선도를 유지하려고 이게 일군 발암물질이잖아요. 포르말데이드를 이게 방부제인데 이걸 예. 묻히는 거예요. 뿌리 쪽에다가.
1: 예.
0: 그래서 시중에 풀려있는 중국산 배추를 다 수거해서 배추 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 배추 3건, 그래서 83건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행히 포르말데이드 성분 안 나왔습니다.
1: 우리나라 국내에 와 있는
0: 예.
1: 건.
0: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체의 원료 구매처를 조사해보니까 문제가 됐던 이 허베이성의 캉바오현 배추를 쓴 데가 없었던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중국산 배추는 지난 24일부터 수입 때마다 통관 단계에서 포르말데이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0월 이후에 그 해외 업체도 인증을 다 해줘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 김치만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식약처에서는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유지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0: 네.
1: 예, 생활뉴스 브리핑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가을 아침.

0: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7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1: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사고 소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치악 휴게소 3차로에 사고 발생했고요. 빗길이라 미리 감속하셔야겠습니다. 주말 교통량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더위 속 동해안 방향으로 이동량이 많겠고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40분, 남양주에서 양양까지 2시간 50분 예상됩니다. 벌써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몰려 있고요. 이후 동곤지암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이동량이 늘기 시작해 남양주 요금소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이후 화도에서도 속도 더듭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소통이 좋은데요. 다만 서안산 나들목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해 주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2: 네,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전북 익산과 군산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가 조금 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 예보가 쭉 들어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전라권역에는 20에서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그 밖에 비 오는 곳 5에서 5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대부분 곳에 따라 비가 오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 또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나 강원 중북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에 5에서 30mm의 소나기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모레까지 이렇게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일부 권역 등 수도권과 전라권역,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함께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기온 전국이 26도에서 32도 분포입니다. 제주가 33도로 가장 덥겠고 제주 권역은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또 세종과 대전이 30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나란히 31도, 강릉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서 당분간 서울은 낮 기온이 28도로 내일부터 조정이 되겠고요. 낮더위가 중부지방 먼저 조금 꺾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이후로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7도입니다. 주말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3: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경제뉴스 속풀이 시간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또 올렸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지난달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이제 기준금리 3% 시대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교진금리 격차는 다행히 0.7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례적이냐. 당초 채권 전문가 10명 중 8명이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0: 예.
1: 그리고 한은 역사상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역대 세 번밖에 없습니다. 이례적인 연속 인상에 대해서 신현송 총재는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더 확산되거나 뒤늦게 대응해서 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지금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이외에도 이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하죠. 2천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또한 금리 인상이 빌미가 됐습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지금 1년 가까이 한은의 목표치 2%로 웃돌고 있고요. 수도권 집값은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2천조 원 시대를 열었죠. 특히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2.6%에서 3.3%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한 정도로 체력이 됐다. 여력이 있다라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신 총재의 표현대로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겠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실제로 물가를 잡고 집값, 가계부채 안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0: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올렸는데 앞으로 또 올릴 가능성도 있을까 궁금하고 또 올린다면 어디까지 올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향후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금통위원들의 의도를 담은 생각을 담은 점도표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금통위원 7명, 총재를 포함한 7명이 찍은 21개 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 10개가 현재보다 6개월 이내, 내년 2월 이내 0.25%포인트 한 단계 금리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5% 두 번 인상도 6개가 찍혀 있었고요. 현 수준인 3%를 유지한다라는 전망은 5개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석 달 전 전망보다도 상당히 0.25%포인트 높아진 수치인데요. 산술적으로 보면 대다수 금통위원들 6개월 이내 한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라는 의미인데요. 신 총재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 수준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는 정도의 완만한 인상 경로를 예상한다라면서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물가와 성장률, 환율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제 인상 시점과 최종 도달 금리는 3.2%

0: 요 내지는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예. 뭐 경제 전문가들이야 뭐 이제 대출 아유 여러 가지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 나오고 전망 나오는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의 지금 대출 금리 이자 이거 올라가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0: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7에서 8%를 향해 치달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지금 정말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한국은행의 통계로 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주택담보대출자 한 사람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9만 6천 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두 달 새 0.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연간 이자 부담은 59만 2천 원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건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대출 규모에 따라 상당히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금리 8%로 30년 만기로 빌렸다면
1: 예.
0: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달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22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 최근 들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지금 변동금리 비중을 변동금리를 지금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 변동금리 대출자는 금리 상승에 곧바로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1: 오.
0: 결국 이제 숫자상 0.25%포인트 인상이지 가계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 예.
0: 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은 가계, 자영업자들, 취약자들, 특히나 빚내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 정책 같은 걸 내고는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좀 보니까 한동안 뭐 용산공원 여기 써야 된다라는 얘기 많았거든요. 정부 쪽에서. 근데 서울시는 이건 안 된다. 이건 놔두고 새로 우리가 좀 봤다. 그러면서 강남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여기 쓰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지난주 김윤덕 국토부 장관 오세훈 시장 첫 회동했죠. 서로 이 용산공원 활용 놓고 의견만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 훼손된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 용산공원 본체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른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입니다. 여기가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서 걸어서 5분,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약 11만 평 규모의 평평한 부지입니다. 주변에 뭐 동부도로사업부 세택부지까지 연계하게 되면 최대 13,000호 가구에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뭐 강남권을 원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과 이제 산업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도 있는데 다만 이게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재생센터는 이전할 부지를 찾아야 하고요.
1: 네.
0: 그 이전 비용. 기간, 도시계획 변경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너무 많고요. 특히나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인데요. 서울시는 탄천부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용산 개발을 이제 철회해달라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탄천은 검토하겠지만 용산공원도 활용하겠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이 탄천물재생센터 검토하기로 하는 건 뭐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용산공원 논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 검토 대상인지를 두고 여전히 이제 시각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 지금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 보유자 말고 여기는 좀 보호한다 이런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아니다 이걸 또 나눠야 된다. 실거주 1주택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정책 기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이에요?
0: 맞습니다. 당초 이제 정부가 83 세제 개편안을 산발 물러서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행 12억

0: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실거주자재에 대해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기본공제를 올렸지만 비거주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1: 예.
0: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면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재검토에 착수한 셈인데요. 다만 실거주자는 14억 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를 더 우대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종부세가 한꺼번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도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를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결국 큰 틀에서는 보유세를 손보되 납세자의 충격을 줄이고 실거주자에겐 더 큰 혜택을 주는 절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주식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주식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국 최대, 뭐 세계 최대죠. 뭐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여기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게 엄청 좋았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13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갈아치우는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2분기 매출이 약 9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조 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6% 늘어났고요.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117%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의 92%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젠슨황 CEO는 이례적으로 내년 연간 매출도 약 70% 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월가 예상치 40%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성장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요가 아니라 공급 부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비는 8월 초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해서 3분기부터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20%가 바로 이 신제품 베라루빈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베라루빈은 전작인 블랙웰 시스템과 비교하게 되면 같은 전력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AI 작업량이 30배 이상 늘어납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2분기 매출 총이익률, 이른바 마진이 75%. 근데 다만 3분기, 4분기에는 다소 71에서 72%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고객사들이 자체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어서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 수익성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AI 인프라 투자가 이 고대역폭 메모리 품귀 현상과 메모리 가격 급등을 불러오면서 엔비디아의 높은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네. 어찌됐건 간에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기업들 이거 그동안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반영된다 그러면은 주식들이 좀 많이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네요.
0: 맞습니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 8% 넘게 폭등을 했지만 다음 날 정작 코스피는 6,800선을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6,788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미국 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우리 증시에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인데요.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두 종목이 하루에 뭐 3-4%씩 떨어지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여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에 2조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낙폭이 커졌는데요. 결국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긍정적인 재료이지만 미국의 통상정책이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도했는데요. 다만 이번 관세 논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다만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2.5원까지 떨어져서 정규장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모르고 봐도 좋고 알면 더 많이 보이는 미술 전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

0: 늦여름 휴가길에 들러도 좋고 또 가을 여행길에 찾아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 한국의 현대미술의 거장 김종학 화백의 회화 드로잉이 무려 400여 점에 달하는 대규모 전시이고 입장료는 만 원입니다.
1: 주로 서울에 있는 미술관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강릉에 있는 시립미술관을 안내해 주신다고. 근데 미술관 이름이 솔올이라고요? 강릉 가면은요.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간판에 무슨 뭐 솔올 냉면 무슨 무슨 냉면 이런 아. 솔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데가 엄청 많아요.
0: 네.
1: 예.
0: 이게 그렇죠. 말씀하신 소룰이 소나무가 우거진 골이라는 순우리말 뜻을 담고 있는데요.
1: 네.
0: 이름처럼 이 푸른 소나무의 기품이 미술관을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룰 이름뿐만 아니라 독특한 이 백색 건축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에 전통 한옥의 공간 미학이 또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자연광선이 내부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서
1: 예.
0: 설악산의 또 자연을 평생 화폭에 담아낸 김종학 화백의 작품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전시장 안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자연과 예술이 하나되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되는 이제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예, 강릉 시립미술관 솔올에서 김종학 화백 전시가 열리고 있다.
0: 네네.
1: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예.
0: 곧 있을 뭐 프리즈나 이전 키아프 아트페어에서도 항상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림인데.
1: 네.
0: 이분이 1937년생이세요.
1: 네.
0: 그래서 김종학 화백 별명이 설악산의 화가로 불리는데 주로 이 화려한 꽃을 그린 풍경화를 선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처음부터 화려한 꽃을 그린 건 아니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는 좀 회색빛의 어둡고 또 딱딱한 추상화를 그렸었는데
1: 네.
0: 1970년대 말에 이 심각한 슬럼프와 우울증이 찾아와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당시 무작정 이 설악산 속초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낸 야생화가 꿋꿋하게 피어나는 걸 보고 엄청난 이 충격과 또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설악의 생명력을 내 방식대로 그리자라고 하면서 지금의 설악산의 화가 이 꽃의 화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담한 색채, 또 힘 있는 붓질, 이 대상의 본질을 좀 꿰뚫어보는 그런 직관이 김종학 회화의 핵심이고요. 또 자연을 단순히 재현해서 그리는 것을 넘어서 좀 강렬한 이 특유의 생명력이 특징입니다.
1: 설악산까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남기셨다고 하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네. 김종학 화백께서 어떤 작품들을 좀 많이 선보였어요?
0: 네, 일단 한번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떠올리시냐면 좀 많은 분들이 검은 배경 속에 화려하게 핀 꽃 그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1: 예.
0: 김종학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가 이 칠흑처럼 짙은 검은색 바탕 위에 또 흐드러지게 피어난 붉은색, 노란색 이런 원색의 야생화입니다. 보통 이 서양화에서는 검은색은 뭐 어둡거나 죽음을 상징을 하는데 김종학 화백의 화풍에서 검은색은 온갖 생명을 품어내는 깊은 흙의 기운, 또 이 생명의 역할, 생명의 태반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 짙은 검은 배경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뭐 붉은색 모란이라든지 뭐 채도 높은 야생화, 또 초록 나뭇잎들의 색채가 정말 불꽃놀이 보듯이 밤하늘에 굉장히 훨씬 강렬하고 또 튀어오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둠 속을 이렇게 뚫고 솟아나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을 좀 극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이 특징입니다.
1: 네, 그러면 이번 강릉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0: 네, 이번 전시가 총 3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제1전시실은 화가의 네. 초기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의 70년 예술 여정 중에서 그동안 대중에게 잘 공개되지 않았던 이 희귀한 종이 작업을 보여줍니다. 네, 특히 1957년에 제작한 이 초기 누드 드로잉부터 해서 이 목판화 달력, 또 이 동경미술대학 연구소 재학 시절에 그렸던 이 판화, 그리고 또 속초로 이주하기 전에 작업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978년에서 1979년에 미국 체류 시절에 시도했던 좀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현대미술의 좀 적동기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좀 실험을 했는지
1: 네.
0: 이제 초기

0: 시작에 또 숨은 궤적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이 있는데 제1전시실은 설악산 가기 전에 김종학 화백의 초기 작품을 만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전시실로 가면은 설악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이 전시실이 이제 자연의 힘, 그리고 그 리듬을 탐구한 대형 회화들이 또 전시장을 압도하는 공간인데요.
1: 예.
0: 이곳의 대표작 이름이 이제 팬더모니엄, 대혼돈이라고 불리는데,
1: 네.
0: 또 크기가 5m에 달하는 그림 두 점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요.
1: 아니, 작품 하나 크기가 5m가 돼요?
0: 네네.
1: 그럼 사다리 올라가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0: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1: 네.
0: 이게 5m가 옆으로 길게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그게 아니라 바닥에서 시작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독특한 구조예요.
1: 아, 면이 아니고 바닥에서부터 쑥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0: 네. 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니은자처럼 보이겠죠?
1: 아.
0: 굉장히 이제 독특한 구조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1: 예, 예.
0: 또 이 작품 제목이 대혼돈인 이유가 이 화폭 안에 온갖 꽃, 풀 그리고 덩굴들이 이 인간의 규칙이나 질서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야생 날것 그대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꾸며진 이런 인공 정원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원초적인 에너지가 말 그대로 폭발하듯이 뒤섞인 대혼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강렬한 원색이 또 큼직큼직하게 어우러져서 가장 눈길을 또 사로잡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벽에 걸려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벽을 타고 쭉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이게 바닥으로도 길게 또 이어져서 니은자로 보인다 이거죠?
0: 맞습니다.
1: 오, 이거 독특하네. 그리고 또 이외에 또 어떤 작품들이 있어요?
0: 네, 또 이 김종학 화백이 했던 말 중에 자연 속에 추상과 구상이 모두 존재한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처럼 이 멀리서 보면 좀 알아보기 힘든 추상화처럼 보이고 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 알기 쉬운 구상화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있는데
1: 네.
0: 대표적으로 풍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좀 검은 바탕에 짙은 초록색 선이 막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추상화처럼 보이는데
1: 네.
0: 또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은 숲풀 속에 야생 식물이 다들 그려져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건 이제 빛이 들지 않은 척박한 음지에서 자라는 고사리와 덩굴이 보이는데 좀 습하고 또 그 축축한 공기가 생생하게 전해져서 굉장히 매력적인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지금 이지한 씨께서 알려주신 설명을 듣고 가서 작품을 보면 확실히 그냥 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단하네. 그러면 그 제3전시실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는 거예요?
0: 네, 이제 제3전시실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면 김종학 화백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작업을 이어왔던 속초 작업실을 그대로 재현해낸 특별한 공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은 복원이 아니라 작가의 시선과 또 습관 이 모든 게 이제 응축된 장소를 체험할 수 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1: 그럼 전시실을 가보면은 김종학 화백의 작업실을 방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0: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해놓았어요.
1: 예.
0: 그래서 이 벽면을 정말 다 그 드로잉 작품들로 또 이렇게 가득 채워두기도 했고 또 바닥은 조금 특이하게 물감을 굉장히 진득하게 다 뒤덮어 놓기도 했고요.
1: 예.
0: 그래서 또 작가가 아무래도 설악산에 가서 직접 채집해둔 그 말린 꽃과 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술가의 좀 삶과 창작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예, 작가의 초기작에서부터 작가가 작업을 활동했던 그 작업실의 모습까지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37년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이가 꽤 드셨는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0: 네네. 이, 지금 김종학 화백이 올해로 이제 만 89세를 맞이한 생존 화가인데요.
1: 네.
0: 이, 또 최근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최근이 2023년에도 신작, 이 화이트 시리즈를 발표했을 만큼 거의 뭐 현역으로 볼 수 있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 전시는 이 단순하게 노화가의 뭐 꽃 그림, 이 대표작 몇 점이 아니라, 이 화가의 평생에 걸쳐온 이 예술적 궤적을 이 400여 점의 작품으로 다 복원을 해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 설악산의 그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화풍을 일궈내 거장해준 고집스러운 진정성을 또 강릉에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강릉 여행 뭐 하시는 분들 들렸다가 꼭 이 강릉 시립미술관 솔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화가 김종학 특별전 입장료 10,000원이라고 하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시 이지한 도슨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정경화가 부르는 나에게로의 초대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더위도 계속되는 지역이 있고 또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가 잠시 꺾였다가 기온이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주로 전라권역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호우특보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예상 강우량은 전북이 가장 많습니다. 20에서 최대 80mm,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5에서 60mm의 비가 오늘 예보돼 있고요. 대부분 곳에 따라 비가 오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을 전망인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한편 서울 일부 권역 등 수도권 그리고 전라권역,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밤새 열대야가 도심과 해안 중심으로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이 31도, 제주 33, 세종대전 30도 등으로 대부분 3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최고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서 서울은 내일 이후 당분간 낮 기온이 28도 선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이후 점차 30도 선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나 소나기가 계속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네,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부는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윗커피로 시작합니다.

0: 브라운 아이즈가 부른 위드 커피 들으셨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건강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가정의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예, 건강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을 해드립니다. 휴대전화 샵 973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부과됩니다. KBS 콩 게시판 인터넷 이용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목과 손가락에서 발생하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먼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질문 답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뒷번호 8495 쓰시는 분이 부엌일을 하다가 가끔 손목이 찌릿하면서 힘이 쫙 빠져 놀랍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1: 아, 예, 중년 여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지니까 혹시 뇌졸중이 온 게 아닌가 걱정하면서 병원에 오시는데요. 그런데
0: 예.
1: 이걸 잘 살펴보면 한쪽에 힘이 완전히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일 수도 있지만 이건 손목에 힘이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0: 예, 뭐 찌릿하다는 거.
1: 순간적으로 찌릿하다는 건 통증이잖아요. 힘이 빠진다. 그럼 힘을 이제 조절하는 거는 신경이거든요.
0: 신경이죠.
1: 예,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근육의 피로나 관절염 그런 것보다는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이나 힘줄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눌리거나 그래서 자극받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0: 예.
1: 부엌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우리 특히 부엌일이나 이제 집안일 많이 하시는 주부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칼질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행주 짜기도 해야 되고 무거운 냄비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손목 쪽에 굉장히 반복적이고 강한 압력들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고 비트는 동작들이 많이 되면서 손목에 어떤 부담을 되게 많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나 검지나 중지가 찌릿하거나 저릿하다고 하면 이 손목을 지나가는 부위에 이게 힘줄과 이제 뼈가 만난 부위가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인대가 만난 부위에 염증이 생긴. 그래서 이게 이제 신경을 누르는 손목 터널 증후군일 수도 있고요.
0: 손목 터널 증후군.
1: 예. 그다음에 새끼 손가락이나 이제 약지가 이렇게 찌릿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척골 신경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팔을 펴봤을 때 우리 몸쪽에 가까운 곳을 척골이라고 하고 먼 곳을 요골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척골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0: 척골?
1: 예, 척골.
0: 예, 예, 예.
1: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쪽이 손목이 아프고 물건을 잡거나 비틀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여기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조금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더케르뱅 건철염이 수도 있어요.
0: 예? 뭐라고요?
1: 더케르뱅 건철염.
0: 케르뱅?
1: 예. 이름이 약간 이제 이거를 이제 발견하는 사람 이름을 발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0: 깨르뱅 씨가 발견했나 보네요. 예.
1: 그래서 이게 다양한 원인들이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조금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힘이 빠진다는 증상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러다 보면 떨어뜨리다가 발톱이나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자꾸 집안에 접시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손목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너무 혹사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손목에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이 있지 않는지 좀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우리 본 방송에 이 손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이 방송을 좀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손목, 손가락의 통증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까 하는데 젊을 때는 이런 거 잘 없어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50대 넘어가고 이러면서 보면은 왠지 멀쩡한 것 같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목이라든가 손가락이 좀 저림 증상이 있다거나 찌릿찌릿 아프다거나 그리고 그 핸드폰.
1: 네, 맞습니다.
0: 핸드폰을 주로 이제 편할 때는 평소에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보다가 손목이 하고 막 찌릿찌릿 오거든요. 이런 거죠 다 이게.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이가 젊었을 때는 없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생긴다.
0: 네.
1: 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0: 있겠죠.
1: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 계속해서 뭔가 부담은 되죠. 부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무리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0: 네네.
1: 그리고 우리 인류가 살아온 이래 현대 인류만큼 지금의 인류만큼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인류가 없어요. 컴퓨터.
0: 아, 그리고 자판에 쳐야죠.
1: 예. 네. 스마트폰. 네. 이 두 개가 대표적이죠. 아. 기본적으로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직종도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0: 예.
1: 그 외에 직업 외에는 특별히 손을 쓸 일이 없었던 집안일을 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손을 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24시간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0: 네, 예.
1: 이 컴퓨터를 두드리다, 자판에 두드리다 보니까 손이 쉴 틈이 없는 이제 기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의 어떤 문명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냥 수명이 우리가 60세, 70세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100살까지
0: 네네.
1: 산다고 했을 때 60살, 70살부터는 고통과 통증에 그리고 관절 운동 제한의 어떤 삶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그러면 평소에 예.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증과 네, 함께 산다는 거.
1: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딱 탁자에 딱 부딪혔는데
0: 예.
1: 소스라치게 통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놀랬다.
0: 예, 예.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 자체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기간인데 이 부분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0: 네.
1: 통증이 있다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이제 방송을 좀 잘 들으시고
0: 네.
1: 좀 손을 아끼고 보호해주고 덜 쓰고 무리시키지 않는
0: 네.
1: 그런 방향으로 좀 생활을 좀 전환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솔직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자판을 쳐야 될 것 같고
1: 예.
0: 스마트폰으로 워낙 요즘에는 뭐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예. 할 일이 워낙 많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예. 앱 써야 되고 금융거래도 해야 되는 예.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1: 그래서 손이나 손목이 어떤 것을 제일 싫어하는지만 잘 아시면 됩니다.
0: 손과 손목이 싫어하는 행동?
1: 예. 그래서 반복된
0: 예.
1: 그리고 어떤 동작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0: 예.
1: 뭔가 압력을 되게 가하는.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꽉 다물어져 있다.
0: 네.
1: 이렇게 다물어져 있다 보면 입쪽에 혈류순환도 안 되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0: 손가락이 다물어졌다는 건 손가락을 계속 굽히고 있다는
1: 예.
0: 뜻이에요?
1: 예. 그러니까 예. 이거 뭔가를 깍지고 있는 거죠.
0: 예.
1: 주로
0: 예.
1: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부엌일이라든지 집안일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러신 분도 있지만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도 계속 힘을 주고 있잖아요.
0: 그렇겠죠. 예.
1: 예. 그다음에 연필을 많이 사용하는 분도 이걸 꽉 쥐고 연필을 쥐는 행위 자체가 난중에 어떤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0: 네.
1: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판을 칠 때도 이 손목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반대쪽 자기 쪽으로 꺾여가지고
0: 예, 예.
1: 이 꺾여진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0: 어.
1: 최근에 어떤 자세가 손목에 제일 부담을 주는가 했더니 되게 밤에 주무시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봅니다.
0: 누워서?
1: 예, 누워서 스마트폰을
0: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1: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0: 예, 예.
1: 손가락은 이렇게 굽혀져 있고, 손목은 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세에 따라서 꺾여져 있고.
0: 예, 예.
1: 근데 이 자세를 계속하고 있어요. 중간에 풀어주는 게 아니고.
0: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영상이나 뭘 예. 보면서 계속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지도 못 느끼겠죠.
1: 심하신 분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아이고. 고통인데 그거.
1: 그렇게 되면 이쪽에 근육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손목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을 지나가는 손목 터널 같은 부분이
0: 예.
1: 염증이 생기고 굳고 붓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건 손목은 중립적인 자세를 좋아합니다. 손도 중립적인 자세를 좋아해요.
0: 네.
1: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좀 펴주는 자세. 그다음에
0: 굽히는 것보다는 펴 있는
1: 그리고
0: 거.
1: 본인이 자극을 많이 줬던 자세 반대쪽으로.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굽히고 있었으면 이렇게 조금
0: 늘어뜨리거나.
1: 예, 늘어뜨리거나.
0: 예.
1: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좀 이쪽에 혈류순환에서 손도 좀 털어주고 이런 자세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손을 항상 뭔가를 쥐고 있어요.
0: 예.
1: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주는 거. 이게 손가락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청취자분들 또 손가락을 쫙 펴가지고
0: 예.
1: 이렇게 뭐 이렇게 털어본다든지 손목도 이렇게 털어본다든지
0: 예.
1: 이런 자세를 그러니까 적어도 뭐 1시간 30분 작업했으면 5분만 해주신다.
0: 네.
1: 그러면 손목 혹사로부터 막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목에 끊임없이 똑같은 자세로 동일한 반복 작업, 동일한 압박을 계속 주면 손목이나 손가락은 고장날 수밖에 없고
0: 네.
1: 그렇게 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0: 그리고
1: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는 동작을 오래 하게 되면 손가락 사이에 있는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굳거든요.
0: 손 안에 관절이 얼마나 많아요.
1: 네, 이 안에 또 관절 안에 전부 연골이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힘줄도 있고 인대도 있는데.
0: 손가락에.
1: 네, 우리가 네. 뭔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자세, 예. 뭔가를 꽉 쥐고 있는 자세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굳어버립니다.
0: 예, 예.
1: 굳어버리다 보면 이게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젊었을 때는 회복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젊었을 때는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0: 그렇죠. 예, 예.
1: 30년, 40년이 지나면 그 좋지 않은 부담 자극이 굉장히 누적이 된 거거든요.
0: 예, 예.
1: 우리가 펀치를 계속 맞다 보면 처음에는 견딜 수 있지만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너무 오래 맞으면 나중에 내 이제 펀치 드렁큰 이제 후유증이 오는 것처럼
0: 예.
1: 손가락에도 그런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오기 전에 미리 조금 이렇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0: 청취자께서 이런 통증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상담을 좀 받도록 할게요. 뒷번호 5748 쓰시는 분입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열감은 좀 참겠는데 손발이 너무 저려서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롭습니다. 신경과를 들렀는데 거기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고 혈류 흐름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잠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저려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병원을 가야 좋을까요? 라는 토로를 해 주셨네요.
1: 그래서 이 갱년기 증상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이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0: 아.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 이게 저리는 형상.
1: 예,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예, 예.
1: 혈류 순환에도 작용을 하고 체온 조절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조절에 작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 검사도 괜찮고 이게 특별하게 손발 저림을 일으키거나 신경학적인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 저리다는 것은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난 것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발 저림이 있을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혈액순환이라든지 이 부분에 어떤 산소 공급 그다음에 이 부분에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손발 저림을 개선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걷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상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갱년기 증상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호르몬적인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호르몬 치료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가일 수도 있지만
0: 예.
1: 최근에는 이제 유방이라든지 자궁에 어떤 크게 어떤 자극을 주지 않는
0: 예.
1: 그런 어떤 호르몬 치료 유사 치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고요.
0: 그럼 5748님께서는 뭐 부인과를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정형외과를 가셔야 되나요?
1: 부인과를 갱년기 치료라고 하면 부인과나 예. 뭐 내과 같은 경우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정학과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다니는 의사와 좀 상의를 해보시고요.
0: 예.
1: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호르몬적인 치료 뭐 자율신경계를 완화시키는 어떤 다양한 약제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삶의 질을 고려하셔서 병원에 진료를 좀 받으시고 혈액순환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개선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예. 뒷번호 1303번 쓰시는 분은 68세 여성이신데요. 오른쪽 셋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가 아침이 되면은 빡빡하게 접히면서 아픕니다. 낮에 움직일 때는 큰 고통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침만 되면 이렇게 빡빡하게 좀 아프다는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른쪽 셋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1: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
0: 예.
1: 이쪽에 있는 터널이
0: 예.
1: 좁아지면서
0: 예.
1: 이쪽으로 가는 신경들 엄지손가락 중지 검지까지를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라고 얘기하시면 라디오에서 못 들으시니까.
1: 아, 예. 손목 안쪽.
0: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전기 아, 오게끔
1: 예,
0: 할 때
1: 예, 예.
0: 막는 그 예. 잡는 그 공.
1: 예, 거기 예. 예. 손목 밴드가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이거 손목 밴드는 이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자극, 꺾이는 자세, 비텀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쪽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요.
0: 예.
1: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떤 손가락에
0: 예.
1: 찌릿한 그러니까 신경통이죠.
0: 예.
1: 신경을 자극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세 번째 손가락에
0: 가운데 손가락인 거죠. 예. 뭐. 예.
1: 가운데 손가락에 특정 마디가 아프다고 한다면
0: 예.
1: 저거는 그쪽 부분에 관절의 예. 문제일 수가 있어요.
0: 관절에.
1: 네. 관절에 예. 어떻게 그럼 왜 그쪽 부분만 염증이 생겼을까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뭔가 어떤 자극이나 손상을 받아서 이쪽 부분에 뭔가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0: 뭐 작업하다가 이쪽이 반복적으로 무언가 맞습니다. 뭐 압력이 가해질 예, 수도 있는 예, 것들이 그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1: 어 이쪽에 탱성 관절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니까.
0: 네.
1: 이런 경우는 정형외과나 정형외과. 뭐 재활학과를 가셔가지고.
0: 예, 예.
1: 뭐 엑스레이 정도를 찍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올 거고요.
0: 예.
1: 뭐 신경전도 검사도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검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끔 치료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방치하다 보면 이분이 변형이 올 수가 있어요. 너무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0: 예.
1: 이런 경우는 의료적인 도움을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노화는 반드시 관절의 통증을 부르는 거예요?
1: 노화는 관절의 통증을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연골도 이렇게 닳고요.
0: 예.
1: 그쪽 힘줄이나 인대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죠.
0: 네.
1: 그리고 반복 노화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0: 그러니까 예.
1: 반복적인 자극이 특정 부에 많이 오지만 지금 제가 병원에 진료해 보면 90세 어르신들 중에도 관절염이 전혀 없으신 분들 있어요.
0: 건강하시네.
1: 관절염 어떤 인대 다 연골은 다 닫았을 수가 있죠. 그런데
0: 예.
1: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거죠.
0: 예.
1: 목표는 그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노화라든지 힘줄이나 인대의 노화는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0: 네.
1: 그거를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거나 통증을 없애는 거거든요.
0: 네.
1: 그거는 이제 반드시 노력에 따라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0: 예. 그러면 집에서
1: 예.
0: 이렇게 뭐 가끔씩 크고 작은 이런 손목이라든가 손가락에 통증 같은 것들이 왔을 때
1: 예, 예.
0: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를테면은 뭐 찜질 같은 거
1: 예.
0: 아니면 뭐 스트레칭 아니면 뭐 안마 아니면 주무르기 어떤 것들을 권해 주시겠어요?
1: 저는 이제 손가락에 의해서 제일 좋은 자세는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동작 중에서
0: 예.
1: 이 손목이나 손가락에
0: 네.
1: 반복적인 그리고 한번 했을 때 오래가는
0: 네.
1: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뭔가 물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걸 일을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런 행동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되고요.
0: 예.
1: 본인 살펴보십시오. 스마트폰이나 그 이게 자판을 칠 때 뭔가 굉장히 건장하는 자세가 있는데
0: 네.
1: 그 자세와 다르게 뭔가 자극을 주고 있는 자세들이 있다. 피해 주셔야 되고요.
0: 예, 예.
1: 두 번째 어떤 자세든지 오래 하면 좋지 않습니다.
0: 그렇겠죠. 예.
1: 반복하면 좋지 않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예. 휴식을 줘야 돼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마트폰을 한 10분을 이렇게 집중해서 봤다면 내려놓고
0: 예, 예.
1: 한 쉬어야죠.
0: 그냥
1: 컴퓨터 자판을 하다가도 이게 조금 쉬면서 5분 정도 30분 했다면 좀 5분 정도 쉬면서 해야 되고요. 틈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손가락을 폈다. 다물었다. 이것도 세 개 하시면 안 됩니다. 폈다, 다물었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가락 스트레칭이 또 이렇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면 좋으니까
0: 예.
1: 해보시면 알아요. 손가락이 편안해지는 틈을 이렇게 버려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증이 지금 심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냉찜질.
0: 냉찜질. 네네.
1: 그리고 오래되어서 굳은 것 같아.
0: 그건 온찜질.
1: 온찜질.
0: 예, 예, 예.
1: 그리고 손가락이 자꾸 이제 굽혀지거나 이게 좋지 않은 자세가 계속해서 자, 뭐 조금 손가락을 좀 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네. 간헐적으로 뭐 손가락 요새 스프린터도 있고
0: 네.
1: 손목 보호대도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런 부분들 조금씩 사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상담 주셨네요. DRBSH69님입니다. 10년 전에 골키퍼를 하다가 그렇죠. 골키퍼 하시다가 이런 거 다칠 수 있어요. 우측 중지에 골절이 있었습니다. 견열 골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나았어요. 근데 요즘 그 부위가 다시 아파지네요. 다 나은 줄 알았는데라고.
1: 그러니까 견열 골절은 이제 그거 뭔가 자극 충격을 받으면서
0: 네.
1: 손가락 뼈를
0: 예.
1: 힘줄이나 인대가 물고 골절이 된 거거든요.
0: 농구하다가 많이 다쳐요.
1: 예, 농구하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예. 그러면 100%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0: 예, 예.
1: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운동 능력 파워의 한 몇 프로는 재활에 따라 참 다르긴 한데요.
0: 네네.
1: 5%에서 10% 정도는 후유증이 남다고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그때 그거는 이제 트리거가 됐을 거고 그 이후에도 그 손가락에 뭔가 좋지 않은 자극 반응 어떤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건 분명히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0: 예, 예.
1: 그쪽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손가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급성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0: 예, 예.
1: 그 아까 이야기했던 온찜질도 좀 해 주시고 그 손가락에 자극을 주는 뭐 너무 많이 쓴다든지
0: 예.
1: 그랬을 때는 조금 이제 그 재활의 영역이라고 보이거든요.
0: 예,
1: 좀
0: 예.
1: 재활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0: 예.
1: 간헐적으로 진통소염제를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 통증이 이제 10년 이상 가고 있다면 저혈관 한번 다시 한번 가셔가지고
0: 예.
1: 이쪽에 또 다른 구조적인 손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 극히 넘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아프면 엄청 신경 쓰는데
1: 맞습니다.
0: 멀쩡할 때는 아무리 그냥 무리를 하더라도 아 괜찮겠지 하고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1: 그러다가 이제 난중에 아프기 시작하면
0: 그러니까요.
1: 감당 못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몸이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그거 좀 아껴 주셔야 합니다.
0: 아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1: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0: 알겠습니다.
1: 건강이 힘든 겁니다.
0: 예. 예. 자 라디오 주치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8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정체고 조금 지나 정한나들목에 화물차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반포나들목 4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정체가 극심합니다. 이후로는 망양휴게소에서 천안까지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추풍령 휴게소 2, 3차로에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구빗길이라서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주말 맞아 동해안으로 향하는 차량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덕소산패에서 남양주요금소까지 정체고요. 월문 1터널 2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후 화도에서 서종까지도 속도가 더디고요. 광주 언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몰려 있고 또 동곤지암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네, 주말 날씨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남부지방 중심으로 또 수도권 일부에도 이어질 텐데요. 비도 내리면서 후텁한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립니다. 글피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8월 말에서 9월 초로 넘어가면서도 하늘 모습은 좀 어둑할 텐데 비 소식도 쭉 들어있고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쭉 자주 오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풍랑과 너울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올 텐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전라권역으로 전북이 2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가 지나겠고 그 밖에 비 오는 곳 5에서 최고 60mm까지 예보가 돼 있고요. 오후까지 경기 북동부나 강원 중북부 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에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후 내일과 모레도 강우량이 상당한데요.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많게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폭염도 계속됩니다. 서울 일부 권역,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라권역과 제주 중심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동시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도심과 해안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이 31도, 제주 33, 세종대전 30도 등으로 대부분 더운데요. 이제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집니다. 당분간 내일부터 서울은 28도의 낮 기온으로 조정이 되겠고 중부지방 먼저 낮더위가 조금 꺾인 뒤 모레부터는 남부지방도 30도 언저리의 기온으로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도입니다. 날씨정보 최영우였습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이번 시간은 마음이 자라는 교실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유석초등학교의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주제가 운동이 부족한 아이들.
2: 네.
1: 요즘에도 운동 안 하죠?
2: 거의 스마트폰만 보려고 하고 있고요.
1: 예.
2: 그 아이들을 보면 일단 뭐 뛰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운동량이 많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2: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 24년에 이제 아동 몸과 마음 건강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 예.
2: 이제 아동의 61%가 평균 신체 활동이 하루에 45분 미만이었고요.
1: 네.
2: 그리고 4명 중 1명 정도는 학교에서도 이제 땀 흘릴 정도의 놀이나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답을 했고요.
1: 예.
2: 가장 큰 이유로는 체육 시간이 적어서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1: 네.
2: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학원 가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 이유도 무척 크고요. 그리고 최근 통계청 자료 이제 24년 생활 시간 조사를 보면
1: 예.
2: 초등학생이 학교 밖에서의 학습 시간이 5년 전보다 더 늘었고요. 결국 학교에 앉아서는 학교에서는 또 앉아서 수업하고 학교하면 이제 학원이나 또 숙제하고 쉬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제 영상을 보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제 운동이 뭐 노는 활동이나 이제 시간이 남으면 하는 활동이 아니라
1: 네.
2: 일부러라도 시간을 이제 확보해 주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 운동할 시간에 공부해라라는 부모님들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죠?
2: 아, 정말 걱정이 많고요.
1: 예.
2: 뭐 그 한 시간에 이제 수학 문제를 뭐 더 풀면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1: 아니, 운동해야 돼요. 예.
2: 그런데 일단 또 운동과 공부를 관계를 살펴봐도
1: 예.
2: 그 24년도에 이제 2,600명 정도의 아동이 포함된 종합 연구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아이들의 어떤 조절 능력이나 작업 기억 그리고 인지적 유연성까지 향상시킨다는 걸로 나타났고요.
1: 네.
2: 이제 쉽게 말하면 딴짓하고 싶은 마음을 좀 누르고 머릿속에 정보를 잠시 이제 붙잡아 두고 또 막혔을 때 다른 방법도 찾아보는 능력이 이제 운동하는 아이들에게 높게 나타났고요.
1: 네.
2: 이런 것들이 다 공부할 때 필요한 게 실행 기능들이죠. 그리고 25년도에 학교 기반 신체 활동 연구를 종합 분석한 메타 분석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특히 이제 수학과 이제 전반적인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운동한다고 바로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1: 예.
2: 공부를 오래 버티고 집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두뇌의 기본 체력을 만들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전에는 운동이 놀이였거든요. 할 게 뭐 네.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2: 네. 그럼
1: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과 노는 건 운동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
2: 활동이
1: 그렇죠. 활동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도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워낙 많이 있고 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또 그게 네. 자극적이니까
2: 네.
1: 그러니까 운동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2: 이제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요.
1: 네.
2: 활동력을 통해서 이게 정서적으로도 무기력하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도 운동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1: 예.
2: 실제 교실에서 일주일 이상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이제 일부러 학급 놀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적인 놀이를 하게 하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운동장은 다른 반이 이제 체육 시간이라서 나갈 수가 없지만 이제 교실에서 책걸상 양 옆으로 다 밀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교실 놀이도 되게 많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소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얼굴에 막 미소가 지어지고 이제 무기력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1: 예.
2: 이제 우리 아이가 무기력해 보이면 이제 부모님은 흔히 야, 마음 좀 먹고 해. 또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고요.
1: 예.
2: 일단 가까운 편의점에 뭐 심부름이라도 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걷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이제 각성 수준이 좀 변하고요. 그 WHO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아동 청소년의 이제 정신 건강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고 또
1: 네.
2: 불안과 우울 증상도 이제 완화하는데 긍정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무기력한 아이에게 처음부터 뭐 1시간은 운동해 이렇게 하면 그것도

0: 또 하나의 이제 무기력을 더해주는 과제가 될 수 있고요.
1: 예.
0: 뭐 운동화 신고 한 10분 정도 걷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걷고 올라오는 거,
1: 예.
0: 그리고 일단 그냥 공을 들고 밖에 나가라고 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아이들은 일단 공을 한두 번씩은 꼭 튕겨 보거든요.
1: 예.
0: 이렇게 몸을 먼저 움직이고 이제 마음이 따라가게 하는 것도 한번 좋습니다.
1: 예. 사춘기 앞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네. 이 친구들이 운동이 정말 필요하다면서요?
0: 네, 정말 정말 좋은데요.
1: 예.
0: 요즘 초등 사춘기 정말 많고요.
1: 예.
0: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감정은 빠르게 변하고 커지는데 그걸 조절하는 능력은 아직 따라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막 친구한테 화가 나면 바로 막 메시지 보내거나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넘어가고 이제 하기 싫으면 바로 포기해 버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데요.
1: 예.
0: 이제 이때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조절인데 그 최근 아동 청소년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다 신체 활동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작업 기억이나 억제 조절 같은 실행 기능과 아주 큰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규칙적으로 이제 지속하는 운동이 이 사춘기 시기에 초등 사춘기 시기에 정말 중요하고요. 이 운동 자체만으로도 자기 조절 연습이 되자 뭐 달리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뭐 배드민턴을 하면 상대의 움직임도 이제 기다리거나 뭐 공을 주고받고 규칙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사춘기의 운동은 이제 뭐 단순히 살을 빼거나 뭐 키를 크게 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만 보지 말고요.
1: 예.
0: 몸통에서 이제 기다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초등학생들이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해야지 돼요?
0: 그 기준은 하루 평균 60분이고요.
1: 예.
0: 이게 WHO에서 5에서 17세 아동 예, 하루 평균 권고 기준이에요. 근데 60분이라도 이게 그냥 아주 가벼운 게 아니라 중강도에서 고강도 신체 활동을 권하고 있고요. 이게 뭐 최근 질병관리청이랑 또 대한비만학회가 만든 우리나라 초등학생 비만 예방 관리 수칙에도
1: 예.
0: 아주 쉽게 하루 60분 친구와 신나게 놀아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60분 동안 계속 뭐 꼭 지속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등하교 때 좀 빠르게 걷기 15분, 뭐 점심시간에 뛰어놀기 15분, 뭐 집에 와서 자전거 타거나 줄넘기 30분 이렇게 해서 합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중강도라는 건 숨이 조금 차고 아 몸에 좀 열이 좀 나네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면 좋고요.
1: 네.
0: 뭐 달리기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거기에 이제 뛰기나 점프처럼 근육과 뼈에 자극을 주는 활동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섞어서 포함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학교 방과 후 활동 중에 이제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이제 학교에 체육 시간이 없는 요일 이제 방과 후 활동 중에 신체 활동이 있는 걸 채워 넣으면 자연스럽게 학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매일 활동이 보장이 되죠.
1: 예.
0: 보통 체육 시간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럼 남은 3일 중에서 이제 이틀만이라도 방과 후 활동에서 학교 방과 후 활동 운동을 넣으면 이제 되는 거고요.
1: 요즘 아이들 점심시간에는 놀아요?
0: 예전에는 거의 다 나갔는데요.
1: 네.
0: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교실에 앉아 있어요.
1: 뭐 해요?
0: 여학생들은 대화를 하고요.
1: 네.
0: 이제 혼자 앉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1: 그 시간에 네. 스마트폰은
0: 학교에서는 이제 담임이 관리를 하니까 스마트폰을 볼 수는 없죠.
1: 그 저학년이라든가 고학년의 운동 시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0: 그 운동 시간은 평균 60분이라는 큰 원칙은 똑같아요.
1: 네.
0: 다만 이제 방식은 좀 차이가 있죠. 1, 2학년은 뭐 술래잡기나 공놀이, 자전거, 놀이터처럼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이제 좀 안전한 운동들 10분에서 20분짜리 활동을 여러 번 하는 걸 권장하고요. 이제 3, 4학년부터는 이제 수영이나 축구, 배드민턴처럼 조금 더 규칙이나 기술이 있고
1: 네.
0: 약간 좀 강도가 올라가는 것. 이제 5, 6학년은 30분에서 60분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종목 하나 갖춰주는 것도 괜찮고요.
1: 네.
0: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하고 싶은 종목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경쟁을 싫어하는 아이한테 축구시키면 오히려 운동 더 싫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 성향에 맞춰서 뭐 걷기나 자전거, 수영, 배드민턴, 댄스처럼 이렇게 선택지를 넓혀주면 됩니다.
1: 뭐 과거 얘기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워낙 한 반에 아이들도 60명씩 있었고
0: 네.
1: 점심시간 나가면 운동할 공간이 없었어요. 다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0: 운동장에 축공이 한 4개쯤 돌아다니죠.
1: 예, 꽉 찼습니다. 요즘 학교 운동장은 어때요? 학교에서 좀 뛰어놀아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0: 예전의 운동장 같진 않고요.
1: 예.
0: 또 요즘에는 운동장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들이 정해져 있고요. 체육 시간이라 해도. 그리고 아, 이 정해진 보장된 시간에 뭘 하겠거니 해도 뭐 미세먼지나 황사 그리고 비, 최근에 이제 폭염 그러면
1: 못 나가게요?
0: 예. 이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전에 뭐 어떤 연락이 온다거나 오늘 같은 날은 내보내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민원 같은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 동안으로 활동하는 것이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이 40분이라 해도 뭐 설명하고 뭐하고 하면 실제로 체육 시간 활동하는 시간이 20분을 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학교 체육 시간을 좀 있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좀 활동량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뭐 등하교 시간에 걷거나 방과 후 시간에 체육 활동하거나 또 가족 운동을 더해서 이제 활동량을 채운다고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어요.
1: 운동도 학원 보냅니까?
0: 학원 보내요.
1: 그렇게라도 보내서 운동하는 게 맞아요?
0: 일단 안 하는 것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 꼭 학원만을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WHO에서 말하는 실체 활동에는 어떤 축구, 수영 같은 스포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걷기, 뭐 자전거 타기, 그리고 요즘에 또 춤추는 거 댄스 좋아하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 춤추기, 네. 뭐 놀이하는 것, 또 이동하면서 몸 움직이는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을 또 많이 활성화하고 있어요. 이게 방과 후 수업이 아니라 스포츠 클럽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서 양천 지역 축구 대회를 스포츠 클럽에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1: 예.
0: 저도 오늘 방송 마치면 이제 그 축구 대회 응원하러 이제 갈 건데요. 이제 학교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이나 이제 학교에서 다른 학교와 지역 연합으로 하는 스포츠 클럽 대회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전문 선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뭐 대표로 유니폼도 맞춰서 시합도 나가고 또 평소 연습도 하고요. 또 신체적으로나 성취감 만끽하는 것도 이제 정서적으로도 부쩍 좋습니다.
1: 예.
0: 요즘에 이제 지역 교육 중에서 정말 스포츠 클럽 관련해서 지원 많이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사비도 막 내려주고 해요.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학교에 신청하라고 해도 이제 학원 가는 시간과 이제 겹친다고들 신청들을 안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1: 예. 밖에는 안 나가고 뭐 집에서 안정적인 공간에 있으면 이제 부모님 어찌됐건 집에 있으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라도 운동하면 좋겠는데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운동도 못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는?
0: 제자리에서 빨리 걷는 거 있고요. 네. 바닥에 살짝 매트 같은 거 깔아놓고 그리고 벽 밀기 아이들 되게 재밌어합니다. 이제
1: 뭘 밀어요?
0: 벽을 등으로도 밀어보고 어깨로도 밀어보고 팔로도 밀어보고 예. 그리고 매달릴 수 있는 거 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무릎 들어서 이제 올리거나 이제 눈 감고 한 발로 균형 잡고 서 있거나 그런 거 같이 시합처럼 하면 아이들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한 세트처럼 묶어서 해보시는 것. 그리고 뭐 부모님과 약간의 시합처럼 팔씨름 같은 것도 같이 이제 게임 삼아서 하시는 거 무척 좋습니다. 그 거창한 운동까지 하지 않아도 또 꼭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아니라도 우리 아이가 이제 매일 몸을 움직이고 아 몸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였더니 기분이 참 좋아졌네 이제 이런 경험이 쌓이면
1: 네.
0: 이제 아이들도 더불어서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도 같이 익혀지게 되니까요. 한번 생활 속의 일상으로
1: 예.
0: 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음이 지르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요즘 사람들의 마음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의 오혜영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주제가 자기 주장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2: 네. 분명히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네. 아 괜찮아요 하면서 얼버무리거나 자기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이제 굳어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예.
2: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제 나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어 넘겼다가 집에 돌아와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막 그 밤새 이불킥 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상대방도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그쵸? 이런 대상을 만났을
2: 맞아요.
1: 때.
2: 맞아요.
1: 근데 네. 그분도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2: 아, 많죠. 예. 네. 이런 분들은 소가를 많이

0: 사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겉으로는 무던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거절을 잘 안 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정작 본인의 속은 까맣게 문드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이런 분들이 뭐 심리적인 특정이나 특성이나 공통점 같은 게 보여요?
0: 네,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특성은 갈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에 대한 심리적인 왜곡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갈등이란 것은 관계의 파국이다.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두렵다. 이렇게
1: 살면서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0: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1: 그걸 왜 파국으로까지?
0: 네. 갈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거나 어색해질 것이다. 관계가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요. 둘째는 타인 중심적인 감정일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보다는 상대방이 지금 나 때문에 기분이 혹시 나쁘지 않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 초점에 맞춰져 있어서 예, 의사결정이 내 기준이 아니고 타인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1: 예.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좀 안정적이고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1: 이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렇게 네, 오히려 네, 더 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네, 많이
0: 맞아요.
1: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0: 네, 네.
1: 무뚝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 성격일 수도 있지만
0: 네.
1: 과거에 뭐 집안에서 어떤 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릴 적의 환경이라든가 교육적인 것 들이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0: 네. 깊은 연관이 있어요.
1: 예.
0: 너무 잘 아시는데요. 한국 사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양보나 자제, 화합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겨왔고요.
1: 예.
0: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집에서 어릴 때부터 착하게 굴어야지, 참아야지, 너가 첫째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분들은 자기 주장하는 거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느끼고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거절이나 큰 거부 경험 때문인데요. 어린 시절에 내 의사를 표현했을 때 크게 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그리고 또 내 감정을 표현했더니 친구 무리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내 목소리를 내면 내가 상처를 입는다. 이런 사회적인 통증 메모리가 뇌에 강하게 박혀서 표현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1: 근데 그렇게 참기만 하면 속병 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구체적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참다가?
0: 계속 참다 보면은 결국 이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1: 그 예, 예.
0: 감정이. 그래서 쌓이게 되고 수동 공격. 형이 되거나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참지만 참다 보면은 수동 공격이란 건 뭐냐면 참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네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펑크를 낸다든지 일의 속도를 늦추거나 약속에 좀 늦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잘 모르게 은연중에 수동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경우예요.
1: 네. 네.
0: 그러면 은근히 애먹이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또 더 심해지면은 분노를 안으로 삭혀가지고 속병, 화병, 두통, 소화불량, 뭐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참기 위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가장 그 훼손하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1: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네. 가운데 아니야. 그런 사람은 뭐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또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0: 그쵸.
1: 수 있잖아요.
0: 네네.
1: 뭐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0: 네네.
1: 저도 해볼게요.
0: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의 의사표현 상태와 거절 난이도를 점검할 수 있는 6가지 항목인데요.
1: 6가지.
0: 네. 한번 세워보세요.
1: 예.
0: 첫 번째는 부당한 요구나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시간을 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기분이 조금만 나빠 보여도 나 때문인가 하고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진다.
1: 예.
0: 세 번째,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이 잘못 나와도 그냥 군말 없이 먹거나 마신다. 네 번째, 내 의견을 말해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려 결국 남들 뜻에 따르겠다고 말한다.
1: 예.
0: 네. 다섯 번째, 거절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1: 예.
0: 여섯 번째, 속으로는 화가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치고 있다.
1: 몇 개?
0: 몇 개?
1: 저 세 개.

0: 나왔어요.
1: 세 개 나오셨어요? 네. 한 두 개 정도가 생각했는데, 근데 세 개 정도면, 네. 꽤 건강하게 그래도 네. 자기 표현을 하시는 편이고요.
0: 나쁘지 않아요?
1: 네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세 개를 넘어가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활동, 자기보호의 그 활동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부족하다. 나의 욕구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 타인의 시선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그럼 이 체크리스트에서 네. 4개 내지 5개, 6개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상황을 좀 달리 변하게 할 수 있어요?
1: 이분들은 이제 일단은 언어적인 게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네. 비언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자세로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이 사람이 좀 뭔가 좀 비언어적으로도 좀 주눅들어 보이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그런 약간 무의식적인 역동이 있거든요.
0: 쉽게 보는 거죠.
1: 그렇죠. 쉽게 보이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눈 맞춤이나 몸의 방향을 그 상대방이 눈을 바로 보면은 좀 떨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눈썹 사이
0: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이분들은 많이 그런 걸
0: 의식적으로라도
1: 눈을 바라보면 떨리니까
0: 나 센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1: 약간
0: 보여준다는 거죠.
1: 그렇게 보면서 몸을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시고 네. 그리고 목소리도 좀 떨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빨라지면 떨리게 되거든요.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천천히 명확한 발음으로 말하실 땐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말하실 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어쩌면 뭐 제가 죄송하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웅얼웅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0: 참 싫어요 그거.
1: 그죠.
0: 답답해 보이죠.
1: 그러면 더 사람이 더 이렇게 뭔가 확 이게 집중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런 표현을 자기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표현은 좀 줄이고 조금 당당하게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뭐를 원합니다. 결론을 명확히 맺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취향을 조금씩 표현해 보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메뉴 정할 때 아무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는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국물을 먹고 싶어요. 뭐 쇼핑할 때도 누가 와서 얘기하면 저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좀
0: 그렇죠. 그래야죠. 맞아요.
1: 네. 그다음에는 즉각적인 예스 하는 버릇이 있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시거든요.
0: 네.
1: 그럴 때는 부탁받았을 때는 바로 예스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제가 좀 확인해 보고 10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절을 하실 때는 너무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이번 주말에는 제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이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방 존재 자체를 거절했다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세요.
0: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1: 네. 작은 사안인데도 그래서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 그곳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뿐일 것이다 라고 네. 좀 스스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거절하면은 뭐 이렇게 썩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럴 때 불편함이 약간 흐를 수도 있어요.
0: 예.
1: 그럴 때 그 불편함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거죠.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그냥 영원할 것이 아니고 조금만 한 10분만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어색함을 좀 견디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0: 예.
1: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일체의 잡음이나 어색함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빨리 뭐라고 맞추거나 상대방한테 이렇게 원하는 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조금 거리를 두시고 그리고 그 어색함을 버티는 거.
0: 네.
1: 이게 이제 서로의 경계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때 생기는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어떻게 보면은 경계선을 조정하는 건강한 통증이다.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0: 어색한 순간 좀 버텨내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1: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상대가 어색하게 표현하거나 좀 서운해 하더라도 그거는 내 몫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몫이거든요.
0: 네.
1: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기분은 상대방의 것이고 내 감정은 나의 것이다.

0: 라고 자꾸 마음속으로 구분 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 예.
0: 그래야 경계가 생기고요. 둘째는 100점짜리 무탈함을 포기하는 거. 완벽한 무탈함은 있을 수 없고 이게 이제 결국 예스를 했어도 그 사람한테도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사람 남겠다는 그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어색함을 담담하게 그 보내는 인내심 이걸 키우셔야 됩니다.
1: 그 대인 관계를 많이 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겠어요?
0: 그렇죠. 근데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대인 관계를 하셔야 돼요.
1: 예.
0: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두려우니까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예스, 예스 하다가 집에 와서 계속 가슴을 두드리거나,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욱하고 화를 내시거나 이러면 상대방은 이제 놀래죠. 왜 그런지 모르고. 아니면 삐져서 말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게 우리의 사회인데
0: 네, 네.
1: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게 하나의 개인들은 좀 계속 줄 수,
0: 예, 네, 관계가 점점
1: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산업화되고 뭐 무인화되다 보니까
1: 네,
0: 사람을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가까운데 산책도 하시고 낯선 사람한테도 뭐 편의점 같은 데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말도 걸어보시고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관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필요한 거고 사람 사이 유대감 그리고 이런 연습 이런 것도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굉장히 심리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그런 훈련입니다.
1: 그리고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게 나이 들면 많이 줄어요. 이게.
0: 네. 맞아요.
1: 지금 정말 그래요.
0: 그리고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고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아저씨 아주머니들 어디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물건도 얼마 잘 지내고
0: 맞아요.
1: 지하철 안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나누고 하잖아요.
0: 네네. 맞아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네. 물론 이제 그 정반대 성격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0: 강한 스타일도 있으신데요.
1: 그래도 다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것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결국엔 이게 이거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게
0: 네.
1: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나하고 상대 모두를 존중하려는
0: 그렇죠.
1: 그런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그런데 남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는 이제 남이 아니라 나를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도 내 작은 취향을 얘기하는 것도 그리고 약간의 상대방하고 약간의 불편함도 기꺼이 견디시고
1: 네.
0: 나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표현과 약간의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가 관계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 예,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네. 네. 연습하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심리탐구 그로웨이브 연구소의 오혜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오늘 수 마치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밤새 열대야도 나타났고 오늘은 한낮에 폭염도 일부 지역에 지속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곳 25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한 곳 서울 등 도심지와 해안, 일부 충청과 남부 지방입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 25.3도로 사흘 연속 열대야가 기록됐고요. 오늘 낮 최고

0: 기온 전국 곳곳이 30도를 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이 31, 제주 33, 세종대전 30, 강릉 28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있겠고 또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져서 서울은 당분간 내일 이후 28도 정도의 낮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중부지방 먼저 내일부터 낮더위가 꺾이고 남부지방은 모레부터 서서히 30도 언저리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 동시 발효 중인 곳 서울 일부 권역, 수도권과 전라 권역, 제주 중심이고요.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비나 소나기 양은 5에서 50mm, 전라 권역은 20에서 최고 80mm까지 예보돼 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주로 충청과 남부 지역으로 이틀간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최용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9시 뉴스입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향해 충분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에서 9월 금리 인상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오늘 진행된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결정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은 견조한 반면 인플레이션 둔화에는 진전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전날에 비해 20%포인트 폭등해 57.5%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상호 신속대응팀 단장은 현지 시간 28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수색이 네팔 군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수색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헬기 6대를 임차해 육상 접근이 차단된 사고 현장으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지침과 추가 피해 가능성으로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네팔에 대해 어제 저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바그마티주, 간다키주, 코시주, 롬비니주 등 4개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기묘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제출한 불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 플러스 알파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18살에서 26살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을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준 소득 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입니다. 이미 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산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도 쿠팡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당국의 트럼프